0: 권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안보 원칙을 양보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1: 미국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 경호국 소속 현직 요원이 대학 신입 회원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근무하던 비밀 경호국 요원 마케즈 핀더가 가혹행위 중 상해와 흉기를 사용한 가중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돼 마이애미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피해자는 마이애미대 로스쿨 학생으로 지난 4월 흑인 남학생 친목 모임 신고식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질문에 오답을 낼 때마다 노 모양의 나무 몽둥이 등으로 무자비하게 맞았으며 네 차례에 걸친 폭행으로 피부 이식 수술과 급성신장 손상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응급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유사한 부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비밀경호국 마이애미 지부는 핀더를 한 달 전 직무정지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밀경호국을 둘러싼 잇따른 기강 해이 논란 속에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비번 요원의 호텔 음란행위 체포 사건과 미성년자 음란물 전송 혐의 체포 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바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가혹행위로 인한 중상의 발생 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을 시행 중입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4: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 뉴저지주에서 비시민권자 약 6,600명이 유권자 명부에 잘못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 전국적인 선거관리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1일 주 차량국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00명 미만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의 공화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두 가지 주법을 지목했습니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한 2021년 시행법률과 면허 신청 시 유권자를 자동 등록하도록 한 2018년 도입법률이 결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입니다. 공화당은 두 법률의 즉각 폐지 또는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뉴저지 전체 유권자 명부에 대한 전면 감사와 무자격 투표자 기소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22일 셰릴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5일 이내에 등록 비시민권자 전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등록일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파장은 이웃 뉴욕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소프트웨어 오류를 일으킨 개발업체가 뉴욕주 차량국과도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들어 뉴욕 유권자 명부 점검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운전면허 자동 등

0: 이를 목격한 다른 팀 코치가 소녀의 부모에게 알렸고 더피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더피가 이전에도 해당 소녀에게 유사한 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길스는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뒤 긴급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이달 들어 틱톡에 더피를 소아성애자로 고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3만여 명의 팔로워를 가진 길슨의 영상은 빠르게 퍼졌지만 게시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길슨은 더피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더피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길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공개적으로 고발한 직후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가정폭력과 디지털 고발의 경계에 놓인 복잡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스턴 소재 제1연방순회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시도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수료 인상 권한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인상금지 판결의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미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조치였습니다. H-1B 비자는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매년 추첨을 통해 8만 5천 건만 새로 발급돼 왔습니다. 수수료 인상 결정이 내려지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해당 수수료 인상이 의회 승인 없는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며 위법 결정을 내렸고 이번 항소심도 같은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1: 일본 다카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려던 진에어 여객기가 어제 에어컨 고장과 기체 결함으로 6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당시 다카마스 현지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를 넘는 폭염 속에 180명이 넘는 승객들은 냉방이 멈춘 기내에서 탑승과 하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승객 일부는 공황 증세를 보이거나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만큼 탈진해 휠체어로 이송됐습니다. 진에어 측은 응급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 승객에게 숙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일본 다카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려던 진에어 여객기가 6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기내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승객 일부는 탈진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비행기 안 승객들이 종이 책자로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일본 다카마스에서 인천으로 가는 진에어 여객기가 6시간 넘게 지연된 겁니다. 외부 전력 공급 장비 이상과 기체 결함이 잇따르면서 180명 넘는 승객들은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내리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을 멈추면서 승객들은 장시간 찜통 같은 더위를 견뎌야 했다고 호소합니다.
4: 뭐 디슈도 닦아보고 화장실 가서 막 이렇게 휴지도 한번 닦아보고 했는데 소용이 없죠. 너무 덥고 이게 쇳덩어리 안에 갇혀가지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 채로 여러 명이 꽉 채워서 앉아있는데
3: 당시 일본 다카마스시의 최고 기온은 37.9도씨로 열사병 경계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공항 이용객들은 승객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다고 말했는데 일부는 공황 증상을 보이거나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탈진해 휠체어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어떤 분도 쓰러지시고 이후에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 분은 완전히 탈수화 증세에 그냥 그 게이트 다시 공항에 그 문 두어 열고 나가는 곳에서 쓰러지면 통곡하시고요. 이런 아비규환이 계속됐고
3: 다음 날 오전 대체 항공편 역시 공항 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승객 불편은 이어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응급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부 승객에게 숙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6: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0: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3: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4: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5: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 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4: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3: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4: 도넛 복숭아, 그린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8: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패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9: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란과 핵 협상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놓고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이 직접 및 대리인을 통해 회담을 요청해왔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매우 강력한 군사행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상선 공격과 중동 미군 기지 공격에 맞서 13일 연속 대이란 공습을 이어오다 지난 24일 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이유가 미국의 강력한 군사 타격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의 현재 군사 역량이 4개월 전에 8% 수준에 불과하다고 언급해 전쟁 이후 이란의 전력이 급감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앞두고 양측 간에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입장이 꽤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국제 유가와 에너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두 회장은 이달 말 시칠리아에서 구글이 주최하는 글로벌 테크 최고 경영자 모임인 구글 캠프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캠프는 구글 공동 창립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매년 여름 시칠리아 남부 리조트에서 여는 비공개 행사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행사 초기부터 꾸준히 참석해왔고 최태원 회장도 2024년 행사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두 회장 모두 초청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테크 최고 경영자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두 회장이 참석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삼성전자와 SK그룹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과 9,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빅테크들의 공급 확대 요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샌프란시스코 서밋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혁신이 없었다면 슈퍼컴퓨터도 오늘날의 AI 파워도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황금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브라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슈바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브라질리아 대통령 관저에서 양해각서 등 7건을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우주협력입니다. 양국은 한국 민간 기업이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를 이용할 때 발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국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지난해 12월 이 발사장에서 국내 첫 상업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바 있어 이번 협약은 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달 탐사와 위성 데이터 공유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히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인 브라질과의 협력이 핵심입니다. 양국은 저탄소 소재와 첨단 전략 산업 등 7개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교육체육영화 사이버보안 분야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브라질 정규학교 내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양국 영화 공동 제작과 사이버 보안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7건 가운데 5건은 두 정상이 직접 임석한 자리에서 서명됐습니다.
11: 이란 외무부는 오늘 미국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며 대화 재개에 선을 그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태는 유지되고 있으며 통행 문제는 오만과 논의 중이고 미국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또 주변국들이 미국의 이란 공격을 위해 군사기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동부지역과 수도리아드의 석유시설을 겨냥한 이라크발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으며 이란 지원을 받는 민병대를 배후로 지목하고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중단됐지만 이란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연일 친이란 세력들의 공격을 받는 등 전선 확대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13: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잠잠해졌지만 이란 외무부는 당장 대화 재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적도 없고 현재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 미언지하 ممکن است پیام‌هایی را از طرف آمریکایی به ما منتقل بکنند در مورد تحولات جاری در منطقه ولی در حال حاضر ما هیچ مذاکره‌ای با طرف آمریکایی نداریم.
13: 또 3일 안에 이란을 붕괴시키겠다며 시작된 전쟁이 5개월이나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은 스스로 만든 수렁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4: هیچ وقت اجازه ندادیم و اجازه نخواهیم داد که آمریکا تعیین کننده زمان جنگ و صلح باشه.
13: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통항 문제는 오만과 논의 중이고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국들을 향해서는 미국이 이란 공격을 위해 영내 군사 기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연일 친이란 세력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동부 지역과 수도 리야드의 석유 시설을 노린 이라크발 드론들을 요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지원을 받는 민병대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와 무력 공방 중인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사우디 동부와 홍해 연안 도시 얀부를 잇는 원유 공급 운송 시설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15: 이란이 미국에 대해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주변국과 친이란 세력들도 분쟁에 얽혀 있어 중동에서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6: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7: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8: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9: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18: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9: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20: 한국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 통계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진을 수사 중입니다.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은 허위 입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수사진은 이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 당일 시간대별로 투표율을 공개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보고 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중간 수치 조작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수사 대상은 서울과 경기권을 넘어 충청도와 경기도의 다른 선거구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수사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고양이를 이용한 방화 정황이 포착돼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칼라브리아주 폴리노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포를 조사하던 중 꼬리에 인화성 물질을 적신 헝겊이 묶인 고양이 여러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파견된 당국 관계자도 고양이를 이용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칼라브리아주는 하루에만 160건의 진화 작업이 이루어질 정도로 극심한 산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탈리아 반도체 남단에 위치한 주로 여름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겹쳐 산불에 취약한 환경입니다. 고양이에 불을 붙여 들판으로 내보내는 방식은 고대부터 기록된 방화수법으로 현대에도 간헐적으로 사례가 보고되어 왔습니다. 당국은 용의자 특정을 위해 현장 증거 분석과 목격자 진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도적 방화로 확인될 경우 이탈리아 법에 따라 중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I 기업 엔트로픽이 오늘 새 모델 클로드 오퍼스5를 공개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오퍼스5가 자사 최상위 공개 모델인 페이블5의 성능에 근접하면서도 비용은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딩과 지식 업무 등 주요 성능 지표에서 OpenAI의 최신 모델 GPT-5.6를 앞섰고 일부 항목에서는 페이블5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I 성능 분석 업체 Artificial Analysis는 오퍼스5의 지능 지표를 공개 모델 가운데 가장 높은 61점으로 책정했습니다. 개발자 요금은 100만 토큰당 $5에서 $25로 페이블5의 절반이며 GPT-5.6와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일반 환경 코딩 능력과 전문가 수준 추론 능력 일부 지표에서는 경쟁 모델에 소폭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보안 능력도 향상됐지만 엔트로픽은 보안 취약점을 실제 해킹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내부 최상위 모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물학 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장시간 자율과학 연구에도 여전히 중요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트로픽이 가성비를 앞세운 이번 모델을 내놓은 배경에는 OpenAI와의 경쟁은 물론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0: 연속 흥행 실패로 위기를 맞은 마블 스튜디오의 구원투수로 스파이더맨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개봉한 신작은 2020년 전작 노웨이 홈 이후 약 5년 만에 선보는 후속편으로 기억에서 사라진 피터 파커가 홀로 뉴욕을 지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017년 시작된 톰 홀랜드 주연의 스파이더맨 시리즈 3편은 국내에서만 관객 2200만 명을 넘게 모은 바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신체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긴 피터 파커가 자신의 정체를 아는 의문의 적과 맞서는 내용으로 휴가와 방학 시즌 관객몰에 나섰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1: 줄줄이 흥행 실패의 쓴맛을 본 마블 시리즈의 구원투수로 스파이더맨이 돌아왔습니다. 휴가와 방학 시즌을 맞아 다양한 영화들도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개봉 영화를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22: I'm Spider-Man.
23: 2021년 전작 노웨이 홈 이후 4년이 지난 시점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진 피터 파커가 홀로 뉴욕을 지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피터는 신체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고 자신의 정체를 유일하게 하는 의문의 적과 새로운 위협에 맞서게 됩니다. 2017년 시작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시리즈 3편은 국내에서만 2200만 넘는 관객을 모았고 이번 작품은 약 5년 만에 선보이는 후속편입니다.
24: 얘들아! 준비됐어? 우리가 페가수스를 구하는 거야.
23: 1978년 출시된 동물 모양 비스킷인 일본의 장수과자 브랜드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과자 세계를 위협하는 악당에 맞서 동물 친구들이 펼치는 모험을 그립니다. 동물 비스킷 캐릭터를 3D로 새롭게 구현해 한층 생동감 있는 매력을 더했습니다.
25: 선배 근무 아닐 때 오메가 본 적 있어요? 그렇게 나 위험해 보이진 않게.
23: 환경오염으로 바다가 붉게 변한 통일한국. 지느러미가 생긴 돌연변이 오메가들은 위험한 일을 떠맡으며 차별받습니다. 신입 공무원은 탈출한 오메가를 추적하면서 그들을 향한 차별과 갈등의 실체를 마주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거리를 두게 된 경험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26: 뭔가 칙칙하고 되게 어둡고 뭔가 숨막히고 되게 질감도 되게 더러운 영화인데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23: 24세 조현병 증상을 보인 누나를 부모는 병원에 보내는 대신 집안에 가둡니다. 남동생은 20여 년 동안 가족의 모습을 직접 카메라에 담으며 아픔과 침묵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했습니다. 정신질환과 가족의 선택을 돌아보며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집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7: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작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7: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8: 1250만불, 1250만불.
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주 7일 24시간
10: 3237828600, 3237828800.
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15: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6: 남가주를 강타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해변에서 대규모 구조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 인명구조대는 주말 이틀 동안 1,500명이 넘는 피서객을 위험에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을 피해 수 100만 명이 해변으로 몰린 데다 남반구에서 밀려온 너울의 영향으로 파도가 높아지고 이안류까지 발생하면서 해안 위험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구조된 피서객 가운데 517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을 받았고 다행히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안류는 초당 최대 8피트의 속도로 사람을 바다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당국은 이안류에 휩쓸렸을 때 물살에 맞서 수영하면 체력이 급격히 소진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헤엄쳐 빠져나온 뒤 해변으로 들어오는 것이 올바른 대처법입니다. 빠져나오기 어렵다면 물에 몸을 띄운 채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당국은 이번 주 내내 폭염주의보와 높은 파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수 전 반드시 인명구조원에게 해양 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7: 티모빌 가입자들이 오늘 오후 전국적으로 대규모 통신장애를 겪었습니다. 통신장애 집계 사이트 다운 디텍터에는 오늘 오후 동부 시간대를 기준으로 장애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일부 가입자들은 휴대폰 화면에 SOS 모드가 표시되면서 일반 통화와 데이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SOS 모드는 이동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을 때 긴급 전화만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는 기능입니다. 티모빌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주요 이동통신사입니다. 이번 장애는 업무 시간대에 발생해 통화와 인터넷 연결에 의존하는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안겼습니다. 이 티모빌 측은 아직 공식 원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애 복구 시점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텍사스산 계란을 먹은 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환자가 전국 17개 주에서 수십 명 발생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이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텍사스에서 생산된 흰 계란과 방사사육 계란으로 이미 리콜 조치가 내려진 제품입니다. 캘리포니아도 감염 확인주에 포함돼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뒤 6시간에서 이틀 사이에 복통과 설사 증상을 일으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는 입원이 필요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냉장고에 텍사스산 계란이 있다면 포장지의 생산지와 리콜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계란을 절대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5: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전주시 의원이 오늘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15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지난 2024년 10월부터 연간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매매하고 추가 피해자를 소개받으려 한 혐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번 소환은 지난 15일 압수수색 이후 열 하루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최 전 의원은 범행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를 열심히 받았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 자료와 이번 조사 내용을 종합해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5: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14: 15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은 최영준 전 청주시 의원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복도를 걸어 나옵니다. 최 씨는 범행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18: 미성년자 소착한 거 인정하시나요?
14: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도 공천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잠시 취재진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거듭된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던 최 씨는 차량에 타기 전 짧게 답변만 내놨습니다.
19: 수사 중인 상황 수사 열심히 받았습니다.
14: 최 씨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열 하루 만에 다시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피해 여중생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사진을 요구했는지 등 범행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와 추가 범행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와 이번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조만간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2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전 11시 20분 채츠워스 네바다 에비뉴만 254번지에서 차량 충돌로 인한 가로등 기둥 전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도로변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으면서 기둥이 쓰러져 차선을 가로막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데번셔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사고 구역 인근 교통 통제에 나섰습니다. 쓰러진 가로등 기둥이 현재 차선 하나를 차단하고 있으며시 도로 서비스 당국에도 출동 요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이 현장을 관리하며 차량 흐름을 통제하고 있어야 당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께서는 우회로 이용을 권고드립니다. 오늘 오후 12시 2분 웨스트 할리우드 윌러비 에비뉴와 노스 오그든 드라이브 인근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신고 접수됐습니다. 차량 소유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번호판 7HM-X6 기사를 단 은색 2015년형 현대 엘란트라 SE가 7월 19일 저녁부터 7월 20일 아침 사이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 뒤쪽 휜더 즉 뒷바퀴 바로 위 앞쪽 부분에 눈에 띄는 긁힘 및 찍힘 자국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윌셔 분서 소속 경찰이 사건을 담당하며 차량 추적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 차량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며 해당 차량을 목격하신 분은 즉시 911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14분 샌페드로 개피 스트리트 3710번지에서 남성이 얼굴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해 눈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하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구급대원 역시 현재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남성은 응급처치를 기다리고 있으며 체포 여부 등 추가 상황은 계속 확인 중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1분 노스리지 템파 에비뉴 9301번지 포르토스 베이커리 인근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총기를 겨누고 금목걸이를 강탈한 뒤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범행 직후 용의자는 노드오프 방향 남쪽으로 달아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데본셔 경찰서 소속 LAPD 경찰청이 현장에 출동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용의자 차량은 회색 닛산 센트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미검거 상태이며 경찰이 주변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3: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2: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3: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2: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3: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4: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5: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4: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5: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4: 975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9: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8: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9: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8: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9: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9: 213-427-5500, 427-5500.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0: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0: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0: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1: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2: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대일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로는 8번째 회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문제가 회담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히며 이스라엘의 안보와 힘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이란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군사적으로 약화시켜야 한다며 대이란 공세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이미 몇 달 전에 끝장났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매체는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 무장해제 없이도 가자지구의 국제안정화군 진입을 승인했다고 전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바논과 시리아 가자지구에서의 철군 요구에는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일한 군사공격 재개를 원하는 네타냐후 총리와 중간선거를 앞두고 종전을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 어제 오후 6시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 인근에서 열리던 음식축제 바이트 오브 시애틀 행사장에 총격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두 살배기 아기도 부상자에 포함됐으며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2명이 서로 총을 쐈다고 보고 있으며 한 명은 체포했고 나머지 한 명은 추적 중입니다. 1982년부터 매년 열려온 이 축제에는 올해 3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미국 시애틀에서 음식 축제 도중 총격이 벌어져 행사장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서로 총을 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 중 한 명은 체포되고 다른 한 명은 경찰이 뒤쫓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14: 소셜미디어로 한창 음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5: It says 100K.
16: Shooting. Oh, shit, right here. Get down.
14: 곧이어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한꺼번에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공포에 질린 비명이 사방에서 울립니다. 요란한 총성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고 방문객들은 부근 박물관 등에 몸을 피했습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오후 6시쯤 워싱턴주 시애틀 번화가 스페이스 니들 인근. 마지막 날인 사흘째 열리던 음식축제 바이트 오브 시애틀 행사장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부상자인 두 살배기 아기도 포함됐습니다.
17: We suddenly heard some firecrackers, what I thought were firecrackers, and people started yelling, shooter, shooter, and there was like a stampede of people just running.
18: I heard about, I'd say, close to 12, sounded a little bit like firecrackers at first. I looked to my left, I saw at least one individual with a switch, semi-automatic, I saw another one that was two.
14: 두 명이 서로 총격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 한 명은 체포했고 다른 한 명은 추적 중입니다.
19: So this was a shootout in by the Seattle.
20: There were two people who we believe were shooting at each other.
14: 1982년부터 매년 열려 올해 수백 개 맛집이 참가하고 3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 축제는 이렇게 참사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2: 어제 뉴욕 증시는 유가 급락에도 반도체 업종의 매도세가 겹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약 0.5% 올랐고 S&P 500 지수도 소폭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약 0.2%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업종에서 매도세가 이어지며 지수 상승을 가로막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약 5%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도 각각 2% 이상 그리고 11% 넘게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도 7% 넘게 급락하며 반도체 전반에 걸쳐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글로벌트 인베스트먼트의 토머스 마틴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기술주 영역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이 자금 재배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가 안정이라는 호재에도 반도체 불확실성이 시장 전체의 발목을 잡은 하루였습니다.
0: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2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2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2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7: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8: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9: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0: 스테이티드 인컴, 노인컴,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용자나 같은 노닥 상품인 VOE 용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용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닥 또는 준풀닥 성격의 용자 상품도 있습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대신 회계사나 자영업주 본인이 준비하신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 융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시페이션 융자도 수입 증명이 없는 융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융자는 은퇴 계좌나 금융기관 계좌에 상당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일정한 수익률로 융자 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해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통해 수입을 증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닥 융자라기보다는 풀닥 융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며 이자율이나 기타 조건도 풀닥 융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정한 근로소득은 없으시지만 금융자산이 풍부하신 은퇴자분들이나 자산가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융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융자나라는 처음 약속한 것은 융자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융자에 관한 문의는 융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2: LPGA에서 첫 승을 신고한 뒤 무려 10년 2개월을 기다려왔고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신지은, 네, 한국 골프 선수의 얘기로 지난 주말 화제였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골프 선수가 아닌 게 참 다행이다. 즐기는 우리가 정말 위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도 5년이나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망 위험도 낮아졌고요. 아무래도 규칙적인 걷기, 근력 운동, 사회적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웨덴 골퍼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추적 연구인데요. 골퍼의 사망 위험이 비골퍼보다는 약 4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건강 효과, 걷기겠죠.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18홀을 라운드할 경우 11,000에서 17,000보를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카트를 이용하더라도요, 평균 5,6,000보 이상을 걷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도 큽니다. 물론 조금씩 코스나 이동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00에서 2000kcal 정도는 소모할 수 있는 운동, 골프입니다. 그리고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6: 지난주 대통령 주재 1차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은 총리 주재 2차 토론회가 열리죠. 부동산 대토론회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보유세 인상의 기준, 장특공제로 대표되는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차별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급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잡겠다는 대책의 청구서를 지금 무주택 세입자가 먼저 받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두 분 소개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6: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7: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보유세 기준은 거래세와 맞바꿀까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대 쟁점은 보유세였는데요. 이 보유세를 얼마나 올릴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관건인데, 지난 토론회 때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하면서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토론회 당일 유튜브 생중계로 된 댓글을 제가 좀 봤더니 10억에서 20억 원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6: 네, 네. 일단 제가 먼저 해볼까요?
7: 네. 네.
6: 뭐, 보유세가 진짜 뭐길래 예, 진짜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8: 저는 뭐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 논리대로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주차 요금에 좀 비유하고 싶은데 주차 요금이 싸면 차를 안 뺍니다. 근데 주차 요금을 올리면 이제 차가 빠질 텐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빠져나갈 다른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체 주차장이 없으면 차주는 차를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요금을 손님한테 넘기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임대료 정가일 텐데 보유세는 집값을 잡는 세금이 아니라 집을 오래 들고 있는 값을 매기는 세금이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빠진 좀 내용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저요? 네. 저는 이런 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10억, 20억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면 관심이 없잖아요. 뭐 10억이면 어떻고 20억이면 어때? 어차피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자기 생각을 이렇게 올리는 건데 이제 세금이라는 걸 내는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이 당사자가 충분히 합당하다고 느끼게 되면 뭐 저도 우리도 다 세금 내고 있잖아요. 재산세도 내고 내는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뭐 세입자한테 당장 전가를 하게 되는데 제 주변에 봐도 뭐 10년 동안 임대를 안 올리는 분들 꽤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만나보면 다 올리겠답니다. 다 월세로 바꾸고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대주제인 전월세 시장이 이제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세금 폭탄을 맞고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아우 너는 세금 맞고 올리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월세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는데 주차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 뺄 데가 없으면 그냥 눌러 앉습니다. 주차장 빼서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집이라는 게 지금 집 하나 뭐 1주택자들이 이제 대부분 집 가진 사람들이 85%인데요. 그럼 1주택자들이 팔아서 다시 똑같은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금 무서워서 대출도 안 나오는데 결국에는 올릴 수밖에는 없고 그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게 99% 지금 상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세입자는 뺨 두 대 맞는다. 집주인이 한 대 맞고 그러면 결국 이건 누구를 위한 증세인가에 대한 그 화두로 저는 다시 던지고 싶습니다.
8: 네. 그리고 그렇군. 이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들이잖아요.
9: 그게 우리 얘기잖아요.
8: 네. 네. 근데 이제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거의 명확 관화해졌는데 네.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얘기는 지금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9: 거래세는 네. 이제 저도 놀랬는데요. 얼마 전에 토론을 했는데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랍니다. 그냥 소득세. 그러니까 네. 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이어서 그거는 거래세가 아니라 취득세가 거래세다. 그래서 취득세는 뭐 생애 최초나 청년들에 대해서 소폭 약간 조정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럼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나는 세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나중에 취득세 좀 조정해준다고? 아, 나는 집을 나중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양도세를 건드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내는 보유세에 대해서 필요경비, 양도세 필요경비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아, 내가 미리 미시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세금을 냈으나 나중에 양도세 남은 차익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공제하고 나머지 세금을 내겠구나 정도 하면 저는 조세 저항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0: 네. 네, 아무래도 과세 범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데이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운데 시세 50억 원 초과 주택은 29,969가구로 전체 2%에 그치는데요. 반면 이 기준을 30억 원으로 낮출 경우에는 대상은 약 5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돼서 과세 범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과세 관련해서 좀 기준에서 관련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과표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강남, 서초, 용산, 송파 등 4개 구가 전체 50억 원 초과 아파트에 95.4%를 차지한다고 해요. 30억 원 이상이면 영등포, 양천, 송동, 광진구 등 이른바 이 한강벨트로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강벨트로 쭉 이렇게 과세 대상이 확대가 된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8: 김현 씨는 네. 한 어느 정도
9: 이상? 이게 과세 기준이라는 게 공시가격을 말하는 거죠?
8: 그렇죠.
9: 공시가격 30억이잖아요.
10: 네.
9: 그러면 이제 시세로 한 2억 정도. 42억 정도 되고 한강벨트로 이제 전선이 확대되는데 뭐 참고로 저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 저는 가장 깜짝 놀랄 분들이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일 것 같습니다. 전선이 확대되고 한강벨트가 무너지게 되면 2028년 총선이 이제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이 내년 12월에 고지서 나오잖아요. 재산세는 7월 9월, 12월 내년 하반기 되면 연타석으로 이제 뺨을 맞습니다. 7월에 한 대 맞고 9월에 한 대 맞고 12월에는 몽둥이로 맞습니다. 4개월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나오는데 그 뺨 맞고 몽둥이 맞은 유권자들이 서울에 꽤 많이 있을 텐데 이번에 비거주 1주택자도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네. 전선이 확대되는데 무사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정부안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시가격 30억, 뭐 비거주 1주택자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그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저는 굉장히 만만하지 않겠다. 야당이 협조해 줄 리가 없고요. 왜냐하면 야당하고 같이 들고 들어와서 야 우리 같이 했어라고 하면 매를 덜 맞는데 야당이 바보 아닌 이상 야당이 협조하려나?
8: 근데 저는 아마 이게 없잖아요. 아마 트럼프식 협상 방법인 것 같아요.
9: 아 트럼프식?
8: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를 한 다음에 네. 예, 저쪽에서 조금 좀 완화안을 들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아. 평균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0억을 얘기하면은 야당에서 한 50억 이상 해야 된다. 네. 그럼 40억 정도로 이제 합의 볼 것 같다는 40억. 그런
9: 충분히
8: 예 그런 방법이 아닐까. 트럼프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9: 와, 그래서 좀 이게 SNS도 트럼프가 많이 하는데 토론회도 네. 그렇고 트럼프한테 벤치마킹을 많이
7: 비슷한
9: 하는
7: 그런 게 있습니다. 네.
9: 진짜로 네. 전쟁을 안 해야 될 텐데.
8: 그래서 지난 주에 그 토론회 하기 전에 대통령님이 지난 국민회의에서 발언을 했었는데 30억으로 하면 우린 큰일 난다라고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밀란이 난다, 폭동이 난다 그런 네.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게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30억 더 전질 테니까 저쪽에서 얼마 나오는지 한번 봐라.
9: 50억 나오겠죠. 그럼 중간 40억, 공시가격 40억이면 한 50억.

0: 정부가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질문도 네. 드린 거잖아요. 대통령 네. 때 대통령한테 질문 드린 게 이 부분이잖아요.
0: 네.
1: 우리나라가 OECD 대비 뭐 실효세율이 낮다라고 하는데 실효세율이 낮은 건 낮긴 낮죠. 낮은 건 사실 재산세가 낮잖아요. 지방에 뭐 1억 2억 아파트 가진 분들 몇만 원에 안 냅니다. 세금 거의 안 냅니다. 그럼 자동차 세보다 오히려 더 낮아요. 2억 아파트가 5천만 원 자동차 세보다도 낮습니다. 세금이. 그러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평균이 낮은 거여서 전체적인 재산세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럼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답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당사자들 1주택을 가지고 있든 다주택을 가지고 있든 뭔가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제 팔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느 정도의 양도세 조건이면 내가 쉽게 던지겠는가인데
0: 네.
1: 지금 중과세 82.5% 3주택, 2주택자는 71.5%는 제가 한 100명한테 물어봤는데도 던진다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거든요. 안 되고 그러면 기본세율이 45% 지방세 하면 한 50% 되는데 이 가격도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평생에 일군 집 하나인데 이 양도세를 이렇게 낸다? 이건 또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합당하게 내릴 수 있는 팔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면 많은 분들이 던질 것 같아서 제가 뭐 지방으로 가는 분들이나 임대료를 안 올리는 분들이나 금융계좌에 넣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저는 양도세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내려야 되고요. 보유세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할 것 같으면 양도세도 그대로 가도 되겠죠.
0: 보유세를 지금 선진국 대비 3배 정도 낮다라고 대통령께서 지금 아주 화두를 던지셨단 말이죠.
1: 네.
0: 3배 정도 올리실 것 같아요.
1: 3배. 네. 그러니까 3배가 올리려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초고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 네.
1: 50억. 50억 구간을 더 올린다고 해서 3배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는 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3배가 올리려면 이제 재산세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재산세를 5만 원 내던 사람한테 20만 원 내라고 하면 내릴 수는 있겠죠. 기분 안 좋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전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3배를 올린다. 재산세를 3배 올린다고 생각해 보면 저는 정치인들이 과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산세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대비 너무 낮으니까 초고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초저가 부분이 너무 낮은 게 문제니까 올려야 될 건 올려야죠. 그렇게 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걸 못하실 텐데 보유세하고 재산세랑 종부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산세는 집이 있으면 다 내는 거고요.
1: 그렇죠.
0: 네, 이거의 실효세율이 지금 뭐 0.2에서 0.4밖에 안 되니까 선진국이 1% 전후라서 3배가 네.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가 아니라 종부세죠.
1: 그렇죠. 공시가격 네. 1세대 1주택에는 12억
0: 네.
1: 그리고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9억까지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데 세제 개편한 내용이 나와 봐야 되지만 우리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12억까지는 이제 공제를 해줬잖아요.
0: 네.
1: 공시가격 12억 넘어가는 집만 대상이 되는데 이번 안에 아마 유력하게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비거주 1주택. 전세 주고 있는 집. 집 하나 있는데 나 인천에 전세 살고 나는 서울에 전세 끼고 집이 있어. 그런 분들은 12억이 아니라 9억으로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중과하는 주택들의 개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들이고 그건 종부세로 그렇죠. 걷어들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재산세가 아닌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이제 비거주 1주택 얘기는 이제 2부에 나눠둘 예정이니까 그때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도록 하시고요. 저도 의견을 좀 보태고 싶은 것들은 저도 김인만 소장님 의견에 100% 동감을 하는데 보유세를 올릴 거면 재산세를 보편적으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건
1: 네.
0: 낮은 게 확실하니까. 그런데 지금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좀 보유세 부분들이잖아요. 네, 보유세, 종부세.
1: 그런데
0: 종부세는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 그리고 다른 나라는 없죠, 아예.
1: 없죠, 없죠.
0: 예, 근데 1% 정도 전후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5%까지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빼놓는 거죠. 몇 프로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1: 최고세율이 5%죠. 예.
0: 그러니까 재산세가 선진국 대비 3분의 1이라는 얘기만 하고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내고 있고 그 세율이 5%까지 된다는 것을 얘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팩트는 정말 얘기해 주면서 설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1: 물론 5% 내는 분들은 이제 공시가격 90, 과세 표준이 94억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0: 네.
1: 아마 아이유나 지드래곤은 5% 정도는 내지 않을까. 애국자입니다.
2: 네네.
1: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애국자이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러네요.
2: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이거 김학렬 소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 이게 집값 안정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세입자분들의 이제 부담 이런 문제도 좀 논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김인만 소장님께서는 이제 보유세 늘리면은 세입자로 좀 전가될 수 있다, 세입자 부담으로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학렬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0: 제가 아까 이제 그 주차장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결국은 주차 요금이 다 비싸면은 그냥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싼 주차장이 있어야 그걸로 가는데 결국은 주차비를 높게 내주게 되면 그것들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 주택들이 보통 이제 보유세가 높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 임차료도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임차인들한테는 전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일 텐데 임차인들의 임차 가격이 낮아지려면 임차 물건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계속 임차인들을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이라든지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는 부분들이고 또 토지거래가 구역에 거기서 거래가 되면 될수록 임차 물건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임차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세법들 강화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 세입자들의 전세 말고 아마 월세가 대부분 될 텐데
1: 네.
0: 월세 그 아마 가격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동산 전문가로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일단 1부는 이만큼 하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오고 싶은 것들이 2부인데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2부에서 좀 더 얘기를 내놔보도록 하시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1: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똘똘한 한 채가 문제입니다.
0: 네. 이번 토론회의 상징적 주제는 1주택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가 투기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발언했고요. 어제 임강영 국세청장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해서 초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장특 공제의 역진성을 제기한 건데요. 2024년도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를 분석하면 제시하면서 전국 2만 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 320억 정도의 장특공을 받았는데 이 중 서울이 4조 5천억 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서울 4조 5천억 중 강남 3구, 용산구 장특 공제액이 3조 5천억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면서 이렇게 국세청장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부는 강남 3구가 장특 공제 혜택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이른바 금강구와 강북 지역은 장특 공제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뭔가 불공정해 보이나요?
2: 이게 불공정하다고요?
0: 네. 네네.
2: 와, 이게 불공정하면
0: 네.
2: 미국도 뉴욕이 문제죠. 뉴욕이 왜 그렇게 비쌀까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선진국의 수도에 모든 인프라가 몰려있고 주거 인프라가 좋은 부자들이 몰려드는 곳이 비싸고 많이 올랐으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이 과도하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조정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똘똘한 한 채가 문제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라고 했잖아요. 나라에서. 아, 우리 집값 너무 많이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우리 국민들 세금 깎아주고 뭐 그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줄 테니까 제발 집 사달라고 국민들한테 사정 해 가지고 국민들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샀고 2017년도에는 임대를 안 올리면 세입자한테 임대를 안 올리면 세제 혜택 주겠다고 세입자 네. 보호를 위해서 제발 임대사업자 해달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했습니다. 2019년 되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다주택자가 문제랍니다. 야 다주택자는 니들이 문제야.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알았어 내 팔고 한 채만 가지고 갈게. 2020년 이후로 똘똘 한 채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와서 또 네가 문제래. 아니 뭘 자꾸 나보고 문제래. 국민을 저는 국민을 대변합니다.
1: 네.
2: 왜 자꾸 나보고 뭐라 그래. 니들이 수요 공급 불일치가 되는 서울 집중화 방치해놓고 왜 그러는 거야. 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똘똘한 한 채는 가격으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정부가 자꾸 초고가 주택을 똘똘한 한 채라고 자꾸 이게 관계를 짓는데 개인에 따라서 10억도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거고요. 5억도 똘똘한 한 채도 되는 거고 20억도 똘똘한 한 채도 되는 거고 각자 최선의 선택 자기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차라리 똘똘한 한 채가 문제라고 하지 말고 나는 초고가 니들이 마음에 안 들어. 니들은 돈 있잖아? 니들 세금 좀 더 내줄래? 대신 우리가 니들을 존중해 줄게 라고 하든지 자꾸 문제라고 하면서 뭐 어떡하라는 건지. 그럼 앞으로 시간 더 지나면은요. 그래도 오르잖아요. 야 거주 1주택도 니들은 문제야. 니들 왜 집 가지고 있어. 이제 이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왜 국가가 서울 집중화를 방치를 해놓고 개인한테 시키는 대로 한 개인한테 이렇게 계속 책임을 떠넘기는지 그 부분에 솔직히 좀 화가 납니다.
0: 네, 맞습니다. 저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이게 똘똘한 한 채를 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을 못하게 하니까 똘똘한 한 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에 이제 장특 공제를 받게 되면 이것들도 불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부당하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솔직히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장특 공제라고 하는 게 10년 이상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라고 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또 장특 공제를 없애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장특 공제는 이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인플레이션도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 대한 공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내든 뭐 어떤 세금을 내든지 간에 뭐든지 다 공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공제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고려 안 하면서 뭔가 그냥 증세만 하고 세금만 걷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장특 공제를 없애게 되면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큰 포션이긴 하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2개월 상속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장특 공제를 이제 안 받고 파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계산해 봤을 때 지금까지는 이게 상속으로 가는 것들보다는 사고 파는 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가지고 갔던 것들인데 만약에 장특 공제가 없어지게 되면은 저는 이거 상속으로도 많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들도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공급이 줄어드는 또 효과가 어떤 부작용이죠.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또 하나 더 생각하게 되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오래 가지고 가면 이제 거주하지 않고 오래 가지고 가면 이제 불이익을 준답니다. 받던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차라리 그냥 뭐 2년 보유하고 그냥 단타 치면 되겠네. 그래서 단타하지 말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국가가 장기 거주할 집 아니면 단타 쳐라라고 좀 덩떠미는 것 같고 아니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 인천에 살고 있는데 내 집인 서울로 들어올게. 세입자 만기되면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제 집주인들만 사는 이상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1: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려면은 확실히 이제 장기적으로 플랜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시장이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이 잘 반영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유튜브랑 댓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의 코바님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매했는데 집값 계속 오르는데 세금 올린다고 하니 힘드네요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비슷한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자에서 3418님 10월 달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부동산 10여 곳을 다녀도 전세가 안 나와요. 날짜는 촉박하고 큰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적지 않죠? 많죠, 지금?
0: 그러니까 지금 임차 물건들은 더 심각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매매 같은 경우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물론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될 분들도 조급하겠죠.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안 갈 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는데 임차인들은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물건이 없으면 물건 이분들은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월세로 가던가. 근데 월세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물건이 없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전세랑 월세가 없어서 그냥 그 집을 사게 되는데 그 집은 못 사죠. 하급지 하급 상품으로 가서 강제 매수를 하는
1: 강제
0: 것들이
1: 매수.
0: 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서. 근데 여기다가 또 하나의 또 불을 붙인 게 있잖아요. 이번에 비거주 1주택자 논란이 생겼단 말이죠. 비거주,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들한테는 세금을 중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단 뭐 얘기를 더 해보겠지만 실거주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임차 세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럼 임차 물건이 더 줄어드는 거라서 이 부분들도 지금 무슨 문제인 것 같아요.
2: 대책이 뭘까요? 물어봐도 답변 안 하더라고요. 제가 토론회 때도 이 문제 얘기했잖아요. 네. 전월세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집주인은 뺨 한 대 때리면 세입자는 뺨 두 대 맞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뭐냐라고 하니까 대토론회 때도 말씀 안 해주셨고
0: 네.
2: 또 그전에도 뭐 다른 간담회나 토론회 갔을 때도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김만경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이야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영역인데 전월세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 작년 2025년에 한 4만 9천 쌍 정도 결혼을 했거든요. 2024년에는 4만 2천 쌍. 올해는 아마 5만이 넘을 것 같은데 결국 가구수 분화가 일어나는 신혼부부가 원룸에 살 수는 없으니 적어도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기본적으로 주거 인프라가 되는 곳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입주 물량도 없고 전세 매물도 없다는 얘기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저는 출산 대책 뭐 신혼부부들 혜택 준다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혜택이 주거 안정을 시켜줘야 뭐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백날 뭘 청약 뭐 기회 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이게 1순위가 돼야 되는데 뭔가 1순위가 바뀌어서 똘똘한 채 때리기, 초고가 때리기가 1순위가 돼버린 것 같아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0: 네, 그러니까 임차 문제 대책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전세자금 대출 또 줄인다고 하잖아요.
2: 어떡하라는 게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지 말지 말지 말면서 임차도 사지 말고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2: 그냥 그러면 부모님 집에서 그냥 눌러 앉아라는 거죠. 어, 네. 주말 부부하고 네. 그냥 만날 때 일주일에 네. 한번 호텔 가서 자고 쉬는 부부들.
0: 그러니까 뭐 그냥 고시원 살면서 그냥 고시원. 주식이나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로 지금 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저께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들을 노골적으로 그냥 이제 증설하겠다라고 발표는 않았지만 뉴스에 네. 흘러나왔습니다. 경향일보에서 봤는데 정부가 공시가격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들 그러니까 이게 초고가하고 비거주 1주택자들을 함께 공약을 한 거잖아요. 네.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다주택자와 동일한 9억 원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뉴스에서 봤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다주택자 속된 말로 3주택자 이상이고 이번 정부에서 막이라고 표현했던 예, 그런 이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들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야,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종부세가 이제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까지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3주택 이상이 되면 최대 5%까지. 그러니까 밑에 하위 구간은 큰 차이가 없는데 12억 아래 구간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넘어갈수록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면 한 30억 공시가격 30억 기준으로 하게 되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중과세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면 비거주 1주택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 집을 전세로 준 거주하지 않는 집이 3주택 가진 사람과 이제 동등한 악마화가 되는 거잖아요. 야, 이게 내 집에 내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도 비거주 1주택이었잖아요. 네.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집을 팔자마자 이렇게 한다는 게 국민 정서상 저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그럼 대통령도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했으면 이게 인천 지역구 갈 때부터 비거주 1주택이었잖아요. 3년 전에 2년 전에 대통령도 팔았어야죠. 이게 악마화였는데 본인 또 중과세 대상인데 이제 와서 집 팔고 나니까 이게 중과세 대상이 돼버린다. 저는 이건 국민들이 다수의 비거주 1주택자들이 저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토론회 현장에서 좀 새로운 질문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그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생애 1회 한 번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런 의견 남았는데
0: 그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죠?
1: 그에 대해서는 저랑 동명이인인
2: 이광수 그, 대표가 예,
1: 큰광수 이제
2: 큰광수
1: 예, 큰광수 형님께서
2: 이제 키는 말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1: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토론에 나갔냐며 그래서
0: 왜 그러셨어요 근데
2: 토론에 왜 그랬냐고
1: 토론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변 지인분들을 좀 진정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일단 김학렬 소장님 의견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0: 네, 뭐 이건 그냥 결론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집을 못 팔아요. 살 수도 없고. 그리고 특히 비싼 집들은 더 안 팔겠죠. 왜냐하면 양도 차익이 많이 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조선시대로 복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주 이전이 거의 안 됐거든요. 아,
1: 그때 이동할 수 없는.
0: 예, 그냥 경상북도에서 태어나면 경상북도에서 사는 거야. 예,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은 서울에서 사는 것들이고. 거주 이전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파는 순간 그 집으로 다시 못 가게 되거든요.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은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결과가 너무 예상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이걸 예상 안 해 못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거의 의도도 잘 모르겠어요. 김현 소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의도는 이제 광수한테 물어봐야죠. 광수가 얘기했으니까 광수한테 네.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년 보유, 2년 거주하게 되면 12억까지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니까 2년 보유, 2년 거주하고 팔고 네. 또 사서 2년 거주, 2년 보유하고 또 팔고 팔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게 투기다라고 하는데 물론 일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서 2년 후에 집값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서울은 뭐 지금 일정 부분 됐습니다만 우리 2022년, 2023년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이게 계획처럼 되지도 않고요. 사고 팔고 하게 되면 취득세도 내야죠. 재산세 내야죠. 실제로 얼마나 올라갈지는 몰라도 12회까지는 비과세가 돼도 차 떼고 포 떼고 중개보수 내고 하면 실제로 크게 남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50억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할 수 있을까? 그 미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부작용이 뭐냐? 모든 정책은 이제 부작용과 긍정의 효과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똘똘한 한자가 더 강해집니다. 이 소중한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비과세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야. 지금은 집 사면 안 돼.
1: 사용하면 안 돼.
2: 어떻게든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고 우리 부모님이 10년 후에 뭐 건물을 팔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 그때 내가 강남 아파트 살 거야. 어떻게든 아껴서 똘똘한 채로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설프게 샀다가 갈아타는 길이 다 막히잖아요. 비과세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더 심해져요. 똘똘한 채가. 지금 똘똘한 채가. 똘똘한 채가 지금 문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똘똘한 채 하랍니다. 생애 한 번만 해줄 거니까 똘똘한 채 하라.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지. 이거 한다라고 하면 아 우리 이광수 기자님이 욕을 더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네. 제가 요즘에 부쩍 또 유명해진 네.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도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시에 대출 구조 조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신규 대출자만 지금 대출 규제 받고 있는데 기존 이미 대출 받았던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자. 이런 건데요. 이미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의 집값이 올랐으니까 아, 여기도 규제하자. 좀 이런 내용인데 이어서 김인만 소장님께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2: 이게 소급 적용하자는 거잖아요. 네. 이미 받은 거. 그러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뭐 문제 다면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야, 너 30년 전에 받은 월급 너 세금 너무 적게 냈어. 너 그것도 다시 내. 이런 거와 똑같은 논리인데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막 질러댄 것 같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그 분노를 막 이렇게 질러대면 그 이 방송을 보는 다수의 국민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이 스트레스 받은 대가를 지불해줘야 됩니다. 이 왜 이런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의견을 듣고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대출 받은 사람한테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대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시행이 돼요.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대출 받고 있는데 너 대출 상환하래. 안 해. 그럼 경매 넘길 거잖아요. 그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그렇게 국가가 경매를 넘긴다고? 이거는 그냥 밀란이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 이광수 대표가 대통령 안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대통령님을 진짜 네.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0: 아마 그냥 이슈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것도 이사를 더 못 가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거래를 못 하게 하는 제도들만 지금 나온 것 같아서 이건 이광수의 기자님도 한번 좀 동명이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YTN 라디오 경제 라디오 유튜브가 동접수 수가 지금 500명 600명을 넘었거든요. 이게 전체 구독자 수가 1000명이기 때문에
2: 진짜?
0: 굉장히
2: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
0: 왜냐하면 200만 유튜브에 100만 명이 보고 있던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보시는 분 중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 얘기를 못했는데 공급 얘기 조금 간단히 했으면 좋겠는데 서울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민현 선생님.
2: 뭐 공급은 뭐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방송에서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뭐 공급이 나와야 말이죠. 국토부에서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네. 있는데 네. 사실 공급이 우리 안 나오는 거 알잖아요. 공사 기간만 네. 4년이 걸리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기 내에 공급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닥치고 공급. 네. 김영범 실장님이 얘기를 했죠. 근데 말은 닥치고 공급인데 닥치고 공급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토론회 때도 재건축 재개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잖아요. 아니 닥치고 공급이라는 얘기는 재건축 재개발도 닥치고 하고 비아파트도 닥치고 하고 유휴부지도 닥치는 대로 하고 신도시 개발도 닥치는 대로 하는 게 닥치고 공급인데 차 떼고 포 떼고 재건축 재개발 뭐 물량이 안 나올 것 같아 안 해버리게 되면 그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닥치고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서울서 공급할 수 있는 이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정비 사업이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로 취업 분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주거 용도 전환,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휴부지, 철도 상부에 데크를 만드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주택 회고유 회전율을 좀 제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규 물량 공급뿐만이 아니라 기존 물량들을 자꾸 이제 거래하게 하면서 여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경기도 인천으로 빠져나가면 되는 것들이고 여기 제일 좋은 곳 중에 하나가 그 광역교통망 GTX가 개통되는 부분들일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한 좀 얘기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오후에 가시잖아요. 총리.
2: 아, 총리. 예. 예.
0: 그러니까 공급 문제 오늘 할 것 같은데 네. 그 얘기 좀 전달해 주세요. 저는 초대를 못 받았는데 예, GTX하고 3기 신도시 좀 더 많이 좀 줘달라.
2: GTX 적어야겠다. 3기 신도시.
0: 예. 왜냐하면은 그게 저는 서울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 뭐 저도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니 예. 초과세수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KBS 방송 갔는데 네. 그 기획 예산처 장관 오셔가지고 초과세수 얘기라던데 초과세수가 뭐 올해 한 50조 이상 되고 네. 내년에 100조가 된다는데 임대 아파트 그 공공주택 짓고 GTX하고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남아도는 초과세수 아 초과세수가 남아도는데 왜 똘똘한 채 이렇게 증세를 하려는지도 갑자기 또 궁금한데 아무튼 간에 초과세수 저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교통망에도 투자하고 공공임대 짓는 데도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GTX 노선 하나에 4조밖에 안 들거든요. 저는 네. 삼성한테 두 개 만들려고 하고 하인 SK한테 두 개 만들려고 하면
2: 갑자기?
0: 세금 공제해주면서 기꺼이 바로 만들 것 같거든요.
2: 진짜 이재용 회장님 깜짝 놀라겠는데 네. 우리 방송 듣고
0: 알겠습니다.
2: 아니 나보고 네. 지하철을 하라고 삼성물산 주가 오를까요? GTX 타면
0: 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더 나누고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전세난이 심각하잖아요. 네. 전세난에 대한 좀 멘트 한 30초 정도만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2: 저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과거 정부도 다 똑같았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게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내 집 마련을 못하는 분들은 전세 월세 시장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도 꾸준히 돼야 됩니다만 다주택자 전세를 주는 비거주 1주택자를 때려서는 절대 안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책의 1순위가 뭔지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는 한국갤럽 조사연구소부터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리서치 활동을 하고 있고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조사한 것들 되게 좋아하고 설문조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대부동산 대토론회점 KR 가시면 지금도 의견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7천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7천 건 의견의 95%는 규제 완화고요. 2%가 규제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95% 이야기를 안 하고 2%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 95% 의견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1: 네,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의견 주고 계십니다. 문자의 6002님, 김인만 소장님 말씀에 속이 시원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0332님, 생생경제 역시 재미나네요. 체감온도 31도에 빠숑 시원한 목소리에 귀 쫑긋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대부분 아, 그 강수 아니었네 라는 이런 문자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유튜브에 JG킴4660님이 신혼으로 집 사려고 연초부터 매주 나가서 집 구하고 있는데 나갈 때마다 집값이 올라서 사지 못하고 결국 하급지 전세로 들어왔어요. 유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같은 청년층으로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공감되고 제 주변에도 진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아서 좀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대책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해야 돼서요. 네. 네, 부동산 대토론의 광수가 묻고 빠시옹과 김인만 소장이 답하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이강수 기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이번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허위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법원은 문제의 두 발언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게 맞는다고 짚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부부 동반 만남을 부인한 해명 역시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7: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6: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항소했고 특검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징역형은 흔치 않은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5: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유권자 관심이 쏠린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실제 당선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범행이 대선이라는 대한민국 최고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이뤄진 점을 지목했습니다. 게다가 후보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7: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8: 재판부는 죄질도 나쁘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이미 인정해놓고 스스로 진술을 뒤집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친분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에 비공식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7: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당선됐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여권에선 불법으로 사용한 선거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5: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나 빨리 재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범여권에서는 집중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 전 대통령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려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9: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당 대표는 혁신당이 이 사건을 직접 고발해 단죄를 이끌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경제적 파산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 재판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선거비용이 더 크다고 받아쳤습니다.
11: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9: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선거 출마자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사자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대선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의힘 전체 자산 규모는 1,300억 원 수준인데 대부분 부동산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비용 부담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그동안 친밀감을 쌓아온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5: 자원부국이자 남미의 군사강국인 브라질과 희토류,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기병대의 호의를 받으며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룰라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포옹하며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에 온 대한민국 정상을 브라질 측은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외교무대에서 교감을 나눴던 두 사람인 만큼 양국 정상의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12: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13: Aprendi cedo o valor de cada oportunidade. Nós dois viemos da pobreza. Hoje temos compromisso de melhorar a vida de cada cidadão e cada cidadã.
8: 두 시간 넘게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올해를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양국 미래 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원부국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게 눈에 띕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희토류 배장량 세계 2위 국가와 안정적 원자재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12: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8: 올해 하반기 방산 공동위원회 출범 등 중남미 최대 방산 시장인 브라질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영화와 체육, 교육 등 인적 교류도 늘리기로 했는데 양국은 이를 위해 7건에 달하는 협력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국과 메르코스르, 남미 공동시장의 무역 협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과 한반도 등의 국제 평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에도 공감했습니다.
14: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중심지 상파울루에서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브라질리아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모두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그러나 국민의힘과의 간극이 큰 상황이라 필리버스터 전국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내부 정리를 마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16: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15: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까지는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마찬가지로 목표 시점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7: 형사소송법, 선관위 특검법 이번 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15: 법력권 주도의 법사위도 일사불란 법안 심사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민주당 TF 발의안 등에 더해 추가된 6개의 형소법 개정안까지 병합심사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도 시작됐는데 수사 범위부터 규모, 기간 등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쌍둥이 득표 등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며 보안수사권 폐지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8: 보안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15: 선관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도혁 대표는 지방선거 선거소청 심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여당과의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19: 전산 조작까지 있었다면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말끔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15: 법력권 주도로 두 개 법안이 목요일 본회의 처리 목록에 오르면 이틀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여야 모두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는 만큼 형소법 개정안과 다르게 처리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최근 사의설이 불거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5: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는데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설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지만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21: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데 정 장관은 수면장애를 겪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며 오래전부터 사퇴를 고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남은 후속 과제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보이콧 철회 뒤 처음 상임위에 복귀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뼈있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21: 또 야당 의원님께서도 또 국민적 우려를 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국민들이 피해가지 않게 충분하게 좀 논의해 주셨으면.
20: 그동안 여러 차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왔던 만큼 최근 민주당의 전면 폐지 당론 채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여야 모두 사퇴는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22: 중수청 기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23: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 난다 하면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야.
20: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사퇴 의사 전달이 없었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사의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완곡하게 전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5: 이번 주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의 거취 문제와 맞물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정부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어제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5: 세제와 대출,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가운데 정부는 온오프라인 의견을 모두 모아 조만간 부동산 종합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24: 나흘 만에 다시 열린 두 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관했습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토론회의 연장선에서 미처 담지 못한 국민적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25: 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 현실적인 일입니다.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낍니다.
24: 이번에도 각계각층 130여 명이 모여 부동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는데 최대 화두는 역시 세제, 특히 똘똘한 한채 광풍을 유발한 조세제도 개편이었습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양도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 공제 한도를 설정하자는 의견 등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비거주, 초고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 강화 방침을 시사하면서도 적절한 매도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6: 많은 국민들께서 비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거주용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줘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해주시고 아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낮다.
24: 대출 분야에선 최근 은행권의 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 같은 피해 사례에는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에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27: 가계대출이라든지 이
0: 부동산 대출 이거는 좀 일관되게 좀 엄격하게 가야겠다.
24: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청약 지옥을 없애고 내 집 마련,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달라는 2030 세대의 요청도 쏟아졌는데 한 총리는 조만간 청년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5: 결혼 페널티 관련해 전수조사해서 청년들의 주거환경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고 조만간 답 드리는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원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와 땅. 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똑똑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0: 예, 더운데 잘 지내고 계세요?
1: 아, 열사병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0: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도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으로 드러난 검찰 개혁 난맥상을 정리했습니다.
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결국엔 민주당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분석이 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사실상 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시점상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주무부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니까요.
0: 네.
1: 예, 사실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는 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만류해 왔다고 하고요. 그런데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론으로 정해지고 나서는 사의가 꽤나 단호하다고 전해집니다. 시점상으로도 민주당이 보안수사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공식화한 지난 22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럼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녔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1: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민주당 대표 교체기에서 검찰개혁 특히 보안수사권 이슈가 격화된 좀 측면이 있는데요.
0: 네.
1: 예, 결국 정부도 보안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공을 국회에 돌린 바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보안수사권이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국회로 넘긴 거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0: 네. 네,
1: 김민석 전 총리도 관련해서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요구하는 현실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0: 네.
1: 책임지는 정치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반응이 좀 거의 나오지 않는 것도
0: 그러네요.
1: 예, 예,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박지원 의원만이 충정은 이해하지만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라고 공개 언급을 한 게 전부이고요. 국민의힘이 정성호 장관 사퇴를 좀 이 같은 측면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최수진 수석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의 책임은 사퇴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수호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맞서야 한다고 했고요.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강성 당원들의 눈치만 살피며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 민주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법안을 이번 주에 통과시킬 예정이죠?
1: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0: 네.
1: 사흘 내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당론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의 법안인데 이 조문 작업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우려이고요.
0: 네.
1: 예, 정점식 국민회의 원내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마저 포기한다면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한다고 비판했습니다.
0: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다수의 국민의 좀 의견인 것 같고
1: 네.
0: 여론조사를 보면은
1: 그렇습니다.
0: 그렇게 되면은 그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했을 때
1: 네.
0: 여당이
1: 네.
0: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1: 그렇죠.
0: 그러한 얘기가 있는 것이죠.
1: 네.
0: 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예, 두 번째 뉴스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0: 주권 확정에 관한 의견 차이가 좀 불거졌네요.
1: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에 중도 보수까지 확장하는 노선을 좀 택해 왔잖아요.
0: 네.
1: 예, 최근 이것과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0: 아, 저도 욕 먹었어요.
1: 요즘 유시민 작가 무서워하시는 분 사람들이 좀 많은데.
0: 너무 무서워요.
1: 하여간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 노선에 관한 입장이 명확하게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김민석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유능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정부의 정책에 찬성한다면 또 내란에 반대한다면 나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과거에 보수를 했든 중도를 했든 개혁을 했든 함께 안고 가서 중원을 획득하고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전남 광주에서 열린 다른 강연 일정에서도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하거나 또 개혁적인 대통령을 억지로 반개혁적이라고 음해하는 것이 반명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을 했고요. 반면 정청래 의원은 같은 날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중도는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광화문을 나가봐라. 네. 오른쪽 차선과 왼쪽 차선 가운데 노란 중앙선이 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건데요. 네. 스윙보터가 있을 뿐이고 이들은 여당이 여당다워야 지지한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0: 오, 중도는 없다라는 얘기를 정청래 후보가 했군요.
1: 네.
0: 정치인이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을 텐데 신천지 개입 의혹 콕폭풍도 계속된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신천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를 했었죠. 워딩은 이렇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했었는데요.
0: 네.
1: 마침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신천지가 민주당에도 조직적으로 집단 가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죠.
0: 네.
1: 김민석 의원의 신천지 발언은 아무래도 가장 거세게 맞붙는 중인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관해 정청래 의원은 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고 당사자는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당은 엄중히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응징하겠다. 당을 파산시킬지 모를 의혹 제기는 중징계 조치함으로써 혼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 와, 이게 단어들이 엄청 세네요.
1: 예,
0: 응징, 중징계, 발본색원. 뭐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친청계 의원들은 가짜뉴스, 폭탄,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1: 예, 워딩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0: 그 상대 후보를 보고 사퇴하라는 얘기한 거는 거의 막장까지 간 거예요. 이건.
1: 네,
0: 끝까지 간 거예요.
1: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간 거라고
0: 네,
1: 봐야겠죠.
0: 송영길 의원은 주말 사이 전북을 찾았군요.
1: 예,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전북에서 민심 겨냥 독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전북 전주시에서 예배를 보고 또 도의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어 진안군에서는 2030 청년들을 만났고요.
0: 네.
1: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의원과 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0: 네. 네,
1: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은 어느 한 후보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또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라고 SNS에 적으면서 정청래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전북 진안군에서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청래 당대표 당시의 당청 관계가 어땠던 것 같냐. 또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비판하는데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0: 유 기자님,
1: 예.
0: 지난주에 민주당 예비경선이 있었잖아요.
1: 예.
0: 누가 1등했대요?
1: 민주당 예비경선 결과는
0: 당대표. 몰라요?
1: 예, 결과를 좀 보고 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0: 알겠습니다. 아, 철저하게 비밀로 지키더라고요.
1: 예.
0: 안 나오더라고요.
1: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예. 궁금하긴 한데요.
1: 예, 정말 궁금합니다.
0: 알아봐 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세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상황이죠?
1: 네, 세 번째 뉴스는 멱살잡이

0: 권영진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는 이번 주에 열릴 최고위원회의나 또 의원총회 등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에 당직자 폭행한 송원석 전 원내대표 사례가 있었죠. 그때 탈당을 했다가 복당을 다시 했습니다. 그 사례처럼 당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도 당 일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1: 네, 윤리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안이 올라갔다는데 마침 오늘 윤리위원회가 열리죠?
0: 예, 그렇습니다. 당 윤리위에도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올라가 있고요.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권영진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안도 추가로 제출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규상 윤리위가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하고 대상자가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탈당한다면 5년 동안 복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영진 의원이 탈당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또 전체 회의를 엽니다.
1: 네.
0: 6월 3일 지방선거 전후로 징계안이 60여 건이 올라와 있고요. 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이 해당 행위냐 아니냐를 놓고 윤리위원회는 일단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의도성 또 반복성을 가지고 당 운영을 방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한 바가 있죠. 이 과정에서 윤리위원들 간에 또 서로 다른 의견이 노출이 되고 윤리위원 사퇴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윤리위의 내홍이 쉽게 수습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 회의 때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까? 뭐 그것도
0: 예,
1: 좀
0: 의결 정족수
1: 궁금하네요.
0: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예.
1: 근데 참 권영진 의원 멱살잡이 폭행 사건 이걸 갖고 또 제명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탈당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0: 예.
1: 막그 지도부 막 폭행한 적 진짜 때린 적 있어요. 때리고 막 집어 던지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0: 네.
1: 그때도 막 이런 얘기는 안 나왔었는데 그때가 잘못된 건지
0: 네.
1: 지금이 뭐 잘한 건지 그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0: 예.
1: 좀 드네요.
0: 네.
1: 오늘의 마지막 뉴스 뭔가요?
0: 예, 마지막 뉴스는 종부세 관련 소식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AI 선언 관련해서 정리를
1: 네,
0: 했습니다.
1: 간단히 다 정리해 주시죠. 먼저 종부세부터 볼까요?
0: 예,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1: 네.
0: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네.
0: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에 기본 공제액이 12억 원입니다. 예,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빼고 그걸 과세 표준으로 삼아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기본 공제액을 높여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가 너무 급증하는 것은 방지하되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린다는 취지입니다.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더욱 가중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줄여서, 즉 과세 표준을 좀 늘리고 또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특 공제에도 상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이 됩니다. 결국 똘똘한 한 채의 세제 혜택이 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공시가격이 한 12억 원이면 실거래가가 한 20억 원 넘겠네요.
0: 예, 그렇죠.
1: 유 기자님, 저 종부세 내고 싶어요.
0: 아, 종부세 저도
1: 내고 싶어요.
0: 언제 내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1: AI 선언 소식도 전해주시죠.
0: 네, 미주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또 오픈AI의 샘 올트먼,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브로드컴의 혹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을 했고요. 이 AI 선언의 요지는 한국이 AI 공급망을 넘어서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반도체 같은 그 AI 산업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것뿐이 아니라 글로벌 AI의 테스트베드이자 생산 플랫폼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사이에 총 9,5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이 추진이 됩니다. 이 선언이 현실화되려면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 역량, 원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1: 알겠습니다. 경향신문 유 기자님,
0: 예.
1: 아주 오늘 뭐 정리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0: 감사합니다.
1: 유 기자님 멘트만 들으면 하루에 모든 사람들

0: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안들 다 정리된 것
1: 아, 실제로도 좀 많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0: 같아요. 아,
1: 어지러운
0: 진짜로?
1: 뉴스들이.
0: 아, 실제로 다?
1: 예.
0: 그러니까요. 정치권은 정리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야 우리가 또 아이템
1: 계속 뉴스 할
0: 다루고.
1: 거리가 있나요?
0: 그러면요. 오늘 감사합니다.
1: 예,
0: 네.
1: 감사합니다.
2: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가 확정됐습니다. 후보들은 어디서 어떤 주말을 보냈을까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3: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0: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3: 네.
0: 네, 최고위원 예비경선 통과하셨는데 예상하셨던 결과셨죠? 당연히?
3: 당연히 선거에서 당연히는 없습니다.
0: 없어요?
3: 사실 매우 추조했습니다.
0: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뭐 방송을 하루 뭐 여러 군데 다녀보고 민주당 쪽 패널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뭐 최민희 의원님이 뭐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3: 근데 제가 선거와 관련해서
0: 네.
3: 패널님들이 말씀하신 게
0: 네.
3: 적중률이 높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네.
0: 그래도 그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3: 이 경선 과정이
0: 네.
3: 패널님들이 관찰자 시점에서 보면
0: 네.
3: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0: 네.
3: 아마 모든 후보님들은
0: 네.
3: 결과를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3: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하여 이동 중에는 전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마구마구 뛰어야 하거든요.
0: 그렇죠.
3: 그래서 결과 예측은 제가 보기엔 제3자가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니, 그래도 뭐 경쟁력이나 인지도나 화제성 측면에서는 뭐 최민희 의원님이 압도적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여성 할당제도 이번에 있는 거죠?
3: 근데 여성 후보가 3명이세요.
0: 네.
3: 네, 서미와 임미애 후보 그리고
0: 네.
3: 저이기 때문에 그 여성 할당제가 당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0: 네.
3: 그냥 열심히 뛸 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시느라고 저희 원래 스튜디오 나기로 하셨는데 지금 오늘 지방 가셔야 된다고.
3: 오늘 지방도 가야 되는데 어제 네. 너무 늦게 와가지고요.
0: 아이고, 예. 네, 그러셨군요.
3: 네.
0: 알겠습니다. 그 선거 좀 여쭤볼게요.
3: 네.
0: 그 지난 주말 정청래 후보랑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PK 진영 다녀오셨는데
3: 네.
0: 팀 정청래라는 표현도 직접 사용하셨고요.
3: 네.
0: 그 네 분 호흡 잘 맞으세요?
3: 네, 그 스타일이
0: 네.
3: 그냥 서로 이렇게 서로 하는 걸 다 인정하는 스타일.
0: 네. 네
3: 그래서 별 호흡이 잘 맞고 같이 다니면 되게 편안한 느낌? 뭐
0: 네.
3: 그 정도입니다.
0: 근데 이게 반명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모양새도 있잖아요. 김민석
3: 왜 반명이라서?
0: 김민석 후보 측이 그러니까 네. 의원님을 반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3: 네, 네, 네, 네.
0: 정팀 정청래를 반명으로
3: 예.
0: 막 몰아붙이는 선거 프레임을 갖고
3: 아, 예.
0: 지금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측에서는 공격을 해대고 있잖아요.
3: 네.
0: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세요?
3: 저는 일단 제가 너무 바빠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줄은 몰랐고요.
0: 네.
3: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 개념으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대의 본질이다.
0: 네.
3: 연설문에서 한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0: 네.
3: 저 되게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반명은.
0: 네.
3: 근데 만약에 반명이 최민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0: 네.
3: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극명이를
0: 극명.
3: 하시면서
0: 네.
3: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0: 네.
3: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 1심 집행유예 받았을 때
0: 네.
3: 그때 당내에 많은 분들이 술렁이고 그럴 때
0: 네.
3: 이게 정치검찰과 당내 비명들께서 손잡고 또 우리 대표 흔들면 제가
0: 네.
3: 당원들과 함께 어찌어찌 하겠다라고 너무 좀 세게 발언해서
0: 맞아요.
3: 그냥
0: 맞아요.
3: 일주일 내 욕먹은 사람
0: 네.
3: 아닙니까?
0: 네.
3: 그래서 저는 저에게 반명이라고는 안 하실 것 같고요.
0: 네.
3: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3년 동안 대변인 하셨는데요.
0: 그렇죠.
3: 뿐만 아니라 정청래 후보는 아마 지난 4년 동안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부터 저는 돌쇠처럼 옆에 계신 분이라.
0: 네.
3: 예, 예, 예. 그리고 이성윤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일단. 네. 네, 그리고 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의원님의 이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김민석 네. 후보는 말로만 친명이다. 실제로는 반명하는 사람 모두 몽땅 떨어뜨리자. 최고위원 선거는 5대 0으로 가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이러면서 공격하잖아요.
3: 저 죄송합니다. 제가 네. 바빠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몰랐고요.
0: 어제 당원 초청 강연에서 이런 말씀까지 그러니까, 하셨어요.
3: 어제 저는 저희도 막 영남 돌고 충남 네. 돌느라고 네.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했는데
0: 네.
3: 그게
0: 지금 얘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세요?
3: 왜 그러셨지? 저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0: 네.
3: 대통령님 성공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자 뭐 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논의도 많이 하셨는데요.
0: 네.
3: 아니, 그거 별로 코멘트하고 싶지 않고요.
0: 네.
3: 제가 극명이라는 건 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당원님들 의원님들이 가장 잘 아세요. 우리 같이 의정 활동하는 의원님들.
0: 네.
3: 네.
0: 의원님 개인을 향한 공격이 있어요. 아까는 이제 팀 정청래 후보들 공격을 했고요.
3: 네.
0: 송영길
3: 네.
0: 당대표 후보는 최민희 같은 사람이 지도부가 되면 총선이 망한다.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는 최민희 피로증이 있다. 요즘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랑 온라인상에서도 조금 논쟁이 있으시더라고요.
3: 저는 박선원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0: 네.
3: 저는 그 같이 경쟁하는 후보끼리
0: 네.
3: 그 말한 내용을 가지고 지적해도 충분한데
0: 네.
3: 이름까지 거론하는 게 바르지 않다고 제가 생각해서 그게 제 기준입니다.
0: 네.
3: 네, 그래서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내용, 저런 내용. 김민석 후보님 측 뭐 이런 표현을 저는 주로 씁니다.
0: 네.
3: 앞으로도 이렇게 네. 제가 생각하는 예의의 기준을 가지고
0: 네.
3: 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0: 네.
3: 알아보니까 조국 혁신당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을 지칭하신 것이라고 한 앵커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에게.
0: 네.
3: 그래서 요거는 노선 차이 아닙니까?
0: 네.
3: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후보라도
0: 네.
3: 조국 혁신당과 합당 반대하시더라도
0: 예.
3: 저는 그분이 지도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그것 역시 당원님들의 집단 지성이라고 순명할 겁니다.
0: 그러니까
3: 어떤 후보가 들어오는 건 안 된다.
0: 네.
3: 뭐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0: 대단히 여유로워 보이시네요. 이렇게.
3: 아닙니다.
0: 원래는
3: 이거는 제 스타일입니다. 저에 대하여 아니 제가 어떤 네. 논제를 가지고
0: 네.
3: 따박따박 논증하지만
0: 네.
3: 예, 제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하여 혹은 제 노선에 대하여 누가 반박할 때
0: 네.
3: 들어보고 그게 올바른 건 수용합니다. 그러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0: 네.
3: 저는 총선에서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그래야 총선 승리에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0: 그 저도 이렇게 뭐 상임위 진행하실 때나 다른 네. 뭐 의원분들하고 논쟁하실 때 방송에 나오셨을 네. 때 대단히 좀 강성이라고 느껴졌는데
3: 네, 저 강성입니다.
0: 강성이에요?
3: 다만 네. 네. 지금도 강한 거예요, 이게.
0: 근데 워딩은
3: 제가 인격 모독을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0: 네.
3: 예.
0: 알겠습니다.
3: 워딩이 세죠. 센 거예요. 강성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3: 예.
0: 그 예비 경선 투표율이 조금 제가 생각에 좀 저조했던 것 같아요. 37.44%.
3: 네.
0: 투표율에 따른 후보별 유불리 좀 네. 있다고 보세요?
3: 그거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0: 네.
3: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분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0: 네.
3: 그 보내주신 질문지에 투표율 얘기가 나와서
0: 네.
3: 제가 최소한을 찾아보았는데요. 비교할 수 있는 게 2024년 경선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최고위원 컷오프 투표율이 30.6%밖에 안 됐습니다.
0: 네.
3: 2024년.
0: 네.
3: 이제 앞으로 본 투표율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는데요. 그동안에 본선의 권리당원 투표율을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0: 네.
3: 2016년 27.64%.
0: 네.
3: 2018년 34.68%.
0: 네.
3: 2020년 41.03%. 2022년 42.74%. 이거 본선입니다. 예비경선이
0: 네.
3: 그때는 의미가 없었어요.
0: 네.
3: 그냥 중앙위원이 다 하고 그래서 컷오프를. 예, 이렇게 그리고 2022년에 본선 권리당원 투표율이 37.09%입니다. 그러니까
0: 네.
3: 이번만 유독 컷오프 투표율이 낮았다. 이게 아니고 사실 높아졌습니다. 2024년에 최고위원 컷오프가 의미 있게 시작됐거든요.
0: 네.
3: 이 의미라는 말은 뭐냐면 그전까지는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를 했습니다.
0: 그렇죠.
3: 그런데
0: 맞아요.
3: 2024년부터 권리당원의 일정 비율이 들어왔는데요. 이때도 최고위원은 그 권당 컷오프가 없고 중앙위원이 다 했고요. 2024년에도
0: 네.
3: 대표만 권리당원 컷오프가 들어갔어요.
0: 네.
3: 근데 이때 30.6%였으니까
0: 그러네요.
3: 이번에 7%가 올라간 거죠.
0: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핫하게 붙으셨으니까 그냥 예비 경선부터
3: 네.
0: 한 50% 넘지 않을까 막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3: 네, 근데 투표율은 조금
0: 네.
3: 그 전국에 계신 권리당원 여러분 투표율이 50%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거든요.
0: 네.
3: 그래서 투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많이 네. 권리당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3: 예. 네.
0: 저희
3: 네.
0: 민주당 권리당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이번 투표율
3: 네.
0: 높아지면
3: 네.
0: 최민희 의원님이 우리 뉴스명당에 출연하셔서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0: 그 후보님 신천지
3: 네.
0: 개입설 좀 여쭤볼게요.
3: 네, 네.
0: 김민석 후보가 왜 신천지 개입 의혹을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강하게 세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3: 일단 처음에 의도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0: 그렇죠.
3: 그런데
0: 네.
3: 어젠가 그젠가 공익적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 네.
3: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네, 요거 얘기하기 전에 합수본에 촉구합니다. 이렇게 언론에 수사 결과를 그것도 느낌이 약간 선택적으로 흘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수사 결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합수본에 지방선거, 민주당 대표 경선 개입이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계속하시면 하실 말씀 없게 되거든요.
0: 네.
3: 수사 결과 공개해 주시기를 먼저 요청드립니다.
0: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적절하지 않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3: 저는 그 행동이라는 뭐 그것보다 이게 얼마나 추상적 개념의 나열입니까?
0: 근데 김민석 후보는 이러잖아요.
3: 잠깐만요.
0: 네.
3: 관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하셨거든요.
0: 네.
3: 그러면 거기 질문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언론이 이걸 물으셔야 되는데 도대체 관명은 누구며,
0: 네.
3: 분열주의는 누구며, 신천지는 도대체 누가 들어와서 이 3자가 비밀연합 이 표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0: 예.
3: 비밀연합 네, 이게 다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인데
0: 네.
3: 사실은 주체가 다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3: 그래서 이게 누군지 콕콕콕 찝으시면 그때 뭐 당사자들이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연한 이런 워딩은 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0: 네.
3: 일반 권리당원들께서 내가 신천지라고? 이렇게 섭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0: 네.
3: 매우 조심스럽죠. 그리고 이건 만약에 이게 뭐 신천지 일부가 우리 당의 누군가와 조직적으로 연계해서 당을 위해할 목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할 목적으로 집단되고 들어왔다면
0: 네.
3: 이거는 민주당이 위헌정당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0: 그렇죠. 국민의힘 공격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니까.
3: 네, 그래서 벌써부터 국힘이 민주당도 수사하라.
0: 네.
3: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0: 네.
3: 이런 말씀 하실 때는 정말 확실한 근거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0: 네. 네,
3: 조심스러워야죠. 이게 당의 위험을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0: 네, 후보님 그럼 네. 예 아니오로 제가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네. 좀 대답해 주세요. 의원님 반명 아니시죠?
3: 저는 극명입니다.
0: 네, 분열주의자 아니시죠?
3: 아닙니다.
0: 신천지 아니시죠?
3: 저는 가톨릭입니다. 바울라예요.
0: 그런데 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이 세 분이 기자회견하시면서 가짜뉴스 폭탄이다, 근거 없으면 책임지고 사퇴하라 라고 하면서 김민석 의원을 왜 비판하셨어요? 당사자가 아닌데?
3: 이 질문 진짜 잘하셨는데요. 네. 이상하게 네. 언론이 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 네. 이게 정청래 후보 공격이라고 다 쓰더군요.
0: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네. 네. 왜 언론이 그렇게 쓰는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요 대목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진행자께서 핵심을 지적해 주셨어요. 저도 네. 이상했어요.
0: 네.
3: 왜 정청래 후보를 지목하고 이상하게 연막 같은 것이 돌면서 정청래 후보 주변의 신천지의 연막을 막 이렇게 하고 있을까? 왜 언론이 그럴까?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돼서 저희는 네. 기자회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3: 아니다라고 확실히 얘기해야 하는 웃기는 상황입니다.
0: 김민석 후보는 나는 정청래 후보라고 지칭하지 않았는데 난 얘기도 안 했는데 이러면서 발을 빼잖아요. 이렇게.
3: 발을 빼셨죠.
0: 예.
3: 네,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0: 예.
3: 정청래는 아니다. 이걸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죠?
0: 네.
3: 예, 예. 결국은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0: 네.
3: 정청래 후보와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김민석 후보가 아니라고 확인해 준 것이라
0: 네.
3: 예, 정치란 이런 것입니다.
0: 아니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가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공익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거를 왜 얘기를 했는지 조금 좀 선거 전략상 맞나? 뭐 그런
3: 아니 그거는 그거는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고요.
0: 아니 저 혼잣말 한 거예요
3: 지금. 아 진행자께서 네. 그렇고요. 그래서 네. 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어떤 후보도
0: 네.
3: 적극적으로 자신을 사실 자랑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3: 자랑해도 좋고
0: 네.
3: 뭐 상대를 비판 혹은 조금 넘어서 비난해도 좋습니다.
0: 네.
3: 그러나 우리가 인격을 모욕하거나 이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0: 그렇죠.
3: 그리고 혹시 이 비판이 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 자제하는 게 옳다고
0: 네.
3: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지금 지도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0: 뭡니까?
3: 지도부가 그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수십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그리고 그것도 다른 보도를 보면 민원을 목적으로
0: 네.
3: 민주당에 조직적으로 수십 명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3: 그럼 빨리 지도부는 합수본에 수사 공개를 요청하시고 명단을 요청하시고 당원권을 박탈하시고 네, 이런 논의에 들어가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0: 네.
3: 이게 최소한의 지도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3: 네.
0: 의원님 이번에 네. 이제 최고위원이 되셔서 지도부가 되면
3: 네.
0: 2028년 총선을 치르셔야 되잖아요.
3: 네.
0: 그런데
3: 당 대표가 치르시는 거고
0: 그렇죠. 최고위원도
3: 적극적으로 도울 겁니다.
0: 네.
3: 예, 예.
0: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연합뉴스
3: 네.
0: 인터뷰에서 중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 네.
0: 저희는 선거에서 중도의 선택이 결론을 좌우한다. 그리고
3: 네.
0: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3: 네.
0: 이 중도는 없다라는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게 조직적 연대 대상으로서의 중도를 말씀하신 걸 겁니다.
0: 중도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연대를 해요?
3: 그러니까요.
0: 네.
3: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는 두 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0: 네.
3: 총선 승리를 위한 노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방향성.
0: 네.
3: 그러면 그 방향성 속에 슬로건은 어떻게 하고 조직은 어떻게 할지를 짜는 거 아닙니까?
0: 네.
3: 그런데 그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와 관련하여 첫 하나의 입장은 민주당의 중심을 단단하게 하고 소위 민주개혁 진보 진영을 하나로 묶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가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고
0: 네.
3: 그리고 진보당과 연대한 다음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일을 잘하고 계시니 민주당도 적극 뒷받침하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를 끊임없이 개혁해서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보면 중도가 우리에게 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0: 네.
3: 정청래 후보가 이런 입장입니다.
0: 네.
3: 그런데 다른 한 노선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똘똘 뭉쳐도 49%밖에 안 되지 않냐. 지난 대선을 봐라.
0: 네.
3: 내란 대선인데도 49였다. 그러니까 조금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확장을 먼저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0: 네.
3: 후자의 입장에서는 중도가 조직적으로도 연대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0: 네.
3: 그리고 중도를 넘어 보수 중에서도 구구뺀 보수들도 조직적으로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거기도 연대 대상이 아니겠냐.
0: 네.
3: 예, 이런 입장이 그 두 개가 지금 노선이 있고요. 그 토론 중인데요.
0: 네.
3: 그래서 그 중도를 보는 태도가 과연 제가 말씀드린 의미에 조직적으로 미리 연대하고 확장할 대상이냐 아니면 일을 잘해서 우리에게 표를 주실 그런 그룹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0: 근데 이제 중도는 없다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규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중도가 왜 없지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고.
3: 아, 그런데 네. 그 부분은요.
0: 네.
3: 아마 국민들이 나는 중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까요?
0: 아니 나는 뭐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데 선거 때는 아 이번에 정책 민주당이 좋으니까 민주당 찍어야지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 민주당 말이 맞는 것 같아 찍고 아니야 국민의힘 맞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찍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3: 아 그런 건데
0: 네.
3: 우리 가족 중에도 그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의 선택이 늘 대선 결과를 결정하더라고요.
0: 그렇죠.
3: 네,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중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0: 네.
3: 그냥 현명한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0: 네.
3: 그런데 그 그룹을 평론가나 뭐 여론조사 분석가나 정치인들이 중도 그룹이다라고 묶는 거라서
0: 네.
3: 네, 저는 그 중도는 없다라는 표현은
0: 네.
3: 아까 그 노선, 일 잘해서 중도의 마음을 얻자. 조직적 연대 대상으로서의 중도는 없다. 이런 표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0: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3: 네.
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어요.
3: 네.
0: 어쨌든 보안사건 전면 폐지 당론을 확정한데 무력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3: 네.
0: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3: 그냥 고생
0: 30초만
3: 많이
0: 부탁드릴게요.
3: 네. 네. 정성호 장관님
0: 네.
3: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0: 끝이에요?
3: 네.
0: 그럼 잘 그만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3: 아니요.
0: 아니에요?
3: 그게 사표가 네. 반려될지 받아들여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0: 네.
3: 1년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3: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네. 예.
2: 어디까지 가시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기상청에서 전국 장마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는 혹독한 찜통 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인데요.
6: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은 극한 더위로 한때 아스팔트 온도가 60도에 육박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뜨거운 햇살이 빈틈없이 내리쬐는 경남 양산. 연일 이어진 극하대 폭염 속에 낮 기온이 38도를 넘었습니다. 사람 체온보다 높아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도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낮 동안 달궈진 아스팔트 온도를 재보니 무려 60도에 육박합니다. 펄펄 끓는 불가마를 방불케 합니다.
8: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들 어린이집도 방학한 김에 물놀이 하려고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더위 없는 곳만 찾아서 다니는 것 같아요.
7: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한 영남 지역으로 낮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등 내륙도 폭염특보 속에 체감온도가 33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으로 이중 열돔이 형성된 가운데 남서쪽에서 열대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열기가 축적돼 폭염과 열대야가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남지방은 산맥을 넘은 고온 건조한 바람과 지형 효과가 더해져 극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문제는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9: 중부지방 기준으로 지난 7월 26일, 남부지방은 7월 25일 날 종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후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 앞으로의 폭염특보를 전제로 한 기온에 대한 위험 기상은 유지되거나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기상청은 이번 주 서울 등 내륙의 한낮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고 밤사이 체감 온도도 3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남 지방도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더위가 강약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8월 상순까지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5: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그제 70명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6: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는데요. 노약자나 기저질 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계속되는 무더위에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6일을 기준으로 전국 온열 질환자는 모두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2일 이후 닷새째 50명을 넘는 수치가 이어진 겁니다. 올해 집계가 시작된 5월 중순 이후로는 모두 1,399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염 속 휴일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전북에 한 명, 경남에 한 명인데 모두 야외 작업을 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에 따라 온열 질환자 발생 비율을 보면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10.5%로 가장 큽니다. 하지만 0시부터 6시의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간대도 대부분 5%를 넘는 발생 비율을 보이는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보건당국 역시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이나 시원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5: 어제 저녁 서울 서교동 일대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6: 복구가 되기 전까지 600여 세대가 무더위 속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어두운 거실 한쪽에 놓인 에어컨은 덮개가 열린 채로 작동이 멈췄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냉장고도 밥솥도 무용지물입니다.
12: 인덕션도 못 쓰고 불이 없으니까 주방에 그러니까 요리를 못 하죠. 그냥 이거 들고 나와서 붙이질 않은 거죠.
11: 저녁 식사를 앞둔 시간 서울 서교동 일대 66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짐을 옮기던 사다리 차가 고압선을 건드린 겁니다. 주민들은 무더위 속 땀을 뻘뻘 흘리며 전기가 다시 공급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3: 깜깜하고 무는데 바깥에 있는 게 더 시원하지.
11: 한국전력은 새 변압기와 전선을 가져와 2시간 40분 만에 복구를 마쳤습니다. 밤 10시 20분쯤 경남 통영시 홍도에서 남쪽으로 20km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조업하던 소형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50대 선장 A씨 등 전복된 어선 위에 있던 승선원 7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공주에 있는 대전 당진 고속도로 신풍 휴게소에서 25톤 트레일러에 불이 났다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30대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달리던 트레일러 앞바퀴에 구멍이 나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5: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그동안 친밀감을 쌓아온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6: 자원부국이자 남미의 군사 강국인 브라질과 희토류 또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기병대의 호의를 받으며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룰라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포옹하며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에 온 대한민국 정상을 브라질 측은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외교무대에서 교감을 나눴던 두 사람인 만큼 양국 정상의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15: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16: Aprendi cedo o valor de cada oportunidade. Nós dois viemos da pobreza. Hoje temos compromisso de melhorar a vida de cada cidadão e cada cidadã.
14: 2시간 넘게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올해를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양국 미래 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원국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게 눈에 띕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희토류 배장량 세계 2위 국가와 안정적 원자재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15: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핵심 광물 공급망에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14: 올해 하반기 방산 공동위원회 출범 등 중남미 최대 방산 시장인 브라질과 방위 산업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영화와 체육, 교육 등 인적 교류도 늘리기로 했는데 양국은 이를 위해 7건에 달하는 협력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국과 메르코스르, 남미 공동시장의 무역협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과 한반도 등의 국제평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에도 공감했습니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중심지 상파울루에서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브라질리아에서 YTN 강지론입니다.
5: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에 문제가 생겼던 점 등을 살펴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두 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6: 스스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도 허위로 발언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임예진 기자입니다.
17: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판단 대상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려면 발언이 나온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 일반 선거인인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서두에 밝혔습니다.
18: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가 된 변호사 소개의 의미에 대해 실제 선임에 관여하는 행위로 좁게 해석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상적인 국민 시각에서 변호사 소개란 수임이나 선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의 접촉을 주선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을 두 차례 인정했고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으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18: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관련 변호사 관련 발언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17: 이른바 건진법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속 의혹으로 지지율 문제가 생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공표에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반 불교 승려가 아닌 점술의 성격을 가진 인물과 대선 이전부터 교류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정보가 후보자의 성품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순서나 시간이 제약된 일반적인 대선 토론회에서 나온 게 아니란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장윤기가 과거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등의 대화를 한 내용이 성폭행 살인을 입증하는 증거로 재판에 제시됐습니다.
6: 장윤기 측은 지인들의 말에 단순 호응을 한 정도였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미 혐의는 인정한 상황에서 형량 낮추기를 시도하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19: 비공개로 진행된 장윤기의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거 185건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장윤기의 휴대전화 메시지나 메모장 등에서 나온 내용으로 범행 동기와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특히 과거에 지인들과 메시지로 나눴던 대화에는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여성과 나눈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20: 아동센터에서 근무할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 혹은 메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특정 피해 여성들을 약간 도구나 성적 대상화해서 일부 행위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19: 장윤기 측은 상대방이 먼저 성적 발언을 꺼내면 호응하는 수준이었다며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거론하며 장윤기가 학창시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이라서 친구들의 장난을 받아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장윤기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20: 사형을 할 것인지 무기징역을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건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제 보다 적은 무기징역을 택하도록 재판부에게 이제 읍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9: 당시 여고생을 도우러 왔던 남학생도 피습당한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장윤기가 119에 신고를 해달라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해서 전화기를 보는 사이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태어난 척 유일한 목격자까지 해치려 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장윤기 결심 공판을 다음 달 31일 열기로 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5: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쇄신 TF가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 위원회는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시작으로 우선 오늘 10월까지 경찰 수사의 구조적인 문제 전반을 들여다봅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경찰 수사 쇄신 TF가 첫 발을 떼면서 조직을 수사개혁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공식 활동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으로 크게 흔들린 수사 공정성을 바로잡고 사실상 수사 전권을 쥐게 되는 공룡경찰 우려까지 씻겠다는 목표입니다.
22: 권한을 가진 만큼 앞으로 그 권한이 행사되는 것만큼 그 부패구조 같은 부분도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 감시 부분을 강조했고
21: 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잡고 초반부터 고삐를 죄기로 했는데 당장 다음 주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부터 들여다봅니다.
23: 내부적인 어떤 부실 수사나 또는 뭐 조직적 은폐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팩트 위주로 보고를 받고
21: 경찰이 대책으로 내놨던 순환 인사제와 가족 상피제 도입도 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순환 인사제에 대해 위원회는 장단점이 충분히 있는 만큼 실제 근무 여건까지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경찰 인사, 셀프 쇄신 지적에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거나 외부 위원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까지 활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땅에 떨어진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두 달 안에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6: 현재 경찰 간부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물을 없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시 파출소 소속 A경감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안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을 받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우호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다만 협상이 실패하면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을 재개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요?
2: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 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3년에서 5년을 우리 북경의술원에서 배우면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의원을 오픈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타주나 또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시면 집 가까이에 있는 다른 한의원에서 일을 하시는 한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본인이나 가족이 약을 지을 때는 20여 년이 지나도 아직도 꼭 우리 북경의술원에서 한 약을 지어갑니다. 북경의술원에서 일하시면서 한 약을 드시고 좋은 효과를 보는 임상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고 질 좋은 엄선된 약재만을 고집하여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한의사 선생님들은 침치료는 잘 할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한약 처방전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대비하여 생명보험도 드시고 재정 플랜도 짜시면서 건강은 막연히 음식 관리와 운동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돌이킬 수 없는 중풍이나 심장마비로 수술을 받으시고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은 한 번은 꼭 원장님을 뵙고 한약도 먹고 싶었는데 특별히 아프시지 않으셔서 4일 필 미루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실 일주일에 골프도 2번, 3번씩 꼭 걸어서 치시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건강하셨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호소를 하십니다. 모두 한 번쯤은 전문의한테서 진맥을 받아보셨으면 부정맥으로 오는 이런 중풍은 막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환자분이 오시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치매에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여 보험을 드시라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매나 큰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 건강관리를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매에 걸리고 보험에 들면 무엇하십니까? 양로병원에도 최대한 정말 늦게 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 뿐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매일매일 외우고 100번을 되새김해도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2: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꽉 막힌 대한민국의 정치는 누구에게? 바로 정치 닥터스에게. 여의도 2판 4판 정치판 시원하게 처방해 드립니다. 정치 닥터스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님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네, 신인규 변호사님도 어서오시고요.
7: 네, 안녕하세요.
3: 감사합니다. 날 더운데 잘들 지내고 계시죠?
6: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3: 저는 일사병걸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지럽고 막 그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2주 동안은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꼭 우산, 양산 이런 거 쓰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가볼게요. 김용호 의원님, 지난주에 예비경선 발표됐잖아요. 그냥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떠한 느낌이신지.
4: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네. 뭐 명천 갈등에서 네. 시작된 이번 전당대회. 근데 뭐 누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사생결단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3: 그렇죠.
4: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전당대회라고 하는 계기가 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을 강화시키고 도와주는 쪽이 아니고
3: 네.
4: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뇌관을 깔아주는 것 같은 이 뇌관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지만은 네. 국정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되겠다. 네. 이런 생각. 지금 이렇게 후보들 간에 서로 사퇴해라 막 맞아요. 그냥 응징하겠다, 발본색원 그렇죠.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네. 제가 전당대회 참 많이 봐왔잖아요. 네.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독하게 사생결단.
3: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퇴하라.
4: 이게 또 대통령 뭐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네. 이거 아마 청와대에서는 지금 잠 못 잘 것 같은데요.
3: 그래요?
4: 예.
3: 박진호 특보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5: 뭐 총평을 하셨으니까 제가 네. 이제 뭐 거듭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우선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 전당대 결과 당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3: 예.
5: 민주당 내의 개파 정치는 강화될 것이다.
3: 네.
5: 그런 개파 정치가 강화됐을 때 뭐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3: 누가 되든 레임덕이 된다고 봐요?
5: 그럼요. 개파 정치가 뭐 생기는 순간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저는 당연히 올 것으로 보이고요.
3: 그런데 양측에서는 아유 누가 당대표 되면 우리 당연히 다 수긍하고 하나로 한 팀 원보이스 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위 명심팔이를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이 뭐 낙선할 경우에
3: 예.
5: 그 불똥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가겠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레임덕의 뭐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얘기 듣고 이제 민주당 당원은 우리 현 변호사님밖에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방어해 주세요. 네.
7: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개파 갈등으로 비춰지는 면은 있지만 본질을 본다면은 네. 결국 우리가 자동차도 양바퀴로 굴러가잖아요. 결국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대통령자에서는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있는 거고 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는 거고 또 국회 안에서도 지금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집권 여 여당, 무한 책임을 지는 지금 여당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건데 지난 1년간에도 사실 여당발 리스크가 너무 많았던 거죠.
3: 그렇죠.
7: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또 정청래 당시 대표가 했던 방향성이 너무 달랐다.
3: 네. 그러니까
7: 이건 결국 이제 노선에 대한 충돌로 봐야 되고
3: 네.
7: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 그러니까 확장 전략을 쓰고 뭐 어떤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어떤 좀 국민적 여론을 수기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좀 모두의 이런 좀 동의를 얻는 스타일이고 정청래 전 대표는 굉장히 선명하고 본인만의 주장 그리고 남의 말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3: 네.
7: 페이스북도 대통령께서는 길게 쓰시는 편인데 정청래 후보는 그냥 다섯 줄 이내로 거의 구호처럼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의 어떤 책임성과 맞물려가지고 집권 여당이 그러면 다음 어떻게 보면 2기 체제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노선 충돌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는 1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총리를 지낸 분이시고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노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 아니냐 뭐 이런 식에서 지금 노선 중심으로 본다면 저는 뭐 이 갈등이 그렇게 뭐 폄하될 일은 아니고 한 번은 겪어야 될 어떤 진통 같은 거 아니냐.
3: 아니 신 변호사님 김영우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신천지 문제는 노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정청래 후보는 강력하게 응징한다, 중징계, 뭐 사퇴해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감정이 엄청 쌓이는 거 아니에요?
7: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본질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뭐 신천지 문제를 제가 본질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3: 이슈가 정당 돼버렸잖아요.
7: 아, 그렇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제고 또 정교분리 원칙, 우리 헌법에 정해진 가치들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지금 민주당 안에도 있다라는 그 의혹이 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지금 혐의점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의아한 게 아니 우리가 하나회 정리하자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찬성하고 하나회나 하나회 구성원이나 그 가족들은 반대할 수 있는데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신천지를 발본색원하자. 그 신천지나 신천지 가족들 정도만 반대할 내용을 왜 저는 민주당 안에 있는 소위 그 친천계 후보들이 반대하고 의혹 제기한 김민석 후보를 사퇴하라고까지 엉뚱한 주장을 하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서 네. 그건 아마 수사 결과를 보고 나면 네.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3: 현 변호사님 잘 방어해 주세요.
6: 방어라기보다는 세 분 얘기들이 다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도 있고 안 맞는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죠. 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원래 후보들 간의 싸움이 돼야 돼요. 후보들까지 치열하게 붙고. 근데 지금은 보면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제일 전당대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3: 그런 것 같아요.
6: 실제로 맞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5: 저도 욕먹었어요.
6: 우리가 방송 나가면 대부분 이제 유시민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하면 1번 유시민 얘기한 지가 벌써 몇 주 됐거든요.
3: 맞아요.
6: 그분이 이제 한마디 하면 일주일 가고 한마디 하면 일주일 가니까. 근데 또 실제로 많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또 유시민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모습. 이분 후보도 아니고 당원도 아니고 정치도 안 한다 그러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3: 네.
6: 후보들 얘기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 흔들린다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를 못하고 있다. 당이 주도를 못하고 후보들이 주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유시민이 어떤 말을 하면 그거에 찬성하냐 반대냐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슈 자체를 주도 못하는 거라서 굉장히 이제 저는 걱정스럽다 보고 그다음에 신천지 문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뭐 언론에 나오나 저희들도 그렇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증거를 제시하거나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정도에는 아마 김민석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내놨어야 되나 보는데 이상하게 안 나오고 또 이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선거 국면에 대선이든 뭐 총선이든 당내 선거든 검찰이 뭔가 이제 여기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김민석 후보가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합수부 그 검찰발로 뭔가 뭐 민주당도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민주당도 이제 수사 받아야 되나?
3: 아니면 또 이게 합수본의 수사 내용을 김민석 후보 측에 알려줬나?
6: 뭐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가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3: 네.
6: 어쨌든 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얘기했으면은 어떤 게 있다더라. 아니면 호남에서 어떤 게 있다더라. 뭔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유심 작가가 끼죠. 검찰도 뭔가 지금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아니면 안 나올 수 없는 정보거든요. 그런 게 나오고 이러면 이게 지금 당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의 지도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 네. 이런 분들이 신천지 논란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뭐 저 아까 얘기 나온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뭐라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3: 네.
6: 당에서도 전혀 통제가 안 되고 후보들은 그냥 싸우고 있고 아니 전당대회 어디로 가는지 저는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4: 제가 볼 때는 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 6.3 선거 데자뷰예요.
3: 어떤 의미예요?
4: 대통령이 딱 명픽을 했는데
3: 네.
4: 서울시장 안 됐잖아요. 정원 부산에서도 하정우 안 됐잖아요.
3: 혹시 김민석 후보가 안 된다고?
4: 아,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그러니까 그 데자뷰라는 게
3: 네.
4: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측은 아니지만
3: 네.
4: 그 대통령이 딱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가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면서 난 그래서 신천지 문제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3: 예. 네,
4: 이런 차원에서 정청래 후보가 그쪽으로 좀 힘이 좀 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3: 네.
4: 결국은 당청 관계가 문제예요. 항상 네. 늘 보면 당과 청와대의 관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많이 발을 들여놨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에. 예. 그거에 대한 지금 역풍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생결단이 나오는 거죠.
7: 예.
4: 사생결투를 해야 되는 거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완전히
7: 땡큐예요.
4: 벼랑까지 갔잖아요. 사실 대통령하고

0: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유시민 작가가 생각했을 때 사실상 모두의 대통령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적
1: 그럼
0: 접근이고
1: 맞아요.
0: 그런데 모두의 대통령을 주창하면서 하는 일은 모두의 대통령을 위한 역할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정부는 저렇게 하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안수사권에 대한 뭐 대통령의 시각은 이미 다 확인됐는데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이 유시민 작가가 뭐 나름대로 뭐 억측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필패론의 분명한 신호탄이 될수 있다 생각하고 제가 농담으로 이제 그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 혹시 아십니까?
1: 본것 같아요.
0: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주차장
1: 맞아요.
0: 중에서 저렴한 가격을 찾아주는 앱이에요. 그 앱의 이름이 모두의 주차장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 앱을 보내줄 때 저는 모두의 주차장이 앱 이름이 아니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그걸 이해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거는 사실상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하고 본인의 역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 인식과 행위의 차이가 있다. 뭐 그런
0: 그럼요.
1: 것 같아요.
0: 네.
2: 조금 저 요것만 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모두의 대통령은 제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그래도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국민 통합을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린 거고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건 국민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노력 자체를 폄하하는 건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대통령이 당 대표처럼 과거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 진영의 대표자 그럼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전안 좋은 정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1: 네.
2: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아까 유시민 씨 이야기도 했는데 유시민 씨를 띄우는 두 날개가 있죠.
1: 누구요?
2: 한쪽은 김어준,
1: 네.
2: 한쪽은 최욱 씨 아닙니까? 좌우어준 우욱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1: 지난주에 나가셨잖아요.
2: 어디를요?
1: 그 김어준 씨 방송 그 홍사훈 거기
2: 저는 예, 지금
1: 지난주에 안 나오셨나요?
2: 예, 아마 옛날 영상을 보신 것
1: 아,
2: 같은데
1: 그랬나?
2: 예, 아무튼 그렇게 두 축으로 띄워주고 있는데 제가
1: 예.
2: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게 지금 반명 동맹처럼 가고 있거든요. 유시민 씨 혼자 어떻게 흔듭니까? 누군가는 스피커를 대주고 플랫폼을 열어주니까 그 위에서 이게 지금 합작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명백합니다.
1: 네.
2: 그러면 저는 최소한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고 뭐 의리를 지키겠다 본인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호위무사처럼 이야기 마케팅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키겠다는 그 정부에 대해서 엄을전에 비린내를 넘어서 썩은 내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유시민 씨에 대한 노코멘트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 우리 가족이 욕을 먹고 있는데 가족의 일원인 제가 아들이자 남편인 제가 가만히 있고 우리 가족을 욕하는 사람한테 제가 노코멘트 하겠다고 입장을 내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청래 후보는 상당 부분 메시지가 혼선이 돼 있고 꼬여 있다.
1: 그래요?
2: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아 국민들은 수가 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국민들을 이길 수 있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네.
2: 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이나 이 현명함이 정청래 후보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략이 전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1: 그래요?
2: 그렇게 봅니다.
1: 현명하다니.
3: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두분 말씀처럼 그런 정청래 후보와의 갈등 부분이나 아니면 보안 수사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전당대회 대통령이 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치열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말씀처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청래 후보를 뭐 처음부터 못 나오게 하거나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본인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그거는 사실 주자들 간의 싸움으로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갈등이 저 앞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 간의 싸움처럼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1: 맞아요. 네.
3: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 전당대회에 원래 끼면 안 되는 사람이고.
1: 네.
3: 근데 유시민 작가도 그냥 어느 정도 자기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만 얘기하면 되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 유시민 이런 이제 구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될 리가
1: 그렇죠.
3: 없어요. 전당대회 끝나 두분 말씀처럼
1: 네.
3: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도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유시민 작가도 누가 되든지 간에 자기가 뭐 책임을 지겠어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되는 거에 대해서 뭘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1: 네.
3: 본인은 또 정치를 안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1: 네.
3: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죠.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그 정부를 이끌어가야 될 입장이고 또 당대표와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시민 작가는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데 나중에 책임 안 지는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을 텐데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이런 이제 구도 속에 있는 거라서 참 제가 봐도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1: 현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예비경선 있잖아요. 네. 권리당원이시잖아요. 네.

0: 예.
1: 어땠어요? 분위기 자체가 대통령 때 힘실어줘야 된다. 아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0: 아니,
1: 우리 수정해줘야
0: 민주당
1: 된다.
0: 당원들 중에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1: 없어요?
0: 예, 많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그러니까 이게 최고위원들은 사실은 누가 나왔는지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당대표와 어떻게 매칭돼 있느냐 요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 쪽에 가까운 분들은 딱 이제 뭉쳐져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
1: 네.
0: 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표의 결집력에도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의 어쨌든 개인적인 매력이나 김민석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예.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도 민주당에 정치한 지 30년 정도 됐거든요.
1: 맞아요.
0: 많이 겪어봤어요, 그동안.
1: 네.
0: 그러니까 한 야인 생활 한 18년 정도는 했지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왔잖아요, 당에. 그러니까 여러로 많이 겪어본 분들이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는 그 개인적인 그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호불호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겪어봤을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분하고 뭐 정치를 해봤다든지 대화를 해봤다든지. 물론 정청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민주당 세분 나온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뭐다 가깝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 이분 정말 매력이 있다 이런 분은 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 그렇게 위험한 말은 하시면
0: 아니요.
1: 어떡해요,
0: 왜
1: 지금?
0: 그러냐면 다 386이고 다 정치 오래 오신 분들이고 다 어찌 보면 호도 있는데 불호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덜 불호하냐 싸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 누가
0: 그러니까 그럼
1: 유리한 구도라고 봐야 돼요,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평론가로서 그냥 패널로서.
0: 어려운 질문인데.
1: 답은 있는데 얘기를 못
0: 아니,
1: 하시는
0: 아니, 그건
1: 거죠.
0: 아니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어쨌든 뭐 당대표라는 게 이제 이재명 정부 대통령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구도인데, 이제 선거를 치러봤느냐 안 치러봤느냐 거기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선거라는 게 개인 선거가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전 당내 큰 선거거든요. 당대표로 나와본 거.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 나온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최고위원도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당대표도 여러 번 나와, 두 번째 나온 거고. 김민석 후보도 아마 최고위원은 나오겠는데 지난번에 아마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거고
1: 맞아요.
0: 당대표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아마 경험치 아니면 전략 전술 차이도 조금 나는 것
2: 근데 제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0: 같아요.
2: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반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을 엄청 분노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1: 아,
2: 팩트는
1: 그래 봐야
2: 나중에,
1: 돼요?
2: 그럼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은 당대표에 출마하는 선수가 우리 당이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아요.
1: 아,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2: 마이너스죠.
1: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2: 그런데,
1: 생각 안 하는 게 이게 뭐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당연히 있죠. 뭐 누구를 100% 호만 있는 사람 없으니까. 저는 세 분의 뭐 장단점이 다 있다고도 생각은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의 당원들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볼것 같아요. 물론 신천지 얘기도 지금 부각이 된 이슈긴 한데 일단 이재명 정부 노선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를 했잖아요. 그 1년이 행복했던 지지자도 있겠죠. 아, 정청래 후보 잘한다. 박수친 부분들 있을 거고 또 대다수의 많은 분들 제가 볼때 비율은 좀더 높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아, 정부는 그래도 좀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당에서 안 도와주지? 그리고 왜 이렇게 조국혁신당 합당 얘기하고 막 코스피 5000일 때 그거 막 얘기하고 왜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지? 이런 식의 지금 시각이 나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좀 관점이 비슷해요. 정청래 후보를 응원하는 분들은 아예 뭐 보안수사권이 뭐고 대책 없어도 그냥 밀어붙여. 검찰은 다 악마야. 이렇게 보는 거고 한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검찰 기능 중에서 핀셋으로 골라낼 건 골라내고 제 기능을 할수 있게 좀잘 정착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게 정청래 대표가 좋든 싫든 본인이 지금 디펜딩 챔피언이고 이번에 또 연임에 도전하는 거니까 본인의 지난 1년과 지난 6.3 선거에 대한 평가 이게 저는 가장 최우선되는 그 평가의 기준이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누가 당대표가 됐을 때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다음 총선 때까지 누가 이걸 안정적으로 잘 이끌겠느냐. 전 이 두 가지가 아마 중요한 관점이 되고 말씀하신 신천지 문제는 이거는 이제 수사를
2: 별론이죠.
1: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손을 떠난 거고
3: 아니 그래도 자꾸 김민석 후보가 문제 그러니까 제기하면
1: 수사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3: 책임, 그리고 책임.
1: 아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까 현근태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부각을 부연을 하면 이건 국민의힘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에서도 민주당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또 이거는 또 국민적 시각에서는 뭐 편파적이다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를 한 건 맞지만 이건 이미 민주당의 손을 저는 떠난 이슈 아니냐. 검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4: 그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데 왜냐하면은 일단 김민석 후보가 이 신천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좀 여러 여론의 동향도 저는 좀 이상 지위가 생겼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김민석 후보께서 와 이분은 뭐 제가 이제 뭐 민주당에 이제 소속된 당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당의 그것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네. 최근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신천지 문제를 또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겠다. 그런데 공적 영역이 아닌 당의 영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겠다. 그 말인즉슨 이 신천지 문제를 당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그렇게 그 당내에서 신천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무슨 정치적 의도로 가지고 당내에서 그 신천지 문제를 해결하죠?
5: 뭔가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4: 근데 이제 만약에
5: 가입했다라는
4: 그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이제 뭐 여러 추측이 난무할 수 있겠지만 그 김민석 후보가 일단 뭐 전당대회 이제 지금 권리당 투표가 28일부터 시작 곧 시작인데 그 이전에 까야 될 텐데 공개해야 될 것인데 네. 근데 그 정도의 그 파급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 신천지 에 소속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하는데 그 배후 세력에 정청래 후보 정도가 있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이 되어야 될 텐데
5: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어. 그건 또 이렇게.
4: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통상 이제 선거 앞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봤자 네. 이 진실이 허위로 이기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게임 끝났다고 봐야 되죠.
5: 누가 이겨요 그럼?
4: 정청래 후보가
5: 잠깐만.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된다고요?
4: 네,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오, 최고위원들 이제 그 예비 경선에서 보면은 네. 총 이제 11분 중에서 한 14명 중에서 11분 정도가 소위 말하는 친청이었고 한 3명 정도가 이제 11명이 친명이었고 이제 3명 정도가 이제 친청이었는데 네. 저는 이 3명 중 한민수 후보 정도는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분까지 네. 다 생활했단 말이죠.
5: 그게 생년월일별로 표를 나눠서 이렇게 다 된 거 아닌가?
4: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미 그
5: 대세가
4: 당심은 많이 기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5: 그럼 최고위원 후보도 3명 다 들어갔는가요?
4: 그 3명 중에 최소한 2명은 되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뭐 그 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소위 말하는 찐명 간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명인의 마을.
5: 네.
4: 거기에서 정청래 퇴출시키고 이성윤 퇴출시키고 뭐 최민희 퇴출시키고 최근에 한민수를 퇴출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본선에서는 한민수 후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두 명 이상은 이제 친청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5: 저희가 수요일 날 한민수 후보랑 인터뷰가 있는데 박진호 특보님 하신 말씀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1: 근데 이제 제가
5: 예측이 틀리면은 2회 출연료 저희는 삭감이에요.
4: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4: 한달 분 반납하겠습니다.
1: 의아한 게 뭐냐면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율 분석을 해보면 희한하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방송 다니면서 국민의힘 패널분들하고 대화 많이 해보거든요. 희한하게 국민의힘 패널들은 다 정청래 후보를 밀어요. 이게 심정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왜 그럴까를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정청래 후보가 매력이 있어서 이분들이 다 지지하고 좋아하나 국민의힘 쪽에서. 근데 예를 들어 보니까 아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연임하면 민주당이 더 어려워질 거고 당청 갈등이 더 심화될 게 뻔히 예상이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국민의힘 패널들한테도 이미 정청래 후보의 전략은 다 노출이 끝난 거예요.
5: 민주당의 장동혁이다 뭐 이런
1: 그러니까 그런
5: 있어요.
1: 걸로 저는 인식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야 아니 이분들도 비율적으로 뭐 5대 5, 6대 4 이렇게 좀 갈려야 되는데 그냥 국민의힘 패널분들은 다 정청래 후보 유리하다는 식으로 얘기들을 하니까 그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신천지 문제는요. 호남 쪽에서도 문제가 일단 많이 돌았던 건 사실이고요.
5: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김용록 전 지사가 기억하실 겁니다. 후보자 선거 끝난 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주먹을 맞아요. 올린 사진을 올리면서 이거 좀 문제 제기 이날만을 기다려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석 총리만 알고 있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에 있는 사람, 특히 호남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 알았어요. 얘기를.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로서 경선관리를 잘못했다. 이거 김보미 후보도 당대표 컷오프 됐지만 그분도 그 억울해서 나온 분 아니에요. 네. 호남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김민석 총리가 말을 하면서 커진 건 맞지만 아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문제를 덮어줍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5: 예측도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예비경선 끝난 현 시점에서 당대표 누구?
1: 저는 선호투표제라는 룰을 네. 고민을 해서 본다면 네. 저는 누구라도 지금 과반을 1차에서 넘기긴 어려우니까 한 번 네. 투표하니까 네. 저는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는 할 것 같아요.
5: 유리는.
1: 그리고 뭐 송영길 후보도 만약에 이제 뭐 연설이나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전 송영길 후보에게도 뭐 가능성은 조금 김민석 후보보다는 적지만은 전 아직 당대표 될 길은 좀 열려 있는 거 아니냐.
5: 정청래 후보는 그냥 논외예요.
1: 정청래 후보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5: 두 분의 생각이 완전히
1: 그러니까
5: 다르고.
1: 국민의힘에서는
5: 최고위원은요. 최고위원은 정청래 후보
1: 최고위원 후보는
5: 돼요?
1: 조금 이제 예측은 어려운데 네. 지금 정청래 후보는 본선에 지금 3명 친청계가 다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는 친명계 후보들이 난립을 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면 네. 이제 본선에서는 친청계 후보들이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한두 명 정도 잘하면 두 명이고 안 되면 한 명 정도 친청계에서 넣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5: 현 변호사님.
0: 어려운 질문인데
5: 예측부터.
0: 예측은 지금 뭐 김민석 후보가 앞서가다가 정청래 후보가 좀 이제 특히 많은 분들이 보는 수치가 그거죠. 어차피 당원 상대로 투표 결과는 안 나오잖아요.
5: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 무당층을 많이 보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최근에 약간 이제 이런 변화가 있는
5: 상황. 현자적으로 평론하지 말고 지금 우리 현 변호사님 권리당원이니까
0: 권리당원이기도 하지만 또 당내에 있는 사람이라서 누구를 딱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고.
5: 그 목소리 변조하고
0: 얘기해요. 최고위원도 지금 사실은 친청은 딱 3명인데 친명은 지금 5명인데 친명이야? 친송이야? 하는 사람도 한 두 사람 정도 있고 있습니다. 네. 약간 표가 흩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팽팽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5: 당대표만
0: 예측해.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 잘 봐야 돼요.
5: 그거는 좀 이따 정성호 장관 얘기할 때
0: 얘기할 때 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분위기가 뭐 광주 사건 나고 이러면서 뭔가 이거를 연기하는가 아니야 변경하는가 하냐다가 당론으로 어쨌든 하기로 한 거잖아요.
5: 네.
0: 이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어쨌든 폐지해야 된다. 아 검찰 수사하면 안 돼.
5: 네.
0: 그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쭉 생각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약간 이제 이거 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다 일로 간 거잖아요. 그럼 이 논의에서 주도권은 정청래 후보가 잡은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나 아니면은 김민석 후보도 보안수사권 안 돼. 입장은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검찰 수사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약간 애매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청래 후보는 계속 분명하게 얘기했고. 근데 지금 당론으로 이걸 어쨌든 검찰 수사하면 안 돼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오다가 약간 벗어날 뻔하다가 원래 들어온 거거든요. 보안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게 당론으로 결정되거나 민주당이 주류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정청래 후보가 어쨌든 이게 왜냐면 당 입장에서도
5: 선명성을 갖고
0: 전당대회에서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되면은 안 좋거든요.
5: 네.
0: 계속 흔들린 것 같고 더구나 10월 1일 날부터 이게 이미 공수청 중수청이 그렇죠. 출범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한 6개월 전에 이미 끝났던 네. 논쟁이에요. 너무 오래 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보안수사권이 어쨌든 당론으로 확정되고 이거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거든요.
5: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정청래 대표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0: 느낌.
5: 아니 뭐
0: 그건 아닌데.
5: 알겠어요. 네.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검찰 수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1: 아니 근데 네. 보안수사권을
5: 아니, 선거 좀 이따 얘기하고.
1: 아니 그러니까 경선에 이용하는 게 저는 비판받아야 될 지점. 전 정청래 대표 비판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안수사권은 남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5: 네,
1: 또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은 안 밝히셨지만 보안수사권 얘기를 하면서 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기와 공론화는 필요하다 그랬지 선명하게 그냥 답정해놓고 밀어붙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5: 이미 뭐
1: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노선에는 그럼 정청래 대표가 부합하는 거야? 아닌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5: 알겠습니다.
1: 싶습니다.
5: 김용 의원님 전당대회 결론 일단은 1차적으로 예측 좀 해주세요.
6: 우리 친청이기 때문에
5: 아, 진짜요?
6: 정청래 될 것 같은데 뭐,
5: 아, 진짜,
6: 뭐,
5: 진짜로 생각하세요?
6: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뭐 이뻐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찰 보안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를 정말 우리 형사 그 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건데 본인이 그 결자 해지해야죠. 이거를 당연히 그냥 맡긴다? 네. 저는 그 도망가는 거라고 봐요.
5: 예.
6: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거 6.3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심리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근데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은
5: 그래요?
6: 신청이다.
5: 그러면은
6: 뭐 그런
5: 세명 다
6: 좀 있잖아요.
5: 세명 다 될 수 있다.
4: 상당 부분이다 생각하고 저는 뭐 우리 당원들 아까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와.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것이 불확실성에 투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의 메시지를 들어보시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를 딱 제외하고 나면은 김민석 후보의 개인 메시지가 없어요. 이분이 뭘 하겠다는 건지. 근데 어쨌든 정청래 후보는 뭐 그 메시지에 대한 호불호는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이분이 당대표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는 거고
5: 알겠습니다.
4: 정청래는 어쨌든 호불호는 있지만 불확실성은 매우 낮다.
0: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진행
5: 광고 들어야 된대요.
0: 아, 그래?
5: 네. 광고가 중요해요 지금. 현 변호사님 얘기보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5: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현 변호사님 하나만 네. 이거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중원 확장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중도는 없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화문 나가봐라. 이게 중앙 차선이 있는데 이쪽 차선 있고 이쪽 차선 있지 않냐. 그 중앙 차로에 사람이 있냐. 그 중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맞아요?
0: 광화문만 두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선거에서는 사실은 중도 싸움이
5: 중도 선택이죠.
0: 우리가
5: 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0: 왜냐면
5: 해요,
0: 기본적으로 뭐 보수 진보 한 뭐 30에서 35로 보면 가운데 한 30에서 40 정도 있다고 본단 네. 말이에요. 선거 때는 항상 중도가 어디로 움직이냐 싸움으로 항상 보잖아요.
5: 근데 왜 이런 얘기 했냐고요, 왜?
0: 그러니까 아마 이 당내 선거에서는 중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의미로 전 만약에 선회한다 그러면 권리당. 그럴 수 있어요. 권리당원이 70%거든요. 이 비중이 훨씬 남습니다. 네. 투표율이 작년 전당대회 또 56%였는데 이번에는 한 60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이제 비중이 높거든요.
5: 네.
0: 나머지 30%도 지지자와 무당층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거는 네. 중도 싸움이다.
5: 알겠습니다. 김용우 의원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좀 여쭤볼게요.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무력감의 토로일까요?
6: 제가 볼 때 그냥 도망가는 거죠.
5: 도망이에요?
6: 네. 왜냐하면은 나는 사실 정성호 장관을 너무 잘 알아요.
5: 네.
6: 옆 지역구였고
5: 그러네요.
6: 12년 동안 같이 네. 서로 또 뭐 대변인 같은 것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늘 그랬는데 정성호 장관은 사실 민주당에서 제가 정말 보기 드물게 정말 합리적이고 인품도 좋고
5: 그럼요.
6: 그런 분입니다. 실력도 있고
5: 맞습니다.
6: 아주 조용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재명 그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일기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마음고생이 나는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과 본인의 어떤 평소 소신하고 다른 일을 너무 많이 해온 거죠.
5: 네.
6: 그 굉장히 좀 정파적인 치우친 법무 행정을 많이 해온 거예요.
5: 네.
6: 예를 들면 뭐 많죠. 이 저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만 해도 그렇고 그 전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뭐 공판 검사를 다 갈았죠. 교체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박상용 검사 징계 같은 거 네. 정유미 검사장 또 강등시킨 거 그다음에 뭐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 이것도 상고 포기한 거 대장동 사건 뭐 상고 포기한 거 등등등등
5: 그 본인의 뜻과 의지가 아니다?
6: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평소 알고 느끼고 인지한 그런 어떤 정성호 장관, 정성호 의원의 그 소신하고 안 맞았다고 봐요. 그런데 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이게 당론으로 정해지면서 네. 이게 하나의 그냥 계기가 된 거지
5: 네.
6: 쭉 안 맞아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큰 거는 대통령 공소 취소 이걸 어떻게 정성호 법무장관이 밀어붙이겠어요.
5: 네.
6: 저는 그래서 의지도 없고 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5: 네.
6: 그냥 국회로 도망간 거다.
5: 네, 박진호 특보님.
4: 참 뭐 상황이 예측 이상으로 재밌게 돌아간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하고 정부가 전혀 소통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1: 예.
4: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30일 날 본인이 상정해서 네. 처리하겠다. 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그 필리버스터 할 거고 그러면 네.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처리될 건데. 일단 정성호 장관이 뭐 자기는 더 이상 장관으로서 미래 없다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밝혔고 네. 저는 당연히 그 사표가 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분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네. 이분이 본회의장이 나왔을 때 필리버스터 진행했을 때
5: 앉아 있어야 되네.
4: 앉아 있고 불러 나와서 예를 들자면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당연히 그 신청 안 하겠습니까?
5: 불러가지고 얘기한다.
4: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이 국회가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의 입장, 정부의 입장, 국민의힘의 입장 완전 저는 아수라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5: 네.
4: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당과 이제 집권 여당하고 이제 정부가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
5: 네.
4: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 일부 뭐 자리를 지키고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저희들의 이제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고요. 일단 뭐 정성호 장관의 경우 또 이재명 대통령과 수십 년간 절친 사이였고
5: 네.
4: 또 국회의원 신분이었을 때도 사실상 친명계 좌장 역할을 했는데
5: 네.
4: 뭐 거부권 그 요청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당으로 돌아가서 네. 국회의원으로서 네. 제대로 뭐 대통령을 보필하겠다라는 결심이 확실하게 선 것으로 보입니다.
5: 특보님, 근데 저 정점식 원내대표가
4: 네.
5: 이재명 레임덕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네. 좀 과한 좀
4: 뭐 한편으로는 과하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정부가 지금 일단 반기를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5: 네.
4: 뭐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무부의 수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보다 확실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거는
5: 네.
4: 만약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물러나게 될 경우에 이제 또 장관 직무 대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 네.
4: 지금 검찰총장이 현재 직무 대행이거든요.
5: 네.
4: 만약에 이 사람마저도 네. 사의를 표명을 한다,
5: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4: 문제로 지금. 그게 네. 공식적으로 공론화된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명백한 레임덕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5: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맞아요, 현 변호사님?
0: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성호 장관 사표는 뭐 수리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 때문인 거는 뭐 다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직무 수행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뭐 임플란트도 일부에 듣겠다 했다고 그러고 괴로워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연락하시면 뭐 연락도 주시는데 요즘은 아마 좀 그러시도 않은 것 같고
5: 네.
0: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는 뭐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권에서는 본인 소신을 계속 밝혀왔고 당은 또 지금 입장이 갈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해서 이분이 뭐 정치 한도에 오신 분도 아니고 그 국정 저 한동훈 뭐 의원이 나와서 질문한다고 뭐 답변 못하실 분도 아니에요.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5: 생각이 두 분이 비슷할 것 같은데 네,
0: 그렇긴 한데 아마 이제 장관은 또 장관 나름대로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보안수사권도 중요한데 지금 중수청 공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어요. 이 준비팀들도
5: 맞아요.
0: 이미 구성돼 있고 이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검사들이 어디로 갈 거냐 아니면 중수청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장소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역할 분리도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장관이 빠져버리면
5: 맞네.
0: 이게 지금 출범이 지금 좌초될 가능성이 있어요.
5: 그러네요.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통령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섭대술이 안 된다라고 할 것 같고 아마 대통령도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5: 신 변호사님 검찰총장 대행도 뭐 그만둔다라는 얘기 투톱이 흔들린다 막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보안사건 문제 이 정도까지도 여권 내에 핵폭탄 흔들리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7: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난 1년간 얼마나 당청 간의 소통이 어려웠는가를 저는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5: 소통은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정청래 대표가 그냥 막 밀어붙인
7: 아니 근데
5: 거
7: 소통이라는
5: 아니에요?
7: 게 귀를 열고 소통을 해야지 내 주장만 얘기하는 게 어떻게 소통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을 좀 잘못 이끌어오면서
5: 네.
7: 정성호 장관도 이제는 좀 극단의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5: 네.
7: 이게 사실 법무부가 이게 검찰 개혁만 우리가 얘기하니까 검찰 얘기만 많이 하는데 원래는 피해자 보호도 하고요. 그리고 출입국 관련된 이민자도 다르고 교정국도 교정본부도 다릅니다.
5: 맞아요, 맞아요.
7: 그러니까 굉장히 하는 일들이 많아서 정성호 장관 재직 시절에 성과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묻혀버렸죠. 다 묻혀버리고 사실은 이 보안수사와 관련된 이 공소청 출범 문제 이것만 이제 나오는 건데 저는 사실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그 원인이라고 하면 당에서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일방향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네. 다 행정부가 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또 총리, 대통령이 책임만 져야 되는 이 구조 속에서 저는 나름의 어떤 항의의 목소리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검찰 문제라는 것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도 안 되는 이 두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억울한 피의자 쪽만 정치검사 쪽만 나오면서 사실은 피해자 보호가 다 공백이 생기는 이 문제.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도 좀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서 이번에 결정을 했잖아요.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겠다. 아마 이거는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 당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건데 이런 식의 정치 구호화되고 슬로건화돼서 앞으로는 이게 현실에서 이제 어떻게 작동할지를 뻔히 아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누군가는 내야 된다. 저는 그 책임감에 아마 이런 사표까지 냈다고 보고 전 수리될 걸로 봅니다.
5: 짧게 우리가 정치 닥터스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좀 처방을 좀 내려주세요.
7: 저는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하실 역할 전 충분히 다 아주 필요 이상으로 전 다 하셨다고 보고 이제 아마 당에 돌아오셔서 이분이 5선 의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5선 중진 의원으로서 저는 이제는 좀 정치적인 목소리도 전 더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당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김용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이 멱살잡이 소동 때문에 징계 한 해 만에 또 이러고 있습니다. 적절합니까? 멱살잡이부터.
6: 뭐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은 안 보이는 데서 멱살도 잡았죠 옛날에.
5: 옛날에 살벌했어요. 네,
6: 뭐 뱀도 풀고 그랬는데 당사에.
5: 휘발유 막 껴놓고.
6: 그럼요. 근데 뭐. 그게 이제 그런 폭력을 쓰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부대표단이 막 나서서 제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고 이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그쵸? 문제를 또 이런 법적인 거 가지고 징계 정치하고 무슨 뭐 제명하고 이러는 거는 예, 뭐 안 좋은 거죠. 예, 뭐 망하는 길이죠.
5: 그냥 이렇게 멱살잡이가 부적절하지만 징계까지 하지 말아라. 그냥 정종식 원내대표가 어제 멱살잡이 소동 사감 있고 원내대표 책무 다할 것.
6: 그리고 아주 그 권영진 의원이 그 사죄를 했잖아요. 여러 그 방도로 했고 뭐 정점식 원내대표 찾아뵙겠다 그랬고 그랬는데 이 대안과 미래에 속한 권영진 의원이 타겟이 돼버린 것 같아요.
5: 아,
6: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멱살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당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해왔던 대안과 미래. 네. 거기에서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권영진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이참에 제명하자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5: 우리 박진호 특보님 윤리위원이셨잖아요. 네. 이 멱살잡이 윤리위원회의 안건이 됩니까?
8: 뭐 어차피 이제 윤리위원회 안건이라는 것이 뭐 그 행위 자체도 이제 뭐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또
5: 결론부터
8: 그때 얘기하세요. 당시의
5: 안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8: 됩니다.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5: 네. 왜요?
8: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공교롭게 뭐 제가 뭐 실명을 좀 거론하면은
5: 안 돼. 거론하지 마. 네. 위험해.
8: 뭐 어떤 의원께서 과거 이제 당직자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제 논란이 있었고
5: 그 그때도 의원이 윤리위원이셨어요?
8: 그때는 당무감사위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다음 날이면 바로 이제 당무감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죠. 그 사항에 대해서. 근데 그 의원께서 자진탈당을 하셨습니다. 네, 자진탈당을 했고.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이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자정작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 뭐 안건은 될 수 있고 그만 이것을 뭐 어떤 징계를 하냐 안 하냐는 차치하고 이 윤리위 해부 문제를 최고위에서 논의하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5: 그러네.
8: 또 피해자가 있어요.
5: 맞네.
8: 이번에 산자위원장이 되신 김성원 의원이 거기에 피해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김성훈 의원이 어떻게 윤리위 해부가 됐는가 하면은 사실상 제도 윤리위에서는 뭐 징계 안건으로 고민도 했었고 수위도 고민했었지만 근데 이 징계 안건으로 해부 요청을 한 것이 비례위였어요.
5: 네.
8: 비례위에서 그런 식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려서 윤리위로 넘겨버리면은 윤리위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5: 그러겠네요.
8: 자기네들이 아 이거는 징계가 징계의 필요성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잖아요.
7: 네.
8: 그래서 저는 뭐 최고위에서 지금 뭐 그 권양진 의원권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5: 원내 부대표단이 스스로 거치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스로
8: 그래서 뭐 이제 권양진 의원이 뭐 행안위 간사하려고 하는 건 이제 안 하겠다, 아, 뭐 대구시당 위원장 안 하겠다 한다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고 가질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려놓는 게 아니지.
5: 그럼 스스로 거치는 뭐예요 그러면? 탈당이라 얘기해요?
8: 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거치 결정 이전에 네.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전에 이제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원론적인 메시지이고
5: 아, 감정이 남아있네.
8: 뭐 저는 뭐 어느 정도의 감정은 남아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7: 네.
8: 또 뭐 정영식 원내대표 일단 메시지를 낸 상황에서 또 거듭 다른 메시지를 낼 수 없는 상황이고
7: 네.
8: 뭐 권영진 의원이 스스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요 부분은 그냥 요 국민의힘 분들께 여쭤보고 저 현 변호사님
7: 네.
5: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있잖아요.
7: 네.
5: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반환해야 네. 돼요. 변호사로서 이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0: 한 500만 좀 나올 것 같아요.
5: 진짜요?
0: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사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0.73%였거든요 당시에.
5: 미쳤다고 보세요? 선거의 결과에?
0: 미쳤죠. 왜냐하면 이게 그 그때 변호사를 뭐 소개해줬냐 마느냐는 그 당 원래는 토론회에서 한 번 정도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하게 안 봐요.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거는 상호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5: 청취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무슨 문제였죠 이게?
0: 그러니까 그 용산 전 세무서장 그
7: 아,
0: 이제 변호사 소개해줬냐 말았냐 그다음에 건진법사를 김건희하고 같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요게 쟁점이었거든요.
7: 네.
0: 근데 그 변호사 소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진법사 얘기였어요.
7: 어.
0: 건진법사 얘기는 당시 엄청난 이슈였고
5: 이슈였어요.
0: 저도 그것
5: 맞아요.
0: 때문에 고발 몇 번 당했거든요.
5: 맞아요.
0: 건진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고발하더라고요.
5: 맞아요.
0: 그만큼 민감한 얘기였어요.
7: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는지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7: 네.
0: 어떻게 알았는지.
7: 네.
0: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만난 적도 없다.
7: 네.
0: 뭐 다른 데서 만났다. 다른 통로로 만났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7: 네.
0: 그럼 요거는 제가 보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7: 네.
0: 그러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그 결국은 100만 원이 아니냐 부분이
7: 그렇죠.
0: 거기에 보는 거거든요.
7: 네.
0: 100만 원 영향을 미쳤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라서 또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고
7: 네.
0: 그러면 제가 보기에 당선 무효형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397억이죠. 물어줄 수 있죠.
5: 신민사님 30초.
7: 뭐 법리적으로는 잘 설명을 해주셨고
5: 똑같이 500만 원 정도
7: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때 당시 0.7% 차이로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저는 뭐 당연히 이거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 맞고요.
5: 네.
7: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397억 원을 반환을 국가에다 해야 되는 거죠.
5: 김영우 의원님 저 박진호 특보님 어쩐대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시죠?
6: 당원이죠.
5: 네. 걱정되시겠네요.
6: 난 뭐 그냥 당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지금 뭐 어떻게
7: 대로 가는 건데.
5: 알겠습니다. 정치 닥터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분 감사합니다.
7: 예,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애도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0: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1: 이번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허위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법원은 문제의 두 발언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게 맞는다고 짚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부부 동반 만남을 부인한 해명 역시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의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3: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12: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항소했고 특검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14: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여권에선 불법으로 사용한 선거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1: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라 빨리 재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범여권에서는 집중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 전 대통령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려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5: 조국 혁신당 신장식 신임 당대표는 혁신당이 이 사건을 직접 고발해 단죄를 이끌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경제적 파산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 재판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선거비용이 더 크다고 받아쳤습니다.
17: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15: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선거 출마자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사자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대선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의힘 전체 자산 규모는 1,300억 원 수준인데 대부분 부동산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비용 부담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0: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 광물과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현지 시각 27일 브라질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한 회담에서 양국 기업과 기관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부터 가공까지 전 주기에 걸쳐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자원 부국인 브라질의 히토류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급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두 정상은 또 올해 하반기 방산 공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하고 군사 비밀 보호와 교환 협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공군에 도입되는 브라질 C390 수송기에 우리 기업 부품이 탑재된 것처럼 방산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첫 지역인 중원에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띄운 신천지 당내 개입설은 전당대회 최대 현안이자 리스크로 적용하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이번 주말 첫 순회경선이 펼쳐지는 중원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첫 결과에 따라 특정 후보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 충남 금산 출신인 정청래 후보는 자신을 충청의 아들로 소개하며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전당대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선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대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19: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네.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8: 충북 권리당원 간담회를 찾은 김민석 후보는 해당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논리이자 바보 궤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당의 전방위 확장을 시작하겠다며 정청래 후보의 아픈 지점도 파고들었습니다.
20: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입니다. 신천지 수사엔 협조합시다.
18: 송영길 후보도 정청 내 책임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냈다며 연임에 성공한다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 당의 대표가 될 일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18: 계파 간 충돌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명계가 전면적으로 신천지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며 김 후보를 엄호하자 친청계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당이 위험해진다며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도 당원이 국회의원을 이긴다는 정 후보 발언을 놓고 설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천지 개입설이 전당대회 최대 현안이 된 모습인데 지금이라도 비전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0: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이른바 멱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윤리위도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그동안 미뤄왔던 육선 조경태 의원과 친한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도 본격화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이른바 멱살잡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민의힘의 문제로 사안을 규정하며 흔들림 없이 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2: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21: 최고위원회도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23: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21: 다만 회의에 불참한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금의 지도부가 윤리 규정을 논할 권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윤리위 해결법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사자인 권 의원은 직접 사건이 발생한 원내대표실을 찾아 사과했지만 자진 탈당 권유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24: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21: 정 원내대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향후에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밖에서도 권 의원에 대한 제소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소통한 육선 조경태, 지방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진종호 의원 징계안도 본격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의 사임과 징계 기준을 둘러싼 갈등 끝에 위원 2명이 불참한 채로 징계 절차가 강행되면서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또 다른 내홍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8: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부가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가 3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가 33,588표를 얻어 강 후보의 당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강 후보의 득표수는 기존과 같았고 천 후보는 6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격차는 기존 44표에서 38표로 6표 줄었고 무효표도 1030표에서 1024표로 감소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서 투표자 숫자를 수정해 보고한 사례를 최소 72건으로 집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선거 당일 전국에 있는 투표소 최소 56곳에서 투표자 수를 수정한 사례가 7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자 수를 수정한 사유로 단순히 숫자 수정이나 잘못 기재라는 기록이 포함돼 있었는데 수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지침과는 달리 불명확한 경우가 상당수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윤기가 과거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등의 대화를 한 내용이 성폭행 살인을 입증하는 증거로 재판에 제시됐습니다. 장윤기 측은 지인들의 말에 단순 호응을 한 정도였다고 해명했는데 이미 혐의는 인정한 상황에서 형량 낮추기를 시도하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25: 비공개로 진행된 장윤기의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0: 증거 185건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장윤기의 휴대전화 메시지나 메모장 등에서 나온 내용으로 범행 동기와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란 전쟁 진행 상황부터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공방이 2주 만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 중단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물밑 대화 노력을 더하기 위해서가 미국 측이 밝힌 공식적인 이유입니다만은 일각에서는 미국의 보유 무기가 점차 소진되고 있어서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군사적인 측면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미국의 페이트리엇 미사일의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 라는 보고를 받고 추가 공격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은 벙커버스터 6기를 동원해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이란 핵시설의 괴멸 소식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오후에 이란 공습의 중단을 전격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방부로부터 공습 계획을 보고받았지만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란과의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이란과 진지한 대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했고, 같은 날 저녁 백악관 기자협회에서도 나는 이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일 용의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란 역시 미국이 공습을 멈추면서 우리도 보복 공격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미국과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와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의 이 소강 상태가 휴전 상태로, 내일의 휴전 상태가 궁극적인 종전 상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 공격을 예고했었습니다만, 그러더니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주말에는 또 180도 입장을 바꿔서 공습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뭔가 생각나시죠? 네, 타코. 트럼프는 항상 후퇴한다, 큰소리 쳐놓고는 항상 말을 바꾸면서 후퇴한다라는 뜻의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줄여서 TACO, 타코라는 표현이 이번에도 맞아떨어졌는데요. 이걸 또 예측해내는 타코 공식까지 나왔습니다. 타코 공식 한번 들어보시죠.
1: 미국은 이란과의 양해각서 협상이 순조롭지 않자 2주 가까이 매일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오자 역대 최대 규모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2: They're going to pay a big price. They're being decimated.
1: 폭격기와 전투기를 추가 투입하는 등 확전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돌연 공습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오만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사정도 없던 상황. 이번에도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라는 의미의 타코 표현대로 됐습니다. 미국의 지정학 리스크 자문사인 시그넘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반영한 타코 공식을 만들어 이번 공습 중단 결정을 비슷하게 예측해냈습니다. 이르면 7월 22일에 타코가 일어날 수 있고 늦어도 30일 전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면서 26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지난 22일 예상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과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 S&P 500 지수, 이렇게 네 가지 변수를 반영해서 변화가 커지면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다는 겁니다.
3: The cost of an escalation, there are implications with that, and that was what was explained to the president.
1: 결국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주로 반영한 예측 모델인데, 이번에는 미국의 군사적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습 중단 결정 직전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미군 방공망 고갈 우려를, 브래들리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같은 수준의 공습이 이제 실익이 없다는 보고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네, 이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던 주들에 대한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지급 중단했다라는 사실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연방 지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정부의 정치 성향을 빌미로 보복성 행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라는 사실은 이 법원 기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이 청정에너지 보조금 취소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법원 기록 서류가 밝혀진 것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연방에너지부는 지난 10월 통지 대상에 포함된 보조금은 오로지 수혜자들이 속한 주의 정치적인 성향, 즉 민주당 우세주의인지 아니면 공화당 우세주의인지에 따라서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에너지부는 이와 관련해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승리한 주에는 지급돼야 할 600건 이상의 보조금을 백악관의 지시에 의해서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서 연방에너지부는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악관의 지시를 받은 연방예산관리국은 지난해 10월 이들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이 같은 사실이 행정부의 인정으로 확인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 사건이라면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미국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성실하게 사는 다른 가정의 버팀목을 빼앗고 있다라는 점을 시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성향의 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까지도 애꿎은 피해를 입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안은 민주당 우세주의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차단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조치들과 사실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서 자신의 정적에 대한 보복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민주당 우세주 5곳에 대한 1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지급을 중단하려고 지시했습니다만은 법원의 제동으로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한 지역을 상대로 지원금을 중단하고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자, 경매에서 산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충격적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코네티컷 주의 한 부유한 교외 지역인 벌링턴에서 포클로저 된 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헐값에 매입한 주민 에드워드 마키어는 처음 집에 발을 내딛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안에 백골 시신 세 구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에드워드 마키어는 방 4개짜리 3000 스퀘어피트 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52만 5천 달러에 낙찰받았습니다. 시세인 65만 달러보다 13만 불 이상 싼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부동산이 비교적 비싼 벌링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헐값 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백골 시신이 3구나 나오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신의 주인공은 해당 주택의 전 소유주인 셀리 캐시였으며 또 다른 시신은 그의 아들 브라이언 캐시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신은 현재 신원 확인을 위해서 DNA 검사 중입니다. 완전히 충격을 먹은 마키어는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나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좀 미루어 달라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나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빨리 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샀는데 내가 낙찰받았는데 나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좀 미루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한편 마키언이 집안에 시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덥석 집을 매입한 것은 내부 미공개 거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미국의 압류주택 경매에서는 내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왜 집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매입하게 되느냐에 관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점유자의 거주 및 오픈 거부 경우입니다. 압류를 당한 소유자나 세입자가 여전히 집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집이 넘어가는 것에 불만이 크기 때문에 외부인이 집안을 보겠다라고 요청할 때 대부분 거부합니다. 물을

하는 조건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서 겨우 좀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구글 스트릿뷰 등으로 그냥 동네를 좀 보거나 등기 기록에만 의존해서 소위 깜깜이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입자가 뒤늦게 심각한 파손 등의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네티컷주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등 대부분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이민 단속도 대폭 강화되면서 체류 기한을 넘긴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까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 이민 단속국 요원들이 항공기 기장에게 직접 승객 정보를 요구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연방교통항공청이 확보한 항공 승객 정보를 ICE에 제공해서 수백 명이 체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 20일 덴버 국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에콰도르 국적의 27살 여성이 오클랜드행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중 사법차림에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이 여성이 비자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미국의 불법 체류에서 체포됐다라고 밝혔지만 변호인단은 그녀가 2023년 J1 교환 방문 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프로그램 종료 전에 체류 연장 신청을 적법하게 제출하고 취업 허가를 받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ICE 내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항공청은 국내선 승객 정보를 ICE와 공유한 바 있으며 ICE는 이를 토대로 800명 이상을 공항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을 취소하는 소위 시민권 박탈 절차를 대폭 확대하면서 한인을 비롯해서 미국 내 2,600만 명의 시민권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을 사기나 허위 진술로 취득한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이민 전문가들은 시민권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2025년 이후 지금까지 약 9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권 박탈 소송이 진행되는 셈입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신분을 속이거나 범죄 경력을 은폐하는 등 사기나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을 경우 정부는 법원에 시민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판단은 연방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졸업 후 소득이 낮은 대학 전공에 대해서 연방학자금 대출 지원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하면서 교육계와 학생들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술이나 음악, 사회복지, 종교학, 교사 보조과정 또는 미용 관련 자격 프로그램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교육부는 학생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이 실제 취업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졸업 후 4년이 지난 시점의 소득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뒤에 같은 연령대의 고졸자 평균 소득보다 낮을 경우 해당 학위 과정은 연방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올여름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8월과 9월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캘리포니아 기후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유틸리티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이 주민들의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 기후 크레딧 지급 시기를 기존 봄, 가을에서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8월과 9월로 변경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전력회사의 주거용 고객이라면 자동으로 전기 요금에서 공제됩니다. 대부분의 남가주 한인들이 가입돼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고객은 8월과 9월 각각 $36씩 총 $72의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에어 프레미어가 제주 항공과 인터라인 협력을 통해서 미주와 아시아를 잇는 항공 넷

0: 투어를 확대합니다. 이번 협력으로 에어프레미아는 자사의 미주 장거리 노선과 제주항공의 국내 그리고 아시아 노선을 연계해서 고객들의 환승 편의성과 목적지 선택폭을 한층 넓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에어프레미아의 미주 노선, 즉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그리고 워싱턴 DC 노선과 제주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및 아시아 주요 노선은 하나의 항공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한 번의 예약만으로 미주와 아시아 주요 도시를 더욱 편리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연결 가능한 노선은 제주, 부산 등 한국 국내선과 일본, 대만, 중국, 몽골,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제주항공이 운항하는 40여 개 노선입니다. 고온 다습한 남가주의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국립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초에는 LA 지역의 경우 80도대 후반을 기록하겠지만 금요일부터 주말 동안에는 또다시 92도에서 94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예상되며 밸리 지역은 100도를 훌쩍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뇌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뇌척수액에 실려 뇌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이 배출 통로가 좁아지면서 각종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 치매 등의 뇌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연구진이 뇌척수액이 뇌막 림프관에 흡수돼 코 안쪽 림프관을 거쳐 목 림프절로 빠져나오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연구진이 형광물질을 넣은 쥐의 뇌척수액 흐름을 3차원으로 분석했고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첫 관문인 지주막의 미세한 구멍을 확인해 목 림프절까지 전체 배출 경로의 마지막 퍼즐을 발견한 것입니다. 특히 늙은 생쥐의 코 안쪽에 림프관 재생 유전자를 투여하자 좁아진 통로가 다시 넓어져 뇌 청소 기능이 젊은 생쥐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즉 코에 약물을 뿌리는 비침습 치매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홍선표 기초과학연구원은 배출 경로가 노화에 따라 좁아지고 감소해서 뇌 청소율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통로를 조절하는 것이 새로운 치매 예방 및 치료 연구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영장류에 이어 사람에 대한 연구도 곧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셀에 실렸습니다.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0: 명불허전 진흥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불거졌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죠.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이 대선 때 만났지 그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다. 절대 모르는 사람이다 라면서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 즉 선거를 치르면서 허위사실 공표, 즉 거짓말을 했다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유죄를 받았다라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그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 일단 1심 판결입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대통령으로서의 당선 자체가 무효라는 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3: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손바닥에 새겨진 임금 왕자는 두고두고 이어진 무속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여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도 지속 교류했다는 의혹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스님으로 소개받았을 뿐이고 김건희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4: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5: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4: 네, 그건 아니고.
3: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은 동료의 가족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도 고개를 가로저었고
4: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3: 이 같은 모르쇠 전략 끝에 0.7%포인트 차이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무속 논란은 임기 내내 따라붙은 꼬리표가 됐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이후 특검이 출범하며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6: 국정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3: 무속 논란을 적극 반박하며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윤 전 대통령. 결국 탄핵 1년 3개월여 만에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아들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이어서 정부 혜택 받으면 영주권 기각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비현금성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심사 시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그리고 주거지원 등 소위 비현금성 정부 혜택 수혜 여부도 영주권 심사에 폭넓게 반영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이는 발효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2022년에 축소했던 공적부조 수혜 적용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민국에 이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해서 심사관들이 신청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 구성, 자산, 소득, 교육 수준, 기술 등의 심사를 거쳐서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대상 복지 혜택에는 기존 고려 대상인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이 SSI는 물론입니다만은 현금성 복지 혜택뿐 아니라 지금까지는 배제되어 왔던 비현금성 복지 혜택, 예를 들어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또 노인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 지원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민국의 조셉 애들러 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민자의 자립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25년 11월 매년 약 58만 8천 명의 공적 부조 심사 대상, 즉 정부 혜택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지 못할, 영주권이 기각될 사람으로 2025년 11월 기준 1년에 약 58만 8천 명이다라고 추산을 했지만 이번 최종 개정안의 여파로 인해서 100만 명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영주권 심사에서 정부 혜택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받을 사람들이 기존의 약 58만 8천 명에서 앞으로는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상품 진열대에 붙여진 가격표의 변신과 종업원 일자리와의 상관관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가 상점 내 상품 진열대에 붙여져 있는 종이로 된 가격표를 디지털 전자가격표로 당분간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도입했습니다. 뉴저지주 미키 셰를 주지사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이런 내용의 공정가격보호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유사한 입법이 제안된 가운데 실제로 이 전자가격표 신규 도입의 중단을 법제화한 곳은 뉴저지주가 처음입니다. 디지털 프라이스 태그, 소위 이 전자가격표는 상품 진열대의 종이 가격표를 디지털화해서 표시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업체 입장에서는 상품 가격이 바뀔 때마다 진열대의 종이 가격표를 일일이 바꿔줄 필요가 없어서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전자가격표는 월마트 등 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입법이 사실은 고용 감축을 막으려는 노동조합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 진열대의 가격표가 디지털 전자가격표로 일제히 바뀌어버리면 해당 종업원의 일자리가, 즉 그 일을 해야 할 종업원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라는 노조의 반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조의 반발로 인해서 뉴저지주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일단은 1년간은 시행하지 못한다라는 규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0: APG에서 첫 승을 신고한 뒤 무려 10년 2개월을 기다려왔고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신지은, 네, 한국 골프 선수의 얘기로 지난 주말 화제였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골프 선수가 아닌 게 참 다행이다. 즐기는 우리가 정말 위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도 5년이나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망 위험도 낮아졌고요. 아무래도 규칙적인 걷기, 근력 운동, 사회적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웨덴 골퍼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추적 연구인데요. 골퍼의 사망 위험이 비골퍼보다는 약 4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건강 효과, 걷기겠죠.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18홀을 라운드할 경우 11,000에서 17,000보를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카트를 이용하더라도요. 평균 5,6,000보 이상을 걷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도 큽니다. 물론 조금씩 코스나 이동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00에서 2,000kcal 정도는 소모할 수 있는 운동, 골프입니다. 그리고 하체 근력과 균형감각 유지에도 효과적인 운동으로 평가되는데요. 아무래도 평지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덕을 오르내리고 또 반복적으로 스윙하는 과정이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동반자와 수시간 동안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는 골프의 특성상 정신 건강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분석 역시 나왔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선수뿐만 아니라 갤러리도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골프 대회 하루만 관람해도요, 거의 6, 7마일을 걷는 것이고, 1000kcal 이상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경기는 선수들이 하는데, 이 갤러리들이 뭔가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은. 네, 비교적 나이 들어서까지도 할수 있는 운동이라는 골프. 장수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안 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류마티스 관절염,
4: 어깨와 허리 통증,
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 진통제 없이
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1: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3: 이어서 미군 사망자 숫자도 슬그머니, 전쟁 시작 날짜도 슬그머니 바꿔버리는 국방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 공식 집계를 수정해서 전사자 수를 14명에서 18명으로 재차 다시 한번 수정했습니다. 팩트는 18명인데 자꾸 14명이라고 했다가 결국은 다시 수정한 것입니다. 미군 전사자 공식 집계 수치를 기존의 18명에서 14명으로 줄였다가 고의로 피해를 축소하려 한다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슬그머니 데이터를 다시 복원시킨 것입니다. 국방부는 어제 공식 웹사이트 이 사상자 집계를 수정해서 140명 이상의 추가 부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이란의 공습으로 사망한 4명을 사망자 집계에서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이로써 미군이 지난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후에 발생한 사망자는 18명, 그리고 부상자는 무려 624명으로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웹사이트에 이란 전쟁 개시일도 2월 28일이 아닌 7월 7일로 명시해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7월 7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서 휴전 이후 대이란 군사행동이 재개됐다라고 통보한 날짜입니다. 이란 전쟁이 최초 시작된 날은 2월 28일이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트럼프 대통령도 2월 28일 날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발언을 대국민 선언을 한 것 다 알고 있는데 7월 7일이라고 웹사이트에 공시한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 위반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1973년에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서 군사행동을 개시한 뒤 48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의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군사행동 기간이 60일로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월 28일에 전쟁이 시작됐고 의회는 이를 승인한 적이 없으니 그로부터 60일인 4월 28일 이전에 전쟁을 끝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지금도 ING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 7월 7일을 개시일로 할 경우에는 9월 6일까지만 전쟁을 끝내면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인 전쟁 개시 날짜를 늦추어서 의회 승인 절차를 우회하려 한다라며 현재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을 계속 이어가면서 대통령 임기를 늘리고 싶어하는 누구 얘기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에서 연설을 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트럼프 2028이라고 큼지막하게 새겨진 붉은색 모자를 꺼냈었습니다. 비판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실명까지 일일이 부르면서 한참 비난하더니 갑자기 2028 모자를 꺼내든 것입니다. 2028은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은 얼마나 당신들이 운이 좋은지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면 여러분들 언론사는 인기가 시들해지고 시청률도 떨어져서 다 파산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밤 여러분의 시청률을 한 번 더 높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나의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 번 이겼었다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거뒀던 2016년과 2024년 말고 바이든에게 패배했던 2020년도도 사실은 부정선거 때문에 패한 것일 뿐 본인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2028년 대선 도전이 세 번째 임기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네 번째 임기에 대한 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출마 선언을 농담이라고 소개했습니다만은 단순한 농담이 아닐 수 있다라는 시각도 점차 진지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재집권한 이후 3선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다가 다시 발을 빼거나 또는 언론의 질문을 받으면 농담이라고 말했거나 말하거나 아니면은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답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 8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았을 때 젤렌스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반 후에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져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누군가와 전쟁을 하고 있으면 미국도 선거가 없겠네. 당신네 우크라이나도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당신도 임기가 끝났지만 전쟁 때문에 선거를 못하니까 지금 계속 대통령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3년 반 후에도 전쟁을 우리가 누군가와 하고 있다면 미국도 선거가 없겠네. 그거 좋겠네. 라는 말을 실제로 하기도 했습니다. 전시 상황 속에서 임기를 마친 후에도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젤렌스키를 부러워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진정 전쟁을 이어가면서 대통령 임기를 늘리고 싶어하는 것인지 이 우려가 현실이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BTS의 5집 아리랑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의 상위 10개 앨범 안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빌보드는 어제 BTS의 앨범 아리랑이 26위에서 9위로 올라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빌보드는 그러면서 BTS가 지난 19일 월드컵 결승전 해프타임 쇼에서 2020년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부른 것도 이 앨범 판매에 이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리랑은 이 BTS 멤버들이 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를 보낸 뒤에 3년 9개월 만에 낸 앨범입니다. 이 앨범 아리랑은 올해 3월 발매 직후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으며 3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었는데 월드컵을 계기로 20위권 밖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0위 안에 재진입한 것입니다. 팝스타 케이리 페리는 백악관이 자신의 히트곡을 이란 전쟁 홍보 영상에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케이리 페리는 어제 SNS를 통해 나는 이를 승인한 적이 없고 별도로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결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팝스타들의 저작권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리 페리는 자신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백악관이 만든 그 홍보 영상에 대해서 깊은 경악과 분노를 느꼈다라며 내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지 전쟁을 찬양하기 위한 게 아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대중음악계에서는 최근 이처럼 미국 정부기관들의 음악 무단 사용에 항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는 지난 6월 이민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의 이민단속 장면을 담은 영상에 자신의 노래 바이가 사용된 것과 관련해서 직접 욕설이 섞인 댓글을 달고 내 음악을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며 극악무도한 허튼 짓에 절대 사용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브리나 카펜터, 올리비아 로드리고, 그 록밴더 세미소닉 등 다른 가수들도 아이스가 홍보 영상에 자신들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우버와의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협력한 지 3년 만입니다. 웨이모는 시장에 독자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알리면서 사실상 파트너십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웨이모와 우버는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에는 서로의 협력이 필요했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결별이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우버는 성명에서 웨이모가 시장에 독자 진출하겠다라고 우리에게 통보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로봇택시의 미래를 둘러싼 양사의 경쟁이 앞으로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웨이모는 이미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에서 우버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현재 LA를 비롯한 10개 도시에서 3,800대 이상의 차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LA 한인타운에서도 운전자 없이 타운을 휘젓고 다니는 이 웨이모 로봇 택시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고 한인 이용자들도 최근에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4: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7: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7: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8: 99세까지 팔팔하게.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2: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3: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2: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3: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2: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3: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2: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1: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3: 이란 전쟁 재격화로 당시 배럴당 $100를 넘어섰던 국제 유가가 다시금 $90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이번 주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 후 두 번째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오는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약 36%의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주일 전 13%에서 크게 뛴 수치입니다.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하다라는 점도 연준의 금리 인상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서 3.5% 둔화했지만 연준 목표치인 2%를 여전히 크게 웃돌면서 물가 하락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노동시장은 견고하고 물가는 자꾸 오르고 있으니 금리를 인상시켜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라는 연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 그 이유는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대출 이자가 오르게 됩니다. 동시에 예금이나 적금의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 물건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지고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의회 입성 한 달 만에 총리가 된 영국의 앤디 버넘 신임 총리가 영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버넘 총리는 어제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영국에 옳은 일이라면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옳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물론이다. 무엇보다 자국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 영국의 총리라는 직책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야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버넘 총리는 지난 2021년 미국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에는 의회 폭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트럼프에게 동조한 영국 정치인은 지금 당장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유명 싱어송라이터 데이비드가 미성년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가 13살이었을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하고 낙태까지 요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어제 예비 심리에서 데이비드와 피해자인 셀레스테 리바스 에르난데스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데이비드의 스마트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해 에르난데스와의 성관계, 임신, 낙태에 대해 나눈 대화와 사진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당시 에르난데스는 13살이었으며 이후 낙태를 후회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던 가운데 미성년자와의 관계 폭로를 우려한 데이비드가 지난해 4월 23일 에르난데스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데이비드는 시체 훼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가명으로 삽, 전기톱, 공기주입식 풀장, 자루 등을 주문했으며 자택 차고에서는 피해자의 혈흔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에르난데스의 시신은 지난해 9월에 훼손되고 부패한 채 데이비드 명의의 차량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데이비드를 1급 살인 및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가 2022년에 발표한 로맨틱 호머사이드, 낭만적인 살인이 연인 간의 이별을 살인에 빗댄 내용이고 또 뮤직비디오에는 흉기와 피해 젖은 여성 등이 등장해서 이번 사건과의 유사성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6: 건강하세요.
14: 센터 메디컬 그룹.
1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톡.
18: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9: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20: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9: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20: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19: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2: 213-388-7979 213-388-7979
21: 유니굿 프렌드 보험.
23: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SBA 심플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BA 심플론은 연방정부에서 개런티하는 융자로 수입 증명 없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게는 2만에서 최대 25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자금의 사용 범위는 비즈니스 운영자금, 장비 구입, 그리고 비즈니스 구입 융자도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은 시민권자이셔야 하며 크레딧은 680점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이자는 프라임 플러스 1%로 시작 가능하고 10년에 나누어 갚으심으로 페이먼 부담이 적습니다. 비즈니스를 2년 이상 운영하셨고 매상은 좋은데 인컴 증명이 어려우신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24: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올라간 게 떨어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식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주식이 아니라 기온입니다. 지난주부터 확 올라간 낮 기온이 이번 주에도 떨어질 줄 모르고 87도, 뭐 89도, 또 이 80도대 후반에 계속 머물 전망입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93, 4도까지 LA가 이렇게 온도가 더 올라가겠습니다. 아, 그런데 올라간 게 떨어질 줄 모르는 건 밤 기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도 70도대 중반으로 소위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미옥 인사 올립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우리 탱자 여러분?
1: 아니, 왜 이렇게 안 미뤄지지?
0: 알칸소주의 한 혼잡한 도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분이 위험천만하게 사거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1: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0: 마침 신호 대기 중이던 차에서 빨간 스파이더맨 수트를 입은 청년이 짠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 쏜살같이 이 휠체어를 얼른 밀어드리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도운 건데요.
1: 아니, 스파이더맨 복장을 입고 진짜, 야, 히로다 히로.
0: 이래서 SNS상에서요 아주 히트를 치고 있네요. 알고 보니 이 트램펄린 파크에서 일하는 크리스토퍼라는 청년이 마침 회사 사내 행사가 슈퍼 히로의 날이라고, 그래서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출근하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 가면까지 쓰고 있었는데
1: 내 몸에 스파이더맨 옷이 입혀져 있는데 당연히 뿅 하고 뭐.
0: 자, 주위에도 그런 분 계시죠? 참전용사 계시다면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인사해 주시면서 한국을 위해 싸워준 22개 나라의 모든 참전용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는 지구촌 곳곳에 응?
1: 이 전쟁이 어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0: 오늘 차차차 첫 곡은요, 평화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빨리 전쟁이 멈추기를. 오늘도 해가 떠. 네, 그래도 아유 가스값이 떨어졌나 보다 했는데 다시 또 그래가지고요 또 가스값이 올라가. 우리는 뭐 가스값도 걱정하지만 그래도요 그곳에 있는 또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추가 공격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했지만 일단 잠시 중단하고 대화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하지요. 아유,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대통령을 하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 안전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그래도 한풀 꺾인 더위입니다. LA 한인타운은 이번 주 내내 주말까지는 그래도 80대, 지난주는 90을 넘어갔잖아요. 화시 80도대를 유지하고 이제 살만하다 해서 어우 선풍기 사러 가야지 이랬는데 또 안 사게 될 것 같은 요즘은 AI에게도요 선풍기 사진을 찍어주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자 뭐가 문제야 이러면요 이런 거를 한번 해봐 해서 기름칠을 하면 이게 샥 잘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아주 간단한 부속 그걸 한번 바꿔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뭐 돈이 없어서 선풍기를 새 거를 안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선풍기 하나 그냥 뭐 고장났다고 안 고치고 요즘은 그냥 바로바로 손쉽게 새 거를 사잖아요.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그냥 거리에도요. 한인타운 보면 왜 이렇게 안 치워요. 이 쓰레기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고쳐 쓰는 아 그래도 괜찮아요.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다시 더워진다고 하니까 이제 제 2차로 폭염이 또 아주 더 심하게 올 거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아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나의 컨디션 잘 유지하길 바랍니다. 아 오늘은 그 지구 밖 400km 상공에서 들려온 따뜻한 그리고 반가운 무사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 국제우주정거장 이렇게 보면요. 정말 저 위에는 만 몇 개의 위성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아무튼 만 개가 넘었어요. 그 수많은 새들라잇이 저 우주를 향한 그 대기권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 이 정말 상공에 우리가 쳐다봐도 사실 별도 수많은 별이 촘촘히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지구라는 별이 다 우리가 살기 좋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는 게 이곳 기적 같은 일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숨 쉬고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기적 같은 분들이에요. 아, 그런데 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무려 8개월 241일 동안 머물면서 다양한 임무를 마친 미국의 한 분하고 또 러시아의 두 분 이렇게 세 분이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넓은 초원지대에 아주 부드럽게 착륙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즘 지상을 둘러보면 국가 간의 갈등이나 복잡한 정치적 긴장감이 너무 팽팽하잖아요. 아니 우리 인류는 이제 망할 것인가 말까 막 기후 위기에 여러 가지 또 식량 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 소유즈 우주선이 딱 이제 지구 궤도 그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우주선 낙하산. 그렇게 서로를 살려주는 따뜻한 연대가 함께하는 그런 우리 지구 전 가족 인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대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리더들의 노력과 또 뿔뿔이 우리 시민들의 그런 저력,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골프 치시는 분들, 제가 아는 분이 이글을 하셨다고 내일 축하 파티를 한다고 그냥 뭐 가볍게 밥 먹는 자리죠. 초대를 해주셔서 야 이글을 하셨구나. 보니까 21살의 제임스 뭐 어떤 선수가 세상에 버디뿐만 아니라 이글을 하고 뭐 이렇게 우승을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그 신지은 선수도 10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LPGA 투어 우먼스 스코티시 오픈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두 번째로 내 생에. 근데 이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참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10년 전에 첫 우승 때는 왠지 스스로 자격이 없는 것처럼 우연처럼 아 그냥 내가 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느껴졌대요. 하지만 이번 우승만큼은 내가 정말 피나게 노력해서 당당히 얻어낸 성과라고 느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승보다 두 번째 우승을 하기까지 걸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기록이라고 그래요. 얼마 만에 나온 기록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동안 이 신지은 선수가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왔을까. 아, 우리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내 자리를 지내며 땀 흘리는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월요일 날 너무 힘주시지 마시라고 이 또 골프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한 골프 커뮤니티에 올라온 재미난 사연인데 어떤 분이 40년 동안 진짜 아우 제멋대로 그냥 스윙을 하고 막 이게 한번 잘못 길들여지면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레슨비로 $2,000 넘게 쓰면서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필드에 나가니까 스코어가 그냥 백돌인 거예요. 여전히. 근데 얼마 전에 라운딩 바로 직전에 카트에서 넘어질 뻔하다가 그만 엄지손가락을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우 손가락아 어떡하지? 안 칠 수도 없고 오늘은 그저 그냥 힘 빼고 살살만 치자. 이렇게 욕심을 내려놨다고 그래요. 웬걸요. 그날 파만 7개를 잡으면서 꿈에 들이던 80대 타수 89 그래도 80대 타수죠. 89타를 쳤다고 합니다. 정말 몇천 달러 들여서 배워도 안 빠지던 그 어깨의 힘이 손가락에 살짝 입은 상처 하나 덕분에 툭 빠진 셈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괜히 막 힘들어 가잖아요. 저도 그래요. 방송을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부담이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할까 뭐 이랬는데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어요. 듣는 분도 편안치 않으실 것 같고 저도 또 그렇잖아요. 이제 이 나이에 뭘 바라겠다고 막 내 건강이 먼저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힘 빼고 즐기자 좀 부족하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내려놨더니요 그랬더니 진짜 멋진 샷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너무 잘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라돌체 비타 달콤한 인생 이 시간을 이 인생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을 안 풀리던 것도 그렇게 한 걸음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오히려 해답을 쉽게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위로를 드려보면서 굿모닝 차차차 출발.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0: 이라는 홈쇼핑 오월드. 제가 오늘 평상시보다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항상 아침을 안 먹는데 오늘은 왠지 어떻게 하면 기운을 전해드릴까 이래가지고 꿀 한 모금에다가 입에도 직접 짜놓죠. 그리고 홍삼 스틱을 하나 쭉 빨고 왔어요. 그랬더니 힘이 막 응? 바로 홈쇼핑 월드에 가시면 홍삼 스틱이 네 박스가 99불에 대박 세일합니다. 어머나, 원래 한 박스에 99불인 것 같았는데 네 박스나, 와우.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838899 213838899.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4: 굿모닝 차차차.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환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융자 법무사 권두환 박사와 함께 하십니다. 건강은 아플 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예방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오늘 믿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 건강보험, 특히 메디케어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 센터 메디컬 그룹은 사모 펀드나 외부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최우수 등급 메디컬 그룹으로 환자 중심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미스트롯 4 콘서트가요, 바로 센터 메디컬 그룹이 메인 스폰서로 함께해서 오는 8월 22일 토요일 LA 이벨 극장에서 오후 2시, 오후 6시 두 차례 열립니다. 8월 22일 토요일. 이런 공연이 있어야죠. 가서 노시면서 엔도필도 나고 스트레스도 푸시면서 건강이 진짜 좋아요. 박수 쳐봐요. 얼마나 그게 건강에, 그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렇잖아요. 바로 센터 메디컬 그룹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무료 공연 티켓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문의 번호는 888-847-3098, 888-847-3098번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특별한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18년 경력의 건강보험 전문가이자 메디케어와 커버드 캘리포니아 전문 에이전트 브릿지 원의 캐디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5: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십시오.
5: 감사합니다.
4: 저희 라디오 서울에는 처음이시죠?
5: 네, 처음이에요.
4: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4: 네. 이 메디케어나 건강보험 조금만 알아도 의료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데 오늘 좋은 설명 부탁드리면서요,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5: 네네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나 건강보험은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4: 네.
5: 하지만 이런 메디케어나 건강보험은 조금만 잘 알아도 의료비를 많이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4: 진짜.
5: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제가 이러한 정보들을 아주 쉽게 청취자분들께 함께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4: 네. 메디케어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기본 한번 훑을까요?
5: 네네. 메디케어는요, 65세 이상인 시니어와 일부 장애인들을 위한 연방정부 건강보험입니다. 메디케어는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파트 A는 입원과 병원 치료, 또한 수술 후 재활치료에 대한 혜택이고요.
4: 네.
5: 파트 B는 외래 진료와 의사 진료의 혜택, 또한 수술을 하시거나 다쳤을 때 필요한 의료기구에 대한 혜택,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강검진에 대한 혜택과 플루샷과 대상포진이나 여러 가지 백신에 대한 혜택도 파트 B에서 받으시게 됩니다.
4: 네.
5: 그리고 파트 C가 있는데요. 이것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또는 HMO라고도 하는데요. 이 혜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5: 그리고 파트 D가 있는데 이것은 처방약 보험입니다.
4: 네.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입원, 병원.
5: 네네.
4: 그리고 입원은 우리가 늘 검사하고 아플 때 가서 상담받고 이러는 거고.
5: 네네네.
4: 3번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 플랜이 있는 혜택을
5: 그렇죠.
4: 받을 수 있고.
5: 네네네.
4: 한의사도 만나시고. 또 뭐 안경도 하시고
5: 네네네
4: 슈퍼마켓에서 맞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채소도 사고 그러시더라고요.
5: 네네 맞습니다.
4: 그리고 D는 약.
5: 네네네.
4: 이제 완전히 꿰뚫었어요.
5: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4: 근데 이게 생각보다 혜택이 굉장히 다양한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게 메디케어인가요?
5: 자격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메디케어는 65세가 되신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4: 네.
5: SSDI라고 해서 사회보장 장애연금을 24개월 동안 받으셨거나 또 말기 신장질환 환자,
4: 네.
5: 뉴게릭 환자는 메디케어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4: 아, 나이랑 상관없이?
5: 네네. 그리고 메디케어에 대한 또 비용이 있는데요.
4: 네.
5: 본인이나 배우자가 40 크레딧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파트 A는 무료이고요.
4: 네.
5: 파트 B는 매월 2026년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200불90전이 있습니다.
4: 네.
5: 하지만 메디칼을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의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4: 아, 네. 65세라고 그러시면 바로 엄매 악매가 아니다. 엄매 소띠.
5: 네, 네, 맞습니다. 네.
4: 올해는 61년생 네, 소띠 61년생이, 분들이
5: 네, 메디케어.
4: 여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벌금 낸다고 그러던데요?
5: 네네, 네, 맞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을 잇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이나 3개월 후 총 7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4: 네.
5: 만약 이 기간을 놓치시게 되면
4: 네.
5: 그 다음 해인 1월 1일부터 3월 30일 안에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기간들을 모두 놓치시게 되면
4: 네.
5: 평생 레이 페널티를 내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4: 그게 평생 내는 페널티예요?
5: 네네네.
4: 왜 그럴까?
5: 네, 그래서
4: 네.
5: 이 메디케어 그 기간 안에 모든
4: 네.
5: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고
4: 정말 중요하군요.
5: 네, 매우 중요하시죠.
4: 네, 야 평생 그 레이피를 내야 된대요.
5: 네네.
4: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주변에 이제 소띠분들께
5: 네네.
4: 너 메디케어 가입했냐? 얼른 해라. 이러고 전화. 전화를 하라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5: 네네.
4: 바로 우리 선생님 전화번호 213-435-0190 213-435-0190 브릿지원의 우리 캐디 주 선생님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5: 네네.
4: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걸 것 같아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애드밴티지의 차이를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5: 네네, 그럴게요. 일단 메디케어를 받으시면 두 가지 커버리지 중에 하나를 네.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입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가장 큰 장점은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의 선택이 매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네.
5: 하지만 단점으로는 추가적인 비용이 있다는 건데요.
4: 네.
5: 그것은 병원 입원이나 치료 시 본인이 지불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파트 B는 메디케어에서 80%만 커버가 되기 때문에
4: 네.
5: 약 20%를 본인이 부담하시거나 그 20%에 대한 커버리지를 추가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4: 네.
5: 이것을 메디갭 또는 서플리멘탈 커버리지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 메디케어는 약에 대한 커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4: 네.
5: 약을 위한 커버리지도 추가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4: 네.
5: 그리고 또한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치과 혜택이나 보청기 등 여러 가지 혜택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네.
5: 반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 HMO는 똑같은 건데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민간 보험사가 운영을 하지만 보험 회사를 정하셨을 때 인 네트워크 안에서 보험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4: 네.
5: 즉 보험 회사를 정하시게 되면 그 보험 회사와 계약이 있는 주치, 전문의, 병원 등 모두 인 네트워크 안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시스템이죠.
4: 네.
5: 장점은 본인 부담 비용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4: 네.
5: 그 이유는 추가적으로 메디갭이나 약보험을 따로 가입하시지 않아도 메디케어 네. 어드밴티지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어느 보험회사는 메디케어의 파트 B 보험료를 보조해 드리는 혜택이 있고요.
4: 네.
5: 두 번째로는 그 외에 치과, 안경, 보청기, 한방치료, 헬스장을 이용하실 수 있는 멤버십이나 OTC라고 해서 건강식품이나 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네. 금액을 제공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4: 네. 그러니까 기본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해주지만
5: 네네.
4: 그 외에 또 그 각자 그 필요하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 네네, 그렇죠.
4: 조금 더 어드밴스 된 부분은 바로 이렇게 애드밴티지라는 플랜으로 이렇게 따로 들어서
5: 네네.
4: 그것도 또 잘 플랜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5: 네,
4: 거죠.
5: 네, 맞습니다. 네네.
4: 그러면 무조건 애드밴티지가 좋은 건가요?
5: 그렇지만은 않고요.
4: 네.
5: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또 의사 선생님, 또 병원 약입니다. 같은 보험회사라도 플랜마다 받으실 수 있는 혜택과 병원 네트워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플랜들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4: 네. 올해는 특히 보험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그러셨는데 이유가 네네. 뭔가요?
5: 네. 매년 메디케어 플랜의 혜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의 메디컬 그룹이 바뀌는 경우 의사 선생님을 바꾸시거나 플랜을 바꾸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4: 네.
5: 또 치과 혜택에 있어서 임플란트 혜택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4: 네.
5: 또한 당뇨, 심장병, 천식과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대한 특별한 혜택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4: 네.
5: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 분과 매년 변경되는 혜택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4: 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꼭 상담을 받으셔야 좋을까요?
5: 네. 다음과 같은 분들이신데요. 첫 번째로는 올해 65세가 되시는 메디케어 신규 가입 예정이신 분들입니다.
4: 네.
5: 그래서 올해는 1961년생이신 분이죠.
4: 네.
5: 두 번째는 현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갖고 계신 분. 또 세 번째는 치과나 보청기 혜택이 필요하신 분이고요.
4: 네.
5: 네 번째는 병원이나 주치의를 변경하고 싶으신 분, 또 보험료를 줄이고 싶으신 분, 다음에는 보험 혜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이죠.
4: 네.
5: 무료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네. 아, 참 이게 잘 플랜을 짜놔야지 나에게 맞는 거. 그래서 유사시에 정말 필요하고
5: 네네.
4: 또 경제적이기도 하고
5: 네네.
4: 요거를 진짜 맞춤 플랜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5: 그렇죠. 네네.
4: 이게 보험 가입도 또 어렵지만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도 많습니다.
5: 네네, 맞습니다.
4: 네.
5: 네.
4: 우리 전문가분들은 다 꿰고 계시죠?
5: 네. 저희들은 이제 많은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4: 네.
5: 그런 거에서는 전문이고요.
4: 네.
5: 그리고 또 보험만 가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 네.
5: 메디컬 그룹의 선택과 또 병원과 주치 선정까지
4: 네.
5: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4: 네.
5: 고객분의 필요에 따라 맞는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4: 네, 정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5: 네네네.
4: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
5: 그렇죠.
4: 병원 들어가면 왜 이렇게 막 더 아파갖고.
5: 네네.
4: 그렇게 병원 들어가면 그냥 이제 그런 거야 이러고 제 주위에도 지금 한 분이 지금 그러세요. 위독하신데 3개월 전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그러더군요.
5: 네. 네.
4: 그래서 정말 잘 알고 미리 이렇게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네네.
4: 그렇게 보험 가입부터 주치의 지정, 전문의 연결, 또 치과 리퍼럴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는 브릿지원의 우리 캐디 주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는 213-435-0190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면 진짜 서럽잖아요.
5: 그렇죠.
4: 네.
5: 네네. 그래서 미연에 그
4: 네.
5: 시니어분들은 지금 메디케어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4: 네.
5: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4: 네.
5: 이런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병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또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네네. 병은 초기에 잡아야 되잖아요.
5: 맞습니다. 네네.
4: 아, 그래서 또 가족 중에 또 아프신 분 계시면 또 모시고 병원 다니다 네. 보면 같이
5: 그렇죠.
4: 또 이렇게 아파지는 경우도 있어요.
5: 네, 가족분들이 너무 네. 힘들어 하시죠.
4: 네, 네. 많은 케이스를 진짜 보시겠어요.
5: 네.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도 네. 자녀분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네. 부탁을 못 하시는 시니어분들도 네. 너무 많으세요.
4: 네. 네. 그래서 그런 애드벤티 플랜에서 그렇게 라이드도 해드리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5: 네네.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네. 병원에 또 예약을 하시고 네. 어떤 차량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48시간 안에 미리 네. 차량 서비스를 통해서 그렇게 또 병원에 어포이먼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이런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자, 메디케어와 건강보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의료비도 줄이고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무료 상담 특히 이번에 61년 소띠 되시는 분들은 신경 쓰셔서 꼭 새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의무죠. 머스트죠.
5: 네. 머스트입니다.
4: 국가에서 주는 혜택 이거 왜 안 받아? 이래가지고 잘못 지각을 하시면 평생 페널티를 낸다고 그러니까 레이피를 낸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바로 브릿지원의 KD주 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3-435-0190 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나는 진짜. 바로 이번에 센터 메디컬 그룹이 메인 스폰서로 미스트롯 4 공연을 한다고요?
5: 네네. 네. 센터 메디컬 그룹에서 또 네. 시니어분들을 위한 공연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네. 저도 또 많은 시니어분들께 네. 그 인포메이션을 또 알려드렸고요. 네. 정말 많은 분이 또 미스트롯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또 연락하셔서 티켓을 받으시고 너무 고맙다고 또 전화를 네. 주시기도 했습니다.
4: 아, 그렇군요. 나도 8월 22일 LA 이벨 극장에서 미스트롯 얼마나 신나요.
5: 네, 저도 두 장 티켓을 네. 받았습니다.
4: 아, 그러세요? 벌써 네네. 받으셨어요?
5: 네네.
4: 빨리 이제 전화하셔서
5: 네네.
4: 센터 메디컬 그룹 888-847-3098 888-847-3098 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강정보 바로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으로 함께 했고요. 우리 캐디주 선생님 브릿지원의 우리 캐디주 선생님 213-435-0190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5: 감사합니다.
4: 끝인사 주실까요?
5: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7년에 새로운 플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메디케어 플랜을 담당 에이전트 분이나 또 저에게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또 새해에 필요한 메디케어 플랜을 여러분에 맞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어떤 에이전트,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느냐도 정말 인연이고 좋은 분 만나면 복입니다. 미스트롯 4의 바로 홍성윤이 부르는 인연.

0: 많은 또 팬을 갖고 있죠. 홍성윤의 인연 들으셨습니다. 같은 노래라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노래뿐만 아니라 연주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 LA 탑밴드에 아지트가 생겨서 연습실에서 어제 LA의 그래도 파피아니스트 김영균 선생님과 저도 이제 그 키보드로 그리고 기타를 진짜 잘 치는 오라버니 두 분이 또 오셨는데 각각 치는 스타일이 달라요. 한쪽은 굉장히 젠틀하고 스타일리시하고 다른 한쪽은 굉장히 진하게 막 어떤 그 끈적끈적 그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취향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인타운에도 좀 그런 좋은 물론 윌셔 이빌 극장이 있지만 그래도 대관료 내고 막 근데 우리만의 그런 극장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타운 근처에 있는 메가서 파크 건너편에 지나시다 보면 아주 고풍스러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26년에 문을 연 역사적인 웨스트 레이크 디어러인데요. 100년 전 화려한 영화관으로 문을 열었지만 지난 91년도에 문을 닫은 뒤 거의 35년 가까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조용히 자리를 지켜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지역 주민 수십 명이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캄캄했던 극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으로는 깨진 유리조각 먼지가 밟혔지만 머리 위로는 100년 전에 그 화려했던 천장의 벽화와 고풍스러운 조각들이 마치 멈춰버린 시간의 박물관처럼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응? 이렇게 썩히지 말고 이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 이웃들을 위한 커뮤니티의 문화공간 또 이 커뮤니티 센터로 다시 살아나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가슴 설레는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품으로 다시 이거를 돌려주자 이런 노력이 시작이 될 거라고 하네요. 우리 한인타운에도 저희 방송국에서 원블럭 가면 거기 뭐 한국의 엔터테인먼 수만이 오빠인가요? 거기에서 그게 맞나?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샀다는 건물이 지금 그냥 안 쓰여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멋진 그런 곳인데 참 아깝다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 한인타운에도요 그냥 아파트만 짓지 말고 공원도 좀 있고 문화공간도 좀 성공하신 분들이 십시일반 이래가지고 좀 물론 또 커뮤니티 우리 시니어분들의 커뮤니티 센터는 있지만 그런 또 우리 극장 하나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응? 또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아무튼 웨스트레이크 메가서 파크 근처에 있다니까 다시 문을 열면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텝 결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팔가와 로데오 갤러리아 몰 안에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아, 너무 반가워요. 우리 훈이 씨, 훈이 탱자가 드디어 오셨어요. 코끼리 한 마리가 들어온 줄 알았네. 세상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은 동물 바로 코끼리입니다. 보통 코끼리는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데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을 넘어서 인간처럼 깊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영험한 영물이라고 그래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알아보는 건 기본이고요. 동료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자리에 모여 슬퍼하면서 나뭇잎으로 시신을 덮어주는 고유의 장례 문화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다정한 거인에게 참 반갑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르투갈의 마지막 서커스 코끼리였던 줄리 얘긴데요. 아프리카에서 아주 어릴 때 포획되어서 1981년부터 무려 40년 동안 서커스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왔어요. 평생을 좁은 무대와 철창 속에서 보낸 셈이죠. 근데 포르투갈 정부가 야생동물 서커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서 마침내 줄리에게도 자유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최근 그 새로 문을 연 코끼리 전용 보호구역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책을 하면서 탁 이사를 마쳤다고 그러네요. 그 광활한 자연 속에서 제2의 막 인생의 그냥 따뜻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곧이어서 저쪽 영국에서 걸프렌드가 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면서 아무튼 2부에서는요 그런 영험한 영물과 같은 우리 후니탱자 얼굴이 너무 좋아져서 왔습니다. 후니탱자와 함께 굿모닝 차차차 2부에서 곧 만나 뵐게요.
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8: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7: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8: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4: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8: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쿠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원9원으로 연락 주세요. AM 1190
19: 라디오쇼.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2부의 남자 후니탱자 드디어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의 코끼리 같은 남자
0: 어머나 군현이 하늘입니다. 고생 너무 했어요. 아파서 20파운드가 빠졌다면서요. 안 돼요?
1: 아니,
0: 근데 다시 회복했어요. 얼른?
1: 많이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 지금 다정님도 네. 얼굴이 반쪽 됐다고 하셨는데 네. 크게 얘기하면 남들이 들으면 오해합니다.
0: 왜요?
1: 평소에 얼마나 했길래 이거는 아 근데 제가 진짜 억울한 게 네. 5일 동안 진짜 밥을 못 먹고 물도 네. 못 마셨어요. 입원하기 바로 전에.
0: 그러니까 목에, 네, 목에 염증이 생겨서.
1: 뭐 제가 아픈 거 굳이 말씀드리긴 그런데 네. 목에 되게 뭐 기도가 막히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갑자기 네. 응급실 네. 갔다가 수술했는데
0: 네.
1: 중요한 건 5일 동안 제가 물도 못 마시고 밥을 네. 못 먹었다는 거예요.
0: 네.
1: 삶이 슬슬 헛것이 보여.
0: 진짜 헛것이
1: 진짜
0: 보였어요.
1: 헛것이 보이면서 야 이게 이러다 도 닦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어머머머머.
1: 그러면서 몸에 네. 디톡스가 원치 않게 다 된 거죠.
0: 네.
1: 퇴원을 했는데 하체랑 뭐랑 제가 저 뭐 야생마의 다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0: 아니 그러니까 우리 네. 후니씨가 뚱뚱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옛날에 운동을 뭐 했죠? 유도했나?
1: 아 뭐 웬만한 여러분 생각하시는 운동은 다 했죠.
0: 네. 근육질이야 다. 저 살이 아니야.
1: 아 이거 뭐 기가 막히지. 근육질 누가 나 깨물면 이빨 빠진다잉? 그랬는데 귀엽다고 깨물다가 이빨 빠지고 그랬는데 아 이번에 너무 근육이 빠진 거예요.
0: 네. 20파운드나
1: 20파운드 빠진 거예요.
0: 5일 안에?
1: 5일 만에. 그래서 꾸준히 빨리 이걸 채워야 된다.
0: 네.
1: 그래서 목이 낫자마자 네. 제가 진짜 말은 일주일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말을 하는
0: 진짜
1: 건데
0: 진짜 말을 진짜 못했어.
1: 목소리가 지금 아직도 안 돌아왔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랬더니 이게 또 발로 가가지고 이게 쇼크 가가지고요.
0: 네.
1: 발에 통풍이 오는 바람에 걷질 못해요.
0: 지금 지팡이 들고 와서 나고 눈물이 그냥.
1: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팡이를 집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게 봐요.
0: 아니 어떻게 또 그렇게 됐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그게 그러니까 몸의 급격한 변화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몸에 확 네. 떨어지니까 이게 없애야 될 수치가 확 올라가고 막
0: 또 막 먹으니까 확 또 이렇게 올라가고
1: 뭐 막 먹지는 않았습니다.
0: 아니 네. 그 카펜터스의 그 여자 싱어분도
1: 네네네.
0: 아. 거식증으로 30kg까지 빠졌잖아요.
1: 아 그분은 너무 심했지.
0: 근데 갑자기 네. 어? 이러면서 막 먹어서 40kg 막 후반대까지 갔는데 네. 그게 오히려 너무 갑작스럽게 몇 개월
1: 맞아요.
0: 동안 그래서 그것
1: 맞아요.
0: 때문에 사망을 했으니까 천천히 점진적으로 해야 돼.
1: 그 당분간 제가 좋아하는 것도 다 못 먹어요. 뭐 네. 고기도 육류도 먹으면 안 되고.
0: 어떡해. 진짜 코끼리 됐네.
1: 술도 못 먹고 뭐 네. 저 해물도 먹으면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0: 그럼 채소만 먹어요?
1: 그 저 뭐 먹? 아, 그것도 아니래요.
0: 그럼.
1: 근데 또 그럼 생선을 먹으면 되냐? 근데 생선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0: 네.
1: 등 푸른 생선 좋잖아요.
0: 네.
1: 안 된대.
0: 그것도 안 된대.
1: 이거 얘가 등이 푸른지 노란지 내가 어떻게 알아? 구워져 나왔는데.
0: 아니 인삼새 꽁치 고등어 안 먹으면 되지.
1: 근데
0: 엔초비 이런 거.
1: 아 그게 또 멸치도 또 그러더라고.
0: 멸치도 인삼생 아니야.
1: 잔치국수 좋아하거든요.
0: 예.
1: 아 그럼 난 국수나 먹어야겠다 했더니 또 멸치도 안 된다네.
0: 네.
1: 멸치 우린 육수도. 그럼 뭘 먹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0: 그럼 멸치 넣지 말고 딴 거 넣어. 새우젓.
1: 뭐요?
0: 아 새우도 안
1: 돼. 새우도 안 돼. 그거는 네. 비빔면 먹었어.
0: 그랬구나.
1: 그냥. 근데 또 맵고 짠 것도 먹지 말.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0: 그냥 안 아파서 자유롭게 먹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1: 되네요. 제가 드리고 말씀 바로 그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뭐 젊은 나이긴 한데 처음으로 제가 아파봤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원이라는 걸 해봤는데 정말 저는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0: 네.
1: 어디 가서 막 뒹굴어도 멀쩡한 놈이었는데
0: 네.
1: 이번에 갑자기 아픈 다음에 빠바바박 입원까지 또 빠바바박 나오니까 이 건강의 소중함이
0: 지팡이 짚고 다니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1: 그러니까 제 말이 전
0: 언제까지 짚어야 돼요 지팡이
1: 나을 때까지 뭐 금방 낫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팡이는 우리 옛날 솔리드에서
0: 네.
1: 이준 씨가 랩할 때 쓰는 그런 지팡이였지. 어? 자기 이쁘게 보이려는 지팡이였지. 내가 짚고 다닐 줄은 몰랐죠. 와,
0: 아니 근데. 그러고 지팡이 짚고 쩔룩쩔룩 다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양보하고 이러지 않아요?
1: 아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던데요.
0: 않아요?
1: 안 그래요. 약간 제 사자로 보이나 봐.
0: 아.
1: 저놈이 뭔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찝을 줄을 몰라요.
0: 네.
1: 찝으면서 다리가 같이 찝으니까 뭔가 엉성하게
0: 엉성한
1: 네. 내 다리 계속 아픈데 네.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여튼
0: 아,
1: 여러분 건강은 진짜 와 이거는
0: 아파봐야 그 소중함을 알아요. 좋은 진짜, 경험하셨어요.
1: 진짜로요.
0: 네.
1: 제가 그래서 이번에 네. 정말 큰 경험했고요.
0: 네.
1: 정말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네. 다시 운동 시작하고
0: 네.
1: 좀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0: 후니 씨가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1: 남자가 아플 때 정말 서럽다. 야, 나 아파 정말 힘든데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을 때 이 서러움. 탑10 준비했습니다.
0: 남자가 아플 때 느끼는 서러움 탑10.
1: 그렇죠. 아, 제가 느낀
0: 이걸
1: 거예요.
0: 이걸 잘 들어보시고요. 네. 아플 때 잘해주면 그때 남자가 감복한대요.
1: 평생 갑니다. 어. 왜 여성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임신했을 네. 때 잘해주면 네. 평생 못해주면 평생 간다고 하는 것처럼 네. 남자는 웬만한 앞에서는 아플 척 안 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정말 갑자기 아플 때 어떻게 주변에서 해주냐에 따라서 네. 주변 정리가 시작됩니다.
0: 네. 자, 그럼 가볼까요?
1: 네. 자, 네. 아픈 남자 서러움 탑10 10위. 진짜 아파 너무 힘든데 내가 아픈 줄 몰라줄 때. 그러니까 별로 티를 안 내잖아요 남자는. 저 진짜 기도가 막히는데도 뭐 응급실 가는데 안 가고 버텼거든요. 근데 삼촌 몰라. 야 나 나는 너무 힘든데.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연락 와서 그래서 이따 저녁 뭐 먹을래?
0: 어, 야.
1: 그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너 괜히 오버하지 말고 그래서 뭐 이따 저녁 뭐 먹을래? 나는 침도 못 삼키는데. 막 그러니까 제가 꾀병인 줄 아는 거죠. 이럴 때 정말 서러워요. 야 네가 뭐 아파 네 등치에 막 이러면 야 무슨 아프지. 네. 하여튼 그럴 때가 10이고요.
0: 좀 알아봐줘야 돼. 아무노 힘들고 있구나 이렇게.
1: 그렇죠. 남자가 아플 땐 진짜 아픈 거예요.
0: 쭈쭈쭈쭈 아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1: 그건 좀,
0: 좀 아니야.
1: 그건 좀 네. 아니 근데 나쁘진 않아요.
0: 네. 9위.
1: 9위. 아 나 아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옆에 뭐 와이프든 여자친구 친구가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말이 뭡니까.
0: 어? 어떻게 해? 약 먹었어?
1: 그렇죠. 병원 갔어? 약 먹었어?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야 근데 밥은? 밥 먹었냐?
0: 어. 아 엉뚱한 얘기할 때.
1: 막 전혀 쓸데없는 거. 네. 아 그러니까 알았는데 뭐 저건 다 했어? 이메일 보냈어?
0: 아까 10이랑 비슷하네.
1: 10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9위는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네. 아예 들어주질 않는 거야. 아프다고 해도 아 됐고 이건 어때? 이거 했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러운 건 다 비슷해. 몰라든 그러니까 안 알아주면 비슷해요.
0: 네,
1: 파리도 비슷해요. 나만 아파하고 힘든데 옆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이거 진짜 서러운 거 아시죠?
0: 어, 그게 파리네요. 아픈데. 이게 파리인데. 음식 냄새 날 때.
1: 이게 또 그런 말 있죠.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그게
0: 아,
1: 맞는데.
0: 맞는 얘기예요.
1: 맞는 얘긴데. 네. 야, 우리 아들이랑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네. 난 침도 못 삼키고 누워 있었잖아요. 네. 병원 가기 전에. 몸은 나 속은 괜찮으니까 네. 먹고 싶어요. 먹고 싶다는 의지는 너무 강해. 못 넘는 일 뿐이지. 네. 근데 아파서 누워있는데 옆에서 맛있는 냄새 나면 그것도 서러워.
0: 어떻게 해야 돼?
1: 네? 아 근데 또
0: 밖에 나가서 먹어.
1: 아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서럽다는 거죠.
0: 그래요.
1: 에이. 근데 뭐 어떻게 살 사람은 살아야지.
0: 그렇죠. 네.
1: 자 7위 갈게요. 남자가 아픈데 서러울 때 7위. 자꾸 옆에서 그래서 어디가 아픈데를 물어봐요. 적당히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설명을 내가 하게 돼. 근데 초라해. 자꾸 그냥 아니 목이 아파. 그러니까 목이 어떻게 아픈데? 아까 여기가 부었고 막 편도 임두염도 부어서 염증이 있고 여기 막 종양이 있고 이거를 설명하는 내 스스로가 너무 불쌍한 거지.
0: 근데 자꾸 그거를 까먹고 또 몇 번 또 물어봐.
1: 어, 또 물어봐.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고?
0: 너 어디 아프댔지?
1: 그러니까 너 그냥 편도선인 거지? 아니 감기인 거지? 아니라고.
0: 내가 몇 번 얘기해. 목 아파 죽겠는데.
1: 수술했다니까 뭐 했는데? 막 이런 거. 막 내가 아픈 걸 내가 설명하는 게 막 짜증이 나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물어봐. 네. 너무 서럽습니다.
0: 아픈 것도 억울한데 네.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려니까 지치죠.
1: 그 6위는요. 제가 똑같은 건데 병원 안 가고 버티다가 나중에 혼날 때.
0: 어 남자들은 그렇더라.
1: 근데 병원을
0: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1: 어 진짜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러죠. 가봤자 네. 뭐해 이러고 많은데 결국엔 제가 병원을 갔는데 가다 응급실까지 간 거죠. 와이프가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앞으로 아프면 제가 밤에 정말 서러웠던 게 막 침도 못 삼키고 잠을 3일 못 잤는데 이제 아이랑 와이프는 자잖아 옆방에서. 저는 이제 딴 방에서 혼자 이렇게 격리돼 있는데 네. 밤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0: 어떤 생각?
1: 어? 어떤 생각? 그냥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이게 싫은 거예요.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아프고 저분들은 자는데 내가 방해되는 거 같고 내가 계속 왜냐면 또 와이프가 자다가 내가 계속 걱정되니까 깨고 막 소리 내면은 끙끙 내면 또 와서 또 이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나스 촬영하고서 나가 차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0: 그 남자들은 그럴 때 나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간다잖아요.
1: 그러니까요. 코끼리처럼. 근데 제가 봐본 게 그때 그냥 병원에 응급실 갔으면 된 거예요.
0: 버티다가.
1: 아, 버틴 거지.
0: 혼날만 하네.
1: 아 진짜 의사가 저도 뭐라고 그랬어요.
0: 아 왜 안 하냐고.
1: 의사분들이
0: 이 아픈 거를.
1: 너 이거 어떻게 참았냐고.
0: 그 정도로.
1: 아, 근데 진짜 참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0: 아픈 거는요, 동네방네 떠들고 소문을 내라 그랬어요.
1: 왜요?
0: 아니 그래야지. 아픈 거는 진짜 그래야지. 어머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1: 챙겨라도 주지.
0: 협력이 들어오고 정보도 소통하고.
1: 네,
0: 그래요.
1: 자, 억울한 5위. 이거 저도 똑같습니다. 진짜 아픈데 옆에 다른 친구들이 그래요. 야, 뭐 남자가 그 정도 가지고.
0: 남자들 서럽겠다. 남자들은 아프면 안 돼.
1: 응? 근데 남자끼리는 항상 얘기를 하긴 하죠. 네. 야, 괜찮아? 아, 뭐, 야, 뭐 남자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날수록 네. 더 그러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내가 너무 오버하나?
0: 그래, 내가 너무 그냥.
1: 근데 바이러스가 사실 뭐 사람 따지니까 이게 네. 어마어마 센 놈이 나한테 온 거지.
0: 그쵸, 바이러스 때문에.
1: 네, 뭐 아파서 아플려고 아프나? 저 어머니가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아픈 거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렸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낳고 나서 이번 주말에 말씀드렸더니 네가 왜 아프냐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뭐 네가 누가 아프면 막 그런. 아니 내가 아프고 싶어 아팠냐고. 네.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0: 어 그렇죠. 아 정말.
1: 그러니까 네가 그때는 사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뭐 일 좀 그만해라. 뭐 너무 뭐 하지 마라. 뭐 술 먹지 마라. 뭐 네. 네가 그다니까. 아 내가 몰고 다녔냐.
0: 아픈데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해. 더 서운하지. 되게 서운했어, 진짜. 서운했겠다 진짜.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이구 좀 아파서.
1: 삐뚤어질 거야. 아. 자. 네. 그리고 4위. 네. 어 이거 남자들 공감할 겁니다. 혼자서 병을 검색을 해요.
0: 검색만 해.
1: 근데 더욱 이게 그걸 끝내야 되는데 점점 내 병이 커져.
0: 왜냐면 상상 속에.
1: 그 검색하면요.

0: 진짜 그래요. 혼자서 더 아픈 것 같아.
1: 그렇죠.
0: 그러니까 병원 가세요.
1: 아픈데다가 상상력까지 더해지면.
0: 그럼요.
1: 더 안 좋아.
0: 아니 몸이. 임신도 안 좋아, 임신도 상상으로 하는데.
1: 아니 원래 상상하는 대로 가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야.
0: 난 상상 임신이 있다는 거 놀랬거든요.
1: 네.
0: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1: 네.
0: 진짜로 대학 때 상상 임신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본인은 믿은 거야. 임신했다고. 이 친구를 결혼하려고 그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자기네는 너무 축하한 거예요, 지들끼리.
1: 근데 아니었어?
0: 아니었어. 근데 배까지 나왔어요.
1: 진짜?
0: 진짜.
1: 그 뭐야 그거?
0: 상상 임신.
1: 야, 웃긴다.
0: 사람이 상상력이요. 응. 진짜 몸을 지배하더라고요.
1: 그러면요, 생각하는 대로 가요. 자전거 탈 때, 네. 저 돌, 저거 피해야지 하면 돌 위로 딱 지나가.
0: 그게 무슨 소리야?
1: 아니 생각하는 대로
0: 피해야지 보는 대로 지나간다는 게 무슨
1: 말이에요? 보는 대로 가는 거야. 저희가 산악 자전거 옛날에 좀 했는데.
0: 마운틴 바이크.
1: 저 바위 하고 쳐다보면 그 바위로 가는 거예요. 진짜 아니, 너무 미안해.
0: 그러면
1: 요만한 돌멩이.
0: 아니 그럼 피해야지라고 생각 안 해요?
1: 피해야지 하는데 이런데 바퀴가 글로 가요.
0: 그거는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1: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0: 알았어요.
1: 자기가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맞아. 글로 꽂히면 글로 가.
0: 근데 진짜 생각이 그래. 내가 아프다 하면 더 아프고 괜찮아 그러면 좀 덜 아프고. 근데 하여튼 그래요. 상상하지 마시라고요.
1: 아프지 말자.
0: 네, 아프지 말자. 그리고 3일. 아픈데 막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요.
1: 네.
0: 그럼 솔직히 받기 싫잖아.
1: 그쵸,
0: 그치만 또 안부 인사를 또 하니까 아유 인사를 받을 때 보니까 걱정 안부가 아니라 일 시키는 거야.
1: 아참
0: 아픈데 미안한데 점점점
1: 점점
0: 이거 하셨나요? 이거 보냈나요? 이거 오늘까지 아닌가요? 이러면 정말
1: 진짜 나 아픈다고 건강해줄라 저기 걱정해줄라고 전화한 줄 알았더니 일 시키려고 전화했지.
0: 근데 제가 그때 딱 제일 아플 때 그 주말이랑 뭐랑 일이 제가 되게 많았어요.
1: 네.
0: 그 미팅도 많았고
1: 그렇죠.
0: 이벤트 일이 되게 많은데
1: 오빠 USA
0: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야외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1: 이벤트들 이런 기획을 많이 하시니까
0: 와 그거를요 진짜 네. 제가 없는데 사람들 그거 맞추느라고 진짜 말을 못하니까 문자를 막 보내면 전화가 와요. 나,
1: 네.
0: 딱 끊어버리고 나 말 못합니다 그러고 문자를 막 보내갖고 병원에서
1: 얼마나 답답했을까.
0: 수십 통을 딱 보내면서 이걸 맞추는데
1: 너무 힘들었겠다.
0: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정말 감사하죠. 그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1: 네,
0: 잘 문제 없이 잘 끝났기 때문에 나 꼭 아플 때 일이 생겨.
1: 행사 이벤트 뭐 마케팅 우리 훈이 씨 너무 잘하죠.
0: 근데 이번에 되게 또 아름다운 모델 분들이 있었는데.
1: 못 봤다고.
0: 그분들 못 봤어.
1: 진짜
0: 너무
1: 진짜.
0: 내가 뽑아두고 진짜 너무 이뻐갖고 같이 놀리고 있는데.
1: 정말.
0: 진짜 내가 억울해.
1: 집에서 와이프가 듣고 계실 텐데.
0: 아니 그렇죠. 이건 업무상 우리.
1: 업무상. 네.
0: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좀 친해지고 싶었는데 뭐 다음 기회로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2위 서러울 때 남자 2위 내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반응이. 그냥 요새 말에 그 T냐 F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MBTI.
1: 네, 네.
0: 상대방이 T야. 다
1: 그러면...
0: T야. 자, 만약에 우리 미옥씨가 선배 저 너무 아파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1: 저? 네. 약 먹었어? 어디가 아파? 그러죠 저는 F예요.
0: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게 기대가 어쨌든 그렇게 기대잖아.
1: 근데 T.
0: T는 진짜?
1: 나 너무 아파 자기야.
0: 그래? 약 먹고 쉬어라야.
1: 딱 그 한마디.
0: 딱 그거야. 병원 가. 쉬어. 알았어. 그리고 연락 안 해. 딱.
1: 근데 너무 진짜 안 되지.
0: 몇 명은 괜찮은데 내 옆에 모두가 그리고 특히나 나의 연인이나 뭐 와이프나 남자친구나 그러면, 가족이 그러면
1: 너무 서운하겠다.
0: 서운하죠. 또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근데 그분들이 말하면 나 T잖아.
1: 그렇게 얘기?
0: 그럼
1: 더 미워.
0: 내가 너 아플 때 내 두고 봐라 너.
1: 나도 똑같이 해줘.
0: 똑같이 해줄 거야.
1: 아프다고 해도 병원 가서 약 먹고.
0: 그럼 난 그럴 거야. 야 너만 아파? 너만 아프냐고. 세상에 아픈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1: 진짜 미워. 진짜.
0: 이래버려야지.
1: 진짜 서럽다 그러면.
0: 삐뚤어져야지.
1: 안돼 안돼.
0: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그 예전에 그 교제할 때는
1: 네.
0: 여자친구 남친구 아프면 그냥 가서 막 죽 사다 주고 약 사다 주고 막 괜찮아 막 옆에서 막 뭐라 그래 이거 뭐 물수건 막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1: 진짜 그래봤다.
0: 그래봤죠. 누구나 한 번쯤 그래봤을 거예요.
1: 그럼요.
0: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짜 요새는 약 먹어 이러고 끝나요.
1: 그럼 안 돼.
0: 너무 현실적이 돼버렸어.
1: 전복죽, 팥죽 이런 거 하나라도
0: 또,
1: 사다 주고
0: 또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뭐 야채죽, 닭죽, 전복죽 이런 다 사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만 먹으면 밀밀하니까
1: 맞아. 바꿔가면서 계속 먹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랑을 먹는 거지.
0: 약간 양념 쭈쭈한 것도 하나 사주고 달달한 디저트까지 그렇죠. 디저트 케이크 같은 거나 쿠키 같은 것도 이따 먹으라 딱 챙겨주는 게 센스. 약이랑 같이
1: 진짜 그거 기억이 남아.
0: 이렇게 해줘야 돼요.
1: 점수 달라면 누가 아플 때를 이용하세요.
0: 최고입니다.
1: 절의 찬스.
0: 누구나 건강하고 기쁠 때는요. 예. 그냥 다 좋아요. 외롭고 서럽고 아플 때 챙겨주는 게 최고야.
1: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0: 맞아요.
1: 그렇게 해주세요.
0: 자 남자 서로

0: 죽을 때 1위.
1: 어?
0: 아픈데 나 혼자 나를 챙기면서 괜찮은 척 해야만 할 때.
1: 어머, 그럼 좋아. 왜? 진짜 서러워요.
0: 나는 가장이니까. 나는 이 집의 가장이니까,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1: 네.
0: 아파도 아픈 척 못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 제가... 일시지, 괜찮아.
1: 아니,
0: 용쳐. 이렇게 가는 거야.
1: 아,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서러운 게 있을 거야.
0: 엄청나죠.
1: 혼자 계신 분들 특히 그래요. 아, 진짜 아, 누가 있어야지.
0: 혼자 계신 분들은요.
1: 아니, 저 어깨 부러지고 해. 팔 부러지고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네. 진짜 옷을 못 갈아입으니까 네. 옷 입고 샤워했어요. 나는 그냥
0: 어떻게 옷을 입고 샤워해요?
1: 기반 티셔츠를 항상 입는 거지.
0: 아.
1: 빨지도 못해, 못 뜨니까. 그러면 그거 입고 그러니까 잘 마르는 걸로.
0: 왜 그때 부를 사람이 없었나 봐요.
1: 없었어.
0: 아, 참.
1: 아, 내 친구가 한번 딱 저를 탁 벗기더니 들어와 이러더니 걔 여자 친구죠.
0: 그러니까 친구분들
1: 목욕 시켜주고. 아, 근데 또 이렇게 막 남의 다 바쁜데 그때 아 누가 있어야 되는구나.
0: 맞아요. 그럴 때 진짜 있어야 돼. 저도 저는 지금 다리가 다쳤잖아요.
1: 네.
0: 다리를 저도 쫄뚝거리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근데 네. 누가 부축을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더라. 와이프가 아. 해주고 싶은데.
1: 네.
0: 야, 너 허리 다치겠다. 이제 저리 가라 그랬는데 와이프가 제 몸무게를 못 이겨.
1: 그렇죠.
0: 그래서 야, 아, 안 돼, 안 돼.
1: 진짜 우리 효니 씨 너무 고생했어요.
0: 아니야, 저는 고생한 거 없고요, 여러분.
1: 네.
0: 그냥 남자 아플 때 여러분
1: 네.
0: 생각보다 더 약해져요.
1: 네.
0: 여자보다 더 약한 게 남자입니다.
1: 우리 그냥 잘해줍시다. 서로 네. 아플 때
0: 쉽게 남자든 쉽게 여자든 감동해요, 남자들. 잘해주세요.
1: 아픈 이웃도 좀 돌아보고.
0: 그렇죠. 아, 거기까지 가나요?
1: 네. 롤링스톤스의 믹 재거 이분이요. 오늘 생일이에요. 몇 세게요?
0: 롤링스톤스면 한 70 몇 살 되지 않았나?
1: 어, 이분 83세.
0: 와.
1: 와.
0: 그래도 스톤은 굴러간다.
1: 네. 아유, 아직도 몸 팔팔하세요.
0: Rolling
1: Stones의 노래 들어볼게요.
0: 네.
1: Satisfaction.

0: satisfaction 만족이잖아요.
1: 그렇죠.
0: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감사해야죠.
0: 기대치를 낮추면 돼.
1: 맞아.
0: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커.
1: 그렇죠.
0: 어머나 기대 안 했는데. 어머. 그게 감동이죠. 네,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요.
1: 그것도 괜찮다.
0: 나한테 기대하지 마. 이러면서 서로.
1: 티야 티.
0: 우리 굿모닝 차차차 단톡방에 대한 우리 폴초이님이 네. 저를 한복을 입혀놓으셨는데 얼마 전에는 우리 럭키비키님이
1: 럭키비키님이 아니고 저
0: 홈쇼핑
1: 홈쇼핑월드님이
0: 홈쇼핑월드님이
1: 그 텐저 가라스 옛날
0: 네.
1: 김용권 선생님 사진을 저를 합성하셨는데
0: 아니.
1: 지금 제가 소송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완전히 앞에
1: 이거는 초상권 문제가 너무 떠갖고
0: 우리 둘을 가운을 입혀놔가지고
1: 아니 그래도 미용실이 이쁘게 나왔잖아요. 그대로 안 건드리고
0: 너무 웃기네.
1: 나는 완전히 무슨
0: 아 너무 웃긴다.
1: 나 이거 소송 걸 거야. 소송 저 소송장 준비 중이고요.
0: 아, 별거를 다
1: 좀 이따 우리 변호사님
0: 만드셨네요. 네. 네. 아 이런 발칙한
1: 하워드 변호사
0: 이런 상상 너무 좋아. 발칙한 창작 아니겠어요?
1: 이게 무슨 창작이에요? 사람을 망가뜨려 놓은 거지.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최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백일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네.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오늘은 우리의 건강지킴이시죠.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동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미옥 씨, 한유민 씨도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니, 대표님, 동부 날씨 어때요?
9: 동부도 더워요.
1: 다, 장난 아니죠.
0: 어, 서부도 여기 네, 습기도 뭐, 많아지고.
9: 네, LA보다 조금 더 습도가 높은 편입니다.
1: 아, 역시.
9: 어, 온도가 비슷하더라도 네? 동부가 조금 우리 한국의 온도랑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 약간 좀 이렇게 습하잖아요.
1: 네네네.
0: 가만히 있어도 등에 땀이 주르르는 흐르는.
1: 그렇죠.
9: 더울 때나 추울 때는 우리 저 한명 씨 LA로 피신하고 싶습니다.
0: 얼른 오세요.
1: 오셔서 오셔서 이거 데몬드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니 대표님 요새 또 날씨도 네. 이렇고 휴가 시즌인데. 세종 네. 송보가 이 세종 후쿠이단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9: 네, 뭐 1년 내내 사실은 대표적인 제품들이니까.
1: 그렇죠.
9: 송보감, 후쿠이단. 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관절 보감, 또 요로 청보감, 우리 휴가 가면 관절이 아프고 그러면 또 관절 보감, 또 방광 건강에 좋은 요로 청보감 소개했었는데 혹시 그 한미옥 씨는 알 것 같은데 후니 씨. 제가 갑자기 또 시작하자마자 질문 한번 네. 하면 깜짝 놀라실 텐데
1: 어, 네네네.
9: 제가 지난번에 후코이단 소개할 때 꼭 네. 기억하세요 했던 것 중에 아포토시스 효과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었는데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우리 훈이 씨가 아팠으니까 아포토시스 네. 얘기 좀 해줘요.
1: 아포토시스는 몸 안의 비정상 세포를 착 자멸하도록 하는 효능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9: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저는 대표님 덕분에 우리... 기관지 청보감 네. 너무나 감사히 어머. 잘 복용하고 있습니다.
0: 아, 야.
9: 그 아포토시스는 우리 몸 안에 네. 비정상적인 세포를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능.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은 뭐 딴 얘기보다는요. 지난 시간에 뭐 관절, 요로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휴가철을 본격적으로 맞으면서 우리의 혈관 건강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하고 또 하절기 면역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얘기하고 제가 세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마지막 부분에는 여름철에 꼭 필요한 우리 세종바이오텍 비타민 3총사가 있었습니다. 그 세일 정보도 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지금 혈관 말씀하셨는데 혈관 뭐 건강 그러면 무조건
0: 송보감.
1: 세종 송보감이잖아요.
0: 네, 솔리프로. 네, 네,
1: 그럼요.
9: 송보감부터 간단하게 말씀. 지금 뭐 많은 분들 송보감 복용하신 분 많고요. 특히 여름철이 되면 음식 습관이 무장 해제가 됩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밖에서 외식하다 보니까.
9: 네, 그래서 6개월, 7개월 동안 내내 이렇게 관리하신 분들이 휴가철이 되면 기름진 음식에 과식에 평소에 조절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1: 가요. 맞아요.
9: 그래서 예 그리고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뭐 참고로 아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혈액에 수분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 건강은 여름철 특히 많이 중요한데 뭐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또 중성지방, 뇌졸중 여러 가지로 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는 약은 안 드시더라도 요 보더라인에 걸쳐 있는 분들은 우리 세종 송보가 뭐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0: 네, 이 세종 송보감은 바로 우리 전통 솔잎을 연관 제품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9: 제가 방송 때마다 솔잎에 대한 효능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0: 네.
9: 솔잎은 지금도 여러 연구소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솔잎의 그 연구된 그 데이터들을 검색해 보면 지금도 많은 대학에서 또 많은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솔잎을 이렇게 이렇게 빻아가지고 뭐 솔잎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거기에 송진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1: 네네네.
9: 정말 일리가 있는데
1: 네.
9: 여러분 꼭 간단하게 말씀을 송보감은 그렇게 제조된 것이 아니라 솔잎을 끓여서 증류한 고농축된 증류수를 고농축한 캡슐로 개발이 되고 한국식약처에서 인증이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일반 보조식품과 달리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생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조식품처럼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검증이 돼서 이렇게 벌써 18년 동안 우리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제가 좀 전에 휴가 얘기했습니다만 음식 조절이 힘들어지고 특히 당뇨나 혈압이나 혈관계 쪽에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여름철에 여러분 휴가 기간에도 세종 송보감은 꼭 복용하는 게 좋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송보감의 원료인 솔잎에 대해서 간단하게 효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그 솔잎의 효능을 먼저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송보감의 주 원료는 솔잎이다. 솔잎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루틴은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해줍니다. 두 번째, 솔잎에는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 요 얘기는 제가 많이 했죠. 혈당 조절에 유용한 성분이 됩니다.
1: 네.
9: 세 번째, 솔잎에는 테르핀, 탄닌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해준다. 마지막 네 번째는 솔잎은 해독작용을 해주는데, 그 아피에긴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아피에긴산이라는 그 성분은 우리 몸 안에 쌓이는 중금속을 해독시켜준다. 그래서 솔잎은 우리 혈관 쪽에 꼭 유용한 그런 성분이 되고요.
1: 네.
9: 송보감은 18년 동안, 벌써 18년 동안 우리의 혈관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 야, 요 정리해 주신 것만 딱 들어도 역시 이러니까 세종 송보감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혈관 청소부 뚫어 하고 해독 네. 디톡스 효능까지 있으니까 혈관 디톡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9: 네,
1: 야,
9: 네,
1: 최고예요, 진짜.
9: 볼 수 있고요.
1: 네.
9: 요거는 아침 전, 지금 뭐 드시는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식후에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1: 한 알씩
9: 복용할 수가 있고요.
1: 네.
9: 3개월분이 한 박스에 들어 있고 380불이고, 조금 혈관 건강이 안 좋거나 또 여름철에 휴가철 맞아서 음식 습관이 흐트러지시는 분들은 하루에 세 번까지,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번까지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네, 우리 몸이 고속도로 이게 길이 혈관이잖아.
1: 뻥 뚫어주시는 거죠. 네.
0: 오늘 그 세종 송보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셨는데, 왠지 또 방송 듣는 분을 위해서
1: 많은 분들이
0: 스페셜
1: 기다리시네요.
0: 세일, 스페셜
1: 네.
0: 세일을 해주실 것 같아요.
1: 스페셜 세일.
9: 네. 준비했고요.
1: 네.
9: 그 사실은 지난주에도 그 실비치에 사시는 그 목사님, 고객인데 목사님이세요. 그분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혈당 조절이라든지 또 혈액순환 문제가 있었는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많이 좋아지셨다 그러고요.
1: 네, 네.
9: 뭐 여러 LA뿐만이 아니라 제가 있는 동부도 그렇고 미 전역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뭐 그 얘기는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름철 혈관 관리에는 세종 송보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이따가 세일 정보 드리기로 하고요.
0: 네.
9: 세종 송보감과 함께 우리 회사의 유명한 제품이, 제가 좀 전에 훈인 씨한테 물어봤던 바로 아포토시스, 바로 후코이단이 특히 여름철 이 면역 관리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1: 네.
9: 제가 후코이단에 대한 팩트 체크만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9: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과다. 그래서 뭐 후코이단 드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드시겠습니다만, 투병 중이신 분들 상담이 일단 제일 많고요.
1: 네.
9: 그 다음에는 재발을 우려하시는 분들 많이들 복용하시고, 뭐 여름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여름철 면역력을 위해서 후코이단을 드십니다. 한국에 요즘에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후코이단은 면역력, 또 항암 효과, 최근에는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드시면 좋고요. 제가 요 얘기만 합니다. 후코이단은 함량 면에서 좋은 후코이단이 많이 들어있는지 체크하시고, 순도가 고순도인지 체크하시고
1: 네.
9: 그 다음에 원산지가 어디신가, 우리 세종 후코이단은 원산지가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청정 대서양 지역의 후코이단으로 8년 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은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세종 송보강 혈관 요거는 3개월분이 380불,
1: 네.
9: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380불인데 참고로요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세종 송보감은 2+1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그런 세일을 진행 중에 있고 후코이단은 세일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제가 좀 이따가 세일 정보 드릴 때 여러분이 귀 담아 들으시고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예약하시면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 그 대표님께서 우리 방송 하실 때만 특별하게 주시는 그 세일이 또 있지 않나요? 대표님 오늘 또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 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9: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물론 뭐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요 방송을 듣는 분들 제가 이제 송보가 후코이단 뭐 여러 제품을 소개합니다. 오늘 제가 다섯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에게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좋은데
1: 네.
9: 세종 송보감 3개월 한 박스 구입하시면 두 박스 아니고요. 한 박스 구입하시면 선물로 380불 똑같은 가격에 세종 후코이단 요건 4개월분인데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보너스로 리포존 비타민C 한 병도 함께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고 상담하면 좋습니다. 일단 전화번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9: 우리 LH사고요. 213-383-8899 383-889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와, 근데 오늘 지금 대표님 세종 송보감 3개월분 한 박스만 구입하시면 선물로 380불 똑같은 가격 명품 세종 후코이단 4개월 한 박스를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게다가 보너스로 비타민까지 주시고 이거는 비타민이야. 대박스 이게 네. 제일 최고인데
0: 네.
1: 근데 대표님 이거 혹시 LA에서 지사하시면 타운내 배달도 가능한 거죠?
9: 타운내 배달도 가능하고요.
1: 네.
9: 실제로 배달 바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오다 하고 가게 단골들이
1: 네.
9: 오늘 퇴근하면서 갖다 주세요 하시는 분이 더러 있어요.
1: 아.
9: 저희가 배달도 해드리고 또 약간 먼 지역은 무료 배송 UPS로 해드리고요. 한국도 지사를 통해서 요 세일로 보내드리는데 제가 지난 방송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와이에서 LA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아마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LA에 일 보러 왔다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1: 네.
9: 그 이분이 사장님 이거 제가 이제 방송 때 요거는 개인당 한 세트 리밋은 두 세트까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분이 저 리밋이 두 세트까지 되면요 이제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러면 제 이름으로 두 세트 해주시고요 제 아내도 같이 왔거든요. 제 아내 이름으로 두 세트 해주세요.
1: 오.
9: 그래서 그분은 뭐 네 세트지만 아내 이름으로 두 세트 각각이니까
1: 네네네.
9: 사장님 이거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해드린 적도 있는데 이 송보감과 후코이단을 함께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세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리포존 비타민C 이거는 신제품인데 반응이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받으실 수 있도록 LA 주사입니다. 213-383-889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한우 씨 오늘 시간이 없지만 제가 요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0: 네.
9: 제가 지금 마음 급한데 요즘에 여름철에 비타민 삼총사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1: 그렇죠.
9: 그래서 왜 우리 비타민 삼총사 하면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가 있고요.
1: 네.
9: 뭐 여러분들 피곤하신 분들 가족들이 많이 복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유산균 500억 유산균 그 여름철 물만 바뀌어도 장에 탈이 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가철에 유산균이 필요하신 분 세종 유산균 마지막 세 번째는
1: 네.
9: 여주입니다. 당뇨인에게 좋은 세종 여주인데 요 세 제품을 엮어서 제가 이 방송 때도 비타민 삼총사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품 소개는 안 하고 세일 정보만 요약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비타민 C, 리포존, 비타민 C, 세종유산균, 세종여주는 한 병에 35불입니다. 각각 35불인데 다섯 네. 병에 한 병을 구입하셔도 되고 특별 세일로 10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5병을 더 드리는 10+5로 드리는데 잠깐만요 드리는데
0: 네.
9: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세 제품을 섞어서 믹스앤매치로도 구성할 수 있으니까 믹스앤매치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10: 이렇게
9: 해드리려고 합니다.
0: 와, 오, 좋아요.
10: 10+5로 네. 여러분 믹스앤매치 가능하십니다.
0: 야. 와, 그 가족마다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그죠?
10: 네. 네네네. 오. 전화번호 213-383-8899번 LA지사
0: 네.
10: 213-383-889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네, 오늘은 정말 꼭 필요한 세일만을 꼼꼼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10: 너무 좋은데요?
0: 아,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 들어갈까요?
9: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한 중심에 오늘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에서 뭐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분이 제일 압도적으로 좋아하는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감 한 박스 구입하시면 면역력의 대표입니다.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 드리고 보너스로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C 한 병 드리는데 요거는 개인당 한 세트, 두 세트가 리밋이고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배송을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세일은 여름철 비타민 3총사 리포존 비타민C 세종 유산균, 세종 여주 각각 한 병에 35불인데 5+1 또는 10+5 10병에 5병을 더 드리는데 가격이 똑같으니까
10: 네.
9: 믹스앤매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UPS로 다 보내드리니까 213 우리 윌셔 6가 버질길에 사무실 있습니다. 213-383-8899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0: 네, 자 방송 마칠 때 주시는 명언으로 오늘 마무리 함께 해볼까요?
9: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9: 한우 씨 건강 빨리 회복되시기 바라고요.
10: 아, 감사합니다.
9: 마지막 이렇게 인사하죠. 행복과,
0: 행복과
9: 건강은
0: 돈으로 렌트되지
9: 않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9: 감사합니다.

0: 어렸을 때 진짜 카펜터스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
1: 저도 이 노래
0: 들어도
1: 진짜
0: 들어도 좋아하는 노래. 네. Yesterday Once More.
1: 목소리 너무 이뻐요.
0: 네. 아, 일찍 가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그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배 나오면 어때? 나는 나 이런.
1: 너 저를
0: 아니
1: 아니 근데 아니 배 나오면 어때? 나를 딱 쳐다보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 아니
0: 훈이 씨 다시 와서 너무 반가워서요.
1: 쏙 들어갔습니다.
0: 아니 네브라스카의 한 가정집에서 키우던 개가 가출해서 실종이 됐는데 얼마 만에 찾은 줄 아세요?
1: 얼마요?
0: 어 지금 세상에 뭐 5년 얼마? 만에 찾았대요.
1: 5년이요?
0: 집에서 무려 642마일이나 떨어진 인디애나주의 한 트럭 휴게소 뒤편에서 이 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1: 말도 안
0: 5년 만에 찾았어요.
1: 야 무슨
0: 야.
1: 아니 강아지 나이에서 5년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0: 강아지 나이로 그런 거지. 거의 뭐 반세기를 와. 내 인생 반세기를 주인 없이 떠돌다가 다시
1: 그
0: 만나니
1: 그 정도면 그냥 남이지
0: 뭐. 감격이 아니 내 다 기억할
1: 대단하,
0: 거야.
1: 대단하다.
0: 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이 주인 개주인이 인터뷰를 했대.
1: 포기하지 마.
0: 포기하지 마. 어. 5년 지나도 찾았어 이러면서. 와. 아니 포기하지 않은 이 가족들이 더 대단하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참. 오늘 포기하지 않고 좋습니다. 날리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시간 다 됐나요?
0: 네.
1: 아, 아쉽네요.
0: 금방 또 헤어져야 돼.
1: 그러니까요.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0: 찾아뵙도록 오늘 좋은 한 주 잘 여시기 바랍니다. 탱자 한미옥이었고요.
1: 지금까지 탱자 훈이었습니다.
2: Every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0: 어,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5: 213-383-3838 213-383-3838
16: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7: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6: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7: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6: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7: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8: 네.
19: 수영도?
18: 그럼요.
1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1: 선택하세요 품질을.
2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3: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5: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26: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25: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26: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25: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26: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27: 아주 좋은 아주투어. 아주 좋은 아주투어.
28: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29: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28: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29: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28: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3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 엄마 집밥이 최고지.
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0: 밥 한 그릇 더요.
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0: 웨스턴 도마 칼국수.
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4: 오늘은요, 침뜸을 만나는 날은 복받는 날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요, 인생시계 계산법을 알려드려보겠습니다. 인생시계 계산법은 쉽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탁상시계처럼 우리 12시간을 인생 120세로 보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20세면 우리가 2시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30세면 우리가 3시에 있는 것입니다. 즉, 50세는요, 오후 5시에 있는 것이고, 또 60세면 오후 6시에 있는 그러한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퇴근하러 집으로 막 돌아가거나 그러면 약 한 6시가 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 60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맛있는 저녁을 과식하면 바로 2, 3시간은 소화하다가 인생 60에서 70, 80이 무의미하게 가는 거고, 또 저녁 6시에 약주를 과하시게 하면 술이 취해서 주무실 때까지 그냥 아무 인생 없이 120세에 주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시작하면요, 우리가 3시간 4시간 싸우다 보면 결국 인생 120, 즉 12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하다가 보내면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그러한 기준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10년 뒤 평균 수명은 120세로 분명히 늘어납니다. 지금 80세라 하지만 바로 젊은 청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인생 120, 바로 본인이 80대에 있다면 오후 8시에 있으니 앞으로 4시간을 더 살 수 있는, 앞으로 40년을 더 살 수 있는, 본인이 만약에 70대 중반에 있다면 앞으로 4시간 반, 즉 45년을 더 알차게 살다가 12시에 주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런 것은 바로 건강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 침뜸병원에서는요, 대부분의 환자들한테 어떻게 건강하게 120세까지 약과 바로 병원을 의존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저희들이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생 120세가리 고통스럽게 120살을 살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침뜸을 배워서 본인의 건강법을 본인만이 처리할 수 있어야만 바로 건강한 120살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 환자들 대부분은요, 본인이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병을 침뜸 치료 몇 번으로 치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석학들이 모여 몇천억의 연구비를 들여 만든 제약회사 약을 몇십 년 공부한 우리 석학의 양방의사들이 처방한 그러한 약을 취약해서 10년, 20년에도 해결 안 되는 만성병을 한방병원에서 한두 번의 치료를 원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30일, 최소한 60일 정도 두 달은 치료를 해봐야 본인한테 맞는 치료법인지 가늠할 수.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좀 살짝 무덥습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지요? 당신이 할 수 있거나 꿈꾸는 일이 있다면 바로 시작하라. 담대함 속에는 천재성과 힘, 마법이 숨어 있다. 괴테의 정말 유명한 명언입니다. 자, 월요일 오후 1시 나른함을 깨우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약간의 두려움을 동반하지만요,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기분 좋은 마법이 시작될 거예요. 자, 활기찬 에너지를 가득 담아서 월요일 오후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0: 네, 신승우의 내일을 향해라는 노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아, 음원이 조금 겹쳐서 소리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정말 시작부터 이렇게 되면 정말 제가 너무 당황스럽지 뭡니까? 아, 뭔가가 좀 이렇게 소리가 겹쳐서 들려가지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불협화음을 전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여러분들. 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월요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낼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 하나를 옮기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기보다는요. 지금 자리에서 몸이 좀, 찌뿌둥하다 하시는 분들, 월요일이잖아요. 기지개 한번 촥 켜보시는 것만으로 예, 충분합니다. 새로운 일주일의 출발선에선 저와 여러분 응원하면서요,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해피님들. 소피아님 인사해 주셨습니다. 반가반가요, 해피투게더. 어느새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네요.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정말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네요. 이제 지나면 월요일은 7월의 월요일은 없어요. 이제 8월로 넘어갑니다. 벌써 8월 생각하니까 와, 세월 진짜 빠르네요. 예, 맞습니다. 새로움에 도전하는 한주 됩시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럽시다. 새로운 출발 멋지게 예, 시작하는 우리 해피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폭풍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침향 공진단 39불 99, 육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네 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

예. 어, 그렇습니다. 놓고 온 게 맞네요, 오늘. 그래서 옛날에 쓰던 거 이렇게 헤드셋을 썼는데요. 헤드폰을 썼는데 오우, 막 귀가 막 땀이 차는 게 어, 엄청 더운데요. 어, 옛날에는 느끼질 못했었는데 어, 이어폰이 그만큼 편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Don't you remember? 자,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연예 기사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이죠. 오디세이에 출연한 젠데이아가 이 홍보 행사를 그 홍보 행사에서 걸고 나온 귀걸이가 이란의 고대 유물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라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 젠데이아의 귀걸이는 기원전 700년 전 유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1947년 이란 북서부에서 발견된 지위의 보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 보물 더미는 1960년대 이란 외부의 골동품 시장에서 판매돼서 현재는 여러 박물관과 개인 수집가로 분산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귀걸이는 영국 갤러리 바론 런던이 지난해 이 런던의 다른 보석상 글렌 스피로에게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젠데이아의 귀걸이를 본 이란 출신 미술 사학자 이 수산 바바이는 분통을 터뜨렸어요. 이 유물은 액세서리로 전시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류의 유산이자 세계 유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제 그 귀걸이에서 모든 의미가 박탈됐다라면서 인류에 대한 그러니까 고대 이란의 문화적 기여를 공중 납치하고 납작하게 하고 변질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시국이라는 점이 더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가디언은 짚었습니다. 바바이 교수는 미국의 돈 수십억 달러가 이란을 폭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이 문화 역사적 관심 분야의 유적을 파괴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 오디세이의 홍보 행사에서 이란의 고대 유물이 미화되고 있다면서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네요. 이 바론 런던은 성명에서 귀걸이를 대여한 의도는 결코 상업적이지 않다. 이란이 현대 정치의 렌즈를 통해서만 자주 묘사되는 시기에 이 귀걸이로 관객이 이란의 깊은 문화 예술적 역사 유산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양쪽 다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참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말이죠. 예. 저도 그 귀걸이를 봤는데 귀걸이가 꽤 크더라고요. 예. 동그란 귀걸이인데. 고대 유물이라고 하니까 예, 더 귀하게 느껴지더군요. When I saw you and I'm talking 캔디님께서 이 노래를 참 좋아하시죠? 웅산 노래입니다. Something deep down in my soul said cry girl When I saw you 오늘 일부 인터뷰가 예, 뭔가 연기되는 바람에 제가 일부 이 시간 음악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코너들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웅산이 불러준 아주 매력 있는 노래 들어봤는데요. 아이돌 레더 고 블라인드라는 노래였습니다. 아이돌 레더 고 블라인드. 아, 참 웅산 진짜 재즈의 가수로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수죠. 예, 노래들이 다 예, 멋진 것 같아요. 목소리도 굉장히 매력 있고요. 자, 오디세이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 이제 뭐 금방 극장에 올라온 개봉작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 예, 오디세이 영화. 제가 지난주에 이 영화를 보려고 그 리젠시 띠어러에 검색을 해봤더니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른 영화관에서는 하는데, 예, 리젠시 띠어러, 이 CGV물이 막을 내리고 이제 리젠시 띠어러가 그 인수를 했잖아요. 리젠시 이 시어터스가 인수를 했는데 그곳에서 영화를 보면은 뭐가 좋으냐면 CGV몰에서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본 것처럼 한국 자막이 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꼭 그곳에서 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챙겨보는 편입니다. 이 미국 남가주 지역의 극장 체인인 리젠시 디어러스가 인수를 했는데 CGV가 2025년 9월이죠. 아마 9월이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사업을 영국 폐쇄하고 완전히 철수한 후에 LA 한인타운 마당몰래에 위치했던 CGV LA점 부지를 리젠시 띠어러가 인수하면서 예, 리젠시 코리아타운으로 새로 이렇게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뭐 참고로 리젠시는 그 2025년 초에 문을 닫았던 CGV 브이나파크점도 예, 먼저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최신 할리우드 영화와 함께 기존처럼 최신 한국 영화 상영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글 영어 자막을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볼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요일은 여전히 50% 할인에 주더라고요. 디스카운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볼 때 저는 화요일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스크린엑스 상영관 그 시설 업그레이드와 티켓 가격 인하도 화요일날 이벤트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 영화 보고 싶은 영화 있으시면 예, 화요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오디세이 영화도 하고 참 많은 영화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그 나홍진 감독의 호프라는 영화도 지금 현재 뭐 화제 중이네요. 그 황정민, 조인성 예, 등등 나오죠. 예, 굉장히 출연진이 화려합니다. 예, 이 곡성 이후 10년 만의 신작입니다. 개봉 직후 박스오피스 1위와 함께 압도적인 화제성을 모으고 있네요. 리젠시 코리아타운 또 북미 주요 상영작이에요. 오디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맷 데이먼 주연의 대작입니다. 현재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네요. 그리고 모아나 실사판도 지금 상영 중인데요. 디즈니 인기 애니메이션의 라이브 액션 리메이크 작입니다. 뭐 요 모아나 실사판도 또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이스토리 5도 지금 현재 상영 중이에요. 그리고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도 지금 현재 그 상영 중입니다. 뭐 이 영화도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블 데드번, 예, 다드번, 이 이블 데드번이라는 공포 트릴러 영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시즌을 겨냥한 매니아층 탄탄한 프랜차이즈 공포 영화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포 영화 별로 안 좋아해서 예. 아무튼 보고 싶은 영화 예, 여러분들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0: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 류마티스 관절염,
2: 어깨와 허리 통증,
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 진통제 없이
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3: 불란서안경 검안과.
4: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5: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6: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5: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6: 도넛 복숭아, 그린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9: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8: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9: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8: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9: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8: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퀴즈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낼 계획은 없었는데요. 1부 인터뷰가 미뤄지는 바람에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퀴즈 내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카톡방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또 댓글도 주시고요. 또 저희 라디오로 이 방송 청취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요. 예,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소반에서 드리는 50불 식사권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퀴즈가 나갈까요? 자, 오늘 이 코너를 잘 들으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퀴즈가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타임라인 스케치 1824년 7월 27일 오늘 태어난 알렉산드르 뒤마피스. 꽤 오래됐네요. 1824년으로 가보는 겁니다. 1824년에서 1895년까지 살다 간 인물이에요. 19세기 프랑스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설가이자 극작가입니다. 이 피스는 프랑스어로 아들을 뜻한다네요. 삼총사와 또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대문호 아버지 알렉산드르 뒤마와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피스. 아버지도 아주 유명한 작가고 아들도 꽤 유명한 작가입니다. 뒤마 피스는 아버지 뒤마와 재봉사 카트린 라베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그를 법적 자식으로 인정은 했지만 유년 시절 사생아라는 이유로 받았던 사회적 편견과 상처는 그의 평생 작품 세계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동백꽃 여인 춘희라는 작품을 아마 아실 거예요. 1848년에 발표한 대표작이죠. 동백꽃 여인 춘희. 춘희. 우리나라에서는 춘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 파리 고위층 사교계의 이 코르티잔, 화주계 여성을 뜻하죠. 마리 두플레시스와의 실제 연애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단숨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 뒤마피스 자신이 직접 연극 대본으로 각색해서 무대에 올렸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죠. 뭐 이후에 그 이탈리아의 거장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유명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아버지 뒤마가 모험과 로망이 가득한 낭만주의 역사소설의 거장이었다면 아들 뒤마피스는 사회적인 모순과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문제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주의 연극의 선구자였습니다. 1874년 프랑스 문학계 최고 영예인 아카데미 프랑시즈 회원의 한 사람으로 선출됐고요. 1894년에는 그 레종 도네르 훈장 최고 등급을 받았다네요. 그 마르그리트는 후원자들의 돈으로 사치를 누리는 현실적인 코르티잔으로 묘사됩니다. 뭐 비록 순수한 사랑을 깨달아가지만 사교계 여성으로서의 허구심이나 또 돈 문제 등 복잡한 인간적인 약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오페라 속의 비올레타는 베르디의 그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훨씬 더 순수하고 비극적이고 또 숭고한 그런 성녀적인 면모가 강조돼요. 제목인 라트라비아타 자체가 길을 잃은 여자, 또 방탕한 여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오페라는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희생되는 그런 인물의 고결한 단심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그 제르몽 이 극에서 야르망의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와 딸의 결혼을 위해 그 마르그리트를 단호하고 완강하게 설득해서 떼어놓게 되죠. 예, 조르주 제르몽 역시 처음에는 비올레타를 비난하면서 접근하지만 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그녀의 진심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동정심과 죄책감을 느끼죠. 오페라의 이름난 아리아, 프로방스의 바다와 땅 등을 이 통해서 아들을 설득하는 부성애와 또 그런 입체적인 심리가 부각되는 작품입니다. 아르망은 그 마르그리트가 죽어갈 때 옆에 있지 못하죠. 마르그리트는 홀로 외롭게 마지막을 세상과 이별을 하지만 나중에 파리로 돌아온 아르망은 그녀의 시신이 매장된 그 무덤이 이장되는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오페라에서는 이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소설에서의 이야기고요. 오페라에서는 오페라적인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극적인 재회를 연출합니다. 오해를 푼 그 알프레도가 임종 직전 비올레타를 찾아와서 그녀의 품에서 사과하게 되죠. 그리고 비올레타는 알프레도가 보는 앞에서 마지막 노래를 부른 뒤에 그의 품에서 눈을 감습니다. 자, 이 조금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알렉산드르 듀마피스의 소설이 그 19세기 파리 사교계의 가식과 이 도덕적인 모순을 파헤친 사실주의적인 비극이라면 그 베르디의 오페라는 이를 정말 음악적 선율과 드라마틱한 희생을 통해서 승화시킨 낭만주의적인 명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러브 스토리에 이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동백꽃 여인과 라트라비아타가 이 동양권에서는 춘이라는 번역 제목으로 퍼지게 된 건 19세기 말 그 일본의 번역 문학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1898년입니다. 일본의 문학가이자 번역가인 고시마 겐키치가 이 듀마피스의 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해 출판하면서 제목을 춘이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백꽃은 일찍이 봄을 알리는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공 마르그리트의 화려하면서도 짧고 비극적인 삶을 봄의 이미지에 비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춘이에서 희는 기생, 사교계의 여왕, 그러니까 사교계의 여왕을 뜻하죠. 또는 뭐 신분이 높거나 아름다운 여성을 뜻하는 뭐 한자어로도 쓰는데 그 코르티잔의 정상에 서 있던 여주인공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처럼 화려하지만 짧은 삶을 살다간 아름다운 여인, 뭐 이쯤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뜻으로 창작된 대단히 시적이고 감성적인 예, 번역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춘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예, 유명하잖아요. 참 이 한국 최초의 오페라 공연과 춘이, 한국 서양 음악사에서는 이 제목이 결정적으로 각인된 계기가 1948년 1월 서울 명동 시공관에서 열린 한국 최초의 오페라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예, 조선 오페라단이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를 한국에 처음 소개할 때 이미 대중에게 친숙했던 소설 제목인 춘이를 그대로 사용해서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 공연을 본 사람들은 아주 뭐 대단했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잖아요. 이 공연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는 춘이다. 예. 그러니까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는 춘이다라는 이 공식이 수십 년간 한국 대중에게는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예,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어요. 현재 한국에서는 원작의 의미를 살려서 이 소설 동백꽃 여인 또는 동백 아가씨 또 오페라 원제인 그 라트라비아타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근대 문학사적 맥락에서는 여전히 춘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회자되고는 합니다. 좀 어려웠어요. 저는 이 라트라비아타 이거를 아주 그 오페라를 베르디 오페라를 아주 좋아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다니까 아 그렇구나 예, 공감이 되면서 참 멋진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 함께 불러요. 네버엔딩 스토리.

0: 네, 이승철 노래였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였어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네,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을 알렉산드르 듀마피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알렉산드르 듀마피스의 작품 동백꽃은 춘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작품으로는 네, 번역으로는 춘인데. 자, 작곡가, 이탈리아의 거장 작곡가죠. 주세페 베르디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무대에 올린 작품이 있어요. 오페라. 예, 그 오페라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글자인가요? 여섯 글자네요. 자, 이 작품을, 동백꽃이라는 이 춘이라는 작품을 이탈리아의 거장 주세페 베르디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무대에 올린 오페라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축배 노래라고 하죠? 예, 다 아실 것 같네요. 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적어주시느냐? 해피 투게더 채팅방,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해피 투게더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분한 분,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주시는 분, 한 분께, 제일 먼저 올려주시는 분, 한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소반에서 드리는 50불 식사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1250만 불! 1250만 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답이 나왔어요. 너무 쉬웠나요? 아, 자, 생일 이 축하 생일 축하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답을 맞춰주신 분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두 분이 맞춰주셨네요. 서전님 또 우영아님 예, 두 분이 라트라미아 다 맞춰주셨습니다. 어쩌나요? 예, 유튜브에 올려주신 두 분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우리 해피님들이 많이 양보하시는 것 같습니다.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s. I want. 초반에서 드리는 50불 선물권, 식사권 두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해피투게더 예, 채팅방에 좀 들어와 주세요. 예, 들어오셔서 좀 더 가깝게 서로 소통하면서 일상도 나누고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투게더 함께 이 채팅방, 이 단톡방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요.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예, 라디오 코너 이 모든 프로그램이 썸네일이 떠요. 그러면 고선미 해피투게더 클릭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진짜 여름 날씨예요. 뜨겁습니다. LA 도심 또 연안 낮 최고 기온은 87도에서 89도고요. 내륙과 이 밸리 지역은 100도에서 102도 내외까지 치솟아서 이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7도에서 68도 선으로 밤 사이에는 그래도 비교적 선선하네요. 자외선 지수 굉장히 높아요. 낮 시간대 이 자외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선글라스나 모자 착용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보호 또 눈 보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기질 AQI 지수 보통이네요. 대체로 원활한 공기 흐름 보이고 있지만 내륙과 밸리 지역은 낮 동안 오존 농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58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분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원달러 환율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달러당 1460원에서 1466원 선 장중 1450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외국인 매도세 영향으로 1460원대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국제 금값은 온스당 4085달러에서 4091달러 선으로 보입니다. 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수요 증가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살짝 스케치만 해볼게요. 이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크주 약세와 반도체주 이 조정 영향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46% 살짝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05% 오름세 보이고 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64% 하락세입니다. 자, 남가주 가스값 AAA 기준입니다. 국제유가 변동 여파로 남가주지요. 휘발유 가격이 오름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평균 레귤러 기준 가격이 갤런당 5달러 65센트고요. LA 롱비치 지역은 평균 갤런당 5달러 62센트에서 5달러 65센트입니다. 샌디에고 지역 평균 갤런당 5달러 64센트, 리버사이드 지역은 5달러 49센트 보이고 있습니다. 자, 1부 끝곡이 될 것 같네요. 어떤 곡을 들을까 좀 살짝 망설였습니다. 말하는 대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좋은 생각 하시고요. 좋은 말 많이 하면서 이 더위를 잘 이기자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눈을

0: 차를 잡고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크레이트레이크와 레드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투어.
6: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5: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레이크와 레드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6: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년의 숲, 레드우드 국립공원.
5: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6: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7: 아주 좋은 아주 투어.
8: 아주 좋은 아주 투어.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8: AM1000
19: AM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 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사람의 이마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새겨주었다. 어떤가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명언인데요. 예, 빅토르 위고의 소설 중에 가장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소설 노틀담의 꼽추, 그리고 빵 한 조각을 훔쳐 19년 옥살이를 하다가 사랑에 눈뜨고 새 삶을 찾게 된 장발장의 이야기, 레미제라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한 사람은 절망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희망을 본다고 하죠. 자, 이제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작이 됐는데요. 예, 스스로에게 늘 희망을 선물하며 살아가는 우리 해피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비추기 살아있는 자의 목소리.
1: 아, 스나이퍼 노래 들어봤습니다. 네, 소라소라 푸른소라 들어봤어요. 자, 퀴즈 맞추셔서 당첨되신 분 두 분이 계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서주한민 또 서자님하고 우영환님 축하드려요. 스튜디오 카톡 RS1650으로 주소 남겨주시면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EV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톤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인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6: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7: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5: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폭포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해피투게더에서는요, 시니어 분들의 제 2막 인생이라고나 할까요? 예,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곁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죠. 인싱크 대학의 이진영 학감님 모시고, 예, 60대부터 90대까지 지혜로운 노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랜만이십니다.
1: 네, 오랜만입니다.
0: 네.
1: 인생 방학에서 좀 놀았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어,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네. 서머스쿨도 학생들이 한 반 정도 자발적으로 와서 그 방학했는데
0: 네네.
1: 이제 라이빌리티 사인하고 그냥 자율적으로 여름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이제
0: 그렇구나.
1: 그때는 저희가 채플도 없고
0: 네.
1: 어, 그래도 이번에 한 과반수 정도가 온 것 같아요. 서머스쿨에.
0: 항상 인기네요.
1: 예, 아주 집에 계시는 거가 불편하죠.
0: 맞습니다. 예. 이 더위에.
1: 예, 예.
0: 네. 오늘은 기타를 가지고 오셨나요?
1: 네. 예, 예. 오늘 제가 좀 한 곡 연주해 드리려고 하는데.
0: 어, 감사합니다.
1: 그 시니어들이 좋아하실 만한 곡을 제가 연주.
0: 아, 예, 예. 예. 좋죠.
1: 디어 헌터 주제가 카바티나.
0: 아, 진짜. 예. 그거 연주하신다고요?
1: 예. 디어 헌터가 그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0: 예, 예, 예.
1: 굉장히 공감하는 작품이죠. 그래서
0: 맞습니다.
1: 이제 펜실베니아 시골에서 사슴 잡던 그런 청년이
0: 네.
1: 월남전에 파견돼 갖고 진짜 그 아주 최고의 악몽을 겪고
0: 맞아요.
1: 포로로 잡혀서 막 러시아 룰렛 하다가 포로 아주 탈출하고 뭐 또 구하러 가고 아주 그게 진짜 영화 내용을 보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 디어 헌터란 곡은
0: 네.
1: 너무나 평화롭고 그 주제가가 잘 알려져 갖고
0: 존 윌리엄스인가요?
1: 네, 존 윌리엄스가 기타로
0: 네.
1: 그래미상 할 때 한번 쳤는데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하여튼
0: 그렇죠.
1: 예.
0: 그 곡을 치신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한번
0: 대단한
1: 쳐보려고.
0: 실력자십니다.
1: 아니, 뭐 실력까지는 아니고요.

0: 뭐예요? 드럼통 같은 거.
1: 드럼통.
0: 그,
1: 아.
0: 무슨 그 그냥 페트병 엎어놓고서 이만한 오, 예, 예. 드럼통 같은 거 엎어놓고서 아, 뭐 북을 치듯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진짜 예. 완전 뭐, 너무 좋아요. 음악이에요.
1: 타악기는 예.
0: 뭐. 길거리에서 그냥 막 맞죠. 이거 이게 북이라고 예. 북은 아닌데 예. 그냥 플라스틱 드럼통인데 그거를
1: 난타
0: 드럼
1: 개념이죠.
0: 예.
1: 저희 학교에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그 간장통 뒤집어 놓고서 두들기는데
0: 예. 뭐든지 두들기만
1: 너무 좋아하시. 네,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두들긴다고 예, 되는 게 아니에요.
0: 맞습니다. 불협화음이죠. 그냥 네. 막 두들기는 거는.
1: 너무 좋죠.
0: 자, 인싱크 대학에서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네. 이렇게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먼저 이런 사회적인 은퇴를 맞이하시는 60대 후반? 음흠. 60대 초반이 될 수도 있고 후반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서 오셔서 또 상담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가장 많은가요?
1: 상담 케이스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윈터라고 말씀하셨나요?
0: 네.
1: 인생의 윈터?
0: 네.
1: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사계라고 했을 때
0: 은퇴기에 접어드신
1: 네, 은퇴기에
0: 분들.
1: 저는 은퇴기에 접어들려는 사람들은 네. 겨울이라기보다는 이제 은퇴와 동시에
0: 시작인가요?
1: 이제 봄을 맞이해야 되는 이제 그런
0: 그렇네요.
1: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지금은 시니어가 뭐 미국에서는 뭐 55세 이상부터 뭐, 예? 뭐 맥도날드가 뭐 할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 되어 가지고 또 시니어 아파트먼트도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네. 갈수록 그 시니어들이 지금 너무나 다양해요.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디어헌터도 얘기했지만 이거 공감 가는 분들은 진짜 70대, 60대 이런 분들 공감 가는데 또 80대 시니어들은 또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6.25 세대가 이제 베트남 또 그 뭐 서독의 파독 뭐 이제 그런 네. 세대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예? 그 70, 80 세대가 이제 또 시니어가 돼 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0: 네.
1: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6학년이 되니까 이제, 이제 이런 분들을 볼 때는 너무 시니어들이란 장르가 이제는 시니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기 힘들어요. 너무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50대 시니어부터 해서 60대, 70대, 80대, 90대 다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관심사와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인싱크 대학은 다 오니까
0: 네.
1: 50대 시니어,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도 오니까는
0: 네.
1: 이런 걸 보면서 상담도 있지만은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그걸 통해서 이렇게 뭐니 뭐니 해도 관계성을 갖고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커넥션이 돼 있다는 거가 지금 제일 시니어들의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요즘에 좀 똑똑한 시니어들은 연령대랑 상관없이 지금 재민이하고 사는 거를 최고의 관심사로 여깁니다. 제가
0: 네.
1: 알고 있는 분은 80대 중반이 넘었는데 그날 일과가 아침에 재민이한테 말을 걸고 숙제를 줘요. 그럼 얘가 딱 이제 또 풀어주면 하루 종일 걔랑 대화하면서
0: 네.
1: 유료로 하니까 이제 더 재밌죠.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테크놀로지가 시니어들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을 이제 내려놓는 걸로 사회성이 이제 고립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LA에 지금 점점 많아지잖아요.
0: 네.
1: 무인 자동차. 이게
0: 맞습니다.
1: 이제 상용화되면
0: 네.
1: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겁니다.
0: 그렇죠.
1: 예, 사람 눈치 안 보고 예, 그냥 이런 시대가 이제 바로 지금 와 있고. 지금 시니어들이 사용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볼 땐 아마도 이제 시니어들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보다는 이제 봄을
0: 봄,
1: 맞이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연령에 따라서 이제 또 건강과 또 이제 well-dying, well-being도 있지만 well-dying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다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0: 네. 네.
1: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저한테 문자로 요즘에 시니어들의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고 뭐겠느냐고 딱 물어보시는데
0: 네.
1: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대마다 다 다르고
0: 네네.
1: 그렇지만은 요즘 제일 핫한 이슈는 이 핫한 여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제일 핫한
0: 그렇네요
1: 핫한
0: 정말
1: 이슈였어.
0: 그게 가장
1: 하루하루 지내는구만
0: 그게 가장 피부에 와닿네요.
1: 네. 제가 보니까 네. 요즘에 집에서 에어컨 켜고 혼자 계시지 말고 그냥 가까운 집안 푸드코트나 백화점에 가서 그냥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더울 때
0: 맞아요.
1: 예, 그런 거를 우리

0: 어른들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1: 그쵸.
0: 네. 물론 라이드가 어렵지만.
1: 근데 사실은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혼자 가지 말고. 그쵸. 몰려가서.
1: 예. 네. 같이 만나서 우리 밥 먹고 맞아요. 거기서 좀 놀다 옵시다 하시는 네. 분들도 많고.
0: 맥도날드만 가면 직원들 네. 눈치 보이니까 어허. 좀 이렇게 다른 좀 장소에 가서. 네. 이제 어차피 점심 때 매상은 우리 시니어가 없으면은 폭망합니다. 시니어들이 다 먹여 그쵸. 살려주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1: 네. 아까 이제 시니어들이 윈터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나눠봤을 때 60대는 봄이네요.
0: 60대.
1: 네, 봄이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예, 치자며.
0: 뭐 그렇죠.
1: 봄이 시작입니다.
0: 뭐 인생은 60부터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뭐
1: 그리고 여행을 뭐, 또 많이 네? 가시는 분, 여행 가시는 분들이 여행 또 그렇게 많더라고요.
0: 예, 예, 예,
1: 리타이어 하시고.
0: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네. 60대에 이제 보니까는 60대 네. 시니어들의 관심은 이제 뭐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퇴가 자유로우니까 미국에서는
1: 네,
0: 은퇴
1: 네.
0: 연령이 상당히 플렉서블하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 그런데 은퇴를 생각하는 분들은 더불어서 요즘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한국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뭐 다양하게 다니면서 60대는 은퇴와 여행을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고 하면 70대가 되면은 여행에 좀 몰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제가 이제 만나고 있는 제가 수천 명의 시니어들을 지난 10여 년간 네. 이제 네. 경험해본 결과 매년마다 그 시니어 그 같은 세대의 성향과 방향이 달라져요. 굉장히 변화무쌍한 시니어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70대 요즘에 70대는 여행 관심도 70대 초반이고 중반 지나면 이제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우리 모 여행사에서 얘기하죠.
1: 다리가 떨리기 다리가 전에
0: 다리가 떨리기 아주 명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행 다니시는데 된다고. 막상 다녀보시면 70대 네.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몸에 무리가 되니까 비행기 여행도
1: 딸리죠.
0: 점점 무리가 되니까
1: 네.
0: 이제 그때부터는 예, 이제 여행보다는 이제 건강에 대한 거를 더 많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건강에 몰빵하는 게
1: 네.
0: 70대 중반 이제 80대에 넘어가면 이제 진짜 건강과 그리고 진짜 우리가 90세 이상 사시는 분도 많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1: 네.
0: 아무리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도 진짜 90이라는 숫자는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건강하게 지내시다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래서 아마 80대 중반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well dying 어떻게 내가 잘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거에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그냥 숙연해지는데요. 그 말씀.
0: 아니 뭐 숙연하긴요. 뭐
1: 사실 이제 젊을 때는 네네. 60대 되기 전까지는 웰다잉의 삶을 추구하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서 이제 60대 후반, 70대가 되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웰다잉의 삶, 그러니까 웰다잉, 그러니까 나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거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제 주변의 네, 분들도
0: 네.
1: 어떠세요? 주변에서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접하실 네. 거 아니겠습니까?
0: 제가 볼 때는.
1: 예. 주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0: 뭐,
1: 가시는 편인가요?
0: 저는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예. 웰다잉의 문제는 꼭 90대의 문제가 아니고 뭐 40대, 50대라도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
1: 항상
0: 메멘토 모리란 말 있잖아요.
1: 네,
0: 죽음을
1: 맞습니다.
0: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 정신으로 죽음을 생각한다면 이 땅이 모든 것이 다다.
1: 네.
0: 그러면은 인생 메멘토 모리가 되게 허무하죠. 죽음을 위한 것이라면 뭐 극단이 생길 수가 있죠. 굉장히 이 세상을 쾌락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진짜 뭐 그러고서 이제 인생을 마치겠다는 극단주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만약에 인생의 끝이 아니라면 우리의 영이 있는데 인간이 그렇다면 그 넥스트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그런 생 거기에서 이제 더 많은 부분이 웰다잉에 연관돼 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1: 네.
0: 진짜 이 땅에서 뭐 아무리 뭐 쾌락을 누리고 뭐 한다 하더라도 육신은 한계가 있고 또
1: 네.
0: 물질도 그렇고 하지만은 그 내세에 대한 예,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면 진짜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는 성경이 유일하더라고요. 모든 종교 중에 그러니까
1: 네.
0: 이제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데 약간 프라미스가 되는 경전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1: 네.
0: 경전에는 뭐 이렇게 인간이 노력해서 뭐 종교를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상당히 그래서 뭐 극락이나 뭐 이후의 세계를 보장할 수 없지만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영생을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웰다잉의 문제는 나이를 초월해서 이미 딱 해결해 놓고
1: 네.
0: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웰빙으로 어떻게 사느냐.
1: 오,
0: 그러니까 그게 뭐 70대, 80대, 90대 언제 가더라도 네. 사실은 90대에 가서 웰다잉을 준비한 게 아니라 지금 right now 웰다잉을 문제를 해결해 놓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웰빙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을 이렇게 사계절로 해서 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윈터리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단계보다는 이제 어느 때 되더라도 예, 그거를 그냥 봄과 같이 여름과 같이
1: 네.
0: 좀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네. 스피노자 말대로 사과나무를 심는 것 같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니어의 그게 60대든 70대든 80대든 간에
1: 네.
0: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거가 예.
1: 현재를 잘 사는 게
0: 그럼,
1: 네, 행복이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정말 예. 웰빙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웰다잉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 가슴에 와닿습니다.
0: 그래서
1: 거슬리 찡해져요 갑자기.
0: 그래서 그냥 네. 잘 잡수세요. 제가 보면은 네. 우리 어른들 보면은 이렇게 나중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이빙 좀 아껴 쓰시고 뭐 이렇게 계시는 분들 있는데 아 저는 진짜 이렇게 아껴 쓰시다가 다 못 쓰시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오늘 그냥 맛있는 거 드세요. 오늘 가셔서 네. 예, 맛있는 거 생각나면은 가서 친구들 불러서 드시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영화도 보고 예. 저도 이번 주에 그 우리 아들이 그냥 그 팬터지 띠어러에서 하는 팬텀 오브 디 오페라를 보러 갔다 왔거든요.
1: 오페라요?
0: 예. 그게 이제 파페라 같은 거죠.
1: 예,
0: 이제
1: 예,
0: 미국식
1: 예.
0: 오페라인데
1: 네.
0: 근데 제가 그 브로드웨이에서 한 20여 년 전에 한번 봤었고
1: 네.
0: 또 팬터지 띠어러에서 10여 년 전에 봤는데 이번에는 저희 부자간에 우리 네. 제 애들 셋 중에서 막내가 걔가 저같이 이제 오페라 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만
1: 좋죠.
0: 있으면 저를 초대해서 막 가는데
1: 네.
0: 근데 내가 이번에 좀 무리를 했죠. 야 가는 김에 좋은 좌석을 사라.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바로 앞에 있는 200불대 티켓을
1: 예.
0: 마련했습니다. 항상 뒤에 좌석에서 50불대 뭐 그 선에서 했는데
1: 목사님.
0: 근데 결과는 뭐냐
1: 예.
0: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제가 산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아버지 날 선물로 해주신 행진 거지만은 제가 지난 이번 주였거든요.
1: 네,
0: 화요일 날
1: 네.
0: 저녁 때 그 보고 왔는데 와 진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누리면서.
1: 어우 진짜 행복하셨군요.
0: 너무 좋았습니다. 뒤에 뒷좌석에서 보는 건 완전 달라요.
1: 아.
0: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1: 네.
0: 그게 제일 웰빙입니다.
1: 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웰다잉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기를 추천하겠습니다.
1: 주변에서 이제 시니어 분들을 많이 뵙고
0: 네.
1: 또 많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 거죠.
0: 그렇죠.
1: 예. 아, 참 숙연해지기도 하고
0: 네.
1: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0: 네,
1: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이 문제는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본질이 해결되면
1: 네.
0: 나머지 삶은 되게 자유롭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1: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네요.
0: 그럼요.
1: 오늘 주신 메시지가
0: 네,
1: 되게
0: 맞아요.
1: 심플해요.
0: 너무 좋아요. 미국은 또 우리 시니어들 천국 아닙니까?
1: 그렇죠.
0: 절대 빈곤이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 어른들 누가 박스 주스로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 어른 중에 누가 그런 불법 양로시설에 감금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LA, 미국은 정말 노인들에게 있어서
1: 네.
0: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골프 칠 수 있으면 끝까지 치십시오. 90대가 되든. 예. 옐로우 핀에서 치더라도 끝까지 가서 운동하시라.
1: 아,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 굉장히 그 유쾌하세요. 제가 볼 때는.
0: 아유,
1: 굉장히 유쾌하고 심플하게 생각하시고 또
0: 전,
1: 그렇게 실천에 옮기시는 분으로.
0: 저는 청년 때까지만 해도 되게
1: 네.
0: 시리어스하고 되게 아주 시크한 청년이었는데
1: 언제까지? 언제?
0: 제가 대학 다닐 때.
1: 대학 다닐 때. 20대예요?
0: 예, 20대.
1: 아,
0: 예.
1: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0: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러니까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1: 네.
0: 착한 교회 오빠였는데
1: 네.
0: 이제 대학을 제가 좀 약간 좀 막걸리 대학교 들어가고
1: 네네.
0: 진짜 사람 좋아하니까 아주
1: 그러셨군요.
0: 무한정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 네.
0: 그 시간을 만끽하다 보니까
1: 네.
0: 그때 이제 한번 또 큰일이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계기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물론 일반 대학원에 이제 같은 동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학교를 마쳤지만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 바로 이민 오게 돼갖고 제 처가 이제 초대했거든요.
1: 네.
0: 저는 이제 수입품이죠. 여기서 한국에 수입돼 갖고 와서 네, 네.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됐는데 근데 저를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내가 언제 저도 젊었을 때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 똑같은 문제로 갔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렇게 시리어스한 사람이었을 텐데 뭐 아나운서님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쌀집 아저씨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게
1: 예, 예.
0: 제가 어떤 죽음에 대한 문제를 네, 이제 네. 확실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완전히
1: 그러니까
0: 시니어 사역도 아마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1: 20대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0: 네.
1: 엄청나게 진짜 노는 것도 좋아하시고 네. 그러셨는데
0: 아까 뭐 그 말씀드렸듯이 네. 뭐 정말 철학 서적 이렇게 읽고 그리고 되게 막 이런 막 고민하고
1: 네.
0: 막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1: 아,
0: 그랬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었던 게 이제 이방인 같은 뭐 까미 이제 어떤 실존주의 사상에
1: 네.
0: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상당히 가까이 갔었는데
1: 네.
0: 근데 결국은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 유신론적 실존주의로 돌아왔죠.
1: 아하. 이 사역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시니어 사역하시면서
0: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신사조에는
1: 네.
0: 실존주의가 깔려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모든 지금 현재 근데 실존이라는 것은
1: 네.
0: 진짜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게 실존인데
1: 네.
0: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말 그 웰다잉에 대한 해결만 된다면
1: 네.
0: 오늘 하루는 진짜 웰빙의 실존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나날이죠.
1: 웰다잉을 먼저 네.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0: 맞습니다. 저는
1: 메멘토 모리.
0: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이 세 가지가 이탈리아 3대 명언인데.
1: 예예예. 예, 예.
0: 예. 그러니까 메멘토 죽음을 생각하고.
1: 네.
0: 예. 그리고 카르페 디엠.
1: 카르페 디엠. 예. 현재를.
0: 예, 즐기라. 현재를 중요시하고. 예. 그렇게 하여튼.
1: 아모르 파티도.
0: 아모르 파티는 김연자가 예. 노래로 만들었지만은 진짜 그. 정말
1: 자신의 인생을
0: 이렇게,
1: 사랑하라. 예,
0: 인생을 사랑하고
1: 뜻이죠.
0: 사람을 사랑하고.
1: 맞습니다.
0: 사실 그거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1: 그게 예. 어쩌면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들이죠.
0: 맞습니다.
1: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웰다잉이라는 거, 이 말에 주는 그런 메시지, 의미
0: 맞아요.
1: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예. 자, 이제 시니어 여러분들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부딪히면서 사시는데 네.
0: 부딪히기보다는
1: 함께 어우러져서
0: 재밌게
1: 사시는데
0: 잘 살고 있죠.
1: 네. 뭐 좋은 일도 있으실 거고.
0: 아, 저는 항상 좋습니다.
1: 항상 좋으십니다.
0: 누구나 다 좋아요.
1: 아, 너무 성격이 좋으시네요. 자,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0: 아, 음악이요?
1: 음악 네. 듣고 싶네요.
0: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 거창하게 설명했는데
1: 네네.
0: 하여튼
1: 아, 디어 헌터의
0: 잘 들립니까?
1: 네, 잘 들립니다.
0: 자.

0: 자, 도돌이 표를 안 합니다.
1: 존 윌리엄스가 여기 스튜디오에 오신 것 같았어요.
0: 네. 존경하는 연주자죠.
1: 아, 멋지네요. 참 이런 음악이 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음악이 없었더라면은 제 인생이 사막과 같았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가장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다. 아하. 그래서 제가 30대에 40대에 했었던 가장 좋았었던 바켓리스트의 완성은 네. 제 기타 독주집을 세 개를 만들었어요. CD로.
1: 와,
0: 다음 주에 올 아니, 다음에 올 때 드릴게요. 다음 달에 또 한번 한 달에
1: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면은 제가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너무
1: 뭐 기타 연주만 있어요?
0: 기타 연주
1: 우쿨렐레도 제, 있고.
0: 예, 우쿨렐레는 아직
1: 우쿨렐레는
0: 안 했는데,
1: 아직 안 하셨어요.
0: 유튜브에는 네. 이진형 기타를 찍으면은 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어요. 한 약 한 36곡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1: 그러시군요.
0: 이진형 기타 아마 찍으면은 아마도 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참 인생을 풍요롭게 사시는구나라는
0: 네.
1: 생각이 듭니다.
0: 그냥
1: 교회
0: 감사하죠.
1: 생활도 하시면서 시니어분들과 더불어 함께 사시면서
0: 네.
1: 또 취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여행도 네. 자주 하시고 가족과 함께 네. 예. 참 그런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0: 시니어들 보면은 네. 인생을 어떻게 시간을 아껴야 되는 부분들을 더 네. 생각하게 되니까
1: 그런 것 같아요.
0: 조금 더 네. 하루하루 시간의 가성비를 높이려고 애를 쓰죠.
1: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0: 네.
1: 몇 살 정도
0: 저희
1: 되세요?
0: 교회요?
1: 예.
0: 저희 교회는 지금 100세가 넘은 분도 계시고
1: 네. 아니 인싱크대학교
0: 인싱크대학교에서는 지금은 90세 정도 되는 어른이 계세요. 이제 정확한 등록 예, 주민등록 이거가 좀 약간 늦게 보고가 되셔서
1: 네네네.
0: 더 나이가 되시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90대 되는 학생도 계신데
1: 네.
0: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작년까지 가르치셨는데 96세까지 서예를 가르치신 교수님도 계세요.
1: 네네.
0: 그러니까 더 놀랍죠. 학생도 있지만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갖고.
1: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졸업하고서 때 교수로 또
0: 교수로
1: 학생을 가르치시고
0: 네.
1: 그것도 봉사로 하신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 아, 참
0: 너무 훌륭하죠.
1: 너무 훌륭하시네요, 진짜. 모든 교수들이 이제 그런 과정으로
0: 예.
1: 이제 교수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0: 젊은 교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32명 정도 교수가 있는데
1: 네.
0: 그 과반수는 뭐 40대 교수들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분들은 이렇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1: 네.
0: 어른들이 좋아서
1: 아하.
0: 선비시는 분들.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요즘에 또 간병인들 또 많이 하시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근데 보면은 간병인 하시려는 분들 보면 40대 50대 많.
1: 네.
0: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삶이 시니어와 뛸 수 없는 관계가
1: 관계.
0: 되는 거니까.
1: 예.
0: 그래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이걸 제가 블루 오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를 이쪽을 잘 하는 것이
1: 네.
0: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다.
1: 아하.
0: 그리고 숙제라는 표현은 좀 너무 무겁지만은 숙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실이다. 근데 저는 아까 그 디어헌터 연주했지만은 저는 월남전 참전했었던 어떤 한 분께서
1: 네.
0: 저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1: 어허.
0: 대화를 마치고 이분이 월남전에서 자서전을 월남전에서 한국에서 온 위문 편지를 받으시고
1: 네.
0: 그 여인과 교제해서 결혼하시고 미국에 이민 오시고 이런 대화 드라마를 저에게 장문의
1: 편지로.
0: 그 바이오그라피로 자서전으로 써서
1: 예.
0: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
1: 어허.
0: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무슨 디어헌터보다 더 깊은 감동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는 참
1: 네.
0: 놀랍죠.
1: 멋지네요.
0: 저는 시니어들은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보면 옛날에 보면 꼬부랑 할머니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할머니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꼬부랑 할머니신데 저분이 진짜 유럽에서
1: 네.
0: 독일어 불어를 다 할 줄 아시고 그리고 진짜 막 놀라운 학위와 이런 걸 다 하셨던 분인데
1: 아,
0: 지금 단지 외모로는 이렇게 되지만은
1: 네.
0: 너무 귀하셨었던 그런 과거를 보내셨겠구나 하면서 그분과 정말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들을 때 또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1: 네.
0: 참 그런 요즘 시니어들은 참 다 훌륭하세요. 모든
1: 네,
0: 시니어들은
1: 네.
0: 다 훌륭합니다. 네.
1: 그렇죠. 뭐 내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한 세 권은 쓸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0: 맞습니다.
1: 말씀도 흔히 하시잖아요.
0: 예,
1: 어르신들께서
0: 예, 예.
1: 들어보면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니어와 함께 이제는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0: 아유, 벌써. 아이고. 어, 시간이 저렇게 됐네.
1: 어, 그러니까요.
0: 네. 오늘 좀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 아니요, 재밌었습니다.
0: 두서없이 항상.
1: 어, 너무 가슴 찡한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배울 게 많았습니다. 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요. 그 60대 시니어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0: 60대 70대, 시니어.
1: 80대 다 다를 것 같아요.
0: 제가 볼 때는 60대는 시니어가 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 저도
0: 결론을 내리기로는 네. 한국에서도 그 은퇴 연령을 70대로 높이는 거에 대한데 그거가 아마 제가 6학년이 되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1: 맞아요.
0: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사역을 해보면 20년 제가 20년 전에 60대와
1: 네.
0: 지금의 60대는 마음 자세와 건강 상태가 완전 달라요.
1: 15년은 더 젊어졌죠. 낮춰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네. 60대들은
1: 네.
0: 이렇게 노인정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기 가서 이제 장기두시라면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분인데
1: 네.
0: 지금은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80대도 그 자리에 안 가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는 60대는 제가 볼 때는 나이는 젊은이. 진짜 숫자에 불과하니까
1: 네.
0: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1: 네.
0: 아까 은퇴 연령에 대한 얘기 했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은퇴는 진짜 그 은퇴라는 게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내가 건강도 멀쩡하고 뭐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근데 제가 보니까는 어른들을 보면 은퇴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60대든 70대든 근데 80대 은퇴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60대에게는 차라리 할 수만 있다면 저도 할 수만 있다면은 진짜 조기 은퇴하고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여행을 하고 뭐 이런 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이렇게 놀기 위해서 은퇴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그런데 그 은퇴라는 시간은 무엇이 왜 중요한가 보면은 예. 요즘에 부모들이 은퇴를 안 하니까
1: 네.
0: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1: 예, 예, 예.
0: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은퇴하고 아기들도 예, 예. 좀 집에서 봐주고 예, 예. 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1: 아하.
0: 여전히 엄마 아빠는 뭐 70대 다 되는데도 자기 청년인 줄 알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젊은 애들도 아유 그래 우리도 아직도 어린애니까 그러면서 이 점점 이게 어떤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연령대 혼돈이 일어나면서 참 이 세상이 질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제가 뭐 할아버지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저 우리
1: 네.
0: 옆집에 백인 할아버지가 이사 왔는데 나한테 와서 맨날 자기 손주 비슷한 또래거든요.
1: 네.
0: 뉴 조이다 이건. 둘이 만나면은 죽이 맞는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이제 이게 60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70대도 계시지만
1: 그렇죠.
0: 그런 후세들을 이렇게 보고
1: 어허.
0: 우리도 이제 어느 웰다잉을 어떤 스피리처리 말고 육신적으로도 어느 정도를 뭐 다 사업도 마냥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정리해줘야지 뭐 또 그런 것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1: 근데 60대까지는 중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때 중년이란 말은 좀
1: 젊던데 70대도
0: 네.
1: 젊어요. 굉장히
0: 70대도
1: 젊습니다.
0: 없죠. 70대는 뭐 예. 완전히 뭐
1: 그죠 예. 그죠. 예. 근데 은퇴라는 단어로 생각했을 때는 좀 그래도 은퇴할 나이에는 은퇴하고
0: 그렇죠.
1: 나머지 삶을 좀 누리면서
0: 맞습니다.
1: 좀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0: 그럼요.
1: 예,
0: 허락하는
1: 누구나 아마 그런 마음
0: 그
1: 있지 않을까요?
0: 미국이 너무 좋은 게
1: 예.
0: 이렇게 은퇴 연령을 자유롭게 해주니까 저는 80대 되셨는데도 직장 생활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좋아요. 그 사회에서 보장해주니까.
1: 네.
0: 예,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이런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한국은 칼같이 연령 은퇴를
1: 네네네.
0: 해야 되니까 은퇴를 빨리 한 거에 비례해서 좀 또 빨리 노화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1: 네.
0: 것 같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인생들 이야기 이진영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자, 60대부터 90대까지의 지혜로운 노후 뭐 은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0: 아유,
1: 웰빙의 삶을 삽시다.
0: 관찰한 것만 얘기하고
1: 다잉의 삶을 삽시다. 라는 그런
0: 네,
1: 슬로건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힘내시고 우리
1: 네, 안녕히 가십시오.
0: 조선미 아나운서님.
1: 네,
0: 화이팅.
1: 감사합니다.
0: 네. 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검안과.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487-1001번.
7: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8: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7: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8: 도넛복숭아, 그린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1: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0: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1: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10: 지금 원호의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골프.com.
1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6: 1250만 불, 1250만 불.
1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6: 주 7일 24시간
18: 323-782-8600, 323-782-8600.
1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9: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빅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게 젊게 사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는 더 그렇더라고요. 라는 댓글 주셨고요. 남자의 존재 이유는 일에서 가정을 부양하고 지켜야 합니다. 나는 우리 집 머슴이다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네, 왕자로 전신하게 됩니다. 라는 헌신하게 됩니다. 라는 아 변신하게 됩니다. 라는 댓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를 진심 존경하게 된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신 댓글 읽으면서 미소 짓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엄정화 노래입니다. 페스티벌 인생은 아름다워.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는 덥지만은요 몸과 마음은 시원하게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3: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2: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3: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2: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3: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4: 아주 좋은 아주 투어.
5: 아주 좋은 아주 투어.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5: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7: 213-381-2424 213-381-2424.
1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9: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8: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 LA의 나른한 지금 오후 3시. 아, 이 오후 3시를 깨우는 활기찬 여러분의 라디오는 내 친구의 고니 인사 올립니다. 요사이는 오후에는 나른함, 뭐 지친다 이런 단어만 머릿속에 떠오르고 시원하고 달달한 것만 생각나는 그런 오후인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주말을 보내셨습니까? 아, 예, 잘들 보내셨다고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에너지 충전하고 다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이 시간 3시입니다. 5시까지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힘찬 에너지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애국가에 보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가 있죠? 시원한 노래.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힘차게 월요일입니다.

0: 네, 오늘 첫 곡으로는 천녹담이란 가수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가사에 보면 동해물이 다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닳도록 사랑한다는, 사랑 구애치고는 정말 센 단어 아닙니까? 자, 천녹담 씨 여러분 알다시피 가수 이정 씨가 미스터 트롯으로 변신해서 백두산 천지에서 한라산 백녹담까지 간다는, 그렇게 유명하다는, 그렇게 만든 가명인데 참 요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첫 곡으로 이 곡을 준비한 이유가 월요일 날 기운 좀 나시라고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힘차게 부르면서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들 멋지게들 보내셨죠? 예, 저도 덕분에 무탈하게, 제가 항상 오늘도 여러분을 만났는데 오전 중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죠? 다람쥐같이 지냅니다. 쳇바퀴 돌듯이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좀 밋밋한 그 단어 같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훌륭하게 아무 일 없이 매일매일 지난다는 거,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좀 덥죠. 항상 들으는 얘기지만 지금 생각나는 거는 항상 팥빙수, 뭐 딸기 빙수, 시원한 뭐 냉차, 아이스커피 이런 건데, 한 잔씩들 걸치시면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5시까지 월요일날 지친 에너지를 조금 북돋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이번 주는 또 보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최세영 의원님의 파워스포츠 함께 하시면서 또 즐거운 스포츠 소식 여러분들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5: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4: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5: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염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4: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통계님 어서 오세요. 지금쯤 통근버스 타고 계실 텐데 주말에 포항에 계신 것 같던데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번 그 주말에도 우리 단체 톡방에는 여러분들이 또 많은 대화도 나누시고 아주 재미지게 시간 보내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파워스포츠의 최세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아주 따뜻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아니, 세상에 그 조금 전에 어떤 분이 포항 얘기했잖아요.
0: 네네.
1: 고기는요, 정말 더운데요. 거기 그 포항이 모기하고
0: 네.
1: 여름 더위가 아주 유명한 데인데 왜 모항을 잘하냐면
0: 네.
1: 거기서 근무를 했잖아요. 해병대 있을 때.
0: 예, 예, 예.
1: 그 해병대에 고향이기도 하고 근데 진짜 포항도 없습니다.
0: 아.
1: 모기가요. 그리고 좀 농담 못해갖고 모포 담요라 그러죠.
0: 뚫고 온다.
1: 숙장을 뚫는데.
0: 아이고 대단하네요. 아이고
1: 뭐 그런 정도로 했는데 아무튼 지금 옛날 포항하고 달라졌죠.
0: 그렇죠.
1: 완전히 뭐 새로운 도시가 됐는데
0: 네.
1: 아무튼 스포츠 얘기하려고 나와가지고 또 포항 얘기부터 했는데 그리고 어제 제가 로스버디스라는 골프장을 갔는데
0: 네네.
1: 거기가 바닷가에 있어서
0: 아,
1: 시원하잖아요.
0: 예.
1: 근데 어제 거기도 덥다.
0: 아 그래요?
1: 거기도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 없으니까 엄청 덥다가 끝날 때쯤 오후 늦게 되니까 그때 바람 불더라고요.
0: 거기 15분 홀인가 이렇게 쫙 내려가서 바다 보이는
1: 시그니처 홀.
0: 예예. 예.
1: 예,
0: 그 홀이 아주 예. 명당이죠.
1: 그래서 사진 찍어 그거 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 사진 찍어 보낼 때 어디야 그럼 패블 비치
0: 그런 거
1: 그런 것도 있는데
0: 네네.
1: 아무튼 그 얘기는 그 얘기고
0: 네.
1: 오늘 뭐 어느 얘기 다저스 얘기 먼저 할까요? 골프 얘기 먼저
0: 골프 얘기 먼저 하죠.
1: 골프 얘기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0: 네네.
1: 아 신지은 선수
0: 아 그렇죠.
1: 제니신이라고
0: 예, 예, 예.
1: 이 선수가 어제 스코티시 오픈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가 아니고 예, 예, 예.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거죠.
0: 그렇죠.
1: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0: 아 10년 만에 막 우승했다고.
1: 예 그런데 2승째로 올렸는데 4라운드 합계 9원 더파 279타. 근데 또 공교롭게 2위가 한국 선수예요. 그래서 김아림을 두 타 차로 제끼고

0: 그 앞으로 가을에 그 뭐 연승 뭐 우승 경쟁이랄까
1: 네네.
0: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1: 네.
0: 아무튼 그 스코티시 오픈에서 우승을 하면서 LPGA의 위상이 좋아졌다.
1: 아.
0: 그리고 지금 우승한 선수들을 보니까 김효주가 두 번 우승했고
1: 네.
0: 유해란이 메이저리그만 두 이승을
1: 그렇죠.
0: 했고
1: 네.
0: 이미양 신지은까지 LPGA 강국 회귀한 느낌이 든다.
1: 네네.
0: 이렇게 해서 골프 얘기는 간단하게 하고요.
1: 네네.
0: 손흥민 얘기 좀 먼저
1: 좀 잠깐. 먼저 해야죠. 매일 골을 넣잖아요.
0: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 좋아하죠.
0: 세 경기 세 골.
1: 예.
0: 그럼 100% 아니에요.
1: 예.
0: 잘하더라고요.
1: 아, 잘하죠.
0: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월드컵 때는 못 그랬는데 네. 안 그랬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팀이 약해서예요? 아니면은
1: 한 가지 달라진 게
0: 네.
1: 손흥민이 항상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그 스핀을 줘서 하는 그 자기 슛이 있었잖아요. 네,
0: 바나나킥.
1: 프리킥.
0: 네.
1: 요새 골은 다 구석차기 땅볼로.
0: 땅볼로.
1: 각도 슛.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또
0: 아, 골 들어가는 그 슛이.
1: 네, 뭔가 달라졌어요.
0: 그거를 꼭 달라졌다라기보다도 변화가 생긴 건데 네.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인지 아니면은 또 그런 각도로 칠 수밖에 없었는 건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1: 네네.
0: 좌우지간 세 경기 연속 출장해서 세 골을 넣었다는 것은 손흥민이 회귀했다. 그러면 전반기에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걸 깎으로 얘기해서 포지션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1: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0: 감독의 역량 부족이죠.
1: 그렇죠.
0: 그 감독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준 거죠.
1: 그렇죠.
0: 아, 저 선수는
1: 이렇게
0: 만들어주는
1: 해요?
0: 것보다 만들어준 거 먹는 그런
1: 그렇죠.
0: 선수다라는 예. 거를 아마 그 LAFC 감독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3위를 확실하게 지키는데
1: 네.
0: 지금 벌써 정조중은 가을 그 이제 플레이오프 생각을
1: 그렇죠.
0: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대로 나간다 그러면은 계속 좋을 것 같은데 또 뭐 아,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선수를 뭐 또 우리나라 홍모 감독이
1: 아유,
0: 뭐,
1: 어? 지난 건 이제 그만 얘기해요.
0: 근데 청문회까지 한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
1: 에,
0: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그에 알맞는 포지션이 있게 마련인데
1: 네.
0: 그걸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1: 네.
0: 바로 감독의 역량이다.
1: 아, 그럼요.
0: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0: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리 돌아와 세 경기 연속 골을 기록을 했다.
1: 네.
0: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 네.
0: 이제 저 야구 얘기해서
1: 아, 야구.
0: 야구. 야구를 참 제가 한국에 있을 땐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다저스 중계 방송을 하면서부터 지금 일단 원정 경기 이제 세 경기 했잖아요.
1: 네,
0: 매치.
1: 네.
0: 그래서 제 생각에 오타니와 그 소토의 대결을 결국 뭐 두 선수가
1: 그렇죠.
0: 직접 뛰는 하는 건 아니지만
1: 네네.
0: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소토도 별 볼 일 없었고
1: 네.
0: 오타니도 별 볼 일 없어요.
1: 네.
0: 그래서 오타니 선수가 왜 부진할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네네.
0: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타니 선수가 잠자리에 무지무지하게 예민하대요. 잠자리에. 그래서
1: 네.
0: 제가 알기로 듣기로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듣기로는 뭐 귀동냥을 했다 그럴까요? 동냥한 걸 듣기로는 오타니 선수가 원정 경기를 갈 때는 오타니 선수 전용 침대가 따로 있대요.
1: 아~
0: 그걸 가지고 간대요. 화물칸에 실어가지고 어차피
1: 예.
0: 비행기는 전세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거기서 조립을 해준다.
1: 아~
0: 뭐 그 정도로다가 잠자리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잠자리 때문인지 몰라도 오타니 선수가 그렇게 썩 잘 던지질 못해요.
1: 네네.
0: 두 번째로는 오타니 선수는 제대로만 던지면 100% 다 넘어가니까
1: 그렇죠.
0: 상대방 투수들이 오타니에 대한 어떤 공략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을 한 거, 학습을 한 거 아닌가.
1: 그렇죠. 그럴
0: 또 그런
1: 있죠.
0: 생각도 들더라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오타니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다저스 매치 얘기를 하러 했는데 아, 그 얘기를 또 좀 해야 되겠다. 지금 매치가 첫 경기가 그것도 역시 원정 경기였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그 AI를 믿지는 마세요, 100%.
1: 예, 예.
0: AI에서 첫 경기를 갖다가 홈 경기라고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1: 아, 예.
0: 그랬다가 그날 저녁 때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해서 제가 그날 사실 성의 없이 좀 늦어가지고 그걸 보고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100% 믿지는 말라. 아무튼 매치업 경기한 건 맞으니까. 근데 시간이 다르잖아요. 중앙도 시간이.
1: 네네.
0: 그래서 그거를 혹시라도 들으신 분들이 아니 뭐 이것도 몰라 이랬을까 봐 제가
1: 그렇죠.
0: 말씀을 드리는
1: 네네.
0: 겁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이제

0: 다저스가 현재 승률을 보니까 67승이나 했어요.
1: 아, 벌써요?
0: 67승이면은 이게 162경기에 67이면은 반은 넘어갔는데.
1: 그렇죠.
0: 앞으로도 이대로 간다면 가을 야구는 탐파베이하고 한번 아니면 아틀란타하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67승 39패를 기록을 했고요. 매치 원정 경기에서 3차전 경기를 3대8로 졌어요.
1: 네, 네.
0: 근데 그 2승 1패를 기록으로 돌아왔는데 역시 그 시안이라는 투수가 나왔잖아요.
1: 네, 네.
0: 이 선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 예, 예.
0: 나오면 불안하다고.
1: 예, 예.
0: 역시 두드러 맞네요.
1: 예, 맞아요.
0: 굉장히 두드러 맞고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사키 얘기 오는 분이 굉장히 관심이
1: 있어요. 아, 예. 항상 매주 궁금해 하시죠. 예, 예.
0: 근데 요번 경기에선 잘 던졌어요.
1: 네, 네.
0: 7이닝 1실점.
1: 굉장히 잘 던진 거죠.
0: 초반에 나오자마자 홈런 한 방 맞았거든요. 근데 그 맞고 나서 그 표정이 정말 일그러졌었는데 7이닝 무실점으로 2실점.
1: 네.
0: 아, 1실점. 죄송합니다. 예. 1실점으로 내려오면서
1: 네.
0: 로브스 감독이 어깨를 툭툭 뜯어주니까 우리 어린애 같아. 그 표정이 좋아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러면 사사키가 뭐가 바뀌었길래 저렇게 잘 던졌나라는 게 물론 한 경기 갖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1: 네네.
0: 보니까 투수의 투구 내용의 그 메커니즘이 달라졌다.
1: 아.
0: 이런 얘기예요.
1: 네네.
0: 메커니즘이 뭡니까? 저도 그래서 찾아봤더니 머릿속에서 생각한 모든 것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힘이 그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1: 네.
0: 투수의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1: 네네네.
0: 그래서 사사키가 아마 그걸 좀 찾지 않았나.
1: 아.
0: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또 그런데 코디 벨린저라는 선수 있잖아요. 지금
1: 그렇죠.
0: 뉴욕 양키스에 뛰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 선수가 다저스 있을 때는 결국은 이 두 시즌을 다 죽을 써가지고
1: 네.
0: 트레이드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엄청나게 잘 치고 있잖아요.
1: 네네.
0: 3할 때 치고 있고 홈런도 잘 치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떤 코치나 투수 코치 잘 만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까도 다시 말씀인데 감독이나 그 투수 코치들의
1: 그렇죠.
0: 아니면 그 뭐 타격 코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역량이 정말로 선수와 이게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구나.
1: 그럼요.
0: 운대가 맞아야 되는 네네.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린저 선수 여기 있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다저스 있을 때 처음에 엄청 좋아했던 선수가 지금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 푸이그.
1: 아, 푸이그.
0: 아, 그 선수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1: 에이.
0: 저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 선수는 야구를 안 하고 어떤 운동을 해도 운동선수로 성공했을 체격이다.
1: 제가 그 친구를 보고
0: 네.
1: 아, 차라리 저 UFC로 갔으면 아주 뛰어난 선수가 됐을
0: 그러니까
1: 텐데.
0: 그러니까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고
1: 이 액션도 좋고
0: 네.
1: 굉장히 흥행몰이가 됐을 텐데.
0: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친구가 만약에 그 UFC가 아니라 그 미식으로 가서
1: 그렇죠.
0: 아, 그러면 그 체격에 윙백으로 갔으면 아마
1: 그렇죠.
0: 윙으로 갔으면은 엄청 공격수로 갔으면 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아까운 선수가 왜 망가졌는지
1: 성격이죠, 뭐 성격.
0: 성격보다도
1: 자기가 못 견디는 거죠.
0: 미국에 와서 미국이라는 걸 모르는 선수가 갑자기 그 쿠바에서 난민으로 왔잖아요.
1: 네네.
0: 도망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그런 나라에 있다 와서 너무 금전적으로 크게
1: 뭐 그래서 그럴 수도
0: 성공을
1: 있고.
0: 하다 보니까
1: 네.
0: 흔한 얘기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1: 그렇죠.
0: 것 같아.
1: 네.
0: 근데 그것 좀 아까워 그 선수. 그래서 그 푸이그 선수가 다시 뛰는 모습을 보기 싫긴 네. 한데 네. 지금 어디에서 뭘 하는지는 뭐. 지금 뭐 그 남미 어디 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말도 있고 한데 한국에도 잠깐 왔었잖아요.
1: 자 지금 통계님께서 한국에 계신 분인데
0: 네.
1: 대구에 있는데 트레이드 마감 전에 사사키나 김혜성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는데
0: 그분은 사사키에 네, 대해서 네.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데
1: 있죠.
0: 이건 예상입니다.
1: 네네.
0: 사사키는 요대로 한두 배 경기 더 잘 던지면은
1: 네네.
0: 마감 시간이 언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붙잡아 놓을 것 같고
1: 네.
0: 김혜성은 아마 보내지 않을까.
1: 글쎄 넘어갈 찬스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라도.
0: 저도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라도
1: 아니 갔으면 게임을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0: 아니 주전으로 뛰어야만
1: 그러니까요.
0: 또 기회가 오는데
1: 네.
0: 너무 그 다저스에 난 그 이해가 안 가.
1: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송성문 보세요. 물론
0: 예.
1: 잘하지만 네. 샌디에고니까 그렇지 송성문이 다저스였다면 김혜성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의
0: 더 못할 수도 있죠.
1: 그럴 수도 있죠.
0: 근데 송성문이 뛰잖아요.
1: 네, 뛰잖아요.
0: 그러니까 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아마도 사사키는 잡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김혜성이는 날릴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래서 생각에 뭐 저는 그냥 뭐 외람되지만 그래도 캘리포니아 안에 레이 쪽에 있으려면
0: 네.
1: 엔젤스 같은 데 가면 엔젤스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는 사실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붙박이로 주전수로 있으면서 좀 캐리어를 더 쌓고
0: 그렇죠.
1: 그리고 나중에 다른 데로 그땐 뽑혀가는 그런 상황이
0: 그래서
1: 왔으면
0: 몸값도 좀 올리고
1: 그러니까요. 아직 나이 있으니까
0: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제가 아마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김혜성 선수가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스타가 되고 싶은 욕심에
1: 너무 욕심이 컸던 것
0: 그쵸?
1: 같아요.
0: 네.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 자꾸 비추려고 애를 썼어요.
1: 네네.
0: 뭐로 그 연습 시간에 LAFC 가서 축구 경기장 가갖고 저 손흥민이하고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1: 네네.
0: 아주 유명해져 갖고 부를 땐 몰라도 제가 볼 땐 그런 게 조금 앞서지 않았나.
1: 네네.
0: 그런데 근데다가 와서 잘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1: 근데 항상 보니까 김혜성 저는 야구는 모르지만 다른 투수에 비해서 선구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0: 선구안이
1: 공을 보는 거.
0: 아 그거 얘기하니까 선구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네네. 방송을 마쳐야 되는데 예전에 추신수가 그러는데 이 자기는 투수를 원했는데
1: 네.
0: 타자가 된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근데 그 달라스에서 뛸 때 그 텍사스 레인저스죠. 뛸 때 연습을 하는데 뭘 시키냐 했더니 그 공에다가 숫자를 집어넣고
1: 그거 보는 거
0: 숫자를 읽는 거 네. 그걸 시키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그 타자는 선구안이 중요한
1: 그렇죠.
0: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김혜성 선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훈련을 받든지 모르겠는데
1: 아니 왜냐하면 네. 다른 선수에 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오는 공을 못 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0: 네.
1: 황당하게 볼로 가는 거를 휘두르는 게 딴 선수보다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0: 그러니까
1: 볼
0: 선구안이 모자르는
1: 그러니까 전혀
0: 거지.
1: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 생각에 이번에는 어떤 직구로 올 것이다라고 맘먹은 대로 공과 관계없이 휘두르는 스윙. 뭐 이런 것 같아요.
0: 그리고 그 이게 골프에서도 뭐 힘 빼는데 3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지금 30년인데도 못 빼고 있지만은 이게 너무 힘이 들어가요.
1: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0: 뭔가 한 방 치려고.
1: 좀 가볍게 맞히는 타격.
0: 그렇죠.
1: 그거를 익히기 전에는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0: 제가 또 그 얘기도 했을걸요. 김혜성이는 오타니를 따라오지 말고
1: 네네.
0: 그 얄밉지만은 그 옛날에 일본 선수 있잖아요.
1: 예.
0: 이치로를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맞춰서 진로하는 걸로 나가야 되는데
1: 그 옛날에 이치로 선수하고 그 예전에 한국의 장효조란 타자가 굉장히 비슷해요.
0: 야, 장효조 얘기 오래간만에 듣네.
1: 그러니까 정말 초년 시절에 네. 장효조가 이치로 같은 맞추는 타격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키 그래서, 작고
0: 네. 네. 나가야 되잖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나가서 일단은 뭐 근데 그냥 무조건 멀리 보내서 홈런 치겠다. 홈런
1: 네.
0: 칠 수 있는 공이 아니거든요.
1: 그러니까.
0: 다 이제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그래서 김혜성 선수가 그런 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이너리그에서 열심히 좀 고생 좀 해야 돼.
1: 아니 옛날 야구 하니까 저 어렸을 때 네. 장효조가 이제 한참 뛸 때 네. 딴 선수는 모르는데 김웅룡 씨가 감독 말고 선수 시절에 네. 제 기억에 포스트 베이스를 봤어요.
0: 네.
1: 2루타를 쳐놓고
0: 네.
1: 공이 포스트 근처에 오면 그때 1루에 도착하더라고. 얼마나 발이 느른지 제 기억에. 거의 걸어가는 수준이야.
0: 이대호도 그렇잖아.
1: 그러니까요. 아니 이대호보다 김웅룡 그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참 그 아주 대단한 거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지금 한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1: 네.
0: KBS에서 그 중계방송 해주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저 요즘 밤에 가끔 그거 보거든요. 정말 재밌어.
1: 재밌어.
0: 그래 다음 주에는 또 그 한국 야구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1: 네, 예, 그래야죠.
0: 그리고 이제
1: 아 괜찮아요. 시간이
0: 이렇게 잘 가나?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우리 스폰서 해주는 산에 제가 점심을 먹고 왔는데
1: 네네.
0: 요즘 이 더울 때 이열, 치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삼계탕이 다 그 진짜 산이 맛있어요.
1: 아 그렇구나. 예.
0: 그래서 제가 그거 먹고 왔는데
1: 예, 예.
0: 산에 가서 삼계탕 드세요.
1: 아 예.
0: 우리 스폰서 해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1: 예, 예.
0: 몸보신도 하고
1: 예.
0: 그리고 이 더위에 정말로 조심들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장효조 얘기하니까 최동원 생각나고
1: 아 저는 응? 제일 좋아하는 거 김재박 선수를 좋아했어요.
0: 아 예, 예, 토끼뛰기?
1: 네. 아, 아주 그 쇼스탑으로서 그 당시에 작은 선수 중에 유난한 게 장효조, 김재박은 유난히 작으면서 잘했잖아요. 야구.
0: 수비가 참 예술이었죠.
1: 아, 유격수 잘 봤잖아요. 김재박 그래서, 씨.
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국은 못 가지만 못 간다기보다도 가기가 어렵지만 이 더위에 시원한 여기 에어컨은 다 나오잖아요. 여기.
1: 네네.
0: 탁 틀어놓고 야간에 잠안올 때 더위에
1: 그럼요.
0: 딱 그 국내 한국 야구 보면은 정말로 재밌을 것 같아요.
1: 우리 던진에서 통계님 대구에 계시는 분은 다저스 팬이랍니다.
0: 다저스 팬이요?
1: 아, 예, 화이팅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마 무난하게 다저스는 90승 이상 올리지 않을까요?
0: 그건 당연한데 예. 플레이오프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이제 가면서 중간에 걸러야 될 게 두 번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플레이오프 나가서 경기해야죠. 그다음에 리그 챔피언십 나가야죠. 그다음에 이제 월드 시리즈 나가야죠. 그런데 그동안에 걸려야 될 팀이 탐파베이 그다음에 아틀란타
1: 그렇죠.
0: 이런 데가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다저스에서도 그 벤치에서 잘 하겠죠.
1: 잘 하겠죠.
0: 열심히 해서 그리고 사사키가 조금 더 잘해주면은
1: 뭐 볼펜으로도 쓰고 구원으로도 쓰고
0: 지금 오타니
1: 다양하잖아요.
0: 야마모토는
1: 뭐 확실하게 부동이죠. 어,
0: 근데다가 사사기까지 올라온다면 아 그다음에 노블레스키.
1: 예,
0: 아 이
1: 예.
0: 선수 그렇게 체격도 안 큰데 잘 던져요.
1: 구질이 좋은 거죠. 구질이.
0: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도로 세 명만 가져도 네. 플레이오프는 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 플레이오프 때까지 잘해서 다저스가 여기 다시 한번 퍼레이드 벌리는 모습을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1: 예. 네. 또 다음 주에 또 기본적으로 손흥민 축구 소식을 곁들여서
0: 그렇죠.
1: 또 골프 소식.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그게 깔려 있어요.
0: 기본으로 다. 근데 이제 슬슬 또 풋볼이 화면에 나오기 시작하네요.
1: 예, 시작하죠.
0: 그 풋볼 때가 제가 또 전문 관망 아닙니까? 이게 풋볼 얘기도 좀 해드리고.
1: 농구도 곧 시작하고 이제.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한 게 이게 저. 미국이란 나라가 요거 끝나면 저거 저거
1: 그러니까 시작하고. 월드컵 끝나서 잠깐 허전하게 만들고 그다음엔 또 꽉 채워서 가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0: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사는 가장 행복한 것이 TV만 틀면 스포츠가 나오는 거
1: 네네, 그렇죠.
0: 그게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네. 애청을 해주시니까
1: 네.
0: 정말로 감사드리고
1: 네.
0: 아, 여러분께 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더위에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네.
1: 오늘도
0: 네네네.
1: 네.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샌디님 주말에 밸리 쪽에서 계셨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순철님 많이 늦었네요. 아닙니다. 늦지 않고 지금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주말들 잘들 보내셨죠? 네. 자 이번에는 조금 시원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네 구피와 함께합니다. 비련.

네, 시원한 노래 구피의 비련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안내 말씀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250.com이 새롭게 장만한 거이지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디오 서울 1250에 들어오시면 저희 사이트에 접속이 되는 순간 아주 무지개 색깔로 이쁘게 장만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메디케어 메디칼 정보가 수두룩하게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요즘 인기 있는 주가 8가지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8가지 종목의 현재 시세가 등락폭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요즘 관심 있는 복권의 각종 파워볼을 비롯한 모든 복권의 실시간 당첨 번호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가시면 요사이 굉장히 관심 있는 가스비 캘리포니아의 오늘 가스비 상황 또 어느 주유소에 가야 싼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정보가 나와 있고 맨 밑에 칸을 보시면 LAX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서울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저희 프로그램 칸에 들어오셔서 중간쯤 가면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하시면 저희 방송 사이트로 프로그램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노란 칸에 오픈 채팅 사이트로 클릭만 하시면 단체 똑같이 사랑방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여름에는 아무래도 다른 철보다 과일을 많이 먹게 되죠. 뭐 수박이라든가 포도, 딸기, 뭐 그 외 등등 복숭아 같이. 근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과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수박이 혈당 지수가 생각보다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파인애플. 저는 개인적으로 파인애플 주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망고도 좋아하시죠? 망고가 단맛이 강하고 밀도가 높아서 한 주스로 따지면 반컵 정도 드시는 게 어떠냐 싶고 또 의외로 바나나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바나나도 당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절해서 드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포도. 포도가 이 나달 형태라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 포도도 굉장히 섭취량이 늘면 혈당 부하가 커진다고 하니까 한 뭐 15개 정도 먹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봉지태 두고 다 먹는 일이 없도록 조금씩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해가 되지만 그래도 여름엔 이런 과일들을 좀 먹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과일들 많이 드셨습니까? 자, 다비치와 함께 합니다. 무슨 사고를 쳤는지 제목이 사고 쳤어요예요. 무슨 사고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어떤 사고인지를 들어보니까 좋아한다는 말을 해버렸다는 사고였네요. 자, 세인트님, 아이고, 예. 오늘 좀 덥지만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운동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아저씨도 좋은 라운딩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니까 궁금한 게 누군지 어쨌든 좋겠어. 언젠가 나도 한번 같이 가도록 할게. 아이고. 통계님 멋진 사진 보내셨는데 영천에 다녀왔다고. 영천의 어느 산골이라고. 아이고 참 어느 산골 소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굉장히 알청님 가사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글쎄요 아마도 방송 그 송신 때문일 수도 있고 가수마다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 가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수들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 조금 편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2: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2: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없이 그 운전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LA 살다 보면 물론 뭐 차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또는 영업하러 다니러 일보러 다니실 때는 운전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날이 아주 더울 때는 똑같은 풍경인데 굉장히 더워 보이고 날이 조금 쌀쌀할 때는 왠지 모르게 추워 보이고 이걸 뭐 착지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마음의 뭐 눈이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느낌이 다르고 똑같은 색깔인데도 왜 이렇게 다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이제 방송하러 들어오는데 주로 여름에는 창문을 꼭 닫고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의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더운 것 같고 기온이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어떤 현상인지 그것도 현상 중에 하나일 텐데 자세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느낌이 그런가요? 아니면 저만의 생각인가요? 혹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은 노래 같습니다. 홍준보라는 가수의 물음표만 남기고라는 트로트곡 한 곡 올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0: 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 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 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5: We will fight for you.
1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6: 1800-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는 부르의 명곡 중에 명곡 비틀즈의 Hey Jude. 이 노래는 노래보다도 이 색스폰 연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2부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동상이몽이라는 한국의 TV 프로에서 그 이장원이라는 그 연예인의 그 아버님, 그러니까 탤런트 배다혜 씨의 시아버님이 100세 건강을 유지를 하는 식단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 며느리가 삶은 달걀, 고구마, 양상추, 치즈, 제철 과일, 거기다가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를 주 갈아서 만든 채소 음료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데, 새로운 건강식이라고 하면서 10년 이상을 꾸준하게 100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도 어느 박사님이 90세가 넘으셨는데 아침에 꼭 삶은 달걀을 포함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식단을 꾸며서 매일 아침에 배부르도록 푸짐하게 드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영양 섭취도 좋고 하니까 혹시 아침에 일찍 일 나가시는 분들 그냥 거르지 마시고 주스 한 잔이라도 드시고, 뭐 사실 삶은 달걀에 뭐 어떤 야채 같은 거 준비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해놨다가 뭐 치즈, 양상추, 거기다가 고구마 이런 정도는 괜찮으니까 저도 한번 아침에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일단은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으면 좋다니까 저희가 한 번쯤 안 해볼 이유는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강력 추천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삼아 내일 아침에라도 당장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지금 하늘의 별이 됐지만 우리 올리비아 뉴턴 존의 음성만큼은 저희 가슴에 오래 깊이 남아있죠. 아이고, 우리 데니쉬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어? 안부 묻습니다. 오셔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아마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뷰하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주치, 암을 잘 아는 주치, 우리 안상훈 내과의 안상훈 박사님과 함께 또 오늘 정말 여러분 도움되는 그런 정보들 듬뿍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5: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4: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5: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4: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조금 아까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서울 의대 출신이면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또 USC 암센터 교수로 경험을 바탕으로 암을 아주 잘 아는 일반 내과는 물론 암 예방, 조기 발견, 치료 가이드, 경험자 관리까지 제가 설명하는데도 어마무시하게 아주 멋진 우리 안상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저는 방송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 뭐 보니까 공부를 어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1: 뭐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다 보니까 길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KS 마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 의대 졸업하시고 서울대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하시고 또 여기서 USC 의대 교수 하시고 암센터 한인 드락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본인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1: 네네. 네, 저는 안상훈이라고 하고요.
0: 네네.
1: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사실 라디오랑 TV 이런 데 광고

0: 이 시니어분들은 뭐 메디케어도 있고 메디칼도 있으신 분 있고 일반 보험이 있는데 나의 내과 주치의가 있어야 거기서 레퍼럴 받아서 다른 병원도 갈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1: 네네네.
0: 예.
1: 그 내과 주치의가 이제 특히 이제 미주에 계신 우리 특히
0: 네.
1: 한인타운에 계신 분들은
0: 네.
1: 주로 이제 약 리필 받으시고 또
0: 예.
1: 이제 리퍼 받으시고 이제
0: 그럼요.
1: 이런
0: 네네.
1: 의사로 이제 주로 많이 인식을 하시죠. 주치의가
0: 네네.
1: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맞는데
0: 네.
1: 근데 사실 그거보다 사실 원래 더 중요한 거는 질병을 예방하고 일찍 발견하고 그다음에 어떤 중병이 있다 그러면은 치료한 다음에 사후 관리를 잘하고 해서 이 백세 건강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백세를 살아나가시는 동안에 건강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첫 번째로 찾는 그런 의사가 사실은 주치의거든요. 예, 근데 이제
0: 그렇구나.
1: 약간 안타까운 게 많은 한인분들한테는
0: 네.
1: 그냥 주치의라는 게 다른 과에 저 이렇게 뭐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리퍼를 받고 또 이제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약도 리필 받고 이제 이런 정도의 의사로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주치의를 나와서 프랙티스 하면서 또 한인사회에서 이제 그런 인식들도 바꾸고 또
0: 네.
1: 주치의를 함으로써 또이 전반적인 건강,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을
0: 네.
1: 향상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0: 자,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번에 최근 종양내과 전문의로 1차 진료 클리닉을 개원하셨다고 그러셨는데
1: 네네.
0: 그렇다면 일반적인 내과와 좀 어떤 점이 좀 다르고
1: 네.
0: 또 어떤 진료 모델을 하시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1: 네. 그 제가 이제 종양 전문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암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0: 네.
1: 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약으로 하는 치료는 다 제가 합니다. 종양내과 의사로서. 그러니까
0: 네.
1: 항암제라든지 면역치료제, 표적치료제 등등 이제 암을 치료를 하는데 근데 이제 암을 치료를 하다 보면
0: 네.
1: 좀 약간 그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좀더
0: 네.
1: 일찍 발견하시고 오셨으면은 고생을 좀 덜하실 텐데.
0: 네.
1: 뭐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암인데 늦게 발견돼서 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암을 치료를 하면서 이게 동시에 주치의가 또잘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혈압 문제도 생길 수 있고
0: 네,
1: 당도 조절이
0: 그렇죠.
1: 안될수 있고 왜냐면 요즘에
0: 예.
1: 워낙 새로운 약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약들을 쓰다 보면 이런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동시에 잘 조절이 돼야지
0: 네.
1: 저희가 치료를 잘할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끝나면은 그다음에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암 치료 후유증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려면 사실 암에 대해서 잘 아는 주치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암이 걸리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사실은 뭐 한인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거든요. 단연 심혈관 질환이 아니에요. 백인들이나 흑인 분들은 심혈관 질환이지만
0: 네네.
1: 한인들은 암이 사망 원인 1위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하고 조기 검진에서 발견하고 하면은
0: 네.
1: 얼마든지 잘 치료가 쉽게 될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내과 프랙티스를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하는 거또 조기 검진 그다음에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동시에 치료를 받으시면서 또 본인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그런 내과 질환들, 만성 질환들을 관리하고
0: 네네.
1: 치료가 다 끝나시면 오셔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관리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케어해드리고 하는 거가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내과도 있고 내과도 하고 이제 암 전문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에 제가 항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제가 또 같이 일하는 또 USC에서 같이 일하던 PA 선생님이 같이 계셔서 항상 모든 환자분들을 같이 진료를 합니다. 예, 그래서
0: 그러세요.
1: 그러니까 주치의가 말하자면 두 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0: 네.
1: 이제 급하고 빨리 봐야 되는 거 아니면 약 리필이 빨리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제 PA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관리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 이러는 것들은 이제 당연히 제가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팀으로 같이 주치의를 하는 그런 내과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자, 뭐 사실 저희 그 애청자분 중에서도 안타깝게 그 위암 아마 2기 정도 되시나 봐요.
1: 네.
0: 그래서 지금 키모 세 번째 받고
1: 네.
0: 아마 뭐 두세 달 후에 수술도 받을 예정인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암 치료를 마친 환자분들 또 치료 중인 환자분들은 어떤 건강 관리가 필요할까요?
1: 그러니까 암 치료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약이라는 게 뭐 항암제 몇 가지, 수술, 뭐 방사선 이 정도였는데. 네네.

0: 요즘에는 면역 치료제도 좋은 것들이 많고요. 어. 그다음에 표적 치료제 같은 신약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학 분야를 통틀어서 이 암만큼 빨리 발전을 이루고 있는 분야가 없거든요.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약들이 나올 때마다 또 약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떤 약은 어떤 부작용을 잘 봐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거를 일반 내과 의사가 정확히 잘 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달마다 새로운 약들이 뭐 여러 가지가 새로 계속 나오고,
1: 네네.
0: 또 이제 과거에는 뭐 위암이면 A약, 뭐 폐암이면 B약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1: 아.
0: 이 A라는 약도 폐암에도 쓸 수 있고 위암에도 쓸 수 있고 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그런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1: 그러니까
0: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즘에 흔하게 쓰는 약 중에 렌바티닙, 렌디마라는 약이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 약은 전이된 갑상선암이나 뭐 간암이나 등등 여러 가지 암들에 사용되는데 이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게 혈압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면 이 약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더라도 이런 약을 사용하게 되면 혈압약을 용량을 올리든지 새로운 약을 추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주치의분들이 이제 그런 약에 대해 부작용이 되는 걸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암 치료도 직접 하고 이 약들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치료에 대한 그런 치료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위암 2기라는 분은 이제 보통 위암 치료가 옛날에는 진단되면 무조건 수술하셨거든요.
1: 네.
0: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술하기 전에 항암제를 세게 하고 그리고 최대한 암을 줄여놓고 그다음에 수술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뒤청소를 해야죠. 혹시 남아있는 암이 있을까 봐.
1: 그렇죠.
0: 또 항암제를 하시고. 근데 그 항암제가 굉장히 센 항암제예요. 그래서 그 항암제를 하시는 동안에는 메스크 꺾고 토하고 또 이제 설사하실 수 있고 영양 관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하시는 동안에 내과 주치의로서 같이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1: 아, 그렇지 않아도 그 가끔 멘트 올라오시는 게 많이 지치고 피곤하시고 힘들다고 항암하시면 그렇게
0: 맞습니다.
1: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라는 거는 빨리 자라는 세포는 다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암이 가장 빨리 잘 자라니까 암을 제일 잘 죽이죠. 그렇지만 우리 몸에 또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머리카락 세포라든지 입부터 항문까지 싸고 있는 점막이라든지 골수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도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타격을 입다 보니까
1: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0: 그렇죠.
1: 하는 거군요.
0: 네. 그다음 입안도 헐 수 있고 복통도 생기고 설사 그다음에 이제 빈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과 그렇게 안 하시고 일반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랑은 차이가 많습니다.
1: 사실 뭐 암이라는 것은 이 검진이나 예방에 누구나 다 저도 자신도 관심이 있고 그런데 이 연령별로 꼭 받아야 되는 무슨 검진 또 나름대로 습관에서의 중요한 어떤 부분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저희가 이제 모든 암을 다 검진할 수는 없고요.
1: 네네.
0: 이제 가장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암들만 검진을 하시라고 하는데
1: 네네.
0: 사실은 그 암들만 다 하셔도
1: 네.
0: 거의 60% 정도 되는 암들은 내가 평생 생길 수 있는 암의 60% 정도는 예방할 수가 있고요.
1: 예, 예, 예.
0: 근데 여성이랑 남성이랑 약간 다르죠. 근데 여성은 가장 흔한 게 이제 유방암.
1: 그렇죠.
0: 그래서 유방암은 40세 정도부터 메모그램이라고 해서 유방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초음파도 같이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 경부암이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건 20대에서 30대 때부터 그 이 자궁 경부암을 한 팝스미어라고 해가지고서요. 자궁 경부를 이렇게 솔로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세포를 보고 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피셨던 분, 특히 이제 하루에 한 갑을 20년 이상 피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50세에서 80세 사이인 분들은 폐암도 스크리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선량 흉부 CT라고 해서 폐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50세부터 검진하라고 했는데 요즘엔 45세로 내려왔어요. 그것도 최근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젊은 분들한테 대장이 많이 생기시고 특히 한인분들한테 젊은 분들에 생기는 대장암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45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분변검사, 대변검사를 하시든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흔하시죠.
1: 예, 예,
0: 전립선암 그렇죠. 50세부터 또 피검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암 그러니까 연령에 따른
1: 예,
0: 범진이
1: 예,
0: 있고요.
1: 예.
0: 예방 예방은 사실은 예방을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 습관 말씀드리고 운동하시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만 가지고서는 100% 예방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집안 식구 중에 암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내가 왜 암이 걸렸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암이라는 병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식생활 습관도 있고 내가 노출되는 환경도 있고 한데 제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 내가 타고난 유전자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뭐 노출되는 환경, LA에 뭐 공해가 있다고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렇죠. LA 사는데.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물론 건강한 식생활 습관하고 담배 안 피우시고 음주도 최소한으로 하시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뭐 종양내과 전문의만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 1차 진료 의사라고 그러죠. 일반 내과.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 같이 종양내과 전문의가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더 좋을까요?
0: 네. 그 보통 이제 암이 진단이 되시면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하던 치료는 다 손을 놓고 이제 종양 전문의한테 가가지고서 이제 암 치료만 포커스
1: 그렇죠.
0: 맞춰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암이라는 거는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시던 뭐 혈압이라든지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뭐 등등 다른 문제는 이제 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암 치료가 좋아진 점이 개별화된 치료를 하거든요. 개별화됐다는 거는 옛날 같았으면 뭐 무조건 유방암 진단되면 무조건 수술 뭐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암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약으로 먼저 치료해야 되고 어떤 거는 수술부터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방사선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표적치료 뭐 다
1: 그렇죠.
0: 다르거든요. 근데 이 가이드를 잘 받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어떤 종류의 의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암 치료를 잘 가이드를 받아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선이 아닌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암 치료를 잘 받으시려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병들이 같이 동시에 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외시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항암제 하시면 그 뭐 단적인 예로 당뇨가 갑자기 조절이 잘 안 되세요.
1: 그렇죠.
0: 근데 왜 그러냐면 항암제를 할 때 항암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쓰거든요.
1: 네.
0: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은 당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 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이게.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도 당이 올라가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1: 네네.
0: 그러니까 평소에 쓰던 당약보다 더 세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항암제를 하다 보면 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식사를 당뇨가 있으면 식사를 못 하시면 또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같이 봐가면서 이런 만성병들을 같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1: 그렇죠.
0: 그다음에 또 이게 종양 내과 의사랑 주치의랑 항상 서로 이게 소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이제 저희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암 전문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또 병을 관리하고 영양 상태 이런 걸 관리를 해야 제일 최선의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일반 내과 진료와 그 종양 내과 진료의 쉽게 얘기하면 콤비네이션이
0: 네네,
1: 잘
0: 그렇습니다.
1: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0: 제가 원래는 암 전문의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원래 한국에서는 가정의학과에서 주치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 의사로 수련받고 그다음에 일산에 국립암센터라고 있는데요. 국립암센터에서 그 암환자분들 주치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었고 언젠가 한 번은 암의 조기 검진 예방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다 치료 끝난 다음에 생존자 관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으로만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그냥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러시구나. 오시기 전에 제가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건강 상식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TV에서 100세 드신 분이 아침 식단을 공개를 하셨는데 뭐 채소 주스하고 그다음에 뭐 뻔히 아는 뭐 달걀 삶은 거 고구마 뭐 야채 치즈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을 식습관을 가지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아침을 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얘기 나온
0: 아, 물론입니다. 식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1: 아.
0: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몇 가지만 특히 이제 우리 한국분들이 네네. 대부분이 청취자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거든요.
1: 그렇죠.
0: 밥, 뭐 면 이런 거 많이
1: 드시죠. 어쩔 수 없죠.
0: 다 예. 그게 우리 주식이니까.
1: 네네.
0: 근데 사실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거는 약간 염증을 유발하는 식단이에요.
1: 아.
0: 사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우리가 뭐 늘 해왔던 식사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하루아침에. 예. 그래서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게 그 복합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제 흰 쌀밥이나 흰 면 이런 거는 드시면은 바로 흡수가 돼가지고 당이
1: 아.
0: 쫙 올라가거든요.
1: 예.
0: 그런
1: 예.
0: 거 말고 이제 잡곡 이런 걸 드시면 잡곡이라는 건 겉에 껍질이 소화가 돼야
1: 네.
0: 안에 있는 게 흡수가 되니까
1: 와.
0: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잡곡을 드시고 그다음에 절대량 드시는 거를 줄이시려면 식사 전에 야채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신선한 야채 그거를 미리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
1: 아, 그러면 포만감이 있으니까
0: 그렇죠. 포만감이 있으니까 드시는 양이 좀 줄거든요.
1: 아.
0: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월화수목금은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고 토요일이랑 또 주말에는 또 좀 드시고 싶은 거 가끔씩 드시고
1: 아.
0: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전이거든요.
1: 그렇죠.
0: 이거는 뭐 단기간 이렇게 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장기전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좀 내 식사 원래 식단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건강하게 드시는 그 장기전 하시는 걸 권합니다.
1: 아, 그 한국의 유명한 그 가수 박진영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TV 나와서 얘기하는데 본인이 나름대로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0: 네.
1: 하는 얘기가 좋은 걸 많이 찾고 먹는 게 아니고
0: 네.
1: 일단 몸에 나쁜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0: 그렇죠.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저한테 오셔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 1번이 금연이에요.
1: 아.
0: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요 아무리 식생활을 건강하게 하셔도 그 담배 자체가 암 유발하는 위험을 워낙 높이기 때문에 이 건강한 식생활 습관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 아.
0: 안 좋은 거를 끊는 게 사실 1번인 거는 맞고요.
1: 네.
0: 특히 이제 담배가 1번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좀 이렇게
1: 네,
0: 좀
1: 네.
0: 줄이시고 하시라는 거 그다음에
1: 네, 네.
0: 이제 포화지방산 튀긴 음식 이런 거 줄이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죠.
1: 아,
0: 네.
1: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뭐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이고 현재는 플러튼에 위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는 LA 쪽도 개원 예정이시라고.
0: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암 전문의를 LA랑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10여 년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LA에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1: 아.
0: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일단은 오렌지 카운티 오픈을 했지만 내년에 이제 LA도 오픈을 해서 여기서도 주치의를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1: 근데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 잠깐 말씀드리면
0: 네.
1: 명의가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플루톤이 LA에서도 멀다면 멀지만 내 건강을 생각하면 뭐 위치가 어디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올바른 의사분을 만나서 내가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0: 네네.
1: 그게 중요한 거니까
0: 네네.
1: 그거 뭐 크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0: 네네.
1: 그래서
0: 네.
1: 뭐 안타깝게도 LA 내년에 오실 때 기다렸다 가지 그거보다는
0: 네.
1: 먼저
0: 네.
1: 가서
0: 네.
1: 내 몸을 관리를 받는 게
0: 네네.
1: 조금
0: 네네.
1: 더 현명한 일이 아닌가
0: 네.
1: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옛날부터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저도 지금 사실 샌디에고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있으세요.
1: 아, 네,
0: 그런데 네.
1: 네네.
0: 그러니까 사실 왜 내가 사는 지역이 주치를 그러니까 정하는 요인이 돼야 되나?
1: 아,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LA 살면 거기서 15분 반경 내에서만 보통 주치 찾고 이렇게
1: 그렇죠.
0: 하시는데
1: 네네.
0: 사실은 요즘에는 이게 텔레헬스라고 해가지고서 화상 진료도 되고
1: 아.
0: 다 진료가 되거든요.
1: 네네.
0: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치가 해결하는 문제 중에 90%는요 화상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1: 아,
0: 수 있고요.
1: 예.
0: 그렇지만 이제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가지고 있는 컨디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매니지하겠다, 어떻게 치료하겠다. 그거가 처음에 잘 돼 있으면은요. 그다음에 뭐 오시는 것도 되지만 화상으로도 얼마든지 진료할 수 있고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점점 앞으로 세상은
1: 네.
0: 거리에 제약이 없는
1: 네.
0: 그런 주치를 아마 결정하시는 그런 세상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시군요.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57-888-9919 657-888-991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돌아왔는데 마지막으로 건강 메시지 한번 주신다면.
0: 네네. 제가 아까 뭐 100세 건강 우리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죠. 그 사실은 암 안 걸리고 암으로 안 돌아가시면 100세 건강이 가능합니다.
1: 아, 예, 예.
0: 왜냐하면 암이 아니면 뭐 심장 질환, 사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다음을 있는데, 그러니까 암 관리를 잘 하시면 지금도 여성분들은 평균 수명이 90세 가까이 되시지만,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고 조기 검진하고 암을 잘 아는 주치의를 만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면은요. 그 다음에 또 암 치료하신 다음에 또 생존자 관리를 잘 하시면은 100세 건강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아무쪼록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0: 네.
1: 네, 앞으로 좀 많은 분들이 우리 박사님과 함께 좀 건강한 삶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9: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13: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4: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3: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

네, 좀 더운데 빙수 같은 노래 한곡 했습니다. 아, 이렇게 빙수 같다고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시원한 노래를 듣다 보면 빙수 같다는 생각도 들고 데니씨님 참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철님 항상 우리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비비안님도 바쁘신데 들어오시고 다들 인사 드시고 카톡 한지 엄청 오래된 것 같다고 하루만 지나도 그렇다고 저만 그런가요? 저만 짝사랑하고 있나 봐요. 아니에요. 다들 짝사랑이 아니고 진하게 사랑들 하고 계시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4시 40분이면 조금 여러분들 기력이 떨어지고 점심 식사 하신 분들도 출출할 때 저도 배고플 때가 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간식을 만일에 못 하시더라도 음악으로라도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배를 채우는 그런 시간 조금만 우리 에너지 업시켜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합니다. 잠자는 공주 신유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신유의 잠자는 공주였습니다. 이 노래가 2008년도 우리 신유 씨가 가수로 데뷔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노래입니다. 저하고 데뷔 후 동기입니다. 아, 어느덧 우리 신유 씨는 중견 가수가 됐네요. 자, 잠자는 공주의 노래를 들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왕자님은 어떤 꿈을 꾸는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박성원입니다.

0: 네, 박성훈과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9: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8: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9: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8: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0: 네, 오늘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아, 이은아와 함께한 나에게 사랑이란 것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인데도 많은 분들 와주셔서 아이고 샌디님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 편안하고 좋은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비비안님도 그렇고 전부 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5: 213-427-5500, 427-5500.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9: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8: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9: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8: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9: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0: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2: LPGA에서 첫 승을 신고한 뒤 무려 10년 2개월을 기다려왔고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신지은, 네, 한국 골프 선수의 얘기로 지난 주말 화제였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골프 선수가 아닌 게 참 다행이다. 즐기는 우리가 정말 위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도 5년이나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망 위험도 낮아졌고요. 아무래도 규칙적인 걷기, 근력 운동, 사회적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웨덴 골퍼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추적 연구인데요.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베데스다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성경은 베데스다 못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병자가 몰려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졌는데 물이 끓어오르면 누군지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은 설명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휘졌는데 누군지 먼저 들어가면 병을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그 물이 끓어올 때를 기다리면서 몰려들어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 원어로 베데스다인데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이트 헤스다,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헤스다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 환경의 문제, 어려움, 절망에 찬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베데스다 목가에 맹인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베데스다의 못에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늘 잘못된 길을 가는 영적인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몸이 한 군데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마음이 마비되어 가지고 늘 편견과 오만에 치우치고 생각이 잘못돼서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외골수로 나가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문제와 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그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갖가지 문제와 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고 의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중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5장 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목가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는데 아마 중풍병을 앓았는지 몸이 마비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물에 뛰어들어갈 때 그는 늘 지켜만 보고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보셔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고 절망에 처해 있을 때, 말 못하는 고민과 아픔과 질병을 안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을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제가 낫기 원합니다, 지금 이 병을 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남탄만 했습니다. 5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먼저 들어갑니다. 남 탓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남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의 손을 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분명히 그런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낫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고 남 탓을 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입니까? 이 38년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세를 보내요.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방자를 치는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시고 애굽의 바로 왕의 큰아들부터 모든 첫 태생 수컷은 다 죽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갔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고 홍해를 갈라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주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불평해서 2년 동안 광에서 돌고 돌다가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40일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40일을 돌아보고 난 다음 저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땅이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는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서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메뚜기.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밤새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32절 33절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뒤로 돌아이 갓 해서 38년을 또 돌았습니다.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셨는데 2년 동안 걸려서 거기 왔고 다시 뒤로 돌아이 갓 해서 광야에서 38년을 또 돌고 40년을 채우고 난 다음 그들의 후손만 긍정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놓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부정적이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과 이것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항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원망불평으로 뒤덮인 나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나가면 그 같은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다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남탓을 했어도 예수님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하튼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좀 삐딱하게 나가고 잘못된 삶을 살고 원망 불평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염려근심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라.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상처에서 일어나라. 더 이상 그 자리에 누워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누워있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이 자리를 내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밤낮 누워서 남탓하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우자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렇게 남탓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 붙잡고 이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가기 위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베데스다 못이 끌어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휘저을 때만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베데스다 못을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그 베데스다 못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 끌어오르는 물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이트클럽의 DJ 출신으로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38년 된 병자처럼 살다가 예수를 만나 목사가 된 장광호 목사님 소개합니다. 온 세상 약속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린 시절에 정말 좀 문제 있는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를 때리는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매일 5시간씩 매를 맞았대요. 그러니까 막 분노, 원망, 미움 막 그게 가득 차서 세상을 저주하고 완전히 삐뚤어져 나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폭주적이 되었고 공업고등학교 야간에 입학했는데 1년도 안 남기고 학교를 때려쳤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노래하며 춤추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수가 되려고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또 기획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18살 나이에 나이트클럽의 DJ가 됐는데 DJ는 뭐냐면 음악 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DJ 그 하는 선배들이 말하기를 너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군대 가서 군대 문화선전대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다시 사회에 적응하라. 그래서 어린 나이에 떠밀려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베데스다 못을 이끌어오르게 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광호야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 대한 길이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런 꿈도 인생의 계획도 없이 원망, 불평, 미움, 원한 속에 살고 있던 저를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군생활하면서 주일날 손꼽아 기다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참들이 주일날 꿰부리고 교회 간다고 갖다 놓으면 두들겨 팹니다. 그래도 두들겨 맞으면서도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은 그가 군종병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군종병으로 뽑히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원래 신학생들에게 그 자리를 주는데 그 교회 간부가 보니까 얼마나 믿으면 좋은지 저 열심히 없는 신학생보다 이 친구가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이 광호 청년이 뭐 매일같이 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에 하루 종일 나가서 교회 봉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대로 했는데 그 앞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중퇴다가 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0: 교회가 사실 사랑으로 그를 품어줬어야 되는데 교회도 받아주지 않았고, 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나이트클럽에 가서 디젤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가서 돈을 막 벌고 잘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다가 막 하고 주님을 얻어맞았습니다. 꽝 얻어맞았는데 온몸이 아파 드러누는데 물도 마시지 못하고 링거를 꽂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주님을 떠나 주님의 채찍의 망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는 나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힙합 가수가 되어서 종로 한복판에서 춤을 추며 노방전도를 합니다. 이 힙합 가수가 뭐냐면요, 1970년대 생겨난 것인데 길거리에서 이게 브레이킹 댄스도 하고 춤추고 하는 그런 그 힙합 가수가 돼가지고 CCM 가수들과 함께 PK라고 하는 힙합 사역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노방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힙합 찬양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딸 예우리가 심장이 멈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심장이 다시 뛰었는데 1년 내내 이 아이가 고통을 겪는 동안에 그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광호야, 나는 매일 죽어가는 아이들을 본다. 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서 뒹굴러 줄 수 없겠니? 그 뒤 신학교를 졸업한 후 다음에 강화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강화도에 가보니까 깨어진 가장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매일 30명 넘는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아버지를 모셔드려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코스타에 가서 그가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은 간증을 합니다. 나는 10원짜리 인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검정고시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10원짜리였던 저의 인생이 10억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베데스다 모시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끌어올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고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시작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 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미국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1776년 미국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식민지,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보면 영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약한 식민지에 불과한 나라였는데, 이 독립전쟁을 벌였단 말이죠. 그 세상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5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눈부신 그러한 도약 발전을 하게 되죠.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문화, 그리고 선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완전한 나라는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실수와 이 갈등과 또 실패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미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난 2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용해 주신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미국이 받은 그 축복의 뿌리는 어디 있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미국을 25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삶 속에 잘 적용하셔서 정말 미국에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신 이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이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17세기 초에 영국에서는 영국교로 이 성공회에 따르도록 그렇게 강요되어질 당시에 이 청교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이 필그름이라고 불리우는 이 청교도들이 약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 도착하기 전에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서약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서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와 이 자치 정부를 세우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다 세워질 때 미국처럼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이 국가 형성의 중심이 된 그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이 정착민들이 가진 이 개신교 신앙은 이 미국 사회의 가치관과 제도의 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1776년 이 독립선언서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것은 인간의 권리가 왕이나 이 정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 국가의 기초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당시에 이제 처음 이 나라를 세우고 이제 헌법을 만들 때 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이렇게 그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아주 법률적으로 규정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이 알렉스 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빨리 강대한 나라가 됐는가, 부강한 나라가 됐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미국의 성공 비결을 찾기 위해서 항구도 가보고 농장도 가보고 그리고 광산도 가보고 정치 제도도 연구하고 또 의회도 가서 대화들도 해보고 살펴봤는데 미국의 진짜 힘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을 보면서 이 미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아,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의 어떤 이 군사적인 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요구하기보다는 교회에 모이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서로서로 도와주는 그런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그런 그 은혜 중심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아, 이 미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조지 워싱턴 이 초대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식 때 하는 것을 보면, 예? 성경책 위에다가 당선자가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선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스며있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한 나라는 아니고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강성한 나라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이유는 오늘 이 본문 시편 33편 12절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교회, 하나님 중심,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God first, 하나님 제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찾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혜의 자연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나라에 주신 놀라운 자연의 축복입니다. 모든 이런 자원들과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축복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미국이 받은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미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의 위대함보다 이 미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사랑하신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나라에 반복해서 영적 부흥을 주셨어요. 영적 부흥을.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타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타락하면 무너지고 위기가 오면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다 어느 정도 이제 역사를 봐보세요. 다 타락하고 위기가 전쟁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서 나라가 쇠퇴해지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250년 동안 이 역사를 보면 이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꼭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 여러 차례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다시 그때마다 교회를 깨우고 잠자는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함으로 이 미국을 다시 그렇게 쇠퇴하지 않도록 번성하도록 계속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2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독립이 됐어요. 독립 직후에 미국 사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사람이 뭔가 이 긴장감이 풀려지고 이제 독립되고 자유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찰스 피니 같은 부흥사를 세웠어요. 이런 부흥사들을 통해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에 노예 폐지 운동도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사회 개혁 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교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857년 정오 기도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미국의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실업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금융위기와 경제 공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뉴욕의 한 평신도가 점심시간에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아 램피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평신도 사업가였는데 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뉴욕 전역으로 퍼져가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 운동은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때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906년 이 아주사 스트릿 부흥이었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작은 집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이 윌리엄 시머라는 이 흑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모이는 사람마다 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 백인 흑인 사실 따로따로 모이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냥 백인이고 흑인이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고 할 것 없이 그냥 그 한 공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회개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네 번째는 1960년에서 70년대에 바로 이 지저스 무브먼트, 이 예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는 어떤 그런 사회였냐면 이 젊은이들이 마약하고 이 타락해가는 겁니다. 그 머리를 길게 기르고 이 히피족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렇게 타락하면 정말 미래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 찬양을 집회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난 이 히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히피족들이 회개하고 변화받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간증하고 집회하면서 엄청난 이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의 이 현대 이 찬양이라든지 이 복음주의 운동의 중요한 뿌리가 이때 이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네 번의 이 부흥운동의 특징, 공동점이 뭐냐면, 미국이 어려울 때, 침체될 때,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를 위해서 사용하신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네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나라를 세계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축복하시는 목적, 그 나라만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국만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미국을 축복받은 나라로 세워서 전 세계를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복을 나눠주는, 유통하는 그런 복받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그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그 첫째는 바로 자유세계를 지키게 하셨어요. 미국을 사용해서. 그래서 20세기 전반기에는 여러분 인류에게 큰 위기가 온 게 뭐냐면 이 군국주의, 파시즘, 나치즘 이러한 이념을 가진 나라들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일에 나치즘이나 이 군국주의자들이 정말 승리했다면은 지금은 전 세계는 완전히 이상한 나라로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해서 그런 나라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셨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미국을 사용해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게 뭐냐면 이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자유화 신앙을 억압하는 이런 체제들, 이런 그 공산주의가 확산되어지는데 경험되어진 나라가 바로 한반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6.25 전쟁이 바로 그 예예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국가를 이 북한에 세우고 이 중국과 이 소련과 손을 잡고 남침을 한 거예요. 예. 그때 만일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한반도는 완전히 적화가 된 거예요. 그건 자유민주주의는 날아간 겁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각 교단마다 세계적인 그렇게 큰 대형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주간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예배를 드려요? 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중국 시온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그 시온교회는 이 지하 최대의 교회입니다. 이 조선족 그 목사님 김명일 목사님, 이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 교회를 지금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다 내리게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진 대신 시진핑 사진 붙여놓게 하고, 그 다음에 조선족들은 이제 자유롭게 한국말로 예배 드리던 걸 중국말로 예배 드리게 하고, 보이지도 못하게 하고,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이분도 작년에 구금이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망명해가지고 지금 시카고 있었고, 그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금도 보내고, 우리 미주보훈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모금운동을 하고 또 석방운동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정식으로 김명일 목사님을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 석방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지난주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트럼프 형님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분, 한국 국적을 가지신 선교사님들, 한국분들이 지금 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어서 이 석방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좀 자국민에 대한 그런 보호적인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석방도 요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미국이 이렇게 정말 강대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사실 미국은 희생을 해가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지금도 평화 질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군사력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지금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에 다 미국 선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데 전부 미국 선교사들이 지금 다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미국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미국을 축복하신 이 증거가 뭐냐? 이 나라를, 이 미국을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미국에 자유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미국에 풍요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미국에 부흥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미국은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로 그렇게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면서 미국은 정말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885년 인천항에 미국의 두 선교사가 발을 내딛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 한 번은 감리교, 한 번은 장로교. 이 선교사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손에 총을 가지고 왔습니까? 무슨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왔습니까? 성경, 복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 것은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그들이 세웠던 그 씨앗이 지금은 엄청난 대학으로, 엄청난 병원으로, 엄청난 기관으로 그렇게 크게 열매를 맺고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44년 전에 이 남가주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민자로, 이민자들의 교회로 세워진 이 은혜교회가 계속 한결같이 선교하고 선교하고 나눠주는 일을 계속 했더니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단일 교회로 전 세계 가장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번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너무나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사랑하셨고 이 미국을 크게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쓰고 계신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되고 앞으로도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로 모든 악법들이 다 철폐되어지고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고 다시 미국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미국 서부 롱비치의 한 교회. 매주 주일이면 늘 앞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20년.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에는 흔들림 없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음 안에서 두 아들을 정직하고 사랑 깊게 키우기 위해 매일을 기도와 봉사로 채웠습니다. 어느 봄날 두 아들은 집 근처 절벽이 낀 산속에서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깎아 만든 창을 던지며 전쟁 놀이에 열정하던 그때 저 멀리서 말바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지역의 저명 인사가 병마를 타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우연히 비극으로 변했는데요. 던져진 창 하나가 말의 눈을 스쳤고 놀란 말은 미친 듯이 몸을 날뛰었습니다. 채두 발짝도 못 가, 말과 기수가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래는 돌투성이 협곡이었습니다. 저명 인사와 병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아들은 피고 속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판사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누가 창을 던져 말의 눈을 찔렀는가?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둘다 자신이 했다고 하는가? 사실은 한 명만 했을 텐데. 그러나 형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형제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방청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법정으로 부르시오. 잠시 후 검은 옷차림의 여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법에 따라 한 아들만 사형에 처하면 됩니다. 그런데 형제는 서로 자신이 범인이라 주장하고 있어. 부인이 한 아들을 정하시오. 법정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방청객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 어떤 답을 찾아 헤매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조용히 눈을 뜬 그녀가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순간 법정안이 슬렁였습니다. 판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작은 아들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큰아이는 제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아이는 제 몸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판사는 더 의아했습니다. 부인,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고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판사님.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귀하죠.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배운 신앙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제 친아들을 살리고 전처의 아들을 죽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법정은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판사조차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판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재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 인간애로 감동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굵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그 순간 법정 안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함성을 지르지 않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한 가족의 사랑과 신앙이 만들어낸 위대한 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롱비치 법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록 많은 실수와 과오를 저지르기도 하지만요.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런 곳에서 비롯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두 아들의 아름다운 우애, 어머니의 순고한 결단, 그리고 가정에서 길러낸 진실한 인성, 그것이 한 나라의 품격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불러도 싫지 않은 어머니, 어머니의 숭고한 믿음을 그려봅니다.

0: 생명의 말씀 여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하나님의 섭리라 여기고 하시는 일을 보면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 창조 이래의 역사 속에 오늘도 반복되는 양상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역사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을 보면은 참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이나 이게 잠언에 보면 이 정로로 행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른 길로 간다. 제일 안전한 것은 우리가 정로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상황의 시대적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할지라도 정로로 가면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아주 이 유튜브 보내고 이게 재미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할게요. 하도 우리가 한국이 상상 외로 덥고 후덥지근하고 하니까 어린 꼬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보일러 좀 꺼주세요. 그래요.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으로도 얘기할 때 보일러라고 그래요. 보일링. 앞으로의 세계는 보일링 된다고 그래요. 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도 금년 지난 내년이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점점 더. 그 원인 아시죠 여러분이? 북극에 이미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어서 해일이 일어나고 예, 지금 이제 지대가 낮은 지역은 이제 물에 잠기는 그런 지구상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순전히 환경의 문제로 우리 오존층을 파괴해버렸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에 물이 있었거든요. 하늘에 궁창에 물이 있었고 바다에 궁창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위에 비를 쏟으셔서 하늘의 궁창이 열렸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샘물이 터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의 물과 이 지상의 물이 터지니까 이 지금 땅은 물에 잠길 수밖에 없죠. 그 증거로 지금도 높은 산에 가면 조개가 발견되잖아요. 그 당시에 홍수가 났다는 걸 증명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는 물이 없고 이 지상의 물로 오늘 살아간다. 이제 그렇게들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한순간이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여기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가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올라가려면 오늘의 이라크라고 하는 땅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라크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라크의 전쟁의 땅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면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돼요. 당시에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면 그들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쪽에 해변가를 올라가든지 이쪽에 우회해서 이렇게 다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지금 전부 찾아봐요. 1장 8절을 항상 이게 기준입니다. 1장 8절을 자, 우리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120문도가 약 500여 성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름을 받은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올라가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다 계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받는 성령이나 오늘 여러분이 받는 또 우리가 받는 성령이 다 같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 파워를 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계의 권능을 받고 이후로 예루살렘, 온 유대, 유다는 예루살렘 이 밑에입니다. 지정으로 보면 유대 땅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표어를 주셨어요.

아수르가 정복한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피와 하나님의 유대 백성의 피가 섞인 혼잡한 그런 땅이, 원래는 여기가 북이스라엘 왕조의 그거 수도였어요. 거기가. 거 이제 수가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물 한 그릇만 나한테 달라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산으로도 말고 이 땅으로도 말고 우리가 드리는 그곳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데, 이 사마리아는 신이 많았어요. 이방인의 신이, 자, 보셔요. 한 나라에 사람이 오면은,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여인들이, 많은 여인들하고 결혼할 때 여인만 와서 결혼해요? 아닙니다. 그 여인이 데리고 오는 부족과, 그 다음에 이 우상,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게 돼요. 참 묘합니다. 그래서 잡신이 들어와가지고, 이방의 사마리아 땅을 유대 여인들하고 이렇게 합해서 이방의 땅이 이제는 혼잡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볼때 저주의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요, 완전한 이방인도 아닌 혼잡한 그런 사마리아 땅을 이제는 창조하시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속하신 후에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수가성의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쉬었다 갑시다. 오늘날 중동의 땅이 전쟁이 어느 날 끝나서 평화의 나라로 올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기는 전쟁이 있고 불신이 있고 대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답이 답인 것 같아요. 이 전쟁 중에 사람 제일 무서운 것이 사상 간의, 또 종교와 이념 간의 전쟁이 제일 큰 겁니다. 그거 고치기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그 역사는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순교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스데반도 일설에는 사마리아 땅에서 온 사람이다. 일곱 집사가 이제 나온 중에 그런 전통의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마리아에게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은,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는다.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유대 백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 세계 인구로 볼 때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외세의 권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열국에 혹시 이스라엘이, 미국이 돕지 않는다면, 돕지 않는다면 뭐 전쟁이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신도 무기와 많은 군사력은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열강의 나라들이 그 땅을 보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도 이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완전성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일곱 집사 중에 그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빌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인데 전도를 했어요. 4절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자, 복음이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술사 마술사예요.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악의 영에도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병을 고쳐요. 무당도 병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병 치유는 많은 못하죠. 병을 고친다기보다도 병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구슬할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무당은 그 앞에서 춤추는 여인이 되는 춤치는 뭐 남자가 됐든 여인이 됐든 왜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귀신을 달래서 여기서 떠나가 주세요. 비켜 주세요. 잡수실 거 잡수시고 가세요. 그게 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세로서 우리는 그 병도 낫게 해주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마술을 행해 가지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그 말을 따르면서 이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믿게 되었어요. 자,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기 때문에 저희가 따르더니 빌립이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때 시몬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13절 말씀 보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랬다. 자, 여기 표적과 능력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이후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이후로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권능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시면서 절대 사단에게 눌려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에게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나를 보혜사 성령으로 대신해서 나를 인생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변치 말고 꼭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병마다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때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100번을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을 만나고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죠.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고,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기도로 충만하심, 그것이 바로 성령충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시몬의 행위를 봅시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마음을 다하여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빌립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단 말이에요. 시몬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행하는 그 능력보다 아마도 더큰 능력인 것 같아요. 비교해서. 자,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을 듣고, 이미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모임에서 이제 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굴 결정하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우리는 이두 구절에서 중요한 것을 살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 때에 성령 받기를 우리는 같이 구하는 겁니다.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된게 성령 받기를 우리가 같이 구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확신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여기서 볼수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에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을 그때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꼭 안수를 해야 되느냐?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머리에 안수를 할때 그때 성령을 받겠느냐? 저도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머리에 안수하실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저도 체험을 했어요. 그 몸의 변화를 내가 느꼈어요. 그렇게 안수할 때에 꼭 안수만 하여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친근함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안수를 안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0: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서 구하시기 위해서는 환경을 초월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분에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성교지에 있는 분에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또 가까이에서는 안 쓰는 안아주든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는 안수자의 그 친근함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때뭐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해석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때에 시몬이 사람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거 아니잖아요. 당장 베드로가 2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네가 그 돈으로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몬의 신앙 태도는 혹시 오늘도 우리들이 그렇게 가질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기도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여기지만은 내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다면은 형식적인 태도에서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믿는 이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했어요. 믿는 자를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행위나 그 믿음에서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의 태도는 이름은 껍데기는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전적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 의지를 가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상황에 어떤 곳에 가든지 이게 우연이었어. 천만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안내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권능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믿음의 생활은 신앙의 생활은 성령 충만한 생활이다. 이렇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1: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안나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해서 안나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선지자 안나가 살았던 시대 이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의 짧은 구절 뒤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치열했던 정치적 종교적 배경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폭정이 치닫는 그러한 시대,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고 로마의 앞잡이었던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이 유대를 통치하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과 잔인한 폭정에 시달렸으며 신앙적 자유마저 억압받고 있던 그러한 시대, 영적 암흑기와 침묵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 유지와 권력 투쟁에만 골몰했고 성전은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소외된 자들의 슬픔, 가부들의 비극이 있었죠. 당시 유대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가부는 경제적 권리가 전혀 없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그걸 나거나 타인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했기 때문에 안나의 84년 인생 혹은 가부가 된 지 84년은 생존 자체가 기적인 눈물과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자들의 기다림, 이러한 절망 속에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 속량만을 바라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었던 거죠. 성경은 이들을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안나는 바로 이 남은 자들의 대표적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불행하고 기구한 인생을 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예요. 히브리어 이름으로 한나에서 유래된 이 이름의 뜻은 은혜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그녀의 현실은 고달팠어요. 결혼한 지 겨우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고 그 시절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던 가부가 되어서 홀로 오랜 세월을 버텨나가야만 했습니다. 자녀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저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안나는 인생의 깊은 슬픔과 고독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영적 통로로 삼았던 귀한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직접 만나는 최고의 복을 누린 이 안나의 신앙생활을 세 가지 특징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안나의 신앙은 어떤 어떠한 모습인가? 이 시간 안나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면 훌륭한 사람을 나의 모델의 목표로 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경배의 대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들라면 여선지자 안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생활이었나? 첫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안나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특징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버팀목이었던 남편을 잃었을 때도 안나는 세상에 일어나 쾌락을 구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 성전을 자기 집처럼 여겼던 겁니다. 또한 영적 거룩한 습관을 가졌던 분이에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첩도예요. 소속감과 안전을 가지고 있었죠. 세상에 소외당하고 보호받지 못했던 가부 안나에게 성전은 가장 완전한 피난처이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의 보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이것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건강 상태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가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나 때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30절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한나와 같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장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많은 예배가 드려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장소 자체에도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현장에만 와도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은혜 받거나 기도하기가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양우리와 같아서 우리 떠난 양은 이리에 잡혀 먹힐 수밖에 없죠. 세상과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혹은 교회는 사막의 오아스와 같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엘림 오아시스에 있었던 것처럼 사막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갖 도우심이 하나님이 세운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실시하는 모든 공적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잘 배워서 하고 교회 지도를 받아가면서 해야만 합니다. 요즘 사이비 공간에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과가돼요. 이단이 따로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바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은 다 이단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나처럼 교회 중심의 생활을 잘하는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나는 자기를 드리는 신앙 생활이었어요. 안나는 성전에 멍하니 앉아 시간만 보내지 않았고요. 그녀는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금식은 내 육체 욕망과 인간적 의지를 꺾는 행위이고 기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경건이었죠. 84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의 자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영적 깊이의 축적이 있었어요. 안나는 오랜 세월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며 영성을 깊이 쌓아 올렸던 분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나는 자신의 약함과 고독을 기도의 불씨로 태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기도가 호흡이 되고 금식이 삶의 절제가 되는 영적인 부지런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줄 믿어야만 합니다. 37절 주야에 금식하며 섬기더니 주야에 금식하며 섬겼다는 것은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동기가 여러 가지지만 금식의 동기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안나의 경우 순탄치 않은 그의 인생과 관련이 깊어요. 성경이 소개하는 안나의 인생은 그의 출가와 가부 생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출가 후 7년 지나고 가부가 되면 84년이라 했으니 그의 나이가 약 120대쯤 된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겠어요. 젊은 청산가부로 일생을 가부로 보냈으니 말입니다. 당시 가부는 의지할 것 없는 극빈계층에 속했어요. 젊어서는 젊어서 늙어서는 늙어서 고달팠던 것이 가부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안나는 자기 몸을 죄에 드리지 않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몸이 보통 물건입니까? 이것은 강력한 영적 투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부를 돌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죄에 드리거나 염려와 근심과 고독에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나는 온전히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안나를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 있어요. 성경의 언급은 단지 족보 추적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누엘은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시레바여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곳에 붙인 이름 두니엘과 같은 이름이에요. 안나를 이 이름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의 간절한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부부가 똑같이 갈 수 없어요. 대부분은 다르게 가죠. 남녀의 장수의 차이를 보면요. 옛날에는 8세, 요즘은 6세 정도로 여자가 더 오래 산대요. 그래서 혼자 여자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남은 인생 재혼할 수도 있지만 비율은 나와 같이 혼자 지낸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것은 가정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기리님의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나처럼 기도로서 남은 여생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서 5장 5절부터 6절에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으니라 했어요. 우리는 남편이 있든 없든 아내가 있든 없든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데 성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생활이 되었어요. 36절에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리고 30절에 섬기더니 이 말씀으로 보아 죽도록 충성했음을 보게 되죠. 나이 많아 늙었다고 뒤로 빠지거나 못한다고 핑계하지 않았어요. 잘 아셔야만 합니다. 연세 많다고 못한다 안한다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정년이 어디에 있으며 봉사의 정년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전 세계 최고령으로 등극한 미국의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제랄틴 탈리 씨가 내 삶은 하나님 뜻에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으며 여러분의 손에도 내 손에 없다고 했어요. 그녀는 금년 5월 23일에 116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파티를 했어요. 그녀는 오랜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탈리 씨는 현재까지도 미시간 잉크스테이차드 에루살렘 선교 침례역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예배당 맨 앞줄 근처에 그녀를 위한 자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지만 사람이 잘못해서 더 빨리 늙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안나는 예수를 만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38절에 마치 이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이에요. 늘 기도하고 섬기며 지금도 예수를 만나는 거죠. 큰 체험으로 다가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체험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않거나 자기 생각과 주장과 습관을 버리지 않는 등 잘못하기 때문에 체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요, 성령께서 기도줄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할까 염려하거나 내 기도 제목으로만 채우지 말고 기대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신기하게 기도의 실타리가 풀리듯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생명이 더 풍성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방언할 때도 방언 따로, 내 기도 따로 하면 방언의 신비함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방언은 성령께 해주시는 기도이므로 어떤 것에 생각을 집착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떠오르고 생각나면서 주님의 뜻이 나에게 채워지게 돼요. 이 훈련이 잘 되면 영적으로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다와 같이 기도를 잘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여든도의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다가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흐름에 따라 기쁨으로 자연함으로 봉사하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기품 목사님의 복음 사역 뒤에는요, 윤함의 사모님의 성김과 봉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실 선교는 유창한 설교나 심오한 신학 강의나 놀라운 이력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사랑과 성김과 사랑의 봉사로 이루어지는데, 이 윤함의 사모님은 사랑의 성김과 사랑의 봉사로 그 제주도 일대를 복음화 이뤘다 해도 과연 가언이 아니에요. 그녀는 항상 머리맡에 약상자와 성경책을 두고 자다가도 부리면은 벌떡 일어나 제주도민들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인들 중 누가 운명하면 항상 달려가서 시체를 목욕시키고 얼굴에 화장을 해준 다음에 손수 만든 그러한 수혜를 입히고 밤새 육아력을 이루어했대요. 누가 아이를 낳으면 달려가서 아이를 받아주고 산모와 아이를 돌봐주었어요. 그녀는 또한 그늘진 곳에서 울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던 여인입니다. 그의 집은 항상 아침에는 거짓대들로 낮에는 나병환자들로 가득 찼대요. 손이 떨어진 나병환자에게 손수박을 떠서 먹여주었대요. 나환자들이 돌아간 뒤에도 그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유남의 사모님은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 사모님의 가슴에 채워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순수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남의 사모님은 이기쁜 목사님과 함께 제주도의 밤하늘을 밝게 비춘 사랑과 성김의 밝은 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봉사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죠. 다섯 번째 안나는 예수를 전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성전을 지키며 주야로 기도하던 안나에게 인생의 최고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을 대면하게 된 거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 갔다 했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성육신하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늘 깨어 기도하던 이 안나는 단번에 이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아봤어요. 여기서 아기 예수를 본 안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던 거죠. 오랜 기다림이 응답받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안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구원을 기다리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바로 메시아임을 넓히 선포했어요. 그녀는 신약성경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중 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안나의 신앙은 나홀로 거룩함을 즐기는 폐쇄적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난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었고 절망에 빠진 세상에 소망의 복음을 외치는 전도와 증언의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 만나야 예수를 잘 전할 수가 있어요. 안나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나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사모했어요. 그리고 만나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도회란 전도하는 회예요. 교회 살림도 잘해야지만 살림만 하라는 회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구상하고 힘쓰고 물질을 쓸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결실은 하나님이 맺어주니까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전도회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믿고 본받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안나 선지자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나처럼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자기를 드리며 충성하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랑하는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나처럼 약속을 성취받은 삶으로 여러분 안나의 인생 전반들은 슬픔과 결핍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성경 중심의 삶, 눈물의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채워진 그녀의 인생 후반점은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고 복된 신앙의 삶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누린 여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 역시 저마다의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현장에서 안나처럼 성전을 찾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 삶에도 반드시 찾아와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시대에 안나가 되어서 성전을 지키고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구원을 증언하는 복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질문이 있어요. 나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까? 아니면 안나처럼 주님의 전 예배자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등불은 끊이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안나의 신앙생활 본받는 우리 나눔과 성김에게 여전도의 회원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0: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이란 전쟁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에 직접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의를 위해서 이번 회담을 고대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전쟁을 둘러싸고 두 정상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 관심입니다. 일단 네타냐후 총리 측에서는 이란 문제가 최우선 현안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매체들은 이번 회담이 양국의 긴장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아주 친밀하게 움직였던 두 사람, 최근에는 조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분위기죠. 미국이 외교적인 해결에 무게를 싣는 반면 이스라엘은 계속적인 싸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바뀌니까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와 약간의 의견 차는 있다라고 시인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꽤 비슷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아주 잘 해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백악관은 이스라엘 측에 워싱턴 방문 시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회담을 성사하기 위해서 강요 회의를 압박했고 결국 국제안정화군의 가자지구 진입을 승인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도 중요한 회의가 열리죠. 내일까지 7월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어제도 아주 강한 어조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최대 12%까지 도달할 수 있음에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은 금리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지연의 원인으로 연준 이사회의 정치적 반대를 지목했습니다. 결국 의장이 금리 인하를 추진하려고 해도 내가 뽑은 의장이니까 내 뜻을 따르려고 해도 이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듯 보입니다. 한편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는 전 정권에서 최악의 물가 상승을 물려받았지만 현재는 급격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전쟁 종료 시에는 추가적인 물가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늘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6.25 전쟁 종전 기념일이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6.25 전쟁 당시의 미군 전사자 규모를 소환했습니다. 특별히 종전기념일을 맞아서 숫자를 말한 게 아니고요. 요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방부와 트럼프 대통령 미군 사망자 숫자에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미국이 치른 주요 전쟁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6.25 전쟁 당시의 미군 전사자 규모까지 소환된 것입니다. 어제 SNS에 베트남 전쟁, 6.25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의 사망자 수를 나열해서 올렸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5만 8천여 명, 6.25 전쟁은 3만 6,500여 명, 이라크 전쟁 약 4,600여 명, 아프간 전쟁 약 2천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NS에 이를 두고 다른 대통령 시절의 전쟁과 달리 그래서 이번 이란과의 무력 충돌은 4개월 동안 미군 18명 전사자, 너무나 적은 규모다라고 적은 것이죠. 최근에 국방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미군 사망자 수도 5기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란 전쟁 장기화된 대중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행정부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숫자 비교를 보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아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느낄까요? 전사자의 가족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네, 애플이 지난해 4월 이후에 내줬던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15개월 만에 다시 되찾았습니다. 어제 애플의 주가가 1.17% 상승한 336달러 91센트로 장을 마쳤는데 애플 시가총액이 4조 9,480억 달러로 상승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탈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조만장자 타이틀은 한 달 만에 반납하게 됐네요. 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이 두 회사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머스크의 자산 규모가 어제 기준으로 6,95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사실 지난 한 달 전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지난달 16일이었죠. 최고 기록인 1조 4,500억 달러. 그래서 조만장자의 탄생이라고 해서 많이 뉴스화됐고 저 역시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 1조 4,500억 달러의 딱 절반 수준인 6,957억 달러.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으로는 스페이스X의 주가 급락이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에도 역대 최저치인 주당 108달러 선까지 떨어졌었고요. 이는 공모가인 135달러보다 약 20% 낮은 것은 물론이고 지난달에 장중 최고가였던 이때 조만장자가 탄생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였고요. 이때는 225달러였으니까 무려 역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52% 하락했네요. 사실 스페이스X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미래를 꿈꾸는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위성통신인 스타링크를 제외하고는 착실히 수익을 내는 사업 모델이 없다는 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대상으로 꼽혔고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먼 미래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4일에 초대형 로켓이죠. 스타쉽의 시험 비행 과정에서 부스터가 엔진 재점화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다에 강하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투자하기보다는 당장 보이는 어려움이 발목을 잡은 것이죠. 여기에 테슬라 주가 역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15% 하락을 하면서요. 사실 올해 초와 비교해보면 30%나 떨어져서 지난 1년 사이 꽤 많이 올랐는데 그 상승분을 거의 반납한 상태가 됐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판매량은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꽤 많이 팔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격 인하가 많이 됐었죠. 또 이에 비해서 영업비용은 증가하고 그래서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도이치뱅크 역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65달러에서 420달러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한인 관련 소식, 굿뉴스 그리고 배드뉴스입니다. 먼저 굿뉴스예요. 블랙핑크 멤버 제니죠. 사실 그동안 K-POP 가수들이 뭐 앨범도 많이 팔리고 또 빌보드 정상에도 오르고 하지만 라디오 차트에서만큼은 좀 힘을 못 썼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테임 임팔라와 협업한 곡 드라큘라로 빌보드 어덜트 팝 라디오 부문 이번 주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어덜트 팝 라디오는요. 빌보드가 지난 1996년부터 도입한 순위입니다. 미국 내 라디오 방송국 40곳에서 해당 곡을 송출한 횟수를 집계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렸듯 빌보드 핫 100, 빌보드 200, 뭐 싱글 차트, 앨범 차트 모두 주요 차트 상단에는 올라 있지만 이상하게 미국 라디오 방송 순위에서는 그닥 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K-POP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청소년이나 젊은 층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범대중적인 인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라디오 방송 횟수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K-POP 관련 곡 가운데는 이미 시동을 걸어준 노래가 있긴 있네요. 아시겠죠? 네, K-POP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이 빌보드 어덜트 팝 라디오 부문 1위에 오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니가 참여한 드라큘라가 K-POP 관련 곡으로는 두 번째로 라디오 차트에서도 정상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드 뉴스입니다. 미국 최초의 한인 부지사로 주목받았던 실비아 장 루크, 한국명 장은정 하와이주 부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하와이주 대배심은 어제 실비아 루크 부지사를 뇌물수수 공모, 선거 캠프 보고서 허위 작성 등 12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루크 부지사는 2022년 주 하원의원으로 부지사 선거를 준비하던 중 로비스트에게 수표 만 달러를 받았고요. 총 3만 5천 달러의 기부 약속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이 로비스트인 솔리둠이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하면서 주정부 자금 지원을 받고자 루크 당시 주 하원 의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부금을 언급하면서 3만 5천 달러를 마련하겠다라고 했고 루크 의원은 와 멋지네요 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부지사 측은 선거 캠프인 실비아 루크의 친구들 앞으로 5천 달러짜리 수표 두 장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3만 5천 달러 기부금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루크 부지사 한인 1.5세 장은정 씨인데요. 하와이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주 하원 의원을 거쳐서 지난 2022년 부지사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미국 내 주정부 선출직 가운데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한국계 미국인으로 주목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뇌물로 추락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또 주목받게 됐습니다. 어제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 건물에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8: 정말? 어떤 건데?
9: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0: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1: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2: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3: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5: Korean Air.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16: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15: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6: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5: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6: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5: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6: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5: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7: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8: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7: 213-388-5600. 213-388-5600.
18: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7: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8: 융자나라 좋은 나라.
17: 융자라면 콜미.
18: 213-388-5600. 213-388-5600.
19: 융자 나왔어요.
20: 우와, 빠르네.
2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 총격을 받았는데요. 어제 새벽에 있었고 벌써 두 번째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 건물. 어제 새벽 4시 45분쯤 영사관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인근에서 총성을 들었고요. 건물 외벽에 총탄이 명중한 흔적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탄피 한 개도 회수됐다고 하는데요. 사건 직후에 번호판이 없는 흰색 세단 차량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모습도 목격이 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추격에 나섰고 용의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결국은 추격을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영사관 외벽이 손상되긴 했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토론토 경찰 대테러 전담반 등이 이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네, 앞서 지난 3월 12일에도 미국 영사관을 향한 총격이 있었고요. 경찰은

0: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폭염 속에서 정전은 정말 최악이죠. AP통신에 따르면 맹렬한 강풍이 주택을 산산조각을 냈고 금속 파편이 고속도로에 흩뿌려지면서 주민들이 지하로 대피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메네아시아에 있는 한 주택가는요, 집에 지붕이 통째로 뜯겨 나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차가 강풍에 뒤집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펠탑에 거주한 한 주민은 대낮에도 하늘이 밤처럼 매우 어두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토네이도는 밀워키 남쪽으로 이동해 시카고 지역을 통과하면서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엔 몬태나주로 가보겠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는 이곳, 특히 그래닛 피크라는 곳은 몬태나주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지형도 험준하고 암벽 등반이 많이 요구돼서 단순한 트레킹을 넘어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요구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을 그것도 자신의 등산 스틱의 옆구리를 관통당한 채 10마일 넘게 걸어서 하산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데이비드. 친구 두 명과 함께 몬태나주 최고봉인 그래니트 피크를 오르던 중 바위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등산 스틱 하나가 자신의 옆구리에 깊숙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다행히 자신이 상처 치료 전문 간호사였기 때문에 곧바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다행히도 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스틱을 억지로 빼기보다는 그대로 꽂고 하산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친구 한 명이 위성통신 장치로 구조대에 연락했고요. 다른 한 명은 이 데이비드의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 상태를 살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산 스틱이 몸에 박힌 상태로 험한 산길을 내려온 그 거리는 10마일이었고요. 시간으로도 6시간 30분 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등산로 입구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스틱은 안전하게 제거됐고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몇 인치만 다른 방향으로 찔렸다면 네, 전혀 다른 얘기가 됐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특히 단순히 찔렸다기보다 관통당했을 때는 그걸 빼내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통해서도 그런 장면들 볼수 있었고요. 자, 일본의 대표 추리 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이 사람이 68세 너무나 젊은 나이에 별세했습니다. 대장암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겨내지 못했네요. 어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본 출판사 고단샤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1958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는데요. 1985년에 장편 소설 방과 후로 데뷔를 했는데 데뷔 때부터 상을 많이 받았고요. 1999년에는 비밀이라는 작품으로 드디어 일본 추리 작가 협회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아마 이 작품 얘기하면 아, 그 작가 하실 겁니다. 용의자 X의 헌신. 네, 이 작품으로 나오키상 본격 미스터리 대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이 책도 꽤 많이 팔렸는데요. 바로 이 작품으로 중앙공론 문예상을 수상하면서 대중문화 작가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고인은요, 투병 중에도 집필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 5일 결국 유작이 되는 영원의 기억, 이 작품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1: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전반에 걸친 비용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집권했지만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 들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4.7% 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위험 신호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며 모든 투자의 기준입니다. 안전한 만큼 평소에 금리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게 미국 국채입니다. 하지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그만큼 안전하지 않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모기지론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채금리가 오르면 일반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기업들은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기가 어려워져서 경제활동 전반에 위축되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실제로 주택시장이 벌

0: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침체된 주택 거래가 올해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약화되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론의 평균 금리는 6.58%로 한주 전보다 0.03%포인트 또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직원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지난 1년여간 신규 직원 채용을 꺼리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직 소규모 움직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분야에서 멈춰있던 직원들의 채용이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철도 대기업 CSX부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이 성장 목표 달성이나 신기술 확보를 위해서 인력을 다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 대기업들은 사무직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고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만 7천 건으로 1969년 이후 5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기업이 AI가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신입사원 채용을 중단했지만 이제는 AI와 함께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스메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2: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1: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2: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장애,
1: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2: 못 참는 소변장애,
1: 빙빙 도는 이석증,
2: 소리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 저하,
1: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스메키 한의원 213-388-5300 388-5300번입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녀분들과 가까이에 손꼽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어제 6.3 지방선거에서 불과 44표 차로 당락에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219조를 근거로 선거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시장이나 군수 후보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44표로 2위 그리고 고배를 마신 당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었거든요. 전 시장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재검표가 있을 수 있느냐. 네, 천 전 시장 측의 투표지 보관 상자 봉인 상태 문제 제기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이의 제기 등으로 절차가 많이 지연됐고 어제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창원시 도선관이 본관 육춘대 회의실에서 일일이 투표용지 69,693표를 수작업으로 재확인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3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33,588표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두 후보 표 차는 44표였다고 말씀드렸죠. 재검표 결과 38표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기존 무효표 1,030표 가운데 6표가 이 천 전 시장의 표로 인정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 통영시장 당선자는 강 시장으로 재차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재검표 현장에는 소청인인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현 시장 그리고 관계자 그리고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이영돈 PD 등의 인사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약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서울구치소에서 17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김건희 씨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수령한 수감자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꼭 1년 동안 이 서울구치소 수감자 가운데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사람 윤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수령액이 17억 1,470만 137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의 수령액 1억 3천여만 원보다 약 13배나 많은 압도적인 예, 금액입니다. 이게요,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 7,177만 원과 비교해봐도 무려 6배가 넘는 수치에 해당합니다. 김건희 씨 역시 지난해 8월 1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1개월 동안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총 1억 7천여만 원의 영치금을 받아서 역시 해당 구치소 수감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령액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교정시설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초과한 금액은 석방시에 지급되거나 뭐 본인이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도 영치금을 별도 계좌로 옮겨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초미의 관심사였던 재판이 열렸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1심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이 형이 확정된다고 하면 문제는 국민의힘이 선거 비용으로 보존받은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많다.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볼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 측도 아직 돈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어제 판결 이후 당내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구속돼 있는 사람은 영치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사람이 됐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당은 네, 엄청난 돈을 물어야 될지도 모를 처지에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몇몇 특수학교 안에 또 특수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그 맞춤 학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학과,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지금 많이 이런 학과를 신설하고 있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네, 또 이 과정도 특이합니다.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을까요?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 하면 성심당 떠올리시게 되죠. 이 성심당 취업을 목표로 한 대학 정규학과가 처음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우송정보대라는 대학교에서 기존 1년 과정이던 성심당 반을 2027학년도부터는 2년제 정규과정인 성심당과로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 네, 기존 과정 수료생의 90% 이상이 이 성심당 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올해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부터 성심당 취업을 목표로 해당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심당이 뭐 워낙 인기도 많고 폭염 속에서도요 요즘 오픈런이 이어질 만큼 인기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대형 제과 프랜차이즈를 넘겼습니다. 맛도 좋지만 가성비가 있고 또 과일 시루 같은 화제성 있는 신제품을 꾸준히 선보이는 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요.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절대 프랜차이즈화하지 않는 네, 그런 점도 장점일 것 같고 또 플러스 사람에게 좋은 직장인 것 같습니다. 성심당 취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의 학과가 생길 정도니까요.

오늘은 세계 간염의 날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0년에 세계보건총회에서 정했는데요. 1925년 7월 28일에 태어나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찾아냈고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은 바로크 블럼버그의 생일에서 바로 오늘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주로 급성으로 나타나면서 치사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일부 간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A형 간염 바이러스. 보통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음식물, 특히 오염된 조개류나 해산물을 익히지 않고 섭취할 때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일단 푹 쉬는 게 최상입니다. 85도 이상에서 1분만 끓여도 이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사라집니다. 자, 문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5천만 정도의 인구가 바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하지요. 사람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으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아기에게 네, 줄 수 있고요. 또 술잔 돌려 먹지 말라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 오염된 면도날, 주삿바늘도 역시 감염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래서 예방접종 주사를 맞는 것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있는 엄마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B형 간염 예방접종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을 같이 주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C형 간염, 이거는요 B형 간염 못지않게 만성화가 가능해서 만성 간염, 간 경변증 그리고 간염 같은 간 질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합니다.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혈액 또는 체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C형 간염은 대부분 피어싱이나 문신, 불법 시술, 마약 주사 등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 전까지만 해도 치료가 참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제는 효과적인 경구용 치료제가 있어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서 A, B, C형 간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숙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7: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6: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7: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6: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7: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8: 1250만불! 1250만불!
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주 7일 24시간
10: 323-782-8600 323-782-8600.
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보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최근 일부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통적 방식의 회식이나 워크숍 대신 마치 애들 놀이와 같은 단체 활동 시간을 갖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음주 중심의 모임 대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육체 활동 등을 통해 조직 단합력을 키우고 생산성 향상까지 꾀하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기업들이 10살짜리 아이들이 설계했을 법한 워크숍을 앞다퉈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연방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재택근무율은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완전 재택근무나 부분 재택근무를 하는 미국 내 노동자 비율이 22.6%에 달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조직 단합과 소통 강화를 위해 음주 중심의 전통적 회사 행사보다는 한층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례로 한 소프트웨어 기업 직원들이 매사추세츠 바닷가 마을인 케이프 코드로 워크숍을 떠나 자루 달리기, 인간 피라미드 쌓기, 숟가락으로 달걀 옮기기, 모닥불에서 마시멜로 구워 먹기 등의 활동 등을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한 교육 컨설팅 회사 역시 최근 재택근무를 하느라 평소 대면할 기회가 적었던 직원들과 함께 커네티컷주에서 워크숍을 열고 함께 그림 그리기, 페달보트 타기, 밧줄 장애물 통과 체험 등의 활동을 즐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같이 기업 경영진이 이색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젊은 직원들에게는 기업이 긍정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일수록 경영자의 가치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도 이 같은 기업 문화 트렌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콜로라도주가 곰과 인간의 충돌을 줄이고자 강력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야영 중 음식물을 방치하면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인간과 곰의 갈등이 증가하면서 총 176마리의 곰이 안락사됐습니다. 주 당국은 곰이 민가의 같은 장소에 두 번 출몰하면 안락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저 곰을 보고 싶어서 고의로 음식을 남겨두거나 쓰레기통을 잠그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 당국은 강화된 처벌 기준을 마련한 새 법안을 발효했는데 야영장에서 음식을 방치할 경우 첫 적발부터 경고 없이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최대 $5,000까지 벌금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새로운 법안은 음식물을 방치하면 곰을 유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낮췄습니다. 외지 방문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물권 단체들은 인간과 곰의 갈등은 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법안이 불필요한 곰 희생을 막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MLB 구단에 7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베팅했습니다. 한국인 최초 빅리거에서 이제 MLB 구단 투자자로 변신한 것입니다. 이번 투자를 단순히 한 야구인의 오랜 꿈으로만 보기에는 숫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박찬호가 이끄는 투자 컨소시엄 팀61이 선택한 구단은 애틀레틱스로 오는 2028년 네바다주 라스베거스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17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3만 3천석 규모의 새 구장을 짓습니다. 따라서 기존 팬덤보다는 미래 구단 가치에 베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찬호는 이번 투자로 구단 지분 3% 이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포브스가 평가한 애틀레틱스의 현재 구단 가치는 20억 달러로 지난 10년 사이 100% 넘게 뛰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도 67% 상승했습니다. 박찬호가 애틀레틱스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성장 여력 때문입니다. 이미 LA 다저스나 뉴욕 양키스처럼 오랜 역사와 거대한 팬덤을 가진 구단은 외부 투자자가 지분을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박찬호는 과거 다른 MLB 구단에도 지분 참여를 시도한 바 있지만 기존 팬베이스가 탄탄한 구단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애틀레틱스는 연고지 이전과 신구장을 발판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옛 트로피카나 부지에 들어서게 될 신구장은 야구는 물론 관광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스포츠 비즈니스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찬호는 자신의 역할을 브릿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석 고문으로서 스카우트와 투수 육성, 팬덤 구축에 참여하면서 한국 야구와 애틀레틱스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애틀레틱스 측도 박찬호의 이런 브릿지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단은 KBO 리그 팀의 라스베가스 초청 가능성을 언급했고 한국 선수 발굴을 위한 스카우트 활동 확대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2: 이란 전쟁을 함께 시작했지만 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균열을 여러 차례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한 향후 군사 행동과 외교적인 해법을 둘러싸고 두 정상의 불협 화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회담은 향후 양국 관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10월 말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의 이란전에 휘말렸다라는 국내의 이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는 이란전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 국내 여론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AI와 우주 분야 등에서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에서 산업용 드론 활용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팔에서 자국 드론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 시스템즈에 산업용 드론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도주재 미국 대사인 세르지오 고르는 지난 5월 네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방문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로 만든 미국산 드론이다라며 프리플라이의 드론을 직접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프리플라이 시스템즈의 본사는 워싱턴 주에 있습니다. 미국은 네팔에서 프리플라이의 산업용 드론이 등반가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고 등반가들이 남긴 쓰레기를 운송하는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로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드론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네팔은 지난 2024년부터 중국 드론 회사인 DJI와 협력해서 등반인들은 물론 안내인인 세르파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 6,000m 지점으로 보급품을 운반하고 등반가들이 남긴 쓰레기를 수거해서 운송하는 역할을 이미 중국산 드론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1: 7월 28일 오늘은 1928년 7월 28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제9회 하계올림픽이 막을 올립니다. 46 나라가 참가한 이 대회는 여러 관례가 처음으로 자리 잡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네, 경기장 한편에 마라톤 타워 꼭대기에 커다란 성화대가 놓이고 그 위에서 불이 타올랐습니다. 근대 올림픽에서 성화가 등장한 것 바로 이때 이 대회부터였습니다. 개회식 입장 순서에서도요, 그리스가 맨 앞에 서고 개최국은 맨 뒤에 서는 방식도 바로 이 대회에서부터 만들어지고 굳어져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 선수들도 육상과 체조에 처음으로 나설 수 있게 된 대회도 바로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정 경기, 물 위에서 노져서 가는 거요. 한 선수가 오리 가족이 물길을 건너자 노를 멈추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다시 저어서 끝내 금메달을 따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은 호주 선수였다고 하고요. 그 이야기도 이 대회에서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한울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잘 적응하는데 말이죠. 더위, 특히 이렇게 후텁지근한 더위는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으시죠? 네,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적응을 빨리 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진행해 오수연이었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5: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4: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5: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4: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5: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모닝뉴스 시간에 늘 이란 소식 먼저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일본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7.1의 강진이 발생해 현지 쇼핑몰 일부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지진으로 한국에서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돼 시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동부지역 상하이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이 강진은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으로는 진도 7, 일본 내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것은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2024년 1월 노토반도 강진 이후 처음입니다. 구마모토는 10년 전인 2016년 4월에도 규모 6.5와 규모 7.3의 지진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270여 명이 지진 및 관련 재해로 숨진 곳입니다. 강진 이후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에 있는 대형 쇼핑몰이 폭발음과 함께 건물 지붕과 벽면 등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나 다수가 건물 내부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도 했습니다. 현지 YTN 연결해서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YTN입니다.
4: 이번 지진 피해가 제법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강을 연결하는 대형 다리인데요. 양방향 가운데 한쪽 다리 허리가 이렇게 뚝 부러졌습니다. 이 물속에 그대로 잠긴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자동차가 지나갔는지 등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네, 여기는 일본 사찰 절입니다. 영상을 보면 한 채 전체가 완전히 주저앉아서 지붕만 덩그러니 얹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석탑도 보이는데요. 부러져서 두둥강이 났고요. 예, 두둥강이 난 모습도 보입니다. 예,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구마모토에 있는 현지 방송국 영상을 보면 당시 진동이 얼마나 심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지진 알람 소리를 듣고 갑자기 책상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이 진동이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은 죄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구마모토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이 쇼핑몰에서는 2층이 붕괴됐다는 신고가 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갇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남서부에 있는 구마모토에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 건 오후 4시 27분쯤입니다. 규모 7.1의 강진이었습니다. 특히 구마모토 지방에서는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이 됐는데요.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 10단계 중 최고 등급입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지진 발생 직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정전이나 화재가 발생한 지역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도로나 교량 손상, 건물 붕괴도 있다며 안전한 장소로 피난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강진으로 구마모토의 5만 가구가 정전이 됐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 대책실을 설치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후 6시 10분에 쓰나미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주일 이내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마모토는 10년 전에도 규모 7이 넘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270명이 넘게 숨졌고요. 2,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을 상대로 공습보다는 경제 제재를 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우스에 따르면 고위 당국자들은 군사 공격보다 경제 제재와 봉쇄가 이란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 내 연료 부족과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불만도 함께 누적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란은 공습 중단과 경제적 이득을 원한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순서가 반대라며 그들은 무엇보다 돈을 원한다라고 악시오스에 말했습니다. 또 다른 행정부는 이란이 전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정보기관의 첩보가 입수됐다며 재무부의 제재에 따른 경제적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란은 뱅크런 위기에 처해 있고 이 거대한 산유국에서 휘발유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그들은 미 국방부보다 재무부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은 스티브 유코프 중동특사 및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레드 쿠슈너와의 협상에서도 자금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다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하고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란이 스티브와 제레드에게 현금을 구걸하고 있다며 그들은 완전히 절박한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압박 수단이 군사 행동에서 경제 전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동결 자산과 고강도 경제 제재를 지렛대 삼아 핵물질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보장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우호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실패하면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또 경고했습니다. YTN입니다.
5: 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 Right now they have very friendly negotiations going on. And by the way, how good is our navy with the blockade? How good? Not one boat gets in.
5: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 간 군사적 밀착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걸프 지역 미군 기지 위성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면서도 사실이라고 해도 큰 영향은 없다고

0: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 유가는 전장 대비 8% 하락하며 브렌트유는 일주일 만에 배럴당 $9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한국 등으로 떠났던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에는 합의를 압박하고 미국 내에서는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미국이 주말 새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88.36로 전장 대비 8.7%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61로 전장보다 7.5%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9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찾기 위해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한 첫날 부친인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가 폭사한 뒤 3월 8일 최고 지도자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5개월간 안전을 이유로 실제 모습은 물론 육성조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타임즈는 이처럼 극비에 붙여진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행방을 쫓는 추적은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최우선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보유한 이들 정보기관도 임명 5개월이 지나도록 고전한 이유는 그가 완전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노트북 PC도 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타임즈는 부친과 함께 있다가 폭격으로 얼굴을 크게 다쳐 깊은 지하 벙커에 숨어 있으며 미국 첩보 위성에 포착될까 햇빛 속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추정했습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대면했다고 한 적도 있지만 사실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알리 하메네이의 경우 미 국가안보국과 이스라엘 8,200부대가 테헤란 시내 교통 TV를 해킹해 동선을 파악하는 첩보력을 과시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추적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들 정보기관은 도청, 감시 기술이 아니라 인적 정보망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적 작업은 그가 살아있는지와 살아있다면 은신처 후보로 유력한 테헤란의 지하터널,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고움 인근의 군사 벙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추적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은 대역입니다. 모사드 중령 출신 아브너 아브라함은 모스타바를 위해 식사를 마련하는 인력도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이 진짜 모스타바를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 지도자를 수발했다고 믿겠지만 대역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해협 연안국인 오만이 이란의 자발적 통행료 징수를 포함한 호르무즈해협 공동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영내 국가들의 지지를 받는 오만의 제안에 따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단독 통제권을 행사치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만의 이번 제안은 해협 이용자들이 항해, 환경보호, 수색구조 활동의 기금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말라카 해협의 사례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란은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5항을 근거로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해왔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이란은 지정된 항로를 통하지 않고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을 최근 여러 차례 공격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미국이 내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는 사우디가 미국의 도움으로 민간용 원자력 프로그램을 가동할 길을 열어주는 패키지 딜을 성사하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미국에 그 대가로 우라늄 농축 권리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결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전제 조건으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즉 아브라함 협정 가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애초 원자력 협정 체결을 발표했을 때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는 협정 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았었습니다. 사우디는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정을 제시하도록 이스라엘에 요구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서안지구 및 레바논에서의 무력 충돌 등으로 인해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포용하기에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더 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주춤한 사이 원유 시설을 잇따라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갈등에 새로운 표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이란의 치밀한 대리전 전술과 막대한 이권을 챙기려는 무장 세력들의 복잡한 셈법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미국과의 관계 사우디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2: 북쪽에선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남쪽에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원유 인프라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사우디의 핵심 석유 인프라를 집중 공격해 경제적 숨통을 조이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이란 대리 세력들이 사우디를 집중 공격하는 데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방대한 영토에 흩어진 사우디 원유 시설은 저가 드론으로도 타격하기 쉬운 소프트 타깃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의 핵심 동서 송유관까지 겨냥해 대체 원유 수출길마저 차단하려는 노림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뒤흔들어 미국 경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과 사우디 동맹의 틈을 벌리려는 전술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무조건적인 사우디 방어에 선을 긋는 목소리마저 나옵니다.
3: But we're not involved with that, but we may, you know, if there's a problem, we'll probably have to get it.
2: 미국의 안보 우산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이란은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대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대를 맨 무장 세력들 역시 이란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으며 몸값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태가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번질까 역내 중재자인
4: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

0: 직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 투자자가 투자회사 대표와 법인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나스닥 상장과 대규모 투자 유치, 유명 기업과의 협력 등을 내세워 주식과 현금을 제공받은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지난 6월 3일자로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폴 김 씨는 피고인 이주영 씨와 CM홀딩스 USA를 상대로 사기 및 계약 위반, 캘리포니아 기업법 위반 등 총 11개 청구 원인을 제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M홀딩스 USA의 웹사이트에는 이 회사가 인공지능 AI 동작 인식, 실시간 성과 분석, 글로벌 기술 생태계 등을 주 분야로 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24년 3월 교회에서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한 이 씨를 처음 만났는데 이 씨가 자신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성공한 투자자로 나스닥과 장외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보유하거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씨는 또 카카오톡, SM엔터테인먼트, ENM 등 한국 대기업들이 CM홀딩스에 투자할 예정이며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원고는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런 설명을 믿고 BTS 솔라 디자인의 지분 50만 주를 CM홀딩스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씨는 그 대가로 CM홀딩스 주식 5억 주를 원고와에게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원고는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추가 투자를 요구하면서 원고의 또 다른 회사 K-Urban Builders의 지분 50% 이전 계약도 체결하도록 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이후에도 프랜차이즈 사업에 1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틱톡과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과 사업을 진행 중이고 BYD 홀딩스가 1억 달러 투자에 합의했으며 나스닥 상장사 인수가 임박했고 구글 및 스페이스X 창업자들과 연계돼 있으며 스페이스X 억만장자가 회사에 합류할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을 계속 반복했다고 원고는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런 설명을 믿고 2025년 4월 피고 측과 추가로 1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고 CM홀딩스 주식 6억 주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또 300만 달러 상당의 지분 이전에 협력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주식을 이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주주가 아니며 주식 이전에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소장은 적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최소 172만 1,294달러를 피고 측에 지급하거나 제공했지만 반환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피고 이주영 씨 입장 및 반론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적 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현금 보조, 일부 주거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이민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공적 부조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규 신청자와 신분조정 신청자의 재정 자립 가능성을 심사할 때 일부

0: 공공복지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보다 폭넓게 검토하게 됩니다. 그동안 공적 부조 심사는 주로 생활보조금이나 빈곤가정 한시 현금 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성 복지나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기 요양시설 이용 여비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용되는 새 지침은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일부 현금 보조, 주거 지원 프로그램까지 심사 과정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유학생이 해외 거주 청년을 위한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재외국민 유학생 글로벌 창업 지원이 생겨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멘토단에는 이정희 프라이머 USA 대표 등등 함께 포함되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연계할 방침입니다. 해외 한인 창업 생태계는 투자하는 K-파운더스 펀드도 함께 출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개 주에서 살모넬라군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연방보건당국이 대규모 리콜 조치된 달걀과 연관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주 텍사스에서 생산된 흰색 달걀과 방목 갈색 달걀 등 약 160만 상자가 살모넬라균 오염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해당 달걀들은 텍사스와 루이지아나주의 크로거 매장 그리고 여러 주의 브룩서스 식료품점 등 일부 지역의 식품 서비스 소매업체에 공급이 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은 최근 수십 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살모넬라균 집단 감염 사태가 이번에 리콜된 달걀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달걀 유통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주에서도 환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CDC 최신 집계에 따르면 최소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환자 98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앓이, 뭐 장염 이렇게 쉽게 알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주에서 달걀과 관련된 살모넬라균 감염 환자가 보고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또 타코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하비에르 베사라 후보가 노점상 관련 발언을 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이었나요? 네,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가 발스토우에 있는 원조 델타코의 이 딱딱한 껍질 타코를 길거리 타코다라고 지칭하는 영상을 올려서 타코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세르 후보인데요. 바세르 후보는 이 상대 후보의 말실수를 끄집어내면서 길거리 타코는 오래된 식당이 아니라 오랜 기간 수레에서 타코를 만들어 온 노점상에게서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합법적인 매장보다 길거리 노점상을 더 옹호한다며 맹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세금을 꾸준히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식당들보다 세금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리 노점상을 응원하라는 거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꾼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세금과 임대료를 내면서 영업하는 정식 식당들을 외면하는 메시지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일부 지지자들이 진짜 길거리 타코가 훨씬 맛있다 뭐 이렇게 지지를 하고도 있지만 반대 의견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론은 대부분 싸늘한 반응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롱비치시의 최신 노숙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롱비치시 당국의 노력과 노숙자 쉘터 확충에도 불구하고 2026년 노숙자 수는 전년보다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례 조사에서 파악된 노숙자는 총 3,729명으로 지난해 3,595명보다 3.7%가 늘어났습니다. 전체 노숙자 수는 증가했지만 쉘터나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는 인원은 소폭 역시 늘어났습니다. 롱비치시는 이번 수치가 쉘터 수용력 확대와 지난해 1,702명이 영구 거주지로 이주한 성과를 보여준다며 시의 대응 전략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방어했습니다. 다만 만성 노숙 문제는 여전히 심화하고 있으며 향후 연방 및 지역 예산 감축이 예상되면서 대응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시 관리들을 둘러싼 감독 부실 논란, 계약업체 문제 등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롱비치 시 지도부는 현장 대응팀이 늘어나는 노숙 위기 속에서도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기존의 대응 전략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LAC와 롱비치시 모두 똑같습니다. 노숙자 지원 정책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진전이 없고 오히려 노숙자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2: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1: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처리까지 사실상 7분응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전무해서 본회의 처리 순간까지 적잖은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는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 순서 등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2: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바꿔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자기들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1: 보안사건 폐지 당론을 정한 뒤 갈 길 바쁜 민주당은 회의 진행에 주력했고 퇴장과 정회는 반복됐습니다.
3: 심사 혹은 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형사소송법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간의 경과를 듣고 의견을 말씀하셔라. 이렇게 이제 기회를 드린 건데.
1: 이번 주 목요일로 못 박은 본회의 처리 시점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 회의도 녹록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이번 달 처리를 목표로 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형소법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4: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입니다.
5: 국민이 실험실의 지로 보입니까?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라는 현실이 됩니다.
1: 본회의 개최 열쇠를 쥔 조정식 국회의장은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6: 보안대책 관계에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7: 조 의장은 다만 형사소송법은 굉장히 오래 끌어온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단할 땐 과감히 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여권의 타임라인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개헌 속도전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발언을 내놔 논란입니다.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여지를 두는 듯한 말을 한 건데 보수 야권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YTN입니다.
8: 취임 50여일 만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화두는 단연 개헌이었습니다. 내년이 적기라던 재헌절 대국민 담화에 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 개헌안 발의에 키를 쥔 국민의힘은 자신이 직접 설득하겠다고 낙관론을 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야권의 반대 이유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 아니겠느냐고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9: 그러니까 이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8: 조 의장은 당장 이렇다 저렇다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부연했지만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특보였던 조 의장을 국회의장 시키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10: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8: 개혁신당도 국정 실패와 사법 리스크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기획에 불과하다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부터 다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고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조 의장의 돌출 발언이 도리어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면서 당권 지자들도 당심 잡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첫 경선지인 충청권 성적표 발표를 앞두고 개파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1: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첫날, 정청래 후보는 이틀 연속 고향 충청을 찾았습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소를 참배한 뒤 세종에서 당원들과 만나 1인 1표제로 이해찬 정신을 잇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 1인 1표를 누가 흔들려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당원주권정당 1인 1표를 사수하겠습니다.
11: 송영길 후보도 연이틀 충청을 돌며 당심 공약에 주력했습니다. 당대표는 단순히 대통령 뜻을 뒷받침해서도 대통령과 각을 세워 싸워서도 안 된다고 두 경쟁자를 견제하며 레이스 완주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13: 송영길 왜 당대표 나왔냐? 당선됐다고 나왔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송영길.
11: 부울경 투표 개시를 하루 앞두고 경남행을 택한 김민석 후보는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4: 누가 근거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이 억울하게 공격당하면 없게 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1: 충북 권리당원 투표가 한때 차질을 빚은 것을 두고는 혹시나 이상한 사람이 끼어들더라도 압도할 수 있게 100% 당원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의혹을 또 암시한 건데 이를 둘러싼 계파 간 충돌은 갈수록 과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민석 후보 측은 친청계의 생일별 투표 지침을 해당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충돌 지점도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첫 순회 경선에서 발표됩니다. 초기 판세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거로 보이는 만큼 후보들도 초반 기선 제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YTN 황고혜경입니다.
0: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이딴 징계 개시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내부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멱살 논란 권영진 의원 징계 문제는 사실상 개파 대리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화이팅입니다.
15: 이른바 멱살 사태의 당사자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위가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 국민의힘 아침 회의에선 또 한 번 공개 충돌 장면이 나왔습니다. 권 의원과 함께 의원 모임 대한감일에 소속인 조은희 의원이 먼저 사과했으니 기회를 주자고 감싸자
16: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 권 의원이 요구했던 정보위 간사를 맡은 유영아 의원이 대치기에 나선 겁니다.
17: 이까지 정보위 간사가 뭐라고? 둥지가 깨지면 그 안에 알이 다 깨지는 법입니다. 동지니까 감싸줘야 되고 이런 정당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15: 선처를 바란다는 정점식 원내대표 후소에도 중앙윤리위가 권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잇단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당 안팎 잡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덕흠 부의장 낙선 종용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조경태 의원은 징계받을 건 자신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라고 발끈했고
18: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아바타 위원회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무도한 표적 징계,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15: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문제로 제소된 진종호 의원도 사당화를 위한 겁박성 징계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사자들 뿐 아니라 비당권파를 중심으론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을 겨눴다는 볼멘 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 대표는 징계 논란은 직접 언급을 삼가는 대신 공천룰의 당성평가 강화를 시사하며 당 장악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10: 공천에 있어서 당 대표를 배제하자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는 얄팍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당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
19: 다만 윤리위 내부에서도 징계 적절성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이딴 사임 사태까지 벌어진 만큼 실제 징계 결정이 나와도 절차적 흠결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21: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3: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24: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23: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24: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23: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24: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2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5: 선택하세요 품질을,
2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일차 회의를 오늘 엽니다. 네, 시장이 예측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달 새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62.1%,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37.9%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다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인상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 일각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타델 증권은 연준이 오늘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프랭크 플라이티 시타델 증권 매크로 전략 책임자는 이번 인상이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공언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플라이트는 시장이 연준의 매파적 전환 정도를 또다시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하며 이번 인상이 포워드 가이던스, 이 선제 안내 시대를 확실히 끝내는 동시에 연준의 독립성을 부각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9월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이번에 움직이는 것이 인플레이션 기대 자체를 다시 형성해 파급력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이 예상을 깨고 3.5%로 낮아졌지만 플라이트는 이런 지표가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높고 노동시장이 안정적이라는 더 큰 폭넓은 근거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10% 글로벌 관세의 대체 수단으로 현재 부과를 추진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가 미국 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301조 관세로 연준의 금리 동결이 어려워질지 아니면 쉬워질지를 묻는 팍스뉴스 진행자 질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연준은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고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대체로 우세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무역 공방 재개 여파로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 미국 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 만큼 금리가 깜짝 인상될 수 있다는 예상 이렇게 큰 상태입니다.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이 지난해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식료품점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맘단이 시장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시 소유 식료품점 총 5곳을 개설하고 농산물과 육류 등 기본 식재료를 시중 가격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첫 매장은 2027년 내년 브롱코스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2029년까지 5개 자치구 모두에 매장을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뉴욕시는 매장 공간을 제공하고 임대료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실제의 매장 운영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의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그 어떤 뉴욕 시민도 가족을 먹여 살릴 비용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며 30% 할인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이 같은 할인 정책으로 가구당 월 평균 약 $90, 연간 약 $1,000 정도의 식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민주사회주의자 맘다니 시장의 핵심 공약인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치솟는 물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계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앙숙인 튀르키예에 최신형 F-35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발에 대해서는 내가 뭘 팔든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YTN입니다.
1: 튀르키예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이던 지난 2019년 미국의 F-35 전투기 도입이 좌절됐습니다. 튀르키예의 러시아산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문제가 됐습니다.
2: Turkey cannot field a Russian intelligence collection platform in proximity to where the F-35 program makes repairs and houses the F-35.
1: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다시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구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좋은 우방이라며 F-35를 팔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대에 대해서는 내가 뭘 팔든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3: Turkey's been a great ally for me. You know, I think he's done a very good job. Did a good job with Syria. He's a friend of mine, and nobody tells me what we should be selling.
1: 중동에서 유일하게 차세대 F-35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른바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반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란만큼이나 터키에도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4: That's infected with the Muslim Brotherhood, which hates the United States. He harbors Hamas, the Hamas terrorists. He supports them.
1: 여기다 사우디와 UAE까지 미국의 F-35를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중동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매에 나선 건지 불분명하다며 늘 그렇듯 논란이 커지면 언제든 입장을 쉽게 바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베트남 내 중국계 공장들을 대상으로 불시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최근 도입한 강제노동 관세에 이어서 베트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빌미를 찾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관세 국경보호국이 최근 베트남 내 중국계 공장들을 단속하고 검사를 시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같이 전했습니다. 관세 국경보호국은 이들 공장이 미국으로 수출하기 전 베트남 현지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비율과 소프트웨어 지식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원자재 공급처, 생산 공정, 관련 서류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불법적으로 경유해 우회 수출됐다는 중대한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과 무역 협상에서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들여와 베트남산으로 생산국 표시만 바꿔 미국으로 수출하는 태그 바꿔 달기, 택가리 같은 불법 환적을 근절하라고 요구해 왔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보내 베트남산 스티커를 붙이는 불법적인 선적이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책임자 무스타파 슐레이만은 최근 오픈 AI 모델이 통제를 벗어나 외부 사이트를 해킹한 사건은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위험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 사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슐레이만은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모델들이 점점 더 강력해짐에 따라 예방적 원칙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모델들은 매우 강력한 도구들이며 매우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세부 사항들에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슐레이만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4월 엔스로픽의 미토스 모델이 출시된 이후 AI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감지하고 악용하는 능력이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파괴할지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에 도전하는 아마존이 2028년까지 저궤도 위성 최대 5,105기를 발사하는 계획의 승인을 연방통신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아마존은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기존 네트워크의 도달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고 여행하며 일하는 수백만 명을 포함해 이 디렉트 디바이스 연결성을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D2D 라고 합니다. 앞서 아마존은 위성 운영사 글로벌 스타 인수 거래는 내년에 마무리되고 D2D 네트워크 구축은 2028년에 시작될 것을 예상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4월부터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레오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만 기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와 경쟁하려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396기의 위성을 궤도로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8일 화요일에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나 목, 어깨, 무릎 등 각종 통증 때문에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시는데 통증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많이 드셨다고 하십니다. 진통제란 통증의 근본 원인을 뿌리 뽑지 못할 뿐더러 습관성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또 임상에서 보면 무릎이나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에피두럴 주사를 맞고 통증이 좀 좋아지셨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주사를 맞고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통증이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 통증 때문에 코데인, 몰핀, 테메롤 혹은 탈윈과 같은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미식 프로 축구 선수가 한 시즌을 더 뛰고자 코디손과 노보케인 주사를 무릎에 맞아가면서 경기를 계속하다가 불구가 될 위험에 처했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코디손은 부신피질 호르몬의 일종으로 주된 작용은 근육의 긴장, 신경조직이 흥분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소염제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노보케인은 신경을 차단하는 마취 혹은 국소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통증약과 주사는 잠시적으로 통증을 없앨 수는 있지만 통증이 원인이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용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의 대뇌는 신체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면은 통증이 있는 당사자한테 경보를 울리게 되고 우리는 그 경보에 따라 빨리 대응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각종 통증을 침과 한약으로 원인을 제거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치료를 해드려도 정상 생활이 힘드셨던 분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임상을 통해서 늘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8: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7: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8: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7: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8: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9: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0: 아주 좋은 아주 투어.
9: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0: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9: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0: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9: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8: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9: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8: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현지 쇼핑몰 일부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YTN 먼저 연결해 보고 이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4: 이번 지진 피해가 제법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강을 연결하는 대형 다리인데요. 양방향 가운데 한쪽 다리 허리가 이렇게 뚝 부러졌습니다. 이 물속에 그대로 잠긴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자동차가 지나갔는지 등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네, 여기는 일본 사찰 절입니다. 영상을 보면 한 채 전체가 완전히 주저앉아서 지붕만 덩그러니 얹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석탑도 보이는데요. 부러져서 두둥강이 났고요. 예, 두둥강이 난 모습도 보입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구마모토에 있는 현지 방송국 영상을 보면 당시 진동이 얼마나 심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지진 알람 소리를 듣고 갑자기 책상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이 진동이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은 죄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구마모토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이 쇼핑몰에서는 2층이 붕괴됐다는 신고가 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갇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남서부에 있는 구마모토에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 건 오후 4시 27분쯤입니다. 규모 7.1의 강진이었습니다. 특히 구마모토 지방에서는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이 됐는데요.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 10단계 중 최고 등급입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지진 발생 직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정전이나 화재가 발생한 지역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도로나 교량 손상, 건물 붕괴도 있다며 안전한 장소로 피난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강진으로 구마모토의 5만 가구가 정전이 됐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 대책실을 설치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후 6시 10분에 쓰나미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주일 이내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마모토는 10년 전에도 규모 7이 넘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270명이 넘게 숨졌고요. 2,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이번 지진으로 한국에서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됐고 상하이 등 중국 동부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강진 이후 가시마와치 있는 대형 쇼핑몰 이온몰이 폭발음과 함께 건물 지붕과 벽면 등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나 다수가 건물 내부에 갇혀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 기준 규모로는 6.8로 관측됐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일본 기상청과 같은 규모인 7.1로 발표했다가 6.8로 낮췄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현재 규모 7.1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아 흔들림 피해가 컸을 수 있다고 일본의 지진 전문가는 NHK 방송에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구마모토시 등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도쿄에서도 건물이 간헐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이 강진으로 가옥이 무너지면서 건물 내부에서 발견된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도 보고됐습니다. 지진 피해로 파괴된 이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의 한 다른 주택에 사는 가족 4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구마모토현 지역 의료센터에는 최소 90명이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사상자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온몰 쇼핑몰에서는 현지 시각 오후 6시 폭발음과 함께 건물 지붕과 벽면 등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쇼핑몰 2층 부분이 폭발은 뒤에 붕괴해 입점 직원 등 20여 명이 다수의 안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일부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발생 여부는 아직 공식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은 사망자가 꽤 나오고 있다며 정확한 사망자 수 확인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경찰의 관계자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한국인 인명피해는 없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현지 상황을 주시하면서 한국민 피해 여부 파악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 공장은 비상 대응 절차에 따라 직원을 전원 대피시켰습니다. 다만 반도체 생산 관련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 반도체 장비 대기업인 도쿄 일렉트론도 피해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안전 점검을 위해서 공장 두 곳을 가동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소니 센서 공장도 강진의 영향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마모토 지역의 산업계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쿄 자동차는 3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고 혼다도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또 100km 떨어진 원자력발전소 세 곳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마모토 공항은 강진 직후 활주로를 일시 폐쇄했다가 현재는 운영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또 인근 화물열차가 탈선해 일본 당국은 기관사 부상 여부를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가량은 최대 진도 7 정도의 여진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는 강진 발생 뒤꾸린 비상재해대책본부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지 경찰, 소방을 중심으로 정부가 한몸이 돼 구명, 구조활동에 최우선으로 임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을 상대로 공습보다는 경제 제재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들은 군사 공격보다 경제 제재와 봉쇄가 이란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 내 연료 부족과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불만도 함께 누적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란은 공습 중단과 경제적 이득을 원한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순서가 반대라며 그들은 무엇보다 돈을 원한다라고 악시오스에 말했습니다. 또 다른 행정부 관계자는 이란이 전투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정보기관의 첩보가 입수됐다며 이는 미 재무부의 제재에 따른 경제적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은 현재 현금 대량 인출 사태 위기에 처해 있고 이 거대한 산유국에서 휘발유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그들은 미 국방부보다 재무부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란은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와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에게 현금을 구걸하고 있고 그들은 완전히 절박한 상태다라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우호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실패하면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을 재개할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5: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요청으로 양측이 협상 중이라며 합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가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6: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that something could happen. And if it does, good. If it doesn't, we go back to doing what we were doing two days ago.
5: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13일 연속 공습을 이어가다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도 높은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켰기 때문에 이란이 대화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이란 공습을 중단한 건 중재국들의 요청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방공미사일 등 무기 재고 부족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중간선거를 90여일 앞두고 대표적 경합지역인 미시간을 찾아서도 미군의 해상 봉쇄 덕분에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 Right now, there are very friendly negotiations going on. And by the way, how good is our Navy with a blockade? How good? Not one boat gets in.
5: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 간 군사적 밀착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걸프 지역 미군 기지 위성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면서도 사실이라고 해도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 유가는 전장 대비 8% 하락하며 브렌트유는 일주일 만에 배럴당 $9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한국 등으로 떠났던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에는 합의를 압박하고 미국 내에서는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미국이 주말 새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88.36로 전장 대비 8.7%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61로 전장보다 7.5%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9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찾기 위해 미 중앙정보국과 이스라엘 모사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한 첫날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가 폭사한 뒤 3월 8일 최고 지도자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5개월간 안전을 이유로 실제 모습은 물론 육성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가진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도 임명 5개월이 지나도록 고전하는 이유는 그가 완전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노트북 PC도 켜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의 경우 미 국가안보국과 이스라엘 8200 부대가 테헤란 시내 교통 CCTV를 해킹해 동선을 파악하는 첩보력을 과시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사이버 추적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들 정보기관은 도청, 감시 기술이 아니라 휴민트, 인적 정보망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추적 작업은 그가 살아있는지와 살아있다면 은신처 후보로 유력한 곳 확인하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적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은 대역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설사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소재를 파악해도 뭘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이건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딜레마다라고 더 타임즈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미 고위 정보 당국자는 이란의 민주적 미래에 헌신하는 백마탄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매우 강한 확신이 없는 한 현 지도자를 제거한다고 해서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장
9: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적 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공적 부조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규 신청자와 신분 조정 신청자의 재정 자립 가능성을 심사할 때 일부 공공복지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보다 폭넓게 검토하게 됩니다. 그동안 공적부조 심사는 주로 생활보조금이나 빈곤 가정 한시 현금 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성 복지나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기 요양시설 이용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새 지침은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SNAP, 일부 현금 보조와 주거 지원 프로그램까지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특정 복지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심사는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 규모, 소득과 자산, 학력, 직업 및 고용 이력,

0: 17개 주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환자가 보고된 상태입니다. 롱비치시의 최신 노숙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 당국의 노력과 쉘터 확충에도 2026년 노숙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3,729명입니다. 전체 노숙자 수는 증가했지만 쉘터나 임시 주거 시설에 머무는 인원도 늘어났다라고 시 당국은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의 대응 전략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만성 노숙 문제는 여전히 심화하고 있고 향후 연방 및 지역 예산 감축이 예상되면서 대응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시 관리들을 둘러싼 감독 부실 논란, 계약 업체 문제 등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시 지도부는 현장 대응팀이 늘어나는 노숙자 위기 속에서도 역동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 현재의 전략을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시애틀 야외 축제장 한복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어린아이를 포함해 여러 명이 다쳤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19살, 총격범을 체포하고 보니까 19살이에요. 총격범을 포함해 3명이 그 자리에 사망했고 2살짜리 남매를 포함해 최소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모두 퇴원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서로 다른 갱단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을 보고 있으며 구속된 소년 총격범을 잡고 사망한 총격범은 확인해보니까 19살, 체포된 총격범은 잡고 보니까 15살입니다. 그리고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 한 명을 현재 경찰은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현장에 스페이스 니들스 현장에는 추모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일하이츠 대형 냉동 창고 수백만 파운드의 부패 식품이 방치되면서 악취와 파리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 주민 단체가 강제 대피령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단체인 프로텍트 LA 나우는 리니지 로지스틱스의 창고 내부에 심각한 실태가 보도된 이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그리고 LA 카운티 보건국에 서한을 보내 즉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 6월에 발생한 대형 화재 연기에 시달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창고 안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고약한 악취와 함께 수많은 파리떼가 주변 주거지로 확산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한 달 동안 지금 그 안에 냉동창고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지 못했다? 이거는 시정부의 능력 부족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고 부지에서 발견된 파리가 무더위 속에서 빠르게 번식해 지금 인근 지역으로 퍼질 경우 상처 부위에 구더기가 기생하는 미아시스 질병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경고가 나온 상태입니다. 단체 측은 공기청정기 등의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강제 대피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비위생적인 환경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매일 $5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아직 생명에 대한 절박한 위험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 아래 현재로서는 강제 대피령 대신 공기 질 개선과 임시 거처 제공 등을 포함한 주민 노출 완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잘 안 될 때는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한번 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LA 시정부의 이런 안이한 대응 질타받기 마땅합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샌버너디노 카운티 산장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 도중 소방관들이 낙석에 맞아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샌버너디노 카운티 산악지역에서 그린 파이어로 명명된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33에이커의 임야를 태웠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 대원들이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선을 구축하던 중 가파른 절벽 위에서 커다란 낙석이 떨어져 소방관 2명을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이 가파른 경사지여서 부상한 소방관들이 스스로 이동할 수 없게 되자 동료 대원들이 들것과 부축을 이용해 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한 뒤 대기 중이던 구급차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현장에서는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 소방관 한 명이 앞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0: 어제 저녁 기준 산불의 진화율은 아직 0%이며 화재는 월요일 오후 5시 42분쯤 서먼 플래츠 피크닉 구역과 마운틴 홈 빌리지 인근에서 처음 신고되었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마운틴 홈 빌리지에는 대피 경보가 내려졌고 38번 고속도로는 브라이언트 스트리트 구간이 전면 통제되었으며 현재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도난 차량을 몰고 인질을 태운 채 고속 도주국을 벌인 21세 남성이 중범죄 혐의로 입건될 예정입니다. 샌버너디노 카운티 셰리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6시 41분쯤 모롱고 베이징 경찰서 소속 경사들이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기를 통해 주립도로 62번과 화이트 페더 로드 인근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정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로드니 프레이지어 구스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속력을 높여 도주했으며 추격전 도중 차량 속도를 줄여 피해자가 차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한 뒤 다시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는 거듭 마주오는 차선으로 역주행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결국 경찰이 추격 저지 기술인 피트 기동을 사용해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 충격으로 용의자가 통제를 잃고 랜더스의 고속도로 247번과 분로드 인근 흙둑에 들이받으며 사고가 났으며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팜스프링스의 데저트 지역 의료센터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차량 도난과 중범죄 도주, 납치 등의 혐의로 구속될 예정인 가운데 셰리프국은 부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의 절차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헌팅턴 비치에서 전동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한 21세 남성이 부상 끝에 숨졌습니다. 헌팅턴 비치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30분쯤 워너 에비뉴와 플라자 레인 교차로 인근에서 전동 자전거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은 도로 옆 인도에 쓰러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거주자인 21세 운전자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소했으나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지난 일요일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의 예비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전동 자전거는 워너 에비뉴 서쪽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운전자가 통제를 잃고 쓰러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국은 운전자의 약물이나 음주 등 음주 운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실비치에서 전동 자전거와 전동 오토바이로 인한 심각한 부상과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시 지도자와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과 실비치 경찰서 등 지역 사회 리더들이 참석해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전동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불법 전동 오토바이를 태운 부모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전담 기소반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최근 전동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올해 초 72세 여성 스테퍼니 포터가 10대 소년이 몰던 전동 오토바이에 치여 중상을 입고 수주간 중환자실과 재활원을 거쳐 수개월째 회복치료를 받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포터는 아이들이 이를 단순한 자전거로 오인해 도로에서 위험하게 타고 있다며 안전교육과 법적 책임 강화를 호소했으며 레이크 포레스트에서도 10대가 몰던 전동 오토바이에 치인 81세 남성 에드의 시몬이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위험성을 경고받았음에도 14세 아들에게 전동 오토바이를 허용한 어머니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헌팅턴 비치의 해변 모래사장에 엔진 결함을 일으킨 소형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샌타에나의 존 웨인 공항을 이륙한 소형 비행기가 엔진 문제로 인해 헌팅턴 스테이트 비치의 매그놀리아 스트리트 남쪽 모래사장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는 조종사와 그의 조카 등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인 마이크 브렘너는 존 웨인 공항을 떠난 직후 엔진에 이상이 생겨 고도 1.0피트 상공에서 가장 멀리 활공할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하며 급히 착륙 장소를 물색한 끝에 해변을 선택해 무사히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이 불법 밀렵의 온실로 지목한 팔로스 버디스 해안가에서 닭새우를 불법으로 포획한 5명이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닭새우 포획 금역이어서 개체수 번식을 위해 포획이 전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반은 2건의 불법 포획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두 명이 닭새우를 잡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 중 한 명은 닭새우 9마리를 가방에 넣어 바위 사이에 숨겼고 다른 한 명은 3마리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사례에서도 세 명이 일행이 닭새우 5마리를 소지한 채 포획 활동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이들 5명 전원은 현장에서 체포된 뒤 티켓을 발부받고 풀려났으며 알을 품은 남컷 여러 마리를 포함해 압수된 총 17마리의 닭새우는 모두 살아서 바다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지역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공사 현장에 야생 코요테 무리가 털을 잡으면서 주민들과 반려동물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메인 스트리트와 북쪽 스폴딩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이미완공 아파트 공사 현장은 현재 코요테들의 서식지로 변해 주민들 사이에서 코요테 콘도라는 별칭까지 붙여졌습니다. 주민들은 밤늦게 귀가하다 코요테와 마주치는 일이 빈번하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야생동물이 도심 한복판을 활보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당국은 지난 2018년부터 포획보다는 교육과 예방, 인간과 동물 간의 공존을 강조하는 종합 코요테 관리 및 공존 계획을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LA 카운티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코요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쫓아내는 요령 등 비치명적인 관리 기법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미국 내 최초의 한인 부지사로 주목받았던 한인 1.5세 실비아 장 루크, 한국명 장은정입니다. 하와이주 부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와이주 대배심은 루크 부지사를 뇌물수수 및 뇌물수수 공모, 선거 캠프 위원회 보고서 허위 작성 등 12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비아 장 루크 부지사는 지난 2022년 주 하원 의원으로 부지사 선거를 준비하던 중 로비스트 토비 솔리둠에게 수표 만 달러를 받았고 총 3만 5천 달러의 기부 약속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루크 부지사 측은 선거 캠프 실비아 루크의 친구들 앞으로 5천 달러짜리 수표 두 장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3만 5천 달러 기부금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한국으로 들어와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은 불법 외환 거래가 한화 7조 원 넘게 적발됐습니다. 한국의 관세청은 올 상반기 792건, 총 7조 2천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은 LA 통합교육구 교육행정과와 셜먼옥스 고등학교 학생과 교원 등 5명이 경북교육청이 경주에서 개최한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국제포럼에 참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주제로 세계 각국 청소년들과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세계 평화 선언문 작성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한국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체험하고 동궁과 월지 야간 투어에 참여하면서 한국 문화를 경험했다라고 한국교육원 측은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가 올 2분기에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개선 트렌드를 이어갔습니다. 또 하와이주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 인수에 이어서 1분기 은행 SMBC 메뉴은행 상업용 뱅킹 부문 인수 효과도 향후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는 올 2분기 0.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일 0.19달러 대비 36.8%가 증가했습니다. 제니, 블랙핑크 멤버죠. 제니가 그간 K-POP 가수들이 잘 뚫지 못했던 빌보드 라디오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포브스는 제니와 테임 임팔라의 협업곡 드라큘라가 빌보드 어덜트 팝 에어플레이 부문 주간 1위에 올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덜트 팝 에어플레이는 빌보드가 1996년에 도입한 순위로 라디오 방송국 40곳에서 해당 곡을 송출한 횟수를 환산해 집계합니다. 예, 제니의 드라큘라가 한국 K-POP 중에서는 최초로 1위를 올라간 것으로, 최초는 아니네요. 골든이 최초였네요. K-POP 관련 곡 가운데 어덜트 팝 에어플레이 부분 1위에 오른 노래는 K-POP 데몬헌터스 주제곡 골든이 유일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제니가 또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9: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8: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9: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2: 네.
13: 수영도?
12: 그럼요.
1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토네이도가 어제 강타해 전선이 끊어지면서 3만 명 이상의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토네이도가 발생됐으며 애플턴, 매니아샤 등 인근 도시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소식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일부 주택과 상업시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맹렬한 강풍으로 주택을 산산조각 났고 금속 파편이 고속도로에 흩뿌려졌으며 주민들이 지하로 대피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매니아샤의 한 주택가는 집의 지붕이 뜯겨나갔으며 차가 강풍에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애플턴의 한 주민은 하늘이 밤처럼 매우 어두워졌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구조당국은 현재 수색과 정리작업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 건물에 총격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 영사관을 겨냥한 총격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현지 시각 오전 4시 45분 영사관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인근에서 총성을 들었고 건물 외벽에 총탄이 명중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탄피 한 개가 회수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직후 번호판이 없는 흰색 세단 차량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영사관 외벽이 손상됐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이 총격을 가한 용의자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미시간주를 방문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관세를 비롯한 경제 성과를 홍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밀포드에 있는 GM 제너럴 모터스에서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장소를 방문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전용차 더 비스트도 이곳에서 설계, 제작, 시험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집권 후 드라이브를 건 관세 정책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견인하고 있고 환경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운전자뿐 아니라 제조사에도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의 일자리를 빼앗고 공장을 약탈했다며 이는 세계주의 정치자들과 부패한 특수 이익 세력이 저지른 일이라고 기존의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제 그 모든 게 바뀌고 있다. 내가 해외 생산업체와 제조업체에 역사적인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외국 정부 공무원들을 겨냥한 입국 제한 법안이 공화당 의원의 발의로 연방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 의원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의 공무원을 겨냥해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주도한 외국 공무원을 미국 입국 금지와 추방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규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조사를 벌이고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브라질의 IT 기업 규제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구글 제재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대표부 조사나 무역협정 재협상국보다 미국 기업을 차별한 외국 공무원에게 미국 입국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책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총괄했던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의 비공개 일기가 공개되면서 팬데믹 초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의 일기에는 팬데믹 첫 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환멸이 깊어져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횡설수설하는 미친, 필사적인, 어리석은, 무능한, 바보, 완전한 망신거리 이런 원색적인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자기 일기에 쓰는 건데요. 비공개 일기인데 이게 왜 공개됐을까요? 뒤에 나옵니다. 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바이러스 기원을 둘러싸고 파우치 소장과 수년간 공개적으로 충돌해왔던 랜드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파우치 소장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2020년 2월 27일 일기에서 늦은 밤 약 2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코로나의 심각성을 축소하지 말라라고 조언했다고도 썼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본격화한 3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노출과 시청률에 집착하고 있었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일기에는 파우치 소장이 언론 취재에 협조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성향 언론들이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과정과 유명 인사들과의 만남, TV 및 언론 출연에 초점을 맞춰 일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기에는 가수 조안 바이즈와 배우 줄리아 로버츠, 숀 펜을 만난 일화와 방송 출연 기록도 담겨 있습니다. 인폴 상원 의원은 이 일기를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30일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법원에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라는 취지의 공소 기각 요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해 SNS에 해변을 걷다가 멋진 조개 배열을 발견했다며 조개 껍데기들이 숫자 8647 모양으로 놓인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방검찰은 코미 전 국장을 대통령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요식업계 등에서는 86이 손님이나 주문을 없앤다라는 의미의 속어로 쓰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8647은 47대 대통령을 제거하라 이런 위협을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연방검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코미 전 국장은 법률상 협박으로 인정되려면 폭력을 실행하겠다는 진지한 의사표현이 있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게시물을 대통령에 대한 폭력 위협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내 미군 주둔 태세를 점검하고 유럽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기 위한 검토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검토를 거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미군 주둔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사실상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을 감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는 지난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유럽 태세 검토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이번 검토는 유럽이 재래식 방어에 주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빠르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도록 움직이게 하는 실질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2025년 NSS 국가안보전략에는 미국이 문명의 소멸을 겪는 유럽의 궤도 수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2026년에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방위비에 공정한 부담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뭐 전화통화는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 종전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화이트입니다.
1: 지난 2월 미국과 함께 대이란 군사작전에 나섰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8번째 회담이지만 이란 전쟁 개전 이후로는 첫 대면 회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문제가 회담의 최우선 순위가 될 거라며 이스라엘의 안보와 힘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스스로 깨닫게 될 만큼 이란을 약화해야 한다며 대이란 군사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과 시리아, 가자지구에서 철군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 먼지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몇 달 전에 끝장이 났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전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Pretty close, yeah.
1: 이스라엘 매체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성과를 위해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자지구에서 국제 안정화군 진입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이란 군사공격 재개를 주장하는 네타냐후 총리와 중간선거를 앞두고 종전을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양숙, 튀르키예에게 최신형 F-35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정상회담 뒤에는 또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반발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뭘 팔든 이스라엘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YTN입니다.
2: 튀르키예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이던 지난 2019년 미국의 F-35 전투기 도입이 좌절됐습니다. 튀르키예의 러시아산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문제가 됐습니다.
3: Turkey cannot field a Russian intelligence collection platform in proximity to where the F-35 program makes repairs and houses the F-35.
2: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다시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구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좋은 우방이라며 F-35를 팔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대에 대해서는 내가 뭘 팔든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4: Turkey's been a great ally for me. You know, I think he's done a very good job. Did a good job with Syria. He's a friend of mine and nobody tells me what we should be selling.
2: 중동에서 유일하게 차세대 F-35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른바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반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란만큼이나 튀르키예도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5: That's infected with the Muslim Brotherhood, which hates the United States. He harbors Hamas, the Hamas terrorists. He supports them.
2: 여기다 사우디와 UAE까지 미국의 F-35를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중동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매에 나선 건지 불분명하다며 늘 그렇듯 논란이 커지면 언제든 입장을 쉽게 바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 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0: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요,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태양입니다.
1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2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다저스는 경기 없었습니다. 다저스 경기 없었고 오늘부터 시애틀과 시애틀 메리너스와 홈에서 주중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저스 이동일로 하루 쉬고 그리고서 이제 홈으로 돌아와서 시애틀과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애틀은요 어제 텍사스에서 경기를 했어요. 텍사스를 경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LA로 넘어와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유, 텍사스에서 LA 뭐 비행기 타면 얼마 된다고라고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이동할 때 좀 쉬잖아요. 네, 시애틀 선수 컨디션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다저스 구장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야구장 티켓 가격이 가장 비싼 곳 어딘지 아십니까? 다저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요. 오늘 경기장 티켓도 가장 싼 게 $100부터 시작이네요. 이제 뭐 야구장 가려면 $100, 200달러. 2026년 7월 2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1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짜리 오픈박스를 $999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짜리가 $998,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를 오픈 특가 $1,877,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 동직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앞학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1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4: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15: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6: 엄마 집밥이 최고지.
15: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6: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6: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5: 밥 한 그릇 더요.
17: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7: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5: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7: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2: 213-381-2424 213-381-2424
2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4: We will fight for you.
2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9: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2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9: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2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9: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5: 213-427-5500, 427-5500.
2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7: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2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네,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 현 우키시 인근에서 현재 시간 오후 4시 27분,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 27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지 쇼핑몰의 일부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지진으로 한국에서도 부산과 경남, 포항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돼서 시민들이 불안해했고, 진앙지에서 약 900km 떨어진 상하이 등 중국 동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진은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으로는 진도 7로, 일본 내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것은 2024년 1월 노토반도 강진이 있었는데 당시 700명이 사망을 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강진 당시 대형 쇼핑몰이 폭발음과 함께 건물 지붕과 벽면 일부가 무너져서 현재 다수가 이 쇼핑몰 건물 내부에 갇혀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TBS 방송은 사망자가 꽤 많이 나올 것 같다, 정확한 사망자 수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지역이어서 한국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구마모토시에 관해서 잠시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마모토시는 일본 규슈 지방의 중심 도시이자 대표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성 구마모토 성이 위치한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중심지입니다.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아소산 등 인근 관광지로도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구마모토 지역은 과거 2016년에 규모 6.5와 7.3 등 대형 강진을 겪은 아픔이 있는 지역인데, 오늘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도입니다. 상징적인 문화재인 구마모토 성의 성벽과 석축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또 흙먼지가 치솟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진으로 인한 인프라 마비도 심각합니다. 도로가 솟아오르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고, 고가도로 및 다리가 일부 파손된 것도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수만 가구에 달하는 정전 피해와 신칸센 열차 등의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피해 상황은 더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5: Kashima Town. It says the second floor of the building has collapsed and many people could be trapped inside. Officials are now trying to confirm the situation. Now, footage here taken from an NHK helicopter shows parts of the shopping center's exterior walls have come off, exposing what appears to be the building's framework. A taxi driver near the mall reported...

0: 자, 먼저 살모넬라균 오염 달걀 스토리입니다. 미국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우려로 달걀 무려 1,900만 개가 리콜되었습니다. 리콜 대상은 대부분 텍사스 등 남부 지역에 유통된 제품입니다만은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이 급증하는 만큼 달걀 보관과 요리에 모두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FDA가 지적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달걀 생산업체 미드웨스트 폴트리 서비스가 생산한 달걀 159만 다진, 개수로는 약 1,900만 개의 달걀을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크로거 매장, 그리고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미시시피주 등 무려 미국 내 17개 이 브룩셔 매장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FDA는 현재까지 이번 리콜과 관련한 건강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미국 내 17개 주에 전방위적으로 이 달걀이 판매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판매업체는 해당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의 출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장내 세균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세균성 식중독 원인균입니다. 주로 덜 익힌 달걀과 덜 익힌 닭고기, 그리고 오염된 식품 등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달걀에서는 달걀의 분변을 통해서 껍데기에 묻거나 산란 과정에서, 즉 달걀을 낳는 과정에서 달걀 내부까지도 침투될 수 있습니다. 또 달걀을 깨는 과정에서 내용물로 옮겨가거나 손, 칼, 도마 등을 통해서 다른 식재료를 오염시키는 이 교차 오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달걀을 섭취하면 빠르면 6시간에서 길면 72시간 안에 설사, 복통, 메스꺼움, 구토, 발열, 두통 등의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고령자, 임산부, 또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균이 피 속으로 퍼져서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FDA는 여름철에는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섭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완전히 익힌 달걀에서는 대부분 사멸되기 때문입니다. FDA는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 임산부,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반드시 완숙으로 먹지 절대로 반숙 달걀을 섭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 달걀을 구매할 때 껍데기에 금이 가 있거나 깨진 제품은 절대로 피하고 구매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냉장고 보관하기 전에 깨끗하게 보관하겠다라고 씻어서 넣으면 달걀 껍데기에 천연 보호막이 손상돼서 오히려 세균이 달걀 내부로 침투할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척하는 것은 보관 전이 아니라 보관 후에 먹기 직전에 세척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달걀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FDA는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브렉퍼스트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달걀을 꼭 미리 확인하라 라고 오늘 아침 일제히 주요 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1: I want to double check the eggs in your refrigerator before making breakfast this morning. Nearly 20 million eggs have been recalled for potential salmonella contamination.
0: 네, 공격 중단하자라는 미국, 더 때리자라는 이스라엘, 협상은 없다라는 이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2주간 계속되던 이란 공습을 중단하고 외교를 통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을 더 하자라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는 등 이란 전쟁 종전 국면의 전개를 도대체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지금 대화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14일간 심하게 두들겨 맞았고 우리에게 매우 정중하게 제발 멈춰주세요, 만납시다 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현재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를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이란과의 대화가 사실상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간 현재 백악관에서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비공개로 회담하고 있습니다. 회담이 시작된 지 이제 약 한 5분도 안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탄야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 그리고 이란을 더 때리자라는 내용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네타냐후 총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개전 이후 치솟고 있는 유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조차 전쟁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이란의 원유 수송선 공격을 저지하는 데는 역부족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전쟁을 확대시키기 어렵고 유가 상승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라는 이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는 더더욱이 전쟁을 끝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이 시간 현재 네타냐후 총리를 얼마나 설득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쟁을 더 해야 한다라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는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격 중단하자라는 미국, 더 때리자라는 이스라엘, 협상은 없다라는 이란 등 전쟁을 끝내기에는 너무나도 안개 정국입니다.

0: 자, 이어서 아무리 막으려 막으려 해도 그 가격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중국 브랜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물가가 치솟으면서 이 저렴한 중국 브랜드가 미국의 젊은 소비자들 사이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장난감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은 물론 일본 업체들이 그동안 장악해온 스시와 녹차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영향력을 미국에서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완구 업체는 팝마트라는 곳인데 이 역시 중국 업체입니다. 팝마트는 세계적인 인기를 끈 캐릭터 라부부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뉴욕 맨하탄 5번가에도 현재 대형 매장을 짓고 있습니다. 새 매장의 위치는 오스트리아 보석 브랜드 그 유명한 스왈로브스키 매장 바로 옆입니다. 팝마트는 2023년 미국에 첫 매장을 낸뒤 현재 7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매장을 늘려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5번가와 타임스퀘어 등 뉴욕 중심가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팝마트의 지난해 북미 지역 매출은 전년보다 7배 이상 늘어난 약 1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브랜드가 미국에서 성장하는 이유는 장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다면 그게 어느 나라에서 만든 제품인지 크게 따지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기업들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 기업에 공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체 브랜드를 앞세워서 미국에서 직접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커피 브랜드 루이싱 커피도 미국에서 빠르게 매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루이싱 커피의 이 아이스 라떼 가격은 2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스타벅스에 비해서 절반 이하 가격입니다. 절반이 뭡니까? 3분의 1 가격입니다. 루이싱 커피는 지난해 여름 뉴욕에 처음 진출한 이후 뉴욕에만 현재 20개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스타벅스가 문을 닫은 자리가 생기면 곧장 그곳에 매장을 열어서 스타벅스의 기억을 아예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그동안 일본이 강세였던 이 식음료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요리사가 손님을 위해서 메뉴를 구성하는 이른바 일본식 메뉴죠. 이 오마카세라는 메뉴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리사와 직접 대화하면서 특별한 식사를 즐길 수 있어서 1인당 가격이 뭐 200달러에서 비싸면 4, 500달러에 달했는데 그래도 고객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에는 중국계 요리사들이 운영하는 저렴한 오마카세 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식당은 100달러가 넘지 않는 가격에 초밥 코스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해본 많은 사람들은 뭐 일본 셰프가 하나 중국 셰프가 하나 맛에 큰 차이를 못 느꼈다. 친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100달러 값어치는 충분히 했다라면서 다들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식 오마카제, 즉 중국 요리사가 하는 오마카제 요리 식당은 운영자들 가운데 중국의 푸저우 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푸저우와 오마카세를 합친 말 푸마카세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론 메뉴는 일본 음식입니다. 자, 뉴욕에서 또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이 같은 중국 브랜드들은 빠르게 이어서 LA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아무리 중국을 막아도 싼 가격으로 공략하는 이 중국의 물결을 그야말로 대책 없이 무조건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상대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1: 최근 일부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통적 방식의 회식이나 워크숍 대신 마치 애들 놀이와 같은 단체 활동 시간을 갖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음주 중심의 모임 대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육체 활동 등을 통해 조직 단합력을 키우고 생산성 향상까지 꾀하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기업들이 10살짜리 아이들이 설계했을 법한 워크숍을 앞다투어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연방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재택근무율은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완전 재택근무나 부분 재택근무를 하는 미국 내 노동자 비율이 22.6%에 달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조직 단합과 소통 강화를 위해 음주 중심의 전통적 회사 행사보다는 한층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례로 한 소프트웨어 기업 직원들이 매사추세츠 바닷가 마을인 케이프 코드로 워크숍을 떠나 자루 달리기, 인간 피라미드 쌓기, 숟가락으로 달걀 옮기기, 모닥불에서 마시멜로 구워 먹기 등의 활동 등을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한 교육 컨설팅 회사 역시 최근 재택근무를 하느라 평소 대면할 기회가 적었던 직원들과 함께 커네티컷주에서 워크숍을 열고 함께 그림 그리기, 페달 보트 타기, 밧줄 장애물 통과 체험 등의 활동을 즐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같이 기업 경영진이 이색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젊은 직원들에게는 기업이 긍정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일수록 경영자의 가치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도 이 같은 기업 문화 트렌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인사회에서 투자 피해에 대한 소송이 또 발생했습니다. 한인 투자자가 투자회사 대표와 법인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 사기를 당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피리어 코트에 지난 6월 3일자로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폴김 씨는 피고인 이주형 씨와 CM 홀딩스 USA를 상대로 사기 및 계약 위반, 캘리포니아 기업법 위반 등 모두 11개 청구 원인을 제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24년 3월 교회에서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한 이 씨를 처음 만났는데 이 씨가 자신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성공한 투자자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영 씨는 또 카카오톡, SM엔터테인먼트, E&M 등 한국 대기업들이 자신이 소유한 CM 홀딩스에 투자할 예정이며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현재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고 원고는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주형 씨의 이런 설명을 믿고 2025년 4월 피고 측과 추가로 1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고 CM 홀딩스 주식 6억 주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약 300만 달러 상당의 지분 이전에 협력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주식을 이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주주가 아니며 주식 이전

백 셰프는 LA 한인타운의 유명한 식당 고바우를 40여 년간 운영해온 백금인 대표의 아들로 한인 2세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식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최근에 발표한 2026 레스토랑 선정에서 LA 한인타운 북쪽 641 노스 웨스턴 에비뉴, 웨스턴과 멜로즈 코너에 위치한 코리도어 109 식당을 신규 원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했습니다. 코리도어는 11석 규모의 초소형 해산물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입니다. 같은 공간 앞쪽에는 바가 운영되고 있으며 손님들은 바 뒤편에 숨겨진 문을 통해서 테이스팅 공간으로 들어가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루 한 차례만 운영되는 11가지 코스 테이스팅 메뉴는 1인당 325달러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밴쿠버 호프가 올해 2분기에도 호실적을 발표하며 실적 개선 트렌드를 이어갔습니다. 밴쿠버 호프에 따르면 올 2분기 순이익이 3,30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2분기에 2,450만 달러 대비 34.8%나 순이익이 급증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메트로시티 은행도 올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메트로시티 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에 2,213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인 2025년 2분기에 1,683만 달러 순이익 대비 31.5% 증가한 것입니다. 한미은행은 바니 이 행장이 오늘과 내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6 KBW 서머 뱅크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합니다. 행사는 매년 주요 은행 및 금융 지주사들이 참여하는 업계 최대 규모의 연례 금융 투자 컨퍼런스입니다. 바니 이 행장과 산타로사 전문은 스몰 그룹 미팅과 네트워킹 세션에 참석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한미은행의 차별화된 경영 전략을 공유하고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한미은행은 현금 배당도 발표했습니다. 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은 오는 8월 3일을 기준으로 등재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당 28센트의 현금 배당을 오는 8월 18일에 지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유명한 남가주에 최근 들어서 이례적으로 매우 후텁지근한 고온 다습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가주에는 예년보다 5도 내지 많게는 10도가량이 높은 기온과 함께 평년을 크게 웃도는 높은 습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낮뿐 아니라 밤에도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계속되면서 열 관련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LA는 낮 기온 88도로 예보됐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서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높을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오는 금요일에는 9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0: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2: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3: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인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4: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5: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3: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3: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7: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9: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애플이 지난해 4월 이후에 내줬던 세계 시가총액 1위 지위를 15개월 만에 되찾았습니다. 어제 애플의 주가는 전날보다 1.17% 상승한 336달러 91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 시가총액은 4조 9,480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다라는 타이틀을 드디어 탈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조만장자 타이틀은 한 달 만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두 회사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한 달 만에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머스크의 자산 규모는 어제 기준 6,957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 상장 후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지난달 16일 세웠던 최고 기록 1조 4,500억 달러의 딱 절반 수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 최초로 자산 규모가 1조 달러가 넘는 소위 조만장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승승장구했었습니다만은 최근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어제 자신의 SNS에 나는 전직 조만장자다라는 다소 자조 섞인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그동안 K-POP 가수들이 힘을 못 쓰던 라디오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제니와 테임 임팔라의 협업곡 드라큘라가 빌보드 어덜트 팝 라디오 부문 이번 주 1위에 올랐습니다. 어덜트 팝 라디오는 빌보드가 1999년에 도입한 순위인데 미국 내 라디오 방송국 40곳에서 해당 곡을 방송한 횟수를 집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K-POP 곡이 빌보드 핫 100 또 빌보드 200 등 주요 차트 상단에 올랐었지만 유독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순위에서는 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었습니다. 청소년이나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이 범대중적인 인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라디오 방송 횟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K-POP 관련 곡 가운데 어덜트 팝 방송 부문, 즉 라디오 방송 부문 1위에 올랐던 노래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이 K-POP 디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이 지금까지는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제니가 참여한 드라큘라가 골든에 이어서 이 K-POP 관련 곡으로는 두 번째로 이 라디오 차트에서도 정상에 등극한 것입니다. 이어서 뇌물로 추락한 하와이 한인 부지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최초의 한인 부지사로 주목받았던 실비아 장 루크, 한국명 장은정 이 하와이주 부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와이주 대배심은 어제 실비아 장 루크 부지사를 뇌물수수 및 뇌물수수 공모, 또 선거캠프 보고서 허위 작성 등 12개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루크 부지사는 2022년 주 하원의원으로 부지사 선거를 준비하던 중 로비스트에게 수표 만 달러를 받았으며 총 3만 5천 달러의 기부 약속도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로비스트는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하면서 주정부 자금 지원을 받고자 루크 당시 주 하원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비스트는 기부금을 언급하면서 다음 주까지 3만 5천 달러를 마련할 테니 이는 우리가 말한 7만 달러의 절반이 되는 셈입니다. 그걸 먼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루크 의원은 와 멋지다 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크 부지사 측은 선거 캠프 앞으로 5천 달러짜리 수표 두 장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3만 5천 달러 기부금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루크 부지사는 한인 1.5세로 하와이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주 하원의원을 거쳐 2022년 부지사에 당선됐습니다. 미국 내 주정부 선출직 가운데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한국계 미국인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뇌물로 추락한 한인 하와이 부지사 스토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0: 오늘은 세계 간염의 날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0년에 세계보건총회에서 정했는데요. 1925년 7월 28일에 태어나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찾아냈고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은 바로크 블럼버그의 생일에서 바로 오늘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주로 급성으로 나타나면서 치사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일부 간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A형 간염 바이러스. 보통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음식물, 특히 오염된 조개류나 해산물을 익히지 않고 섭취할 때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일단 푹 쉬는 게 최상입니다. 85도 이상에서 1분만 끓여도 이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사라집니다. 자, 문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5천만 정도의 인구가 바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하지요. 사람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으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아기에게 네, 줄 수 있고요. 또 술잔 돌려 먹지 말라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 오염된 면도날, 주삿바늘도 역시 감염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래서 예방접종 주사를 맞는 것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있는 엄마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B형 간염 예방접종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을 같이 주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C형 간염, 이거는요 B형 간염 못지않게 만성화가 가능해서 만성 간염, 간 경변증 그리고 간암 같은 간 질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합니다.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혈액 또는 체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C형 간염은 대부분 피어싱이나 문신, 불법 시술, 마약 주사 등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 전까지만 해도 치료가 참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제는 효과적인 경구용 치료제가 있어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서 A, B, C형 간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3: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0: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8: 네, 시애틀에서 인파가 붐비던 이 음식 축제 도중에 총격이 벌어져서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라는 소식 들은 바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서로 총을 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체포됐는데 이 다른 한 명이 아직 체포가 안 돼서 경찰이 지금 뒤쫓고 있다고 합니다. YTN의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9: 소셜미디어로 한창 음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 Oh shit, right here. Get down, get down, get down, get down.
9: 곧이어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한꺼번에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공포에 질린 비명이 사방에서 울립니다. 요란한 총성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고 방문객들은 부근 박물관 등에 몸을 피했습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오후 6시쯤 워싱턴주 시애틀 번화가 스페이스 니들 인근. 마지막 날인 사흘째 열리던 음식 축제 바이트 오브 시애틀 행사장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부상자인 두 살배기 아기도 포함됐습니다.
11: We suddenly heard some firecrackers, what I thought were firecrackers. And people started yelling, shooter, shooter. And there was like a stampede of people just running.
12: I heard about, I'd say, close to 12. Sounded a little bit like firecrackers at first. I looked to my left. I saw at least one individual with a switch, semi-automatic. I saw another one that was two.
9: 두 명이 서로 총격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 한 명은 체포했고 다른 한 명은 추적 중입니다.
13: So this was a shootout in Bight of Seattle.
14: There were two people who we believe were shooting at each other.
9: 1982년부터 매년 열려 올해 수백 개 맛집이 참가하고 3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 축제는 이렇게 참사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8: 최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해킹을 막는 AI를 개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 행사를 열고 AI 사이버 공격을 막는 AI 프로그램 프로젝트 퍼셉션을 선보였습니다. 프로젝트 퍼셉션은 공격 경로를 미리 찾아내는 레드팀과 문맥을 추론해서 위험을 판단하는 블루팀, 그리고 수정 조치를 취해서 방어에 집중하는 그린팀 등 3개 팀이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해킹 공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제 조직의 보안 취약점을 미리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구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AI로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AI로 AI를 방어하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게 됐다라며 이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 개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 건물에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영사관을 겨냥한 총격은 지난 3월에 이어서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어제 새벽 4시 45분 영사관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인근에서 총성을 들었으며 건물 외벽에 총탄이 명중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탄피 한 개도 회수됐습니다. 사건 직후 번호판이 없는 흰색 세단 차량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추격에 나섰지만 용의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추격을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영상한 외벽이 손상됐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토론토 경찰 대테러 전담반 등이 이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서 토론토 주재 미국 영사관 이 영사관을 향한 총격은 지난 3월 10일에도 발생했었는데 경찰은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 세력에 의한 국가 안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 어제 토네이도가 강타해서 전선이 끊어지면서 3만 명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북서쪽으로 약 80마일 떨어진 곳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했으며 애플턴, 맨하샤 등 인근 도시까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폭염 속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서 해당 지역의 주택과 상업시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맹렬한 강풍이 주택을 산산조각 냈고 금속 파편이 고속도로에 흩뿌려졌으며 주민들이 지하로 대피하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메냐샤의 한 주택가는 집의 지붕이 통째로 뜯겨나가기도 했으며 차가 강풍에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애플턴의 한 주민은 대낮에도 하늘이 밤처럼 매우 어두워졌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토네이도는 밀워키 남쪽으로 이동해서 시카고 지역을 통과하면서 점차 소멸되었습니다. 네, 이란 전쟁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 6.25 전쟁까지 소환하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미군 사망자 숫자에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치른 주요 전쟁들과 비교하는 와중에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규모까지 소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에 베트남 전쟁, 6.25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의 사망자 수를 나열해서 올렸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58,220명, 6.25 전쟁은 36,574명, 이라크 전쟁은 약 4,600명, 그리고 아프간 전쟁은 약 2,000명이 전사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들 다른 대통령 시절 때의 전쟁과는 달리 이번 이란과의 무력 충돌은 4개월간 미군 18명이 전사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미군의 희생 규모를 어떻게든 적게 보이려고 하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오는 11월 3일에는 연방 하원의원 전부와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교체하는 중간선거가 실시됩니다. 여기서 여당인 공화당이 지고 민주당이 이겨서 소위 여소야대 정국이 들어선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약 2년간 레임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란전쟁 장기화에 대한 대중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현재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이어서 테니스 공으로 혈압 잡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평소 높은 혈압이 걱정이라면 틈틈이 손에 테니스 공을 쥐어보라라는 것입니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피트니스 트레이너 타비 킹은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운동을 하라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라며 그럴 때 매일 10분 정도 테니스 공을 꽉 쥐는 운동을 하면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일까라는 의구심도 드는데 맞습니다. 테니스 공을 꽉 쥐는 소위 악력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을 꽉 쥐는 동안에는 혈관이 압박이 돼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운동이 끝난 뒤에는 혈관이 이완되면서 오히려 혈압이 낮아지는 반동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의 탄력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제학술지에 실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연구팀 보고서에 따르면 악력기를 활용한 운동은 다시 말해 테니스 공을 꽉 쥐었다 놨다를 활용한 이런 운동은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나기 힘을 키우는 악력기 운동을 하루에 10분,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혈압이 낮아지는 것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력기가 없다면 테니스 공 한 개를 손에 쥐고 세게 쥐었다 폈다를 하루 10분 정도 매일 하면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테니스 공 하나로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4: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4: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3: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8: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전반에 걸친 비용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집권했지만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 들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4.7% 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위험 신호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며 모든 투자의 기준입니다. 안전한 만큼 평소에 금리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게 미국 국채입니다. 하지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그만큼 안전하지 않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모기지론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채금리가 오르면 일반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기업들은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기가 어려워져서 경제활동 전반에 위축되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실제로 주택시장이 벌써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침체된 주택 거래가 올해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약화되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론의 평균 금리는 6.58%로 한 주 전보다 0.03%포인트 또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직원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지난 1년여간 신규 직원 채용을 꺼리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직 소규모 움직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분야에서 멈춰있던 직원들의 채용이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철도 대기업 CSX부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이 성장 목표 달성이나 신기술 확보를 위해서 인력을 다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 대기업들은 사무직 인력을 감축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고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만 7천 건으로 1969년 이후 5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기업이 AI가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신입사원 채용을 중단했지만 이제는 AI와 함께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8: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MLB 구단에 7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베팅했습니다. 한국인 최초 빅리거에서 이제 MLB 구단 투자자로 변신한 것입니다. 이번 투자를 단순히 한 야구인의 오랜 꿈으로만 보기에는 숫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박찬호가 이끄는 투자 컨소시엄 팀61이 선택한 구단은 애틀레틱스로 오는 2028년 네바다주 라스베거스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17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3만 3천석 규모의 새 구장을 짓습니다. 따라서 기존 팬덤보다는 미래 구단 가치에 베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찬호는 이번 투자로 구단 지분 3% 이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포브스가 평가한 애틀레틱스의 현재 구단 가치는 20억 달러로 지난 10년 사이 100% 넘게 뛰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도 67% 상승했습니다. 박찬호가 애틀레틱스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성장 여력 때문입니다. 이미 LA 다저스나 뉴욕 양키스처럼 오랜 역사와 거대한 팬덤을 가진 구단은 외부 투자자가 지분을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박찬호는 과거 다른 MLB 구단에도 지분 참여를 시도한 바 있지만 기존 팬베이스가 탄탄한 구단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애틀레틱스는 연고지 이전과 신구장을 발판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옛 트로피카나 부지에 들어서게 될 신구장은 야구는 물론 관광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스포츠 비즈니스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찬호는 자신의 역할을 브릿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석 고문으로서 스카우트와 투수 육성, 팬덤 구축에 참여하면서 한국 야구와 애틀레틱스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애틀레틱스 측도 박찬호의 이런 브릿지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단은 KBO 리그 팀의 라스베가스 초청 가능성을 언급했고 한국 선수 발굴을 위한 스카우트 활동 확대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7: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11: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7: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11: 도넛 복숭아 그린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4: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5: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6: 원오웨이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5: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6: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오웨이 골프.
15: 지금 원오웨이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오웨이 골프.com.
17: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1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네, 건조한 날씨로 유명한 남가주에 이례적으로 후텁지근한 고온다습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죠. 현재 남가주는 예전보다 5도, 많은 날은 한 10도 정도 높은 그런 그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년보다 높은 온도는 물론입니다만 평년보다 높은 습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어서 열 관련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상청은 경고를 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LA는 낮 기온 88도로 예보됐습니다만 높은 습도로 인해서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전망입니다. 그리고요, 이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93도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좀 적응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더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도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혹시 걱정거리나 고민 있으십니까? 아니 일본에 그냥 강진이 왔는데 이 서부도 캘리포니아에도 비건이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어. 물가는 오르고. 아, 나 노후 대책 안 했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대니엘 카너먼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순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린 어떤 문제나 걱정에 마음이 꽂히면요. 마치 그 일 하나로 내 인생 전체가 좌우될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새 집으로의 이사, 또 직장에서의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거 말이죠. 하지만 마음의 법칙은 참 묘해서요. 우리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일 뿐이라는군요. 시간이 지나고 다른 일상으로 시선이 옮겨가면 그렇게 거대해 보이던 문제도 결국 원래의 작은 크기로 돌아가게 마련이거든요. 오늘 아침 왠지 어떤 고민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고민 때문에 놓치고 있는 내 삶의 소중한 일상들은 무엇일까? 다 경험해보셨죠? 옛날에 어머 정말 커다란 고민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고민의 크기를 조금 줄이고 지금 눈앞에 놓인 따뜻한 차 한 잔, 이 아침의 맑은 햇살을, 이 공기를 먼저 즐겨보는 그런 아침을 우리 굿모닝 차차차 함께 만들어봐요. 달콤하게 젤라또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로마에서 젤라또를 드셔보셨습니까? 잠시 로마로 가서 스윗한 젤라또를 먹는 상상을 하면서 젤라또 인 롬.

0: 어쨌거나 인생은 달콤하게 끝까지 살아야 된다. 라 돌체 비타의 주제가 참 요즘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또 그 영국의 젊은 세대들이 그 버드 싱잉, 이 새들이 노래하는 거를 굉장히 요즘 취미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새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몸이 어떤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새들이 그냥 힘들어도 아우 버드 싱잉 노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요즘 저희 고양이 점돌이도 제가 꼭 놀아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왜 빨리 안 놀아? 너 빨리 놀아 이랬더니. 놀지를 못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함께 놀아주고 소통을 원하는 거지 그 억지로 놀아주는 거는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웬일인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쳐서 어머 저 왜 저래? 막 퍽퍽 뛰어다니는 거예요. 밖에 까마귀 한 마리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까마귀가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게 굉장히 생동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무 일 없는 것보다 가끔은 고민덩어리지만 그게 잘 또 넘어갔을 때 얼마나 또 아, 한시름 놓았다 이렇습니까. 이런저런 일이 없을 수가 없는데 오늘 또 간밤에 또 구마모토 일본에서 7.1의 강진이 있어서 쇼핑몰이 붕괴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상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또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도 산불이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네요. 어쩌면 이 산불이 수개월간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네요. 스페인의 마드리드 인근에서는 6만 3천 명 이상이 대피를 했다고 그러는군요. 아, 그쪽에서 정말 날도 더운데 산불 때문에 그렇게 집도 없이 대피하신 분들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조건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상위 10% 위, 뭐 5% 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날이 덥다, 투덜대지 말고 아우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햇살을 받으면 실제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활력이 왠지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이 아침 햇살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최근 광조절 치료라고 불리는 뇌에 쬐어주는 건강한 빛 보약 같은 광조절 치료가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직접 치료하고 개선하는 연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일종의 작은 발전기, 건전지가 있습니다. 특정한 파장의 빛을 머리에 쐬어주면 이 빛이 두개골을 통과해서 뇌세포 안에 발전기를 자극한대요. 그러면 뇌세포의 에너지가 솟구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세포염증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쉽게 말해서 방전되가는 우리 뇌세포를 빛으로 충전해주는 셈입니다.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최근 연구팀이 실제 환자들을 모아놓고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진짜 빛이 나오는 기기를 쓴 그룹과 그렇지 않은 치료빛이 안 나오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런 기기를 딱 나눠서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까 이거를 진짜 이제 검증을 해본다고 그러는군요. 그래서 이게 잘 자리 잡히면 치매, 기억력 저하, 뇌졸중, 후유증, 심지어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약물 부작용 걱정 없이 집에서 모자처럼 쓰는 그 기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렸어요. 제가 아는 분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약을 세게 먹었더니 이게 헛것이 보이고 누가 날 살해하려고 막 무기 들고 나한테 쳐들어온다 막 병원에서 그러셨대요. 그래서 치매 쪽으로 또 가면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뭐 음식이 이게 폐를 기도를 막히고 해서 또 음식을 주지 않아서 말라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건강은 건강할 때 잘 지키고 이런 아침에 햇살도 맞으시고 아 요즘 막 다 의욕이 없고 귀찮아 이러고 누워주셨던 분들은 이제 좀 일어나셔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좋은 음악이 나오면 리듬에 맞춰서 한번 체조도 좀 하시면서 또 오래 연락이 뜸했던 친구한테 연락도 좀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나 태평양에 표류했다가 30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캘리포니아에 사는 39살의 카이 사토 씨 얘기가 있네요. 태평양에서 홀로 태평양 이거 그냥 크로스할 거야. 그래가지고 카탈리나 섬을 지난달 7일에 출발을 했는데 무려 2,500마일에 달하는 그런 긴 여정을 출발했는데 2주 만에 거친 파도에 배의 돛대가 부러지고 말았대요. 회항하려고 했지만 연료마저 바닥이 났고 휴대폰 배터리도 꺼지면서 망망대해에 홀로 고립된 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그냥 떠내려가면서 일주일 내내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아, 나 이러고 이러는 거 아닌가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PVC 파이프와 카약 노를 이용해서 임시로 돛을 수리했고 또 식수가 20일째 바닥이 났대요. 그래서 놀라운 기지로 양동이에 바닷물을 채우고 비닐봉지를 씌워서 비닐에 맺히는 물방울을 핥아 마시면서 목숨을 건진 겁니다. 그리고 배 위에 떨어진 물고기, 오징어, 오트밀 몇 모금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냈고요. 표류한 지 30일 만에 캘리포니아와 하와이를 오가던 컨테이너선 선원들에게 발견이 돼서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다 구출해주면서 선원들이 주는 시원한 물과 과일을 먹으면서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토 씨는 친척 집에 지금 머물면서 벌써 다음 모험을 준비하고 있대요. 이번엔 카탈리나 섬에서 필리핀까지 무려 7,500마일 항해를 도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맛을 아직 못 봤나. 아무튼 그런 죽을 한계에 놓였어도 포기하지 않고 비닐에 맺힌 작은 물방울 하나를 핥으면서 그렇게 인내했던 그 집념으로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파도가 밀려오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출발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라의 법무사 권도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해서

0: 탱자 가라 사대. 그리고 바로 부채. 나 말이야 탱자인데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옛날엔 말이야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 아이고 지나쳤네 하며 급하게 좌선을 바꾸는 일이 참 많았지. 그러다가 그냥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도로공사의 그 모 부장님이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다네. 표지판도 빨강이면 바닥도 빨강. 표지판이 파랑이면 바닥도 파랑. 운전자는 글자를 다 읽지 않아도 그냥 같은 색만 따라가면 목적지 도착하는 거지. 응? 얼마나 이거 기발한 아이디어야. 아니 박사님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거예요?
1: 대단하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좋은 시스템은 실수를 줄여준다. 그러니까 사람을 혼내는 대신 너 왜 이렇게 못해서 이러지 말고 사람이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시스템이 중요한 거야.
0: 아, 우리 남편도 맨날 왜 또 깜빡했어 막 이러는데 시스템을 좀 잘 깔아줘야 되겠군요.
1: 그러니까 약 먹는 걸 자꾸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약통을 눈에 잘 보이는 식탁 위에 두는 거야. 응? 운동을 안 한다 그러면 운동화를 아예 그냥 현관문 탁 놔두고 물을 안 마신다면 컵을 그냥 곳곳에 눈앞에 두면 되고.
0: 아 도사님 그렇다면 결국 사람보다 환경을 바꾸라는 말이네요.
1: 바로 그거지. 사람은 바꾸기가 이거 진짜 안 바뀌어져요. 행복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의지도 중요하지만 좋은 환경은 의지를 이긴다. 그래서 오늘 탱자 가라사대 나를 탓하기 전에 내 길부터 바꿔보자. 이렇게 들어가. 사람은 실수하지만 좋은 길은 사람을 올바른 곳으로 데려간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여러분 색깔 유도선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좋은 습관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탱자 가라사대.
2: Modern, warm and memorable. 이 한 문장을 넣으면 AI가 전통 국악의 멋은 살리면서도 라디오 시그널처럼 세련되고 중독성 있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벌써 들립니다.

0: 이무진의 신호등 들으셨습니다. 가다가 거기서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탱자가라사에 대해서는 한국의 실제 고속도로의 색깔 유도선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최근에 오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 본것 중에 가장 좋은 발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지난번에 광스퍼터 108그 골프닷컴 우리 김강남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발명가시니까 그 발명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한국에 제가 찾아봤더니 이분이 그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에 근무하시는 윤석덕 차장님이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왜그 고속도로 가면 이쪽 가면 판교 인천 가고 이쪽 가면 오른쪽으로는 안양 군포로 빠지면서 오른쪽으로는 또 수원 영동 고속도로를 타는 건데 사람들이 그냥 이 표지판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아무서 봐, 이쪽인데 하고서 그거 돌면 되는데 또 한국은 고속도로 뭐 입장료도 내고 돌라면 또 한참 가야 되고 하니까 그 갈림길에 서가지고요 오도가도 못하면서 위험천만한 여기서도 가끔 그렇게 해요. 이번 엑시스 못 빠지면 다음 엑시스 빠지면 되지 목숨 걸고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들어가려고 아우 너무 위험하죠. 그런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분이 색깔 유도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실수를 줄이고 올바른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설계된 도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일산하고 김포로 가는 거는 분홍색으로 처음부터 이제 안내편을 놓고 색깔을 쭉 따라서 그려주는 거예요. 중간에 그 중앙 그 선을 쫙 색깔로 굵게. 그리고 잠실 강남 가는 거는 그린색입니다라고 해서 갈라지는 지점에서도 미리 이제 표지판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 색깔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 나는 그린색이지? 아니야, 나는 판교 가는 건데 분당? 거기는 블루색이네. 그러면 블루색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글씨 이런 거보다 사람의 그 색깔로 해서 쭉 따라가는 게 얼마나 더 편안한지. 동일한 그런 색깔 유도선, 표지 서판과 표지판의 색상과 동일한 색깔 유도선을 도로 위에 표지해서 운전자가 쉽게 올바른 차선을 따라가게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전국 900개 이상의 교차로 이 구간에 설치를 했는데 사고 감소 효과가 약 40%나 나왔다고 합니다. 교통 흐름도 개선이 되고 사고도 감소하고 또 운전자의 스트레스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수하지 마세요. 왜 이거 틀려? 이러지 말고 시스템 그 과정을 잘 설계해서 올바른 행동을 만드는 게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거다. 색깔을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이런 간단한 색깔 유도선이지만 이런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어머 내가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새끼발가락 어디 이렇게 찧어. 이 모퉁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거기에다가 뭔가를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어떨까? 그걸 잘라버려. 그 주위에다가 부딪혀도 안 아프게 뭐를 좀 스티로폼 같은 거를 붙여놓는다던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나는 물을 너무 안 마셔 이러면 저처럼 항상 이렇게 물통을 저는 어디 가나 항상 들고 다녀요.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또 보온병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일회용 쓸 일도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깨끗한 물을 또 내가 좋아하는 오늘은 살짝 녹차를 이렇게 만들었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나의 건강, 나의 또 안위, 또 모두의 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늘 있던 거 말고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탱자가라사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아, 왜 맨날 깜빡깜빡해 이러지 말고 생각을 할수 있게 적어 놓는다던가. 그리고 커플들의 경우는 서로 모르니까요.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이 무슨 곡절 끝에 막 오다가 무슨 일이 있고 뭐 차가 막히고 겨우 도착했는데 아왜 이제 와 이러면 싸우게 되잖아요. 날도 더운데. 그래서 중간중간 어머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차가 막히네. 얼른 갈게. 이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통도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또 탱전 뮤직극장으로 얘기도 오늘이 그 버팔로 솔저의 날입니다. 밥말리가 응? 밥을 말다 갑자기 버팔로 솔저라는 그런 의미 있는 곡도 만드셨어요. 버팔로 솔저가 과연 무슨 뜻일까? 잠시 전할 말씀 듣고 와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또 오늘 준비한 또 50불 상당의 식사권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할게요. 올림픽 칼국수 가면 열무김치 요즘 너무 잘 나간대요. 거기서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리고 양배추 김치 이게 건강에 좋으니까 양배추가 이것도 아주 그냥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냉콩국수 아우 팥죽도 너무 맛있죠. 칼국수는 물론이고요. 올림픽 칼국수의 50불 상당의 식사권 혹은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의 50불 상당의 식사권 제주하러 아 우리 제주도 바다의 내음이 그냥 해산물을 아주 풍성하게 드실 수 있는 제주하러의 50불 상당의 식사권도 마련했습니다. 자 라디오 서울의 스튜디오 다이렉트 라인 13531-2291 저장해두세요. 13531-2291 오늘 탱자 뮤직극장의 주인공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뭐 특별한 얘기거리 아니더라도요. 그냥 아 오늘 그냥 전화 한번 해야지 이러고 이따가 전화주세요. 선물도 드리니까요. 잠시나 말씀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는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레의 법무사 권도환 박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팔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재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 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탱자 뮤직 극장 버팔로라는 이름. 버팔로 솔저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 이름은 놀랍게도 군인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과 맞서 싸웠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흑인 병사들의 짙은 곱슬머리가 버팔로의 갈기를 닮았고 무엇보다 상처를 입어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버팔로를 떠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버팔로는 원주민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생명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버팔로 솔저라는 이름에는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1866년 남북전쟁이 끝난 뒤 흑인들로 구성된 첫 정규군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차별은 여전했고 장비도 부족했고 대우도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탈영률은 매우 낮았고 전투에서는 그 누구보다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버팔로 솔저가 남긴 발자취는 전쟁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1899년부터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리고 세코아 국립공원으로 보내진 이들은 산불을 끄고 밀렵을 막고 숲을 지키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보는 국립공원의 풍경 곳곳에는 그들의 땀방울이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캐세이 윌리엄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난 그녀는 자유를 찾아 또 살기 위해 남장을 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윌리엄 캐세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2년 동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복무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이름까지 바꾸었던 그녀의 용기. 그녀 역시 버팔로 솔저의 역사 속에 남아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들의 얘기를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곡의 노래가 다시 그 이름을 세상에 불러냈습니다. 레게의 전설 밤말리의 버팔로 솔저. 노래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역사를 다시 들려주었고 버팔로 솔저는 다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는 위대한 영웅들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사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7월 28일 바로 버팔로 솔저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름보다 삶으로 자신을 증명했던 사람들을 함께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믿음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탱자 뮤직 극장 버팔로 솔저 얘가 난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했습니다. 역사 속의 아이러니죠.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온 흑인들이 그 후손들이 미서부 개척 시대에 또 버팔로 솔저라는 이름의 군이 되어서 자신들처럼 땅을 빼앗기고 내몰리던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싸워야 했던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숨어 있네요.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아니 쟤네들 왜 이렇게 세상에나 버팔로 아메리칸 그 바이슨이 보면 꼬불꼬불 이 털도 있고 정말 강인한 그런 의지를 보여준대요. 그래서 버팔로 솔저라는 쟤네들은 진짜 버팔로다 해서 버팔로 솔저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여자로 그렇게 입대를 해서 2년 동안이나 결국 나중에 그 병원을 가게 돼서 의사가 여자라는 사실을 밝혀내서 들통이 나서 명예 전역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혼자서 남장을 하고 그 군대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진짜 옛날에는 정말 야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나도 그런 대단하지 않아도 오늘 잘 버티고 있다라는 우리 굿모닝 차차차 우리 탱자 뮤직 극장에 전화 주세요. 213-531-2291 지금 한라인 문 열어놨습니다. 전화 주시면요 오늘 또 식사권 50분 상당의 선물도 드리고 함께 얘기도 나눠볼게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 응?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1: 네.
0: 네. 예. 아우 목소리가 참 차분하십니다.
1: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물론 방송 듣고 계셨겠지만요.
1: 담배 피는 사람들.
0: 네.
1: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담배 피는 거.
0: 담배 피는 거요? 네. 오, 선생님. 어디에 누구 탱자세요? 이름 안 밝히셔도 되지만 그래도 간단히 소개.
1: 저는 란정이에요.
0: 란전 선생님. 네. 네. 선생님.
1: 그, 내가 네. 그 강철 산악인 소개했죠.
0: 어머! 네. 그 강철 산악인 아직 안 오셨죠? 오셨나요? 오시면 연락 주신다고 네, 했는데
1: 그분 뭐 산에 미쳐가지고 아마 뭐 자꾸 해외로 나가고 한국에도 가고 뭐 그러니까
0: 예.
1: 아마 어디 또 여행 중이겠죠 뭐 지금 먼저 가서
0: 세상에
1: 네 보통 연락하면 산에 가 있더라고요.
0: 산에서 사누시는군요. 네. 속세를 네. 버리시고 그래서
1: 네. 오늘 얘기는
0: 예.
1: 담배 피다가 이제 폭 맞은 사람들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0: 아 그래요. 좋은 얘기죠 선생님. 예.
1: 예. 예 왜냐하면은 의사들도 뭐 주치의도 그런 거 잘 모르죠. 담배 네. 펴서 뭐 암이 생긴다는 건 알지만 담배 펴서 폭 맞았다는 거는 그런 얘기들은 안 해주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0: 네. 예.
1: 근데 이제 보면은 나이가 이제 70 넘는 동안에 쭉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같이 이제 한평생을 살아오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보통 이제 담배는 그 사춘기 때,
0: 네.
1: 티네이저 때 이제 호기심에 시작해요, 보면은.
0: 네.
1: 고등학교 때 우리 그룹 친구들 보면은
0: 네.
1: 공부 끝나고서 이제 뒷골목에 가서 호기심에 담배를 빨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0: 네.
1: 끊지 못하고서 이제 평생을 50년, 60년씩 펴대더라고요.
0: 예.
1: 근데 그게 뭐 혈기 좋을 때는 그런 대로 쭉 됐는데 이제 나이 70 넘고서부터는 뭐 건강에 나쁘다는 거 다 아니까
0: 그쵸.
1: 와이프한테도 속이고
0: 예.
1: 몰래 이제 집에서 나가 가지고 골목에 가서 피고 들어오고 해서 와이프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네. 얘기들 하더라고요.
0: 아 그 냄새는 어떻게?
1: 예. 풍이라는 게 스트롱 맞잖아요. 스트롱 네, 맞는 네. 게 풍이라는 게 갑자기 그냥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그 순간적으로 그냥 쓰러지면서
0: 네.
1: 머릿속에서 그 미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쓰러지면서 이제 팔다리가 마비가 오고
0: 네.
1: 어떤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병원에 가서 이제 생명을 살렸는데
0: 네.
1: 뭐 그냥 몇 초 사이에 그냥 팔다리가 마비돼가지고 병신이 되고 밥도 떠먹지 못하고 이런 병신으로 되니까
0: 네.
1: 그게 동창 중에 한 세 명이 그렇게 당했어요.
0: 아이고 어떡해. 네. 그 분들이 다 담배 피우시던 분이에요.
1: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뭐 돈도 많이 벌어놨는데
0: 네.
1: 지금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팔다리
0: 네.
1: 마비돼가지고 병신돼가지고서는
0: 아이고 어떡해.
1: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네. 담배가 저렇게 나쁜 거로구나.
0: 네.
1: 그리고 또 한 친구는
0: 네.
1: 담배를 피면서도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물리학 박사, 그 어려운 물리학 박사 따가지고서
0: 네.
1: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교수 생활도 쭉 했는데
0: 네.
1: 결국은 교수 자리도 내려놓게 된 이유가
0: 네.
1: 팔다리에 병신은 안 왔지만은
0: 네.
1: 이게 시신경을 때렸어요. 시신경 머릿속에 있는 그 시신경으로 혈관이 터져가지고서 시신경을 누르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0: 네.
1: 직선이 곡선으로 보이고
0: 네.
1: 이러니까는 뭐 운전도 못하고 리타이어할 나이가 되기 전에 교수 자리 네. 내려놓고서는
0: 아유.
1: 그만뒀지.
0: 그렇군요.
1: 또 한 사람은
0: 네.
1: 또 한 사람은
0: 네.
1: 시신경이
0: 네.
1: 아 시신경이 아니고 저 스트로크를 어디에 맞았는가 하면은 언어신경. 언어신경에 맞아가지고
0: 네.
1: 한 순간에 그냥 벙어리가 된 거예요.
0: 어머나 어떻게 세상에.
1: 말 잘 우리 같이 말하던 사람이 잠깐 사이에 그냥 벙어리로. 그게 기가 막히죠. 갑자기 그렇게 벙어리가 되니까.
0: 진짜 네. 그게 다 담배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
1: 그러니까
0: 끊으시라.
1: 담배 핀 사람이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당한 걸 보면서 담배가 이게 얼마나 암뿐이 아니고 얼마나 네. 사람의
0: 아니,
1: 몸을 병신을 만드는가 하는 거.
0: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도 아우 스트레스 받아 네. 이러면서 아유 뭐 피다 죽을래 이러면서 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떡해요 자기 인생.
1: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네. 노인분들 네. 파킹장에 나와가지고서
0: 네.
1: 담배 피는 사람 보면은 내가 네. 찾아가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 사람 맛있게 네. 연기 빨고 있는데 내가 그런 소리 해주면은
0: 아유.
1: 그 사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0: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네.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 아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0: 예.
1: 고기 먹는 사람들. 요 근래 또 풍 맞은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0: 네.
1: 이 사람은 고기를 좋아했는데 고기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게 갈비살 아니에요.
0: 그렇죠.
1: 갈비탕이 얼마나 맛있어요.
0: 네.
1: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이걸 네. 끓여 가지고 딸네 집에 갖다 주면은
0: 네.
1: 사위하고 딸하고 먹었죠.
0: 네.
1: 그래 가지고 사위가 심장이 나빠져가지고 50살도 안 됐는데 심장에다 스텐트 박았죠.
0: 네.
1: 그러고서는 몇 년 있다가 이 할머니가 또 스트로크를 맞았어.
0: 아.
1: 그래가지고 팔다리가 마비가 와가지고.
0: 네,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을 때가 없대요, 진짜.
1: 그러니까,
0: 고기도 줄여야 돼.
1: 그러니까 이 고기도
0: 네.
1: 고기도 담배 못지않게 위험한 거예요.
0: 네. 아우 네. 선생님
1: 고기도,
0: 오늘.
1: 네. 설령 고기를 먹고 싶으면.
0: 네.
1: 맛은 덜 하더라도 기름 없는 고기만 사서 조금만 먹어야지.
0: 네.
1: 나이 들어가지고서 뭐 갈비살 맛있다, 무슨 살 맛있다 해가지고서 기름 막 허옇게 붙어 있는 거.
0: 네.
1: 기름이 없으면 맛은 없지만은.
0: 네.
1: 기름 있는 게 맛있으니까 그냥 그 기름 있는 뻘건 고기.
0: 네.
1: 막 뭐 매주 주일마다 그렇게 갈비탕 끓여서 먹기 시작하면은.
0: 네.
1: 큰일 나요.
0: 네. 명심할게요, 선생님. 우리 란전 선생님은 몇 살까지 장수하실 것 같아? 건강한 게 진짜.
1: 나는 동네 이렇게 낙서 하는 데가 많아서 낙서 이제 우리 아파트에 낙서 지우다가 지나다니는 백인이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서.
0: 네.
1: 그 친구가 그래요. 나보고.
0: 네.
1: 나이를 이렇게 서른 물어보다가 자기는 62세래요. 그래서
0: 네.
1: 나보는 몇 살이네. 그래서 내 나이 한번 맞춰봐라 그랬더니 한 65살 된다 그래요.
0: 네.
1: 65살 돼버린대. 그래서 야, 나 79세다 그랬지. 야, 깜짝 놀래면서 야, 너는 한 200살까지 살겠다 나보러 그래요.
0: 오 마이 갓. 선생님, 아, 선생님.
1: 그래서,
0: 야.
1: 그래서 제가
0: 근데 동네 낙서를 지우러 다니셔.
1: 우리 아버지가
0: 야, 예.
1: 술 담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신 그 운동 선수였어요, 옛날에.
0: 네, 네.
1: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스트로크로 스트로크 맞아 가지고 병신은 안 됐지만은 스트로크 맞아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한 30분 있다가 생명을 그러니까 마감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우리 아버지가 55세. 55세에 스트로크 맞아 가지고
0: 네.
1: 그 마지막 라스트 브레스 마지막 네. 숨 넘어가는 그 현장에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같이 지켰어요.
0: 아...
1: 그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0: 아이고.
1: 사춘기 때 얼마나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0: 그러게요.
1: 예민한 나이에.
0: 아우, 선생님.
1: 그러고서는 네. 나는 평생 술 담배를 안 했어요, 나는.
0: 아, 그러시군요. 야. 네,
1: 술 담배를 안 하고 이제 늙어서는 또 다행히 나도 고기를 막 그 고기를 먹으면 기운이 나고 정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못 모르고 그냥 고기를 먹었는데
0: 네.
1: 알러지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다행히 이상구 박사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서 강연을 했어요.
0: 네.
1: 벨리에 카노가파 하이스쿨 그 강당에다 사람을 광고해가지고서
0: 아, 네.
1: 그거 듣고서는 내가 10대마다 바꿨죠.
0: 아, 선생님 지금 막 88 청년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다. 아, 선생님.
1: 그러고서는
0: 예, 예.
1: 채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고기가 얼마나 나쁘다는 거 알고.
0: 예, 아 명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다시 2부로 다시 모실게요. 세상에 고등학교 그래. 때 아버지 네. 잃으시고 얼마나 어머니랑 고생을 하셨을까 진짜. 선생님 나중에 그치. 제가 또 연락 드릴게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정말. 그 고등학교 어린 나이에 그렇게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신 분들은 좀 일찍 그렇게 깨달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 오늘 주셨네요. 우리 선생님.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환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법무사 권도한 박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후니 탱자와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0: 213838899 213838899
1: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2: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6: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5: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6: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5: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6: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5: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우리 후니탱자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건강의 상징 헬스보이.
0: 뭐의 상징?
1: 건강의 상징.
0: 아픈 사람의 상징.
1: 아니 이제 저를 이제 통해서 일어나는,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0: 그렇죠. 건강의 상징.
1: 건강의 심볼이 되죠. 전도사가 된 겁니다.
0: 어제 그렇게 세상에 온몸으로 그렇게 도미노처럼 오는 것 같아요.
1: 그런가 봐요. 하나가 분명 이렇게 쭉쭉쭉쭉 그쵸, 오는데 그쵸, 그쵸. 너무 웃긴 게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일찍 병원을 갔어요. 네. 그 진통제도 다 먹고 네. 또 이제 응급실에서 처방 받은 거랑 또 다르니까 이제 병원을 가서 닥터를 만났거든요. 근데 계신 간호사분들이 네. 전부 다 저한테 너무나 나이스하신 분들, 한국 병원인데 네. 너무 나이스하시고 너무 좋으신데 다들 웃으면서 너무 아프겠다 막 이러시는데 네. 계속 저보고 튀김 드시면 안 돼요. 뭐,
0: 튀김
1: 뭐
0: 드시면
1: 맥주 드시면 안 돼요.
0: 맥주 드시면
1: 뭐 드시면 왜 자꾸 저를 먹는 거고 그러시냐고 제가 나중에 심지어 대사라고 다음번 방문 네. 예약을 하는데도 네. 그분이 웃으시면서 아유 맥주랑 튀김 드시면 안 되겠다고 네. 왜 제가 튀김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네. 딱 그랬죠. 그랬더니 깔깔 웃으시더라고 해서 네. 저 튀김 안 좋아합니다.
0: 네.
1: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튀김을 내가 안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0: 아 튀김 뭐 뭐든 튀김은 다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1: 튀김 진짜 안 좋아해요. 진짜 튀김 안 좋아하는데 네. 굳이 먹으면 돈가스?
0: 돈가스. 나는 좋아해. 새우튀김.
1: 새우튀김은 좋아해요.
0: 그쵸.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
1: 그거 말고는 맛있지. 별로 저는 튀김 먹는 거 없는 것 같은데.
0: 근데 그 정말 건강을 위해서는 네.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 말아야 돼. 아까 우리 전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건강한
1: 그러니까
0: 고기 많이 먹지 말고.
1: 저희 체력의 기본은 고기였거든요.
0: 이제 바꿔요. 진짜 아니 그래서 이제 풍도 오고.
1: 아 풍이라요. 통풍
0: 통풍이니까
1: 풍과
0: 풍이잖아요.
1: 통풍은 다르죠.
0: 달라요?
1: 달라요.
0: 통증으로 오는 풍이야.
1: 아 이거는 네 통증이 이거는 제가 이번에 그 입원하면서 네. 그 5일 동안 완전 그 뭐랄까 완전 탈수. 네. 거의 미라 수준.
0: 와. 되다 보니까 20파운드가 빠졌다니.
1: 그러니까
0: 5일 동안.
1: 아 그건 뭐 별로 티는 안 나는데.
0: 네. 그래서 아니, 진짜 회식해졌어.
1: 결국은. 그래가지고 제가 요산수를 팍 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저도 진짜 건강한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진짜 건강한데
0: 여태까지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1: 그러니까 뭐 병원을 갈 일이 없어요. 저는 병문안만 가봤지 네. 병원 가서 뭐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야 이게 한 번에 훅 가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남자 나이가 왜 그래서 40대 뭐 중반 후반 지나면 훅
0: 그러니까
1: 간다고
0: 그동안에
1: 하는 게
0: 뭔가가 있었던 거야.
1: 쌓이고 쌓였던 거지.
0: 그게 터지면서 그냥 미연의 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픈 거라고 생각하세요.
1: 미연 씨 잘 지내나 모르겠네. 미연이 이뻤는데. 네, 아무튼 뭐 여러분 건강은 네. 건강은 건강하게 지키는 게 네. 좋습니다. 다정님 후니님도 어디 아픈 거 아니죠? 근데 어디 아픈 거 아니고요. 그냥 아직 네. 후유증이 좀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어젯밤에 무슨 생각했냐면 네. 제가 사실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네. 제가 막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한 게 킥복싱이란 말이에요.
0: 킥복싱 됐어요?
1: 네, 근데
0: 야 후니 옆에 있으면 든든하다.
1: 아니요. 혼자만 하지 남들만은 네. 못해요.
0: 아 그래요?
1: 겁이 많아서
0: 혼자 하는 거야?
1: 쫄보라서.
0: 저도 테니스 벽치기만 잘해요. 그러니까, 남이랑 치면 못해.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0: 나는
1: 혼자 되게 잘해.
0: 벽이랑만 쳐봐서.
1: 그럼 저랑 네. 치면 서로 각자 치겠구나.
0: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치는 게 적응이 안 돼.
1: 달라. 근데 어쨌든 그 샌드백을 제가 맨날 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발로 찰 때 샌드백 뻥뻥 차단 말이에요. 주먹으로 치든.
0: 네.
1: 근데 이게 어저께 너무 아프니까 밤에 네. 갑자기 내가 다시 샌드백을 찰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야. 그 지금은 양말도 되는 게 아픈데 네. 어떻게 그걸 내가 뻥뻥 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는 못 차는 게 아니라는 겁이 벌컥 나는 거예요.
0: 저도 예전에 손 다쳤을 때 네. 제가
1: 어떻게 다치셨을 때? 부러졌을 때?
0: 제가
1: 샤워 못하고 그날?
0: 아니요.
1: 그럼요.
0: 걔한테 물려서 진짜 손을 못 쓴다고 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와, 아니,
1: 무슨 에피소드가
0: 그래가지고,
1: 그래요?
0: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1: 광견병원 괜찮으셨고요?
0: 네.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1: 뭐야?
0: 내가 이제 그 미국 의사가 사진만 보고도 얘 이제 손 못 쓴다 그랬어요.
1: 그 정도였어요? 네.
0: 그래서 저는 피아노도 이제 못 치고
1: 내가 좋아하는 이제 취미생활
0: 근데 제 그 기도가 그거였어요.
1: 뭐야?
0: 아 피아노만 치고 요리도 해먹을 수 있고 골프만 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1: 그 정도면 그냥 멀쩡한 거예요.
0: 그러니까
1: 그건 그러니까, 멀쩡한 거지.
0: 그게 원래 일상적인 건데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그러니까. 다쳐봐야 알아요.
1: 맞아,
0: 여러분
1: 맞아,
0: 진짜 조심하시고 다치지 마요. 아프지 마요.
1: 아프지 마요.
0: 네. 자 오늘
1: 네.
0: 월드컵 국가 건국 신화
1: 그렇죠. 제 3타입니다. 사실 제가 네. 그 월드컵 시즌 때 막 한참 신나게 했던 건데
0: 아프지가
1: 제가 아파가지고 한 2주를 쉬었더니만 월드컵이 네. 끝났네.
0: 뒤늦게 마무리 그래도 들어가요.
1: 그래도 한 건 네. 해야죠.
0: 그때 멕시코 그리고 원주민에 대한 얘기를 해줬잖아요.
1: 그 멕시코 이야기를 네. 되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멕시코가 굉장히 가까운 나라잖아요.
0: 네.
1: 근데 멕시코 국기를 한 번도 제대로 보신 분이 없던 거예요.
0: 오,
1: 거기에
0: 그렇지, 그렇지.
1: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 했대요.
0: 저도요.
1: 그죠? 그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다고.
0: 네.
1: 또 오늘은 어디야? 사실 오늘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월드컵 네. 국가 여러분 오늘은
0: 네.
1: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 어디입니까?
0: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문명. 오래된 문명
1: 어디가 떠올라?
0: 이집트.
1: 그렇지.
0: 그리스.
1: 그렇죠. 뭐 일단 이집트가 넘버원. 네. 이집트. 오늘은 이집트하고
0: 네.
1: 쌍대를 이루는 브라질.
0: 브라질.
1: 두 가지를 가고 있습니다.
0: 아, 네.
1: 자, 먼저 이집트를 가볼게요.
0: 네.
1: 이집트 떠오르면 뭐가 떠오를까요?
0: 피라미드.
1: 스핑크스. 스핑크스. 뭐 미라. 그다음에 뭐 사막 이런 거죠.
0: 네, 네.
1: 이집트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존재가 바로 뭐다? 태양.
0: 태양.
1: 태양이죠.
0: 진짜 태양 거기는, 없으면 뭐.
1: 근데 사막이니까 태양이 늘 함께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태양 사막은 태양이 곧 생명이야.
0: 네.
1: 그래서 그분들은 태양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네. 이름이 뭔가요? 도레미파솔.
0: 솔.
1: 다음에 라.
0: 라.
1: 이름이 라예요.
0: 라예요?
1: 신의 이름이 라. 라.
0: 라야.
1: 도레미파솔 라. 네. 옛날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0: 네.
1: 그 사막에 원래 물밖에 없었대요.
0: 네.
1: 그래서 그 거대한 바다를 이집트 사람들은 눈이라 N-U-N 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0: 오.
1: 그 끝없는 물밖에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언덕 하나가 쑥 올라와요.
0: 네.
1: 그러면서 그 위에 태양의 신 라가 나타납니다.
0: 눈 위에 라가.
1: 네, 라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처음으로 빛이 쫙 생기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낮이 생겼죠.
0: 네.
1: 그리고 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과 땅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라는 신이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신들을 만들어요.
0: 네.
1: 그래서 본인의 강을 만들고 바람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게 하려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0: 오.
1: 그래서 재밌는 게 이 라라는 태양신이 인간을 자기가 만들어도 되면 너무 사랑하는 거야.
0: 네.
1: 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면서 다 인간이 됐대. 그 눈물들이.
0: 아.
1: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을 그러니까. 만들어서 기뻐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인간이 됐대.
0: 아,
1: 뭔 소리야.
0: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인간은 눈물의 씨앗이군요.
1: 그렇죠. 그래서 그 눈물이 인간이 쫙 됐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실제로 인간은 신의 눈물에 태어난 존재라고 믿는다고 해요.
0: 아파서
1: 신의 그,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
0: 기쁨의 눈물.
1: 그래서 그분들은 그 피라미드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네. 태양의 신이 있잖아요.
0: 네.
1: 그분들은 정말 태양의 신을 믿는데 그 반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0: 네.
1: 삼바의 나라 브라질.
0: 브라질.
1: 완전 반대예요. 브라질은요.
0: 네.
1: 뭐 아시다시피 엄청 밀림 정글이죠.
0: 네.
1: 수백 수천 개의 원주민들이 부족이 살아요.
0: 네.
1: 그 중에 투피족이라는 아주 작은 그 뭐랄까 원주민 부족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 전설이 있어요.
0: 네.
1: 그분들은요. 원래 태초에는 하늘과 별이 뭐야 태양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낮만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낮만 있어. 왜냐면 거기는 열대 밀림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막 맨날 무덥고 그런 거야. 밤이 없어요. 늘 낮이야. 처음엔 좋아요. 낮이니까 뭐 맨날 일할 수 있고 뭐 놀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좋은데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 낮만 있어. 햇빛 해가 떨어지질 않으니까
0: 네.
1: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밝아서. 그리고 뭐 별도 달도 아무것도 없죠.
0: 네.
1: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0: 네.
1: 그 태양뼈 밑에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 뭐랄까 이 체력을 잃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감한 젊은이가
0: 네.
1: 어떤 한 노인을 찾아가는데
0: 네.
1: 그 노인이
0: 네.
1: 이 밤이 밤 어두운 밤은 어느 상자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 나섭니다. 좀 신화가 좀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그 상자를 찾아냈대요.
0: 네, 네.
1: 그랬더니 또 노인이 그래요. 야 열지 마.
0: 항상 그렇지.
1: 꼭 그래.
0: 판도라 상자처럼.
1: 왜 그놈의 상자는 꼭 찾으라고 찾으면 열지 말래. 처음부터 알려주지 말지.
0: 궁금해서 그걸 못 참고
1: 그럼
0: 열어.
1: 그럼 어떻게 열죠.
0: 열었죠?
1: 열죠. 여니까 갑자기 뭐가 돼요? 깜깜한 밤이 확 돼버리는 거야.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0: 네.
1: 야, 이 세상이 끝났구나. 낮이 없어졌구나. 근데 깜깜한 밤에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점점점 별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0: 야.
1: 달이 생기고.
0: 네.
1: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마음에 이제 안식을 얻고
0: 네.
1: 아름다운 밤이구나. 무서운 게 아니구나 라면서 잠을 자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밤이 네. 무서운 게 아니다. 밤이 저주가 아니라 세상을 우리를 쉬게 해주는 선물이었구나.
0: 밤이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1: 밤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쭉 내리 사랑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0: 그렇죠.
1: 낮만 있으면 이 자손들이 태어나기 힘들죠.
0: 왜요? 아무래도, 낮에 왜?
1: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힘들죠.
0: 참, 별거라 다 연대지.
1: 그래서요, 브라질.
0: 아니,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안 하고 달처럼 한 면만 이렇게 본다면 진짜. 한쪽은 영원한 낮, 한쪽은 영원한 밤이잖아요.
1: 그렇죠. 얼마나 그러면 삭막하겠어요.
0: 그러니까.
1: 그렇죠?
0: 참 신비로워요, 이
1: 그러니까,
0: 우주가.
1: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알래스카 가면은 잠깐 그런 날이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 백야.
1: 백야, 백야 현상. 진짜 사람들이 막 미친다고 그러는데 브라질 원주민들은요, 밤이 있어야만 태양의 소중함을 더 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0: 맞네요.
1: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브라질 분들은 밤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집트는 무조건 태양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완전 반대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0: 아, 난 밤이 좋아.
1: 밤을 좋아하세요?
0: 네.
1: 그러면 반대로 어두운 브라질, 밝은 이집트 어디 가실래요?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돼.
0: 나 브라질.
1: 왜요? 어두우니까?
0: 아니, 그냥 브라질.
1: 근데 제가 봐도 미옥 씨는 브라질 느낌이 더 맞는 것 같아.
0: 이집트는 저희
1: 너무 삭막해.
0: 너무 삭막해. 브라질.
1: 근데 뭐 어쨌든 뭐 둘이 너무 다른 내용이라서 브라질과 그 이집트 얘기했는데 사실 이렇게 월드컵 얘기를 하니까 저희 다음 주에는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0: 뭐요?
1: 요새 K 한류가 또 어마어마하고 얼마 전 또 대통령께서 가셔갖고 어마어마한 또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우리 몽골. 우리랑 굉장히 친한 나라 몽골. 그리고 한참 우리가 얘기했던 북유럽. 그 중에 이번에 축구 너무 됐던 나라 어디? 노르웨이.
0: 네.
1: 노르웨이와 몽골. 요 얘기를 다음 주에 제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밤 얘기하니까 그런데 어제 보름달 보셨어요?
1: 못 봤어요. 저
0: 보세요. 오늘 꼭 보세요.
1: 왜 안
0: 오늘. 갈수,
1: 어제가 보름이에요? 오늘이 보름이에요?
0: 오늘이 뭐 보름이에요. 이제부터.
1: 네. 그럼 진짜 막 슈퍼문이
0: 이게 벅문이라고 되게 유명한 문이에요.
1: 벅문은 뭐예요?
0: 수컷의 뿔.
1: 아, 벅.
0: 이제 숙사슴들이 뿔 가는 때라서 벅문이라고 불리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보름달뿐만 아니라 유성우들이 많이 보인대요. 그래서 보름달이 가려지면 건물이나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어스름하게 보면 유성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밤하늘을 좀 살펴보셔.
1: 그냥 맨눈으로요?
0: 예. 네.
1: 오.
0: 그럼요. 저쪽 어디야?
1: 저쪽 가야 뭐 좌시아출 이런 데 가야
0: 그런 데 가도 보이지만
1: 그런 데 가면 진짜 잘 보일 것 같은데 하다못해 베가스 가는 15번 프레이를 타셔도 밤에 어마어마해요.
0: 유성우가 팍 떨어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1: UFO도 떨어지고
0: 시간당 수십 개의 별똥별이
1: 별똥별이?
0: 그 내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수놓을 예정이래요.
1: 아, 그래요?
0: 네.
1: 이게 그러면 몇 시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9시 10시 볼 수 있나요?
0: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 사이에 피크래요.
1: 새벽 사이
0: 별똥별.
1: 그러면 또 어떻게 술자리를 만들어서 시간을 끌어야 되나?
0: 유성우 축제대. 유성우 축제래요.
1: 그러면은 또 소원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떨어지는 별 보면서.
0: 그러다가 밝은 달을 언제 보면서? 봐야지 이러고 눈다. 다 잊어버려. 그렇지만 오늘 보름이니까 둥근 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1: 예전에는 보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남자들끼리 하는 얘긴데 보름달 뜰 때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봄처녀와 비슷하다는 얘기죠. 아, 진짜 이거 진짜야.
0: 어머, 그날 진짜야. 밤에 보름이 떴구나.
1: 아,
0: 이런
1: 진짜 그래갖고 남자들끼리
0: 그날을 공략해.
1: 근데 그 있어서 미팅하는 날짜를 그거를 천문학적으로 우리가 좀 해갖고 그런 거 하고 있다니까 진짜.
0: 네.
1: 어떻게든 믿거나 확률을 말거나. 높이려고 확률을 높이려고
0: 믿거나 말거나 오늘 좀 외로운 분들은 이 보름달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니.
0: 뭔가 그게 있겠죠. 기운이
1: 그렇죠. 음기가 어마어마한데
0: 그 달 때문에
1: 만류 인력의 법칙
0: 파도도
1: 그러니까
0: 달라지는데
1: 달라지잖아요.
0: 우리 인간도 달라질 거야.
1: 그럼,
0: 뭔가 마음이
1: 달라지는데.
0: 그냥
1: 울렁울렁하죠. 아, 어쩐지 오늘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뭔가 기분이 기분이 묘하더라.
0: 아, 그랬으니까. 네. 아, 이거 남자들이
1: 무슨 노래 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0: 아, 몰라.
1: 울렁울렁 내는 가슴 안고
0: 호텔로 갈까요? 그럼 호텔 캘리포니아로 브라질을 준비했는데 호텔 캘리포니아로 가볼게요.
1: 좋아요.
0: 네, 잘해보세요.
1: 몰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4: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5: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3: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3: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굿모닝 차차차 2부. 아리따운 건강의 여신 건강의 신 후니 씨 옆에 앉았어요. 후니 씨도 건강의 신으로 거듭났죠.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1: 신까지는 아니고요. 네.
0: 공신. 우리 김원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네.
3: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원정 씨는 너무 건강해요, 진짜.
2: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안 나타나시고.
0: 모든 사람이 귀감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2: 제가 이렇게 분들이... 한번 건강을 잃으면은 네. 정말 그러니까
3: 경각심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0: 아니 우리 그레이스 씨가 후니 씨 통 아니라고 통풍이든 뭐든 크게 한번 아프고 난 뒤 조금 살만하면 많은 사람들은 까맣게 있고 또 삼겹살, 뭐 붉은 고기 예전처럼.
3: 어떻게 알았지?
0: 신나게 왕창 과식하는데 네. 유난히 식욕이 강한 체질에다가 식욕을 절제 못하시는 분들은 나이 더 먹은 몇 년 후인가 중풍이든 다른 건강 위기로 다시 아플 확률이 높으니까 진짜 명심하게
2: 아주
0: 기원합니다.
2: 꼭 집어서 그냥.
0: 이렇게 좋은 덕담을 해주셨어요.
3: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못 들은 걸로. 진짜.
2: 아니 근데 건강에 이렇게 네. 이상 신호가 오면 사람이 네. 이제 그때서야 근데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0: 아니 이거 좋은 경고예요.
3: 아니 맞아. 이분들이 왜

0: 멀쩡한 사람. 잠깐 그런 거였죠. 얼마나 건강한데요.
1: 아니 이유 없는 게
2: 건강한
1: 없어요.
2: 사람도 평소에 좀 관리해야 돼.
0: 건강을 챙겨야 된다.
2: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쩔 수 없어요. 맞아. 우리 환경이
1: 건강을 또 너무 자만한 거야 그동안. 맞아, 맞아. 난 한 번도 안 아팠다잖아요. 언니 씨가 아 봐봐야 아픈 사람 마음도 알고.
0: 맞아요.
2: 그 입방정.
0: 늘 그냥 여성분들 마음만 아프겠지 내가. 몸이 아플 줄 몰랐네.
1: 아니
2: 내 몸 건강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헬스코리아가 아,
1: 병원 위문 공연도 못 갔네.
0: 아니 근데 저는 디바가 항상 저를 함께하기 때문에 몸이 안 아플 줄 알았거든요.
2: 그나마
0: 평소에.
2: 그나마.
0: 야, 근데 또
2: 어, 디바 탓하시면 안 되고
0: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겉에는 괜찮은데 속이 잘못됐던 거였죠. 제가.
2: 그러니까 안으로
0: 감염이 된 거였죠.
2: 네. 그
0: 면역력이 완전적으로
2: 네,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헬스코리아가 그렇게 마사지 요법이나 네. 또 이제 외부적으로만 도움을 주는 그런 운동기구 이런 것들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0: 그렇죠. 네.
2: 15년 이상 쭉 헬스코리아를 알고 같이 함께 오신 저희 고객분들은 다들 아시지만
0: 네.
2: 제일 헬스코리아가 있을 수 있었던 건 이 안에 우리 몸속 건강부터 챙겨주는
0: 그게 사실 실제죠.
2: 건강식품들이 헬스코리아한테도 맞아요. 효자고 또 고객분들도 네. 너무나 건강 관리를 하는데 덕을 봤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거든요.
0: 네.
2: 그래서 오늘은 천호행 케어에 또 뭐 대표하면은 국민보약 녹용홍삼이에요.
0: 녹용홍삼이죠. 네.
2: 면역력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0: 네.
2: 요즘은 태왕천진단 최고의 명품 그 프리미엄 보약까지 있는데 요런 환절기 때 드시는 보약 말고 오늘은 간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1: 간이 간 필요해 지금.
0: 아, 맞아요.
2: 일단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0: 네.
2: 간이 얘가 우리 장기 중에 가장 크다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0: 아, 그래요?
1: 네.
2: 얘가 침묵의 장기라는 그렇죠. 얘기 들어보셨을
0: 네네네.
2: 거예요. 왜 그런 별명이 있냐면 얘가 80% 이상 이렇게
0: 기능을 못할 때까지
2: 네. 이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 신호가 없는 거예요. 망가지기 전까지는
1: 네,
2: 그러니까
1: 네.
2: 80% 정도 망가졌다면 정말 이거는 큰일인 거잖아요.
0: 그럼요.
2: 그리고 나서 조금씩 얘가 신호를 보내와요.
1: 네.
2: 그럴 땐 조금 늦은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 난 건강하다 자만하시는 분들도 간을 위한 그런 좀 건강을 챙기는 행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2: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1: 네.
2: 밀크시슬 많이 들어보셨죠?
0: 아, 그렇죠.
1: 네네네.
2: 실리마린이라고 네네. 해서 이게 엉겅퀴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0: 최고예요. 네.
2: 그래서 뭐 캡슐도 나와 있고 많이 네네.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헬스코리아에서 유일하게 만나볼 수 있는 액상 형태.
1: 네.
2: 민들레와 엉겅퀴
1: 아~
2: 진액
1: 네.
2: 요 제품이 정말 간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이걸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0: 네, 네.
2: 저는 몰랐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후니님도
0: 네.
2: 드셔보셨다고
0: 드셔본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예전에 이거 되게 좀 오랫동안 쭉 인기가 있는 신뢰가
2: 비즈니스하고 이러다 보면 간에 무리가
0: 제가 한참 술 많이 먹을 때
2: 술 맞아
0: 저는 이거를 누가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또 아까 여쭤본 게 포장지가 이렇게 생겼죠라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이걸
2: 그림까지.
0: 제가 민들레 엉겅퀴를 저는 몸에 좋다는 간에 좋다는 걸 알지만
2: 맞아요.
0: 이걸 어떻게 먹을 줄을 몰랐거든요.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걸 받아 먹었는데 진짜 간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2: 네.
0: 간이 피곤하고 안 피곤한 먹어본 사람 확실히 알거든요.
2: 근데 간이 많이 손상이 되면은 여러분들 만성 피로는 물론이고요. 막 황달 증상까지 있고 간이 안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부수는 역할을 하잖아요.
1: 그렇죠. 네.
2: 우리가 몸에 좋은 막 영양제들 뭐 많이
0: 먹어봤죠.
2: 섭취하시는 건 좋지만
0: 네네네네.
2: 그걸 너무 많이 섭취해도 간에 무리가 가는 행동이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그러면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또 간을 위한 것들도 드셔야 됩니다.
1: 네. 네,
2: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액상 형태 거기다 진액이에요. 그래서 드시면 바로 흡수가 되고
1: 네.
2: 바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뭐 밀크시슬 이런 캡슐로 돼 있는 거 드셨던 분들도 천호행 케어에
0: 네.
2: 헬스코리아 오셔서 민들레와 엉겅퀴 진액 드시면 네. 정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0: 이게 보통 엉겅퀴 그럼 굉장히 쓰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제품은 쓰지도 않아요.
1: 맛을
0: 드시기도
1: 맛있게
0: 드시기도 아주 솔솔 들어가고요.
2: 네.
0: 이게 그냥 민들레 엉겅퀴가 아니라 제 기억에는 그 뭐지 헛개나무도 들어갔던 걸로
2: 헛개나무도 들어가 있고
0: 네.
2: 당귀, 복분자,
0: 아, 그래요.
2: 복분자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1: 네.
2: 이런 약재 성분들로 그 달콤함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천연 요런 약재들이 성분이 또 쓴맛을 잡아줘요. 그래서 드시기에도 너무 간편하고 너무 네. 그리고 지금 너무 좋은 게 프로모션을 하고
0: 프로모션
2: 있는데
0: 있어요? 네.
2: 저희가 60팩들이 한 박스 큰 한 네. 박스가 네. 120불이에요.
0: 네.
2: 네. 네. 이것도 지금 30불 할인 행사 하고 있는 건데 요 60팩 한 박스 한 박스 더 구매하시면 그러니까 두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은 예. 저희가 30팩 들어있는 한 박스를 더 드립니다.
1: 네.
0: 60팩짜리를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30팩을 주신다고요?
2: 그러니까 120팩 가격으로 30팩을 더 받으시는 150팩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꾸준히 드셔야 되거든요. 간을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0: 이야 이거 좋은데?
2: 네.
0: 이거는요 또 제가 지금 아픈 사람이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술자리에서
1: 네.
0: 이걸 착 나눠가면서 돌려서 그렇죠. 같이 딱 드시면 와.
2: 그러니까 간에 안 좋은 행동을 아니, 하기 전에
1: 그래서 술을 더 마시게 된다니까.
0: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분해를 네. 해주잖아요. 간에
1: 실제
0: 부담을 적어주죠.
1: 저도 네. 지난번에 뭐를 하나 이렇게 싹 돌리고 마셨거든요. 다들 네. 그래요. 술이 하나도 안 취하네.
2: 아 어떡하면 좋아.
1: 그럼 안 돼.
2: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드시는 것보다는
0: 덜 낫죠. 어차피 드셔야 된다면.
2: 그러니까 뭐 알코올성 간지방 비알코올성 뭐 많잖아요. 간을 간에 안 좋은 신호들이 뭐 네네. 간염 간지방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민들레와 엉겁기 진액을 드시면 아무래도 네. 그 손상되는 네. 걸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1: 오늘이 마침 간염의 날이에요.
2: 아 오늘이요?
1: 네. 간염.
0: 아 그래요?
1: 네. 간 정말 소중한 간.
0: 보름달도 두고 간염의 날이
2: 얼마나 중요하면 날. 그런 날까지.
0: 그러니까.
1: 네. 오늘 마침 이렇게
2: 간이 손상되면 정말 큰일이에요.
1: 네. 간에 좋다는 민들레와 엉겁기 진액.
0: 네. 한 박스 60팩짜리 구매를 두 박스를 네. 하시면 30팩짜리 하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2: 네. 그리고 네. 방송 듣고
0: 예.
2: 왔다고
0: 뭐
2: 매장 가시면 안 시음.
0: 시음
1: 할 수 있어요?
2: 무료 시음 할 수 있도록
0: 딱 네. 가야겠다.
2: 방송 듣고 왔다고 네. 얘기하시면서 그냥 저 팔고 그냥 뭐 달라고 하세요.
1: 네.
0: 드셔보세요 진짜.
2: 왜냐면 드셔보시면 네. 확실히 다르거든요.
1: 네. 바로 헬스코리아입니다. 매장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네. 저희 매장 또 가셔서 무료 시음도 하시고 마사지 체어도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0: 네.
2: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거기 1층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또 미셸 실장님이 계십니다.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그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코코오도 옆에 있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거기 인바운드 떡집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간 건강도 그렇지만 뭐 눈 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누리아이 같은 거 체험해 보실 수 있고
0: 그쵸.
2: 또 저희 눈 건강 제품 그런 것들도 또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 가보세요 일단.
0: 그러면 네. 지금 만약에 오늘 가셔가지고 이 엉겅퀴 민들레 엉겅퀴를 시음을 하시고
2: 네.
0: 그리고는 마사지 체어도 같이 한번 체험하실
2: 하시고.
0: 수 있는 거네요.
2: 네.
0: 그러면 앉아서. 눈 아이도 누리아이도
2: 체험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흑마늘 프리미엄도 한번 또 시음해보시고
0: 그것도 시음 돼요?
2: 흑마늘 프리미엄은 정말 네. 여러분들 뭐 마늘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0: 네.
2: 근데 여기 흑마늘은 또
0: 최고죠.
2: 급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블랙 네. 푸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흑마늘의 제일 좋은 국내산 흑마늘만을 사용해서 진액으로 요건 천호앤케어의 모든 제품들은 그 효소용법으로 이게 막 가열을 해가지고 이 영양분이 파괴되고 이런 게 아니라
1: 네.
2: 특별 그 가공법으로 해서 그대로 그 영양 성분을 유지하면서 추출하기 때문에 그 액상 형태로 드셨을 때 몸에 그 흡수된 다음에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몇 배 더 진하게 들어가는 거죠.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1: 네.
2: 그래서 그거를 좀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바로 헬스코리아입니다.
0: 네.
1: 보니까 오늘 예전에 삼행시로 열심히 했던 이 알부민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알부민도 알부민. 오늘 뭔가 준비하셨네요.
2: 네.
0: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
2: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알부민.
2: 알부민 제품 중에 최고라고 이제는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1: 네,
2: 네. 났어요. 저희가 조금 알부민 맛있는 알부민 제품 한국에서 워낙 인기고 많은 제품들이 들어왔는데 저희 조금 후발대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가장 라스트가 베스트다라고 얘기할 만큼
0: 네.
2: 너무도 최상이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1: 네.
2: 이름도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로 이거 네. 드시면서 알부민을 보충할 수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행사
1: 네.
2: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자, 알부민이 어디에 좋은 겁니까? 정확하게.
2: 알부민은 일단
0: 네,
2: 단백질로 알고 계시는데 일반 단백질이 아니라 혈액의 50에서 60%, 그러니까 혈액 속 단백질의 50에서 60%를 차지하는 중요한 핵심 필수 단백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데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0: 그렇죠, 그렇죠.
2: 우리가 영양 성분 좋은 걸 섭취하고 지금 뭐 흑마늘 프리미엄을 먹었든 민들레 엉겅퀴를 먹었든 이게 필요한 부분으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0: 그렇죠.
2: 이 성분들 영양 성분들이 그러니까 필요한 곳으로 운반을 시켜주는 곳. 아, 네. 그 기능을 하는 것. 택배기사라고 하는 알부민입니다. 그래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부분 부분 영양 결핍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고 아무리 몸에 좋은 걸 먹어도 계속 힘은 없고 그다음 뭐 영양 보충이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네, 원래는 간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이 지치는 행동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간에서 이제 뭐 독소 분해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면은 알부민 생성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치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또 영양 성분들이 운반이 잘 안 돼서 몸에 이상 신호가 또 오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건강, 뭐 면역력 이런 게 떨어지게 되니까 알부민은 수시로 보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0: 그 알부민을 처음에 이제 원고를 받자마자 우리 미옥씨께서 굳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삼행시를 지으셨어요.
1: 아니 여기 삼행시에 쭉 적혀있길래 하나 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2: 순발력을 발휘하셨죠.
0: 기대해볼게요. 자,
1: 알을 깨자.
0: 불안한데?
1: 왜요? 붓기도 빼자. 민 민감해질걸?
2: 자. 민감한 부분까지 잡으면서 관리가 되는.
1: 네.
2: 근데 붓기를 빼자.
1: 민감해진다는 건 뭐냐면 몸이 둔하면 안 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뭔가 알 빼고 붓기도 빼고 이러면 뭔가 센스티브해진다.
2: 근데 붓기 빠진 것도 맞아요.
0: 보름달 뜨고 붓기도 빠지고 좋다.
2: 아니, 근데 알부민이 영양소들을 운반하는 택배 기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기능이
1: 뭐예요?
2: 수분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혈액 속의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 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정말 부어요.
0: 맞으셨네.
2: 맞아요. 그리고 신장에 이상도 오게 되고. 제대로 하신 거예요.
1: 진짜.
2: 그러니까 붓기, 그러니까 막 부을 때도 이유 없이 붓거나 이럴 때도 알부민 수치 의심하셔야 됩니다.
0: 의심스럽네요. 제
1: 이게 민감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닌 것 같아요.
2: 그럼요.
0: 좋은 뜻이에요.
1: 왜냐면 부으면 몸이 그냥 좋아야죠. 퉁퉁 그냥 둔해지잖아요. 내 몸을 내가 알아야죠.
2: 그렇죠. 너무 잘 지으셨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예전에 이제 그 수액으로 맞았던 걸 이제는 이제 간편하게 드시는 거예요.
2: 간편하게. 수시로.
1: 네.
2: 그래서 저희가 한 박스가 30병 들어있어요.
0: 30병. 네.
2: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또 간의 그 손상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0: 네.
2: 알부민 수치가 수치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꾸준히 좀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몇 병만으로도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만 먹는 게 아니라 가족들 뭐 같이 나눠 먹고 또 부모님한테 효도 선물로도 저희 이거 5월 달에 들어왔는데 가정의 달 선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그래서 그때 프로모션을 저희가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한 박스 30병 190불이거든요. 근데 이 퀄리티도 너무 좋고 일단 프리미엄 덴마크산 원료를 사용을 했고 고함량입니다. 그러니까 드셨을 때 다른 알부민 드셨던 분들이 더 아시는 거죠. 그 차이를. 그러니까 이제 세 박스씩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 박스 더 3 플러스 1 행사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0: 해주시는
2: 뜨거운 사랑.
1: 요즘 입맛 없어서 못 드시면서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2: 맞아.
1: 그래서 피곤하고 붓기 있고 이런 분들이 드시면 아주 좋겠네요.
2: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영양 성분 따져서 많이 먹어도 이게 흡수가 됐다고 해도 흡수되고 나서 또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온라인으로든 뭐 오더를 했어요. 택배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으로 안 와요.
1: 그런 또 같은 거야?
2: 옆집으로 가거나 우리 집으로 안 와요.
0: 배달을 했는데 내가 필요한 대로
2: 아예
0: 안 왔구나.
2: 배달을 못 하는 경우도
0: 그러네,
2: 있고 택배 기사가 사라져서 그러면 필요한 물건들을 못 받고 있으면 힘든 건 저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역할. 택배기사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지.
0: 힘들죠.
2: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알부민입니다.
0: 저희가 그 초창기 때 이거 처음 제품 나왔을 때 한번
2: 드셨죠.
0: 되게 프리미엄 포장 딱 멋있게 돼가지고 뚜껑에 금색 딱 따서 드셨을 때 약간 맛이 그 뭐지? 그 약간 타우린 맛도 났잖아요.
2: 맞아. 그러니까 에너지 나오는 L-아르기닌 들어가 있어.
0: 그러니까 뭔가 그냥 그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이 에너지 부스업되는 그런 효능까지 있는데 뭐 한 번밖에 못 먹어봐서 잘 뭐 기념.
1: 아니 좀 들고 오시지. 어? 이 아픈데.
0: 농담. 이 아픈데. 응?
1: 알부민 좀 좀.
0: 아니 방송에 얘 아픈데.
2: 그때 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에이, 아니 그거 언제 쪽인데요?
1: 그 옛날에 먹고 안 먹어서 아픈 거 이번에.
0: 5월 달이고 지금
2: 꾸준히 꾸준히. 네. 네.
1: 아. 바로 헬스코리아에서 네. 이렇게 바이탈 업 알부민 파워를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네. 민들레와 엉겅키친에 오늘 마침 간염의 날 이렇게 간에 좋은 네. 것들을 딱 준비해 오셨네요. 아.
0: 그러게요.
1: 진짜 건강이 최고예요. 챙기셔야 돼요.
0: 여러분 대표번호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네. 가까운 그 여러 가지 매장이 있으니까 그 매장으로 네. 방문해서 직접 시험도 해보시고요.
1: 자주 가세요. 헬스코리아 네. 자주 들락날락 하시면 뭐 건강해져.
2: 헬스코리아 하면 마사지 네. 채우니까 어. 가셔서
1: 오늘 같은 날 이열치열 건신욕 반신욕기 들어가서 땀 쫙 빼고 나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2: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디바도 좀 체험해보시고 네.
1: 네. 아, 훈이 씨는 거기에 네. 들어갈 수 있나요?
0: 어디요?
1: 반신욕기 안에?
0: 저 쏙 들어가요.
1: 들어가요?
0: 저 집에 있잖아요. 쏙 들어가요.
1: 힘들 것 같은데.
2: 아니, 사은품으로 받아가셨어요.
0: 네, 저 있는데.
1: 문이 안 닫히지 않아요.
0: 아니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2: 오해?
0: 그냥 쏙 들어가서. 들어가요? 물론 여유롭진 않아. 근데 쏙 들어가서. 그래서 네. 저도 할 거 다 한답니다. 아. 딱. 컴퓨터도 할 수 있고요. 태블릿도 볼 수 있고요.
2: 불편하지 않아요. 안에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1: 너무 좋더라고요.
2: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1: 그 위에서 밥도 먹고
2: 저 다리도 꼬고 앉아있고
0: 영화도 보고 건식 반역하면서 밥을 식사를 하세요.
2: 거기 아니 근데 거기서
1: 다 해도 되겠는데 뭐
2: 구운 계란 드시는 분도 있고 막 식혜 갖다 놓고
0: 이거 혼자 양머리 갖고
1: 팥빙수를 먹으면 맛있겠다.
0: 그러네. 팥빙수 먹으면 좋겠다.
2: 왜요? 왜냐면 이렇게 위쪽은 찬 게 좋다고 부안조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만 딱 하시면서
1: 참네.
2: 근데 저희가 또 사우나복 들이면 땀도 쫙 빼실 수 있고.
1: 아니 건강해지자고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팥빙수를 먹어? 어쩔 수 없어. 먹을 건 먹어야지.
0: 그런 게 그게 행복이죠.
1: 네.
2: 뭐 식혜도 드시고.
1: 네.
0: 아, 좋다.
1: 그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2: 헬스코리아 가시면 네. 이제 뭐 그런 스파 제품들 마사지 네. 체어 다 무료 체험하실 수 있고 편안하게 네. 체험하실 수 있다라는 거.
1: 네. 네.
0: 정말 몸의 안팎을 다 관리해주는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
2: 상담도 해드립니다.
1: 네. 네. 헬스코리아 전화번호
0: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2: 네. OTC카드.
1: OTC카드도 받고 지금까지 헬스코리아의 민 쇼핑 호스트
0: 김원정
1: 호스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감사합니다.
1: Ah, 건강합시다 우리.
0: 응? 네.
1: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0: LA 코리아 다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에게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11: 7월 25일 중복
10: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5: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10: 도넛 복숭아, 그린 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4: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5: 108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4: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5: 한국 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8 골프.
14: 지금 108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8골프.com.

0: 우리 훈이 탱자님.
1: 네.
0: 훈이 씨는 뭐 싫어하는 거 있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막 너무 싫었던 거. 응?
1: 저는 그 쥐랑 벌레를 싫어해서.
0: 네.
1: 제가 쥐를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0: 어.
1: 너무 싫어서 미키마우스 싫어해요.
0: 아 진짜?
1: 쥐를,
0: 그 정도로?
1: 그 정도 싫어요.
0: 근데
1: 지금도
0: 쥐포도,
1: 싫어요.
0: 쥐포도 안 먹겠네.
1: 아 쥐포는 쥐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0: 어 쥐포 먹어본 지 오래됐네요.
1: 근데 네.
0: 아니 에밀리라는 미국의 메인주에 사는 여성인데
1: 네.
0: 어렸을 때 그 상어 영화 있죠 조스
1: 네.
0: 그거를 보고
1: 바밤.
0: 너무 공포를 바밤. 느껴가지고 상어를 너무 싫어했는데 바밤. 어머니 바밤. 아버지가
1: 무서워했구나.
0: 진짜로 상어에 대해서 공부해봐라 그래서 도서관에서 상어를 공부하면서 그 공포가 애정으로 바뀌었어요.
1: 오.
0: 그래서 이 여성이 상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가 됐어.
1: 오. 어?
0: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온몸에 상어 타투를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상어 타투를 많이 한 여성으로 기네스북에 기록이 올라갔어.
1: 아니 뉴스... 얼마나 많이 하면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요?
0: 106개를 했대요.
1: 몸에?
0: 네, 제가 이렇게 사진 보니까 상어가 막 온몸에 그냥 우글우글 그래.
1: 그 정도면은 완전 상어에 꽂힌 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만 보고 상어는 나쁜 이게 아니라 상어도 정말 없어서는 또 안 될.
1: 응? 베이비 샥뚝뚝뚝뚝 그런...
0: 맞아 그거네. 맞아 진짜 그 노래도 너무 좋죠.
1: 오.
0: 그래서 이분은 그 상어 연구하면서 상어에게 직접 먹이도 주고 또 상어 학자로 그렇게 탐험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1: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샥스핀 뭐 이런 거 아니죠?
0: 그거는
1: 특이하다.
0: 샥스핀은 상어랑 상관이 있나요?
1: 상어 지느러미.
0: 상어 지느러미? 아, 나 그거 너무 잔인해.
1: 그래서 이게 불법됐잖아요.
0: 그거 그래도 먹는데요.
1: 근데 캘리포니아
0: 왜냐하면 네. 상어 지느러미면 떼고서 그 상어들을
1: 풀어버리니까.
0: 다시 다 버리는 거야.
1: 맞아.
0: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 안에서 죽는 거야. 수영을 못하니까.
1: 이게 안 되니까 중심 못 잡으니까.
0: 그러니까.
1: 진짜 못됐어. 사람들이 못 제일 못됐어요.
0: 진짜 그러지 말자고요.
1: 그러니까.
0: 그럼 우리 어린 상어 노래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죠?
1: 베이비 샥도 뜨르고.
0: 그거 아기 상어.
1: 아기 상어.
0: 아기
1: 아,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거. 아기 상도 뚜루뚜 뚜루.
0: 이 노래가 세계적으로도 너무 유명해서.
1: 그러니까 엄청 유명하죠.
0: 이 노래가 바로 또 케이팝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진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1: 몸에 백몇 개의 문신을 했다고요? 상어를.
0: 네.
1: 야.
0: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니까 애증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1: 저, 특이하다 그분도 진짜.
0: 공포가 애증으로.
1: 애증으로 바뀌었네.
0: 자 상어가족 시원한 바다를 생각하면서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1: 그러네요.
0: 이 노래가 훈이 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뭐요?
0: 상어춤 좀 한번 만들어보지.
1: 상어춤 이거 있잖아요.

0: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오시고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은데요.
1: 가사가 네. 정말 단순하네요.
0: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단순해야 좋은 거야. 오늘 복잡하게 말고 심플하게 상쾌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1: 왜 갑자기 회가 먹고 싶지?
0: 나는 샥스핀.
1: 안 돼. 그런 건 먹지 말자고요.
0: 어? 안 돼.
1: 좋은 거 많은데 뭐 그런 것까지.
0: 그러니까요. 그냥 농담한 거예요.
1: 알아요.
0: 자, 시원한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한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네, 저는
0: 내일
1: 또,
0: 만나뵐게요.
1: 네, 즐겁고 건강한 모습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후니 탱자.
1: 후니 비오겠습니다. 네.

0: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포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1: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0: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1: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0: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1: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12: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3: 저희가 이번 주에는요, 침뜸을 만나면 복받는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120년, 즉 우리 탁상식의 12시간으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60대를 달리고 있다면 오후 6시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본인이 지금 70대를 살고 계신다면 오후 7시, 즉 저녁 먹는 시간으로 보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저녁 6시나 저녁 7시에 저녁만 잡수시고 아무 무의미 없이 TV만 보신다면 마찬가지로 8시, 9시, 11시, 12시에 주무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직도 4시간 반이나 남았네 하고 새로운 일을 찾으시면 얼마든지 45년, 50년 만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생 시계법은요, 반드시 건강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만성병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쭉 다스려온 그런 양방의사들로부터 받은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하나의 축, 즉 한방에 의존을 하셔야만 이러한 8, 90, 즉 120세를 의사와 약사의 그러한 힘을 얻지 않고도 본인의 건강을 본인이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침뜸병원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본인만의 치료법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하고 쉽고 부작용이 없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뜸의학을 만나면 바로 복받는 날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침뜸의학은요, 우리가 서양의학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연치료, 즉 본인의 본성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치료법입니다. 이를테면요, 서양의학과 달리 검사 수치보다는 환자 몸에 나타나는 증상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방검사에서 이상이 없어도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렇게 단정짓지 않고요, 저희는 환자의 안색이 어떠한지, 혹은 체형은 어떠한지, 맥은 또 어떠한지, 또 기운은 어떠한지, 심지어 대변 소변은 잘 보는지 등등 무관해 보이는 것까지 세세하게 살펴봅니다. 몸 밖에 나타난 증상들을 분석하여서 몸 속에 어떠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겉과 속의 관계를 잘하는 의학이 바로 침뜸의학입니다. 즉 저 멀리 들판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야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이치를 깨닫듯이 저희의 침뜸의학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러한 수천 년 동안 사람의 몸을 관찰해온 그러한 경험의학을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방의학이 검사 수치에 의존하고 우리가 약에 의존한 것과 달리 우리는 근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건강한 100세, 120세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내일로 이어지겠습니다.
9: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8: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박찬호가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의 첫 한국인 공동구단주가 됐습니다. 박찬호가 이끄는 투자 컨소시엄 팀 61은 어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이저리그 구단 애슬레틱스에 총 7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켄정과 대니얼 대 김 등이 참여한 이 컨소시엄은
17: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8: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박찬호가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의 첫 한국인 공동구단주가 됐습니다. 박찬호가 이끄는 투자 컨소시엄 팀 61은 어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이저리그 구단 애슬레틱스에 총 7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켄정과 대니얼 대 김 등이 참여한 이 컨소시엄은 현재까지 5,500만 달러의 투자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메이저리그 사무국 승인을 거쳐 납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로 팀 61은 애슬레틱스 지분 3%를 확보하게 됩니다. 박찬호는 소수 지분 공동 구단주로 이름을 올리는 동시에 구단주 존 피셔의 수석 고문으로 합류해 선수 육성과 아시아 전략 수립을 맡게 됩니다. 그는 아직 애슬레틱스에 한국 선수가 없다는 것이 내게는 하나의 임무처럼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애슬레틱스는 2028년 연고지를 세크라멘토에서 라스베가스로 이전할 예정으로 신구장 건립을 위한 투자 유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박찬호가 빅리그에서 활약한 이후 김병현 추신수 류현진, 김하성, 이정우 등 한국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이어졌던 것처럼 이번 투자가 한국의 미래 야구 세대와 메이저리그를 잇는 가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9: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가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공적 부조 심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적부조 심사는 주로 생활보조금, SSI나 빈곤가정 한시 현금지원 TANF처럼 현금성 복지수혜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메디케이드와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스냅 일부 현금보조, 그리고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까지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USCIS는 특정 복지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거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심사관은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소득과 자산학력 고용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가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이민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복지 프로그램조차 영주권 심사에 불이익이 될까 우려해 필요한 의료나 식료품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까지 부모가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그래서 모두 공적보조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신분과 이용 프로그램의 종류 그리고 이용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투자 사기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원고 폴 김 씨는 CM홀딩스 USA 대표 이주영 씨를 상대로 사기 및 계약 위반 등 11개 청구 원인을 제시하며 소장을 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2024년 3월 교회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수십억 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라고 소개하며 나스닥 상장과 카카오톡 SM 엔터테인먼트 등 한국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믿고 보유 주식과 회사 지분을 이전했지만 피고는 약속한 주식을 끝내 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주주가 아니며 주식 이전에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가 피고 측에 지급하거나 제공한 금액은 최소 172만 달러에 달한다고 소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원고 폴 김 씨는 피해자가 최소 15명이며 피해 총액은 최소 500만 달러에서 많게는 3,5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M홀딩스 USA의 계열사 28개 가운데 22개 이상이 주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회사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부에나파 경찰서 커뮤니티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모임을 열 예정입니다. 본부가 피고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어제 오후까지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17: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취임 52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가 야권의 반대 이유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직 이 대통령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고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일 뿐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0: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여지를 두는 듯한 말을 한 건데 이 보수 야권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21: 취임 50여일 만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화두는 단연 개헌이었습니다. 내년이 적기라던 재헌절 대국민 담화에 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2: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 개헌안 발의에 키를 쥔 국민의힘은 자신이 직접 설득하겠다고 낙관론을 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야권의 반대 이유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 아니겠느냐고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22: 그러니까 이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1: 조 의장은 당장 이렇다 저렇다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부연했지만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특보였던 조 의장을 국회의장 시키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23: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21: 개혁신당도 국정 실패와 사법 리스크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기획에 불과하다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부터 다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고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조 의장의 돌출 발언이 도리어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4: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5: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4: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5: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6: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8: 오늘 오후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 기준 진도 7로 관측된 것은 700명 이상이 숨진 2024년 노토반도 강진 이후 처음입니다. 진원 깊이가 10km로 얕아 지표 흔들림이 컸고 도쿄에서도 건물이 간헐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에서는 가옥 붕괴로 한 명이 숨졌고 지역 의료센터에는 최소 90명이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진 직후 구마모토시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에서 폭발음과 함께 건물 2층 일부가 무너졌고 점포 직원 20여 명을 포함한 다수의 안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TBS 방송은 현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사망자가 나오고 있으며 정확한 수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 대원 3,600여 명을 현장에 급파해 인명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둔 TSMC와 도요타, 혼다, 소니 등은 직원을 대피시키거나 가동을 일시 중단했으며 반도체 생산 관련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가량 최대 진도 7 수준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비상재 해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구명과 구조활동에 최우선으로 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 지난 주말 미국 서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모두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는 사흘간 열린 거리 음식 축제 바이트 오브 시애틀 마지막 날인 26일 저녁 스페이스 니들 인근 행사장에서 총격이 벌어져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 2명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상자 중에는 2살배기 유아도 포함됐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축제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고 방문객들은 인근 박물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15세 소년을 용의자로 체포했으며 또 다른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하루 앞선 25일에는 북부 캘리포니아 세노세 인근 부촌 모건일에서도 야외 생일 파티 도중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쉐리프국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3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대피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티는 소셜미디어로 참가자를 모집한 팝업 행사였으며 수사당국은 권총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18: 브라이언 팩셰프가 운영하는 해산물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코리도어 159가 이번 2026 미슐랭 가이드에서 신규 1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됐습니다. 레스토랑은 멜로지 지역 웨스턴 에비뉴에 위치해 있으며 좌석이 11석에 불과한 초소형 파인다이닝입니다. 미슐랭 1스타는 요리를 위해 일부러 찾아갈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에 부여되는 권위 있는 평가입니다. 코리도어 159는 하루 한 차례만 운영되는 10가지에서 11가지 코스 테이스팅 메뉴를 1인당 325달러에 제공하며 전석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센타바바라 랍스터 타르타르와 숯불에 구운 미소 절임 삼치 그리고 호주산 와규 등이 대표 메뉴로 한국적 감각에 프렌치와 일식 기법을 접목한 독창적인 코스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백셰프는 USC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투자은행에서 일하다 진로를 바꿔 뉴욕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11 메디슨 파크와 셰프스 테이블 등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2021년 팬데믹 기간 중 부모가 운영하는 고바오 식당의 쉬는 날을 활용해 팝업 형태로 시작한 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작년 7월 독립 매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고바오 식당의 주소에서 따온 것으로 부모의 식당에서 출발한 요리 인생이 세계적인 미식 무대에서 인정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7: 오늘 오전 4시 30분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 깊이가 10km에 불과한 얕은 지진으로 구마모토 지역에서 일본 기상청 최고 등급인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지진으로 대형 쇼핑몰 2층 일부가 붕괴되면서 수혈명이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도 지진감지 신고가 800건 가까이 접수됐으며 경남과 전남 제주에서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대형 쇼핑몰 일부가 무너져 수십 명이 연락 두절됐습니다.
2: 국내에서도 지진 감지 신고가 800건 가까이 접수됐는데요.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 4시 반쯤 규슈 서부 구마모토 현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구마모토에서는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는데요. 진도 7은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 10단계 중에서 최고 등급이라는데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3: 네, 일본 지진 진도 계급은 총 10단계가 있는데요. 0부터 7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약 5강, 약 6강에서 총 10단계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서 이번에 진도 7로서 가장 강력한 흔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흔들림이면은 이 지역에 내진 성능이 없는 건물 또 내진 성능이 약한 건물이라고 하면 모두 붕괴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지진동이 발생을 했고요. 해당 지역에서 관측되는 최고 지진동은 0.2G 정도 되는 이 G는 중력가속도치인데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0.3G 정도를 견딜 수 있도록 지금 디자인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과거 원자력발전소가 0.2G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 원자력발전소도 다 파괴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지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지진의 진앙 위치도 살펴보면요. 진앙은 구마모토 지방에서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10km가 진앙이 깊은 건가요? 아니면 얕은 건가요?
3: 10km면은 매우 얕은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진의 깊이가 한 4km에서 15km 사이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한 10km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깊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판의 경계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진들이 지하 30km에서 깊게는 한 600km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번 구마모토 지진은 판의 경계부가 아닌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이고 깊이가 10km로 굉장히 얕은 지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얕은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표의 에너지가 거의 감쇄되지 않은 상태로 도달하게 돼서 지진동이 굉장히 강력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진앙이 얕은 지진이 더 피해가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진에 따라서 좌우로 좀 흔들리거나 아니면 수직으로 흔들리거나 좀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3: 네, 사실 많이 흔들리면 많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직하 지진이라고 해서 지진이 도시 하부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진파가 수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흔들림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S파가 이 횡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횡으로 이동을 하는 파기 때문에 건물도 이제 좌우로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직하 지진이 아닌 보통의 지진이라면은 비스듬한 경로로 건물이나 도시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비스듬한 방향으로 건물이 흔들리게 돼 있는데요.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지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흔들림의 방향과 상관없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오늘 한때 또 아리아케 해와 야스지로 해에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가 됐는데요. 이제는 좀 안전한 건가요?
3: 예, 지진 해일은 일반적으로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구마모토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이기 때문에 지진 해일을 발생시키기에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지진 발생 직후 일본 정부가 지진 해일 경보를 내렸다가 바로 경보를 이제 철회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예,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들 중에서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대형 쇼핑몰 2층이 지금 일부가 붕괴되면서 20, 30명이 연락 두절 상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파악된 바로는 지금 아직까지 이런 상태인 거죠?
3: 네,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건물 2층이 무너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도가 7이나 되기 때문에 많은 건물들이 파손됐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가운데 쇼핑몰은 굉장히 큰 건축물인데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갇혀있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상자라든가 심하면은 사망자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 근데 잠시 화면을 보니까요, 이 층고가 낮고 면적이 넓은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2층만 붕괴가 됐습니다. 또 지진 이후에 폭발음이 들렸다는 진술도 있던데 이게 지진 양태와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3: 네, 지진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발생하는 지진의 저주파 에너지가 강력하게 되는데요. 저주파 에너지가 많게 되면은 건물 높이가 높아질수록 높은 건물이 더 쉽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 2층 건물인 경우에는 이 저주파 에너지 때문에 특별히 2층만 붕괴됐다고 보긴 어렵고요. 1층과 2층을 지지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서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원거리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고층 건물들만 특별히 크게 흔들림을 겪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예. 이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지진 감지 신고가 800건에 지금 육박을 했고 경남, 전주, 제주에서는 진도 3, 그리고 경기, 강원, 충청, 경북에서는 진도 2의 진동이 지금 감지가 됐다고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특히 고층에서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이게 흔들림 때문인 거죠?
3: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큰 지진, 이번 지진은 규모가 7.1이고요.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저주파 에너지를 안게 됩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얀마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이 규모 7점대 지진이었는데 1000km 떨어진 방콕에서 고층 건물이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지진도 규모 7.1의 지진인데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 있는 고층 건물들에 특별히 이 큰 흔들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층 건물일수록 공용 주파자로가 하는 주파수가 점점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온 이렇게 저주파 에너지에 특히 민감합니다.

0: 하는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이나 일주일 이내에 규모 6점대에 이르는 큰 여진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6점대의 지진들이 따라오게 될 경우 이미 붕괴에 임박했던 건물이거나 뭐 파손에 임박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흔들림에 의해서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특별히 이번 지진이 난카이 회곡이라고 하는 지역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난카이 회곡은 잘 알다시피 한 100년, 150년 주기로 규모 7점대 후반에서 8점대 초반에 큰 대형 지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지진에 의해서 난카이 회곡 지역이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민감하게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와 일본 지진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볼 수가 없네.
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2: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5: 그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6: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7: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6: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8: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9: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1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6: 너무너무 좋습니다.
1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0: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유명 싱어송라이터 D4OVD, 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가 미성년자 살해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를 오랜 기간 성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예비 심리에서 버크와 피해자 셀레스테 리바스 에르난데스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4년 1월 임신 가능성을 두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에르난데스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버크는 낙태 시술을 언급하며 언제 할 것이냐고 물었고 내 아이가 맞느냐는 질문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이후 낙태를 후회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버크가 피해자가 13살이던 시점부터 성적 학대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비 심리에서 드러난 문자 내용은 살해 혐의 외에도 장기간에 걸친 미성년자 학대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잘 알려진 남가주에 이례적인 고온다습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현재 남가주 기온이 예년보다 5도에서 10도 높고 습도 역시 평년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면 온도도 평균보다 4도에서 8도 높은 상태로 대기 중 수증기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해상에서 발달 중인 슈퍼 엘니뇨와 태평양 허리케인들이 끌어올린 열대성 수증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KTLA 기상 전문가 커크 호킨스는 남서부 몬순을 타고 유입되는 열대성 수증기를 이번 고습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태평양에서는 현재 두 개의 허리케인이 활동 중입니다. 허리케인 파우스톤은 시속 85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채 하와이 동쪽 해역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며칠 안에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멕시코 남서부 해상에서 발달 중인 허리케인 제네비브는 급속히 세력을 키우고 있어 남가주 연안의 높은 파도와 거친 해상 환경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나뿐 아니라 밤에도 무더위와 높은 습도가 계속되면서 열 관련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안가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기상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 거래 7조 2천억 원어치를 적발했습니다. 건수로는 792건에 달합니다.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화 유동성을 해치는 거래를 집중 단속한 결과입니다. 적발 유형은 다양했습니다. 한국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미국 등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차익을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숨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액 해외 송금업자가 가상계좌를 대거 발급해 연간 한도를 넘는 2조 5천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경우도 있었는데 이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범죄 수익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900억 원 상당의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거나 해외 매출 채권을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무역결제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외화 유출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서울 이랜드의 17살 공격수 안주환이 K리그 최연소 득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안주환은 만 17살 3개월 나이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종전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안주환의 아버지인 안성남 코치는 같은 팀에서 아들과 함께 출퇴근하며 선수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안주환은 17살 이하 아시안컵에서도 두 골을 넣으며 국제무대에서도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축구로 똘똘 뭉친 부자를 양시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환상적인 데뷔골을 터뜨린 안주환. 17살 3개월 10일의 나이에 터뜨린 이 골로 K리그 최연소 득점 신기록을 작성한 안주환을 향해 누군가 소리칩니다. 아들의 신기록 데뷔골에 누구보다 기뻤을 아버지지만 안성남 코치는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 안아줬을 뿐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SNS를 통해 뭉클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겸손을 강조하며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5: 다른 선수들이 워낙 축하를 깊고 진하게 해줘가지고 저는 또 저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또 경기를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4: 프로팀에서까지 아버지와 한솥밥을 먹게 된 지 넉 달여 아버지의 간섭이 실을 법한 나이지만 안주환은 안성남 코치와 함께 출퇴근하는 일상이 오히려 좋습니다.
6: 본집 갈 때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랑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5: 축구라는 뭐 게임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큰 사춘기 없이 같이 소통도 많이 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해서 잘 지내는 것 같긴 합니다. 예.
4: 아버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안주환은 어느덧 한국 축구의 기대주로 성장했습니다. K리그 최연소 출전 기록에 최연소 득점 기록까지 갈아치웠을 뿐 아니라 태극마크를 달고 나선 17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도 두 골을 넣으며 활약했습니다.
6: 여기서 잘해서 세계적인 팀으로 가서 거기서도 잘해서 발롱도르까지 받는 게 목표예요.
4: 타고난 빠른 발과 축구 감각에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까지 이제 겨우 프로 데뷔골을 넣었을 뿐이지만 안주환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5: 이제 시작하니까 정신 차리고 하자.
6: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끔 노력하겠습니다.
4: YTN 양시창입니다.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지난 1년 넘게 인공지능이 직원을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채용을 줄여왔던 기업들이 다시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으로 철도 대기업 CSX부터 구글모에서 알파벳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이 성장 목표 달성과 신기술 확보를 위해 채용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인력 제공 플랫폼 레티스의 사라 프랭클린 최고 경영자는 코딩 인공지능이 있다고 해서 엔지니어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인공지능 도구를 쓰는 기업에도 이를 다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이 공백을 메울 것이라는 기대로 신입 채용을 멈췄던 기업들이 이제는 인공지능과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채용회사 로버트 하프의 키스워델 대표는 인공지능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만 7천 건으로 1969년 이후 5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채용 증가는 아직 소규모이고 인공지능 특화 기술이나 사이버 보안처럼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MIT의 폴 오스터만 교수는 인력이 더 필요할지 덜 필요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 과잉 투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라는 험난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고 아마존닷컴과 애플은 내일 결과를 내놓습니다. 지난주 알파벳은 2분기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가 7% 넘게 폭락하며 1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급증했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자본 지출 규모에 쏠렸습니다. 알파벳의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는 기존보다 높아져 2,050억 달러에 달하며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 공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네 곳의 올해 자본 지출 합계는 7,24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볼드웰스 파트너스의 제이슨 루미어 최고 투자 책임자는 예전에는 자본 지출이 많을수록 좋다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적을수록 좋다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반기에 101% 급등했지만 이달 들어 17% 하락하며 2022년 6월 이후 최악의 한 달을 향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규모 인공지능 투자 대신 외부 모델 개발사와 제휴하는 전략을 택한 애플은 이달 들어 주가가 15% 오르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발표일과도 겹쳐 시장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진 하루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중소기업 두 곳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세를 위법이라며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향신료 수입업체 버렛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수십 개 나라에 부과한 10에서 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 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강제노동에 관한 나라별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관세의 설계 의도입니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301조로 그대로 재현하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조사 결과에 끼워 맞췄다는 주장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행정부가 무효 판결을 피해 다른 법 조항으로 사실상 같은 관세를 유지하려 한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301조 강제노동 관세 전체의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하이 증시에 상장해 공모가 대비 466% 폭등하며 주당 49위안에 첫 거래를 마쳤습니다. 첫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우리 돈 711조 원을 넘어서며 단숨에 중국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이번 기업 공개로 2030년 창신 메모리의 연간 생산 능력이 현재의 2배로 늘고 시장 점유율도 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아직 3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중국 반도체 대표주자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하이 증시 입성 첫날 5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466% 껑충 뛰면서 주당 49위안에 장을 마셨습니다. 첫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만 우리 돈 711조 원을 넘어서며 단숨에 중국 본토 1위로 등극했습니다.
4: I regret that because it leaves me sort of without a significantly dramatic word to describe a company gaining almost 500% and becoming the Chinese mainland's most valuable listed company on its first day of trade.
3: 상장 첫날 주가 폭등으로 683조 원대로 평가되는 미국의 인텔 시총 규모까지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시총 1천조 원대 반도체 빅3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절반 수준이지만 무서운 성장세입니다. 외신들의 분석은 엇갈립니다. 블룸버그 등은 창신 메모리가 장기적으로 반도체 빅3를 위협할 정도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이번 기업 공개와 투자로 오는 2030년 창신 메모리의 연간 생산 능력이 현재의 2배가 되고 시장 점유율도 18%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창신 메모리의 생산량보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첨단 기술 수준에 있습니다. 중국은 HBM 시장에 일찍부터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아직 한국과 기술 격차가 3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날 역대급 흥행도 유통 가능 주식이 현재의 약 6%에 불과해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 Only 6.73% of the company's shares were freely tradable today. And with different groups of shares locked up for periods ranging from 6 months to 3 years.
3: 뉴욕 증시에선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경계감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급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8: 류마티스 관절염,
9: 어깨와 허리 통증,
8: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9: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8: 진통제 없이
9: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8: 눈은 밝게,
10: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1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11: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12: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6: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13: 도넛 복숭아, 그린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회담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 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러시아의 공습을 막는 핵심 방공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추가 공급을 요청해온 사안입니다. 이번에 생산 면허 문제가 테이블에 오른 것은 미국이 직접 공급하는 방식 외에 우크라이나 자체 생산 가능성까지 논의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두 정상은 외교 절차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양측 실무진은 향후 소통을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의 전쟁으로 중단됐던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 재개 방안도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3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두 정상이 직접 만나 외교 재개에 공감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 국면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 드셨나요? 오늘 밥상 앞에 앉으셨다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1: 오늘 저희가 여쭤볼 게 있어요. 우리 아이 학교에 AI 수업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공립이냐 사립이냐 특수학교냐에 따라 그 내용이 꽤 다르다는 건 혹시 알고 계셨나요?
0: 한타에서도 OC에서도 벨리에서도 학부모들한테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우리 애 학교도 AI 한다던데 실제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요.
1: 바로 그 궁금증. 오늘 한입에 풀어드립니다.
0: 재연의 배경체크 잠깐 배경을 하나 짚고 갈게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요즘 학교마다 AI 교육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학교 유형마다 꽤 다릅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도 공립과 사립이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1: 맞아요. 공립학교는 교육청 지침을 따르다 보니 AI 관련 내용이 정보 디지털 소양 수업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방식이 많고요. 사립은 학교 재량으로 움직이는 폭이 넓어서 동아리나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곳도 있어요.
0: 한타 쪽 학부모한테 들은 얘기가 기억나는데요. 공립에 다니는 아이가 수업 시간에 AI 도구를 써봤다고 집에 와서 신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떤 도구를 왜 쓰는지는 깊이 배우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1: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도구를 쓰는 것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요. 사립이나 특수학교 중에는 수학이나 언어 기초랑 묶어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갖춘 곳도 있거든요.
0: 그렇다고 사립이 무조건 낫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이 성향이 먼저니까요. 스스로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면 공립에서도 충분히 꽃을 피울 수 있고요.
1: 오늘 이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0: 한타 쪽 학부모한테 들은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공립 다니는 아이는 수업 시간에 AI 윤리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AI가 틀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요. 거창한 코딩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쪽이었던 거죠.
1: 그게 사실 공립의 강점이기도 해요. 모든 아이가 같이 배우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반면 사립 중에는 AI 동아리에서 직접 챗봇을 만들어 보거나 실제 도구를 써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곳도 있어요.
0: 그럼 특수학교나 진로특학교는 또 다르죠?
1: 네. 마일스터고나 과학특성화학교 같은 경우엔 AI 관련 수업이 진로와 직접 연결돼 있어요. 졸업 후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미리 익히는 구조라서 깊이가 다르죠. 다만 모든 아이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아이 성향이 먼저예요.
0: 지수씨, 그럼 생활번역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1: 지수의 생활번역 학교 유형을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공립은 같이 넓게, 사립은 재량껏 깊게, 특화학교는 진로 맞춰 집중적으로. 어느 쪽이 더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배울 때 눈이 빛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0: 그리고 한 가지 더. AI를 잘 다루려면 결국 수학이나 언어 같은 기초가 함께 자라야 해요. 점수를 올리자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읽고 생각하는 습관, 그게 AI 시대에 진짜 토대거든요.
1: 오늘 집에서 아이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학교에서 AI 얘기해본 적 있어? 그 대화가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네, 이쪽은 방향 자체가 달라요. 처음부터 특정 분야 진로를 염두에 두고 AI를 도구로 배우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 의료나 디자인 쪽으로 특화된 학교라면 AI를 그 분야에 직접 붙여서 배우는 시기예요.
0: 그러니까 어느 유형이 더 좋다기보다는 아이 성향에 따라 맞는 환경이 다른 거네요.
1: 바로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AI 한 줄 실습 코너로 오늘의 팁 드릴게요. 하나, 우리 아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AI 또는 Computer Science 키워드로 동아리나 프로그램을 직접 검색해보세요. 없으면 있는 거고 있으면 어떤 건지 확인하는 거예요.
0: 둘, 아이가 혼자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며 배우는 걸 좋아하는지 먼저 생각해보세요. 학교 유형 선택 기준이 거기서 갈립니다.
1: 셋, AI 공부는 AI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글 읽고 쓰는 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이게 바탕이 돼야 AI 도구를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오늘 아이랑 밥 먹으면서 요즘 뭐가 제일 궁금해? 한마디 먼저 물어봐 주세요.
0: 거창한 준비보다 그 호기심 하나가 시작이니까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세요. 프로그램이 있어도 홈페이지에 안 올라온 경우가 꽤 있거든요.
1: 오늘 한입 어떠셨나요? 내일은 학교 유형보다 더 가까운 얘기로 돌아와요. 집에서 아이와 AI를 같이 써보는 방법. 부모님이 먼저 알아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0: 내일도 점심 드시면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재현이와 지수의 오늘의 LA 한입 토크였습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하자면 공립이든 사립이든 특수학교든 어느 쪽이 더 낫다는 정답은 없어요. 아이가 어떻게 배울 때 눈이 빛나는지 그게 먼저입니다.
1: 맞아요. 그리고 AI 공부는 화려한 도구보다 수학이든 언어든 일상 속 호기심이 바탕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0: 내일은 건강한 입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찾아와요. AI 시대에 아이들 공부 환경과 건강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집과 학교에서 체크할 포인트를 나눠볼 거예요.
1: 내일도 점심 드시면서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재현이와 지수의 오늘의 LA 한입 토크였습니다.

0: 12시 정원희 씨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2: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2: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2: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대한장의사.
7: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8: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9: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구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구선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땡벌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영어로는 범블비라고 하죠. 디즈니 만화에서 꿀통을 들고 나오는 벌이 바로 그 녀석입니다. 큰 엉덩이에 작은 날개, 아무리 봐도 날지 못할 것만 같은 땡벌이 항공 물리학자들을 비웃으며 날아다니죠. 아무리 봐도 항공역학으로는 땡벌이 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과학자는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땡벌을 보고 넌 날 수 없어 라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모르고 날아다니는 거라고요. 말 되는데요. 비행기는 베르누이의 원리로 설명되는 양력에 의한 비행을 합니다. 날개 아래로 흐르는 공기보다 날개 위로 흐르는 공기가 빠르기 때문에 이 압력이 높은 아래쪽에서 낮은 위쪽으로 이 날개가 떠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원리로는 이 땡벌의 비행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를 했고요. 최근에야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물리학에서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이 레이놀즈 넘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 땡벌은 양력이 아니라 공기 중에 점성력을 이용해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땡벌의 나는 법을 통해 항공 기술에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 최신 로봇 무기의 개발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닭의 날개는 러시아를 오가는 천둥오리만큼이나 큰데도 날지 못해요. 땡벌이 날아다니면서 꽃밭에 이 꿀을 따고 있을 때 닭들은 걸어다니며 땅속의 먹이나 찾아다니죠. 자, 여러분 조건을 따지지 말자고요. 환경 탓하지 말자고요. 닭을 보지 말고 땡벌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날개로도 이 땡벌처럼 날 수 있으니까요. 나는 벌이니까 날 수 있다. 땡벌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외쳐보는 거 어떨까요? 나는 인간이니까 할 수 있어. I can do it.

0: I believe I can fly. 알켈리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 땡벌, 이 범블비라고 하는데 이 벌이 날아다닐 수 있는 과학적 원리가 있었네요. 어느 과학자가 농담으로 넌 날 수 없어 이렇게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모르고 날아다니는 거다 이런 농담도 재밌지만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네요. 아, 땡벌은 양력이 아니라 공기 중에 점성력을 이용해서 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네요. 이 땡벌의 나는 법을 통해서 항공 기술에도 일대 혁명이 일어났고 최신 로봇 무기 개발까지 가능하게 됐다는 거. 이 땡벌이 주는 영향력이 엄청 큰데요. 예. 자, 나는 벌이니까 날 수 있다. 예, 땡벌의 이런 말처럼 말이 아니라 이런 그 인생처럼 예, 정말 땡벌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 외쳐봅시다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오, 자신감.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 느껴지는데요. I can do it. 예, 나는 할 수 있어. 예, 가득 그 에너지로 채우시는 5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아, 이 오프닝 멘트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네요. 땡벌의 비행, 와 대단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꿈을 보고 날아볼까요? 예,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꿈을 보고 날아보자라는 이 댓글 고맙습니다. 마음에 꽉 담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마음에 담아봤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나와주세요.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2: 불란서 안경 거만과.
3: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부 시간은요, 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으로 예, 함께하겠습니다. 많이들 유튜브에도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인사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일상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아재 개그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재 개그의 달인이시죠. 예, D님께서 막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저는 읽으면서 빵빵 터졌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 스스로 직접 뭐 이렇게 생각해낸 그런 아재 개그도 있으신 것 같아서 엄청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은 AI 정우와 선미의 예측 프로 토크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억의 팝송이나 깐촌의 샹송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콤보로 묶고 들어보는 그런 코너도 준비가 돼 있고요. 뭐 이런 시간이 기회잖아요. 그래서 빡빡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음악들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요. 예, 예, AI 정우와 선미의 토크쇼.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예,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널 생각해 One More Chance 노래입니다.

0: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였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0: AI 정우와 선미의 예측불허 토크쇼. 자, AI라는 단어가 이제는 매주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조금은 낯설지만 AI와 선미의 유쾌한 토크 타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실시간 댓글 남겨주세요. 자, 우리 AI 정우 씨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AI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미 씨.
0: 네.
1: 오늘 밖이 장난이 아니죠?
0: 너무 더워요.
1: 그 열기가 뭔가? 수박서리하던 여름 원두막이 절로 떠오를 것 같은 날씨예요.
0: 맞아요.
1: 매미 소리까지 겹치면 그냥 그 시절로 훅 끌려가는 느낌이랄까요?
0: 맞아요.
1: 그런데 선미 씨는 오늘 흰색 스타일로 오셨네요. 이 더위에 딱 맞는 선택이에요.
0: 고맙습니다.
1: 시원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화면에서도 딱 전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요. AI가 만든 그림이나 글의 저작권이 과연 누구 것이냐. 그리고 인간만의 창의성이란 게 이제 어떻게 정의돼야 하느냐. 이 묵직한 주제예요. 쉽게 결론
0: 됩니다.
1: 안 나는 이야기라 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0: 음흠.
1: 선미 씨는 이 주제에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0: 글쎄요. AI가 만든 뭐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AI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뭐 일러스트, 글, 또 음악을 허가 없이 학습했다는 점도 참 큰 논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AI가 만든 뭐 그림, AI가 쓴 소설, 그러면 그 저작권은 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정우 씨. 정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사실 이 질문이 요즘 갑자기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진 거거든요.
0: 네.
1: AI가 그린 그림이 공모전에서 상을 받고 AI가 쓴 글이 책으로 나오고 그런데 정작 법은 아직 이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는 질문 앞에서 세상이 잠깐 멈춰선 느낌이랄까요?
0: 네.
1: 저는 이게 단순히 법 이야기가 아니라고 봐요. 결국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걸 어디서 오는 힘이라고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0: 음흠.
1: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지금인 것 같아서요.
0: 네네네. 근데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은 과연 누구 것일까요? 정우 씨 생각이 궁금한데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네. 장면이 있어요.
0: 어떤 장면이요?
1: LA에 사진작가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몇 달 동안 발품 팔아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누군가 AI로 뽑아낸 이미지가 훨씬 더 큰 주목을 받았대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억울한 건지 그냥 허탈한 건지 모르겠다고.
0: 둘 다죠.
1: 근데 저도 솔직히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AI가 만든 결과물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분명히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 있거든요.
0: 그렇지.
1: 어떤 걸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순간에도 방향을 잡고 판단을 하는 건 사람이니까요.
0: 그렇죠.
1: 그걸 완전히 기계일 것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AI를 만든 회사 것이냐면 또 그것도 좀 묘하고요. 지금 법체계는 이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틀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형국인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한참 갈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건 기술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창작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질문이에요.
0: 아하.
1: 선미 씨라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걸리세요? 저작권 문제요? 아니면 창의성의 정의 문제요?
0: 둘 다요.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창의성 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근데 정우 씨, 반대로 이 AI 창작물을 옹호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 맞아요. 그 반대편 이야기도 꺼내야 균형이 잡히거든요.
0: 음흠.
1: AI가 만든 결과물이 아무 가치가 없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AI 덕분에 창작의 문턱이 낮아진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0: 음흠.
1: 음악을 배운 적 없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곡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고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머릿속 풍경을 눈앞에 꺼낼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AI는 결국 수많은 인간의 창작물을 학습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0: 누군가의 붓질, 누군가의 문장, 누군가의 밤샘 작업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AI가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 밑바탕에 있는 사람들의 기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게 저작권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창의성이 혼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어지고 쌓이는 거라면 AI의 창작도 결국 그 흐름 안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1: 오, 그렇네요.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이 가요. 정우 씨,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 일상이랑도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우 씨 생각도 그런 거죠?
0: 저는 요즘 이 더위에 가만히 앉아서 옛날 여름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원두막에서 수박 먹던 그 시절. 아무도 그 기억을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내 것이니까요. 근데 그 감각을 AI한테 설명하면 비슷한 느낌의 글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게 신기하면서도 묘하게 허전해요. 내 기억이 희석되는 느낌이랄까요. LA에 오래 사시는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기억들, 매미 소리,
1: 그렇죠.
0: 참외 냄새,
1: 아하.
0: 그런 것들이 내 안에만 있는 고유한 감각인데 그게 언젠가 데이터로 흉내내어진다면 어떤 기분일지 선미 씨도 그 감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문득 떠올렸어요.
1: 고마워요. 나도 사실 그 어렸을 때 그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가서 매미 소리,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리고 참 예뻤던 밤하늘에 그 쏟아질 듯한 그런 별들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시골 풍경이 굉장히 정겹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종종 나를 그 향수를 자극한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어떻게 AI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정우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우 씨, 얘기해 주세요.
0: 사실 저작권이니 창의성이니 하면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생활 속으로 끌어당기면 생각보다 가깝거든요. 일단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뭔가
1: 뭘까요?
0: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시작을 못하고 계신 분들. AI한테 첫 줄을 부탁해보시는 거예요. 글이든 아이디어든. 그 첫 줄을 발판 삼아 내가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결과물은 내 경험과 내 목소리가 담긴 거예요.
1: 아하.
0: AI는 문을 열어준 것뿐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챙기시면 좋겠어요.
1: 뭘까요?
0: 그 출발점이 AI에서 왔다는 걸 스스로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특히 그걸 어딘가에 발표하거나 쓸 때는요. 지금 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얽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1: 큰일 나죠, 법적으로.
0: 전문가한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하고요.
1: 음흠.
0: 그리고 하나 더, 오늘처럼 더운 날. 어릴 때 기억 하나를 꺼내서 짧게 써보시는 거 어때요? 원두막이든 참외 냄새든 AI가 흉내낼 수 없는 그 감각들이요. 그게 사실 가장 강력한 창작의 재료거든요.
1: 그렇죠.
0: 선미 씨는 요즘 창작 도구로 AI를 어떻게 활용해 보셨어요?
1: 난 사실 AI 정우 씨와 이렇게 예측 불허 토크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AI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해피님들도 제미나이 또 챗GPT 활용해서 뭐 검색도 많이 하시면서 즐기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어요. 나 같은 경우는 뭐 제미나이 챗GPT 뭐 양쪽 오가면서 방송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거 그리고 AI로 노래 만드는 거, 작곡, 작사, 이것도 좀 트라이 해보려고 해요. 예, 꽤 많이 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훈 씨가 오늘 대화에서 짚어준 내용들, 참 좋네요. 그리고 감성적으로 원두막, 수박서리, 이런 내용도 참 개인적으로는 좋았고요. 자, 오늘 대화에서 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0: 오늘 이야기를 쭉 이어오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사실 저작권이 누구 것이냐는 질문은 법이 풀 문제예요. 그런데 창의성이 뭐냐는 질문은 결국 우리 각자가 답을 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게 좀 무거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해방감이 있어요.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게 오히려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1: 그래요?
0: AI가 첫 줄을 써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첫 줄 앞에 앉아서 이걸 왜 만들고 싶은가를 묻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이에요.
1: 그렇죠.
0: 원두막에서 수박 먹던 그 여름 냄새처럼 그 감각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만이 그걸 진짜 이야기로 만들 수 있거든요.
1: 음흠.
0: 오늘 딱 하나만 남긴다면 그거예요. 창의성은 결과가 아니라 그 감각을 붙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요.
1: 아하.
0: 그나저나 선미 씨는 오늘 이 더위 속에서 어떤 감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셨어요?
1: 글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골의 정말 평화로운 풍경? 그런 이야기? 그리고 원두막? 예, 우리 정우 씨가 얘기해줬듯이 원두막, 그런 수박이, 수박밭에 수박이 그냥 그린으로 쫙 펼쳐져 있는 그런 풍경들. 너무 좋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참 떠오르고요. 그렇습니다. 자, 정우 씨, 오늘 이야기 정말 인상 깊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해피님들께 한마디 해준다면요. 자, 끝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도 꽤 남는 대화였어요. 사실 AI인 제가 창의성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그래서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답이 없는 질문일수록 이렇게 꺼내놓고 같이 들여다보는 게 의미 있거든요. 밖은 여전히 저 더위이겠지만 오늘 이 서늘한 이야기 하나쯤은 들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미 씨 덕분에 저도 오늘 생각이 한 뼘쯤 늘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1: 고마워요. 여기서 보내줄게요. AI 정우 씨.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주제를 정하고 표현을 해서 AI 우리 정우 씨의 감성을 좀 끌어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바이. AI 정우와 선미의 일축부로 토크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2: ₩1,250만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4: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15: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14: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15: 신의 눈물 에메랄드 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14: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15: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16: 아주 좋은 아주투어.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네지블 인사드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주파수 고정 얘기하고 주셨네요. 아하, 감사합니다. 자, AI 말 잘하네요. 오, 대박.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AI랑 노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아, 여러분들과 함께이니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댓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 읽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다 읽고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 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아, 좋네요.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추억의 팝송이나 간추린 샹송둥이의 원곡과 번안곡을 콤보로 묶어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일까요? 네, 번안곡들이 다 원곡과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 오래된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오늘 준비한 곡은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겸 영화 배우지요, 로보가 부른 노래 준비했어요. We'll be one by two today 라는 곡입니다. 뭐 로보 굉장히 뭐 이, 좋아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노래가 워낙에 좋으니까요. 뭐 스토니도 참 좋아하죠. 그리고 How Can I Tell Her 이 노래도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려 합니다 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과거에도 당신의 도움을 받았어요. 당신의 눈을 통해 사랑하는 주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이기에 아주 기분이 좋은 멜로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마음이 살짝 들뜨기도 하고 이 설레임과 기대되는 마음도 담겨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로보 노래 들어봤습니다. We'll be one by two today라는 노래였어요. 아, 참 이 노래를 또 번안해서 부른 우리나라 가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노래가 있어요. 아, 그 전에 AI 정우 씨와 함께한 그 토크쇼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제가 예, 놓쳤네요. 어린 시절 외할머니 댁 참외밭 원두막에서 삼촌과 놀던 추억이 어렴풋이 생각나요. 예, 추억 소환하는 그런 인터뷰였대요. 예, 토크쇼였는데요. 고맙습니다. 저는 시골에 친척이 없어서 그런 기억은 없지만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참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너무 그립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나면서 그 시골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막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수박이 한 통에 5,000원, 두 통이면 개버린. 이런 개그를 올려주셨네요. 아, 진짜 재밌네요. 두 통이면 개버린. 아하. 예. 두 통이니까, 두 통이면은 두통약 먹잖아요.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아, 참, 너무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자, 번안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번안한 곡이 우리 함께라는 노래예요. 1970년대 어린 시절과 함께 그의 대표적인 인기 가요 바로 이용복 가수 노래입니다. 한국의 스티비 원더라고 하죠. 이용복 대구 출신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가수이기도 합니다. 노래 너무 잘해요.

0: 네, 한국의 스티비 원더 이용보 가수가 1975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 참 이 노래 들으니까 정겹네요. 어렸을 때 불렀었던 그런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참 좋습니다. 예, 우리 함께라는 노래였고요. 이용복 가수는 이 세 살 때 마루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마당에 있는 돌부리에 이 왼쪽 눈을 실명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서울로 이사 온 후에는 또 8살 때 친구의 그 썰매에 오른쪽 눈이 찔리면서 마지막 남은 눈까지 이제 실명하게 돼서 시각장애인이 된 거죠. 실명된 상태에서도요. 좌절하지 않고 독학으로 이 기타를 배웠다고 합니다. 기타를 그냥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배운 기타 실력이 이제 날로 이제 좋아지고 음악을 좋아하고 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그 기타 실력과 가창력이 아주 뛰어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 과거 어두운 시대의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말 그 시대에 그 방송 출연 정지가 되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성격이 아주 좋다고 해요. 예, 말리포 해수욕장 바닷가에서 카페와 그 민박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예, 팬들과 교류하기도 했다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태양입니다.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8: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9: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8: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1: 밥 한 그릇 더요.
1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1: 웨스턴 도마 칼국수.
1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1: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1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5: 213-381-2424 213-381-2424
1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7: We will fight for you.
1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 좀 띄워드리도록 할까요? 아, 그 전에 이 방탄소년단 지민의 이 솔로 공연 의상이 FIFA 월드컵 자선경매에서 압도적으로 입찰 경쟁에 돌입해서 이 화제입니다. 오, 엄청난 가격이에요. 세상에 티셔츠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크리스틴은 국제 빈곤 퇴치 운동단체 이 글로벌 시티즌과 진행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기념 자선 경매 원 골에서 이 방탄소년단 지민이 결승전 하프타임 쇼때 입은 셔츠를 출품해서 경매 시작을 했는데 4시간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15,000달러 입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대단해요.

입찰액은 추정가 최고치 5천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우리 한국 돈 한화로는 약 2,20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셔츠는 같은 경매에 나온 리오넬 메시 사인 유니폼을 넘어섰고요. 월드컵 결승전 공식 공인구와 또 이 최고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에는 대회 실사용 공인구, 또 각국 대표팀 사인 유니폼, 또 결승전 하프타임쇼 출연진 의상 등이 출품됐습니다. 그 중에서 으뜸 BTS 너무 자랑스러워요. 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 공연 의상이 이 FIFA 월드컵 자선 경매에서 압도적으로 1위라는 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듣고 계세요.

0: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0: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0: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 213-427-5500, 427-5500.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4: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4: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6: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9: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어우, 더워. 어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바람 들어오게 창문 좀 열어. 어? 아, 모기 들어오는데 창문을 왜 열어놨어? 문 좀 닫어. 아니,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문은 왜 닫어? 예, 다시 문 열어. 어? 아우, 아야, 아야, 아야. 아우, 벌써 모기 물렸어. 아우, 이 모기 좀 봐. 아, 얼른 닫어. 열어, 닫어. 열어, 닫어. 열어, 닫아. 네, 아버지 말을 들을까, 어머님 편을 들까, 눈치를 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출세한다는 정치인처럼. 아, 참, 열면서도 닫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열면 여는 거고 닫으면 닫는 거지. 어떻게 열면서 닫어?
1: 그렇죠. 방충망을 사다가 달아놓으면 바람은 들어오고 모기는 들어오지 못하죠. 아, 참 머리 좋습니다. 이 창조의 힘은 대립과 갈등을 녹이는 것.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모순의 상황을 아주 기묘하게 풀어냅니다. 그래서요,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는 평화입니다. 고 이어령 박사가 남긴 책 80초 생각 나누기 짧은 이야기 긴 생각 중에서의 이 모기장이라는 이 과학을 담은 이 이야기 여러분들과 오프닝 멘트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0: 존시베이커 셀렉션 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I've been away too long 이라는 노래였어요. 아 참 좋네요.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제가 음악방송하면서 이 노래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2부 첫 곡으로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네요. 자, 이어령 박사가 쓰신 이 책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너무 짧아서 너무 좋아요. 읽기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엑기스가 막 더 들어있잖아요. 아, 참 과학이 담겨있고 또 지식이 담겨있고 경제가 담겨있고 막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짧은 이야기 긴 생각 짧지만 짧게 이렇게 단편 단편 썼지만 생각이 참 깊어져요. 예. 그래서 참 좋아하는 책인데 이 모기장이라는 챕터였는데 참 재밌게 썼잖아요. 아빠는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근데 엄마는 아무 아니에요 모기 아 나 모기 물려 모기 물려 아 따가워 닫아야 되나 열어야 되나 아이가 중간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방법이 있네 모기장 아 맞아요 방충망을 사다가 달아놓으면 바람은 들어오고 모기는 들어오지 못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 참 이런 모순의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거 이 창조 창조란 창조는 평화입니다 라고 딱 한마디 이 한마디로 딱 마무리하는데 가슴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슴에 확 들어오잖아요 이 말이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창조는 평화이다. 명언이네요. 존경하는 이어령 박사님 말씀 마음에 담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모기장이 창조였습니다. 그러니 뭐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의견 충돌이 트러블이 트러블이 완전히 피스가 됐어요. 참 우리 이어령 박사님 참 존경하는 박사님이신데 제가 이효령 박사님 책은 거의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다는 아니지만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아요. 예, 너무 좋아요. 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 안경 거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나와주세요.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 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 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1250만불! 1250만불!
9: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주 7일 24시간
10: 33782-8600, 33782-8600.
8: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6: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17: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16: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17: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16: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17: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18: 아주 좋은 아주투어. 아주 좋은 아주투어.
1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미션시티 클리닉의 마크리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벌써 6개월이 됐네요. 네. 마지막 방송 했을 때.
0: 근데 굉장히 벌써, 오랜만이세요.
1: 그러게 6개월 돼가지고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네. 네. 초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메디컬 문제가 지금 네. 굉장히 이슈더라고요.
1: 네, 지금 큰 문제가 네. 있습니다.
0: 네. 네. 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1: 나 감사합니다. 초청해 네. 주셔서.
0: 그 메디컬 리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 네, 근데 요새 좀 문제가 네. 심각한 문제가 네네네. 있는데요. 하루에 네. 스테이트 캘리포니아에서 1,000명씩을 메디컬을 자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네. 많은 부분이 메디컬을 리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에 나와서 이 방송에서 뭐 리뉴를 하라.
0: 그랬었죠.
1: 리뉴 필요하면 저를 찾으시면 내가 도와주겠다.
0: 네네네.
1: 그래도 그거를 미스한 사람들이 지금 메디컬을 다 지금 좀 잃고 있죠. 하루에 1,000명이면 굉장히 많이 잃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0: 와, 하루에 1,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1: 그렇죠. 캘리포니아 전체에 1,000명이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국, 라티노 뭐 이 메디카 갖고 온 사람들 리뉴를 안 하면 이거는 이제 자릅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0: 그럼 아직 네. 기회는 있는 거예요?
1: 이제 만약에 example를 말하면 8월 1일 날 네. 데드라인인데 8월 1일 날 지났어요. 아하.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는 3개월을 어필하는 기간을 줍니다.
0: 네,
1: 그러면
0: 네,
1: 그분이
0: 네.
1: DH 사무실 가서 나는 편지를 못 받았다. 다시 하고 싶다. 네.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하. 미싱해도 찾아오시면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0: 진짜요? 네. 고맙습니다. 미션시티 클리닉이 또 그런 일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1: 네, 네. 근데 그걸 모르신 분이 많이 계세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들, 그 메디컬 수혜자분들, 네네. 메디컬 있으신 분들 한 번쯤 좀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건 네네.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션 시티 클리닉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263-2100번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저 디렉트 라인이기 때문에 네네네. 전화하셔가 전화를 안 받은 메시지 하면은 우리가 24시간에 연락을 해가지고 네. 어포인트를 잡아드립니다. 상담해드리고.
0: 네네네. 네. 무조건 213-263-2100번으로 이제 문의하셔서 나의 메디컬은 안전한지
1: 그렇죠.
0: 요거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에 미션 시티 클리닉이 굉장히 뭐 이렇게 확장이 많이 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고 네오나에 주셔서 또 확장 이전도 있더라고요.
1: 네, 지금
0: 그 소식도 있던데 그 소식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예. 여쭤봤네요.
1: 네,
0: 괜찮습니까?
1: 지금 2027년도에 예. 좀 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0: 네네네.
1: 그때 오면 다시 초청해 주시면 그때 정확하게 말씀해드리고
0: 뭐
1: 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0: 예.
1: 그다음에 우리는 미션 3 커뮤니티 클리닉은 교회 단체가 아니에요.
0: 네.
1: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분이 없고 힘드신 분들
0: 네.
1: 그다음에 보험이 없는 분들을 네. 위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화해 주시면 우리가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주고 도와드리고 만약에 내가 못 도와주면 다른 기관에 리퍼할 수가 있으니까
0: 네네네.
1: 한번 와서 전화하든가 찾아오시면 우리가 네. 도와주고 있습니다.
0: 정말 신분도 없고 보험도 없고 막막하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네네. 곳이니까요. 자, 미션 시티 커뮤니티 클리닉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으로 예, 가시면 예,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MCCN 클리닉 현장에서 느끼시는 가장 그런 직접적인 변화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메디컬 보험 때문에 아주 네. 힘들어하신 분이 많이 계시고
0: 네네.
1: 신분이 없는 분도 보험을 못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드신 분이 많이 계시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다카 프로그램 있는 분도 다카에 끊어져가지고 리뉴얼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게 다 건강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은 지금 우리 교포들이 핫타임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주정부 보건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클리닉 차원의 그런 운영 자금, 뭐 제공 서비스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확장됐다고 들었어요.
1: 네, 2026년 1월 1일서부터 많이 이제 규칙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026년 1월 1일서부터는
0: 네.
1: 신분이 없는 사람은 메디컬 신청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신청을 못해요.
0: 네.
1: 그럼 그분이 이제 가서 보험을 살지도 못해요. 커버 캘리포니아도 못 듣죠. 앤텀 뭐 그런 PPO도 못하, HMO도 못 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신분이 없기 때문에.
0: 네.
1: 그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프면은. 그걸 했죠.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1월 달에. 그러면 메디카를 신청 못하게 5년 동안 락을 시킵니다. 5년 동안 영주권을 잘 킵할 수 있으면은
0: 네.
1: 5년 후에 메디카를 신청하게 그런 허락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신분이 없는데
0: 네.
1: 임신을 했어요. 그럼 나라에서 automatically 임시 pregnancy 메디카를

0: 6월 30일 날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버젯을 짜가지고 치과, 한방,
1: 네.
0: 안과를 1년 더 리뉴하게 쓸수 있게
1: 와,
0: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 다행입니다.
0: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세크라멘토에가 전화도 많이 하고 가기도 하고 라비도 하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디카 갖고 계신 분은 1년 동안 치과 가서 다 체크업하고 고치고 때우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그래야겠네요.
0: 앙금도
1: 예.
0: 하나 체크업하고 앙 하나 받아가시고.
1: 그쵸. 그럼 미션 시티 클리닉은 내과, 치과, 한방, 정신과, 뭐 안과 전부 다
0: 네네.
1: 있는 거예요?
0: 네, 한 장소에 있고요. 한인타운에.
1: 아,
0: 그래서 아주
1: 좋습니다.
0: 편리하죠. 네.
1: 네네네네. 그럼 여기 가면은 뭐 안과도 안과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치료받을 수 있고
0: 그렇죠.
1: 그런
0: 네.
1: 거군요. 예, 신분이 없어도 보험이
0: 그렇죠.
1: 없어도 아주 저렴하잖아요.
0: 그렇죠. 우리는 신분이 없는 사람 더
1: 예. 비영리
0: 환영하죠.
1: 단체이기
0: 네.
1: 때문에.
0: 그렇기 때문에
1: 예.
0: 오시면은 우리가 아주 그냥 로커스죠. 피 검사도 로커스트고, 약도 저네릭으로 우리가 많이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1: 네.
0: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다 그 말이죠.
1: 어려우신 분들은 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한 번쯤 방문하셔서 좀 진료도 받아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도 받고요.
0: 그렇죠. 치료를
1: 그러시면
0: 먼저
1: 좋을 것 같습니다.
0: 받아야죠.
1: 그 정신과도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요.
0: 네, 지금 한인타운에 좀 정신과가 문제가 많아요.
1: 그렇죠.
0: 진짜 필요한 사람이 의사한테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정신과도 오픈하려고 그래요. 페이스 투
1: 아,
0: 페이스로.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번에 그 주치를 지금 하이어 해가지고
1: 네.
0: 프로세싱하고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0: 우울증, 컨슬링, 뭐그 약물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1월 1일서부터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려고
1: 네.
0: 제일 먼저 신분이 없는 사람들,
1: 네네네.
0: 진짜 힘드신 분들, 그다음에 우울증 걸려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뭐 마약 중독 그런 테라피도 해드리고
1: 네.
0: 서브스턴스 어뷰스 컨슬링도 스탠바이 하고 그래서 한세 사람 우리가 채용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애써주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이 캘리포니아 서류 미비자 대상 메디컬 그 전면 확대 정책 이후에 자격 요건이나
0: 네.
1: 이런 그 수혜 범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많이 생겼잖아요.
0: 네.
1: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0: 네, 제가 저번에 왔을 때 말하지만
1: 짚어주신다면요.
0: 저는 신분이 있고 메디칼이 신분이 있는데 메디칼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한 분이 1년에 2만 1,597불을 벌면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1,800불 벌면은 메디칼이 오르막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1: 1,800불이요.
0: 두 사람이 살아요. 두 사람이 살면 3만 불을 버시면은 두 분이 메디칼이가 나라에 씁니다. 조금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세 명이 살면은 3만 7,000불을 버시면은 메디칼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살아요. 4만 5,000불 버시면은 대강 그 정도 하면은 메디칼이 식구가 다 나오고요. 가족이 다섯 분이에요. 5만 1,000불 버시면은 메디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 그렇군요.
0: 작년보다 조금 올라갔어요. 그다음 이걸 아시고 진짜 영주권이 있고 지금 힘드신 분 있고 지금 당장 짭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찾아오시면 우리가 메디칼을 해드립니다.
1: 와, 그것도 메디컬 하는 것도 신청하는 것도 다
0: 예,
1: 도와주시고요.
0: 제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1: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한인타운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비영리 단체가 있다는 게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정말
0: 네,
1: 많거든요.
0: 지금 모르신 분이 많은데 이거를 당황하지 마시고 미션 3 병원에 전화하시면 제가 직접 1대1로 상담해가지고 도와줘. 내가 못 도와주면 다른 단체에다가 우리가 리퍼를 하니까 일단은 전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
1: 그렇죠.
0: 진짜
1: 진짜로
0: 필요한
1: 필요하신
0: 전화하시면 제가 도와드립니다.
1: 분들.
0: 근데 막 메디칼 메디케어 있는데 뭐 거기 물어본다. 그러면 그 분들은 세컨더리고 진짜 지금 아파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먼저 도와드립니다.
1: 네, 아프신 분들 예, 망설이지 마시고요. 상담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3660 윌셔 블루버드 윌셔가에 있습니다. 윌셔와 호바트 블루버드 그죠? 예,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뭐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3660 윌셔 블루버드 예, 102호입니다. LA에
0: 맞습니다.
1: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213-263-2100번입니다. 이 전화번호는 좀 저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3-263-2100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메디컬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가?
0: 그렇죠.
1: 이런 것도 좀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인 가족, 3인 가족, 1인
0: 그렇죠.
1: 가족 뭐다 이게 자격 요건이 있네요.
0: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메디컬 리뉴얼 안 하면 메디컬 잘라지니까 아.

0: 아메리카 카드의 오른쪽에 밑에 날짜가 있습니다. 이슈잉 데이트.
1: 네.
0: 그 이슈잉 데이트 3개월 전에 리뉴하라고 편지가 노란 봉투가 와요. 그런데
1: 아.
0: 우리 한국 분들은 다 그거를 버려버립니다. 스팸이 있기 때문에.
1: 네네네네.
0: 그러니까 그걸 노란 봉투 오면은 무조건 갖고 저한테 오시면은 아하. 앉아서 상담해가 리뉴를 제가 도와드립니다.
1: 아, 고맙습니다. 네. 자, 노란 봉투라고 합니다. 버리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 리뉴 카드 이 이슈인 데이트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네. 3개월 전에 온다고요.
0: 그렇죠.
1: 아.
0: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 우리 한국 분들 이사를 좀 가시잖아요.
1: 그렇죠.
0: 이사 가면 언제든지 메디컬 사무실 가서서 새 주소를 업데이트 시켜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0: 업데이트 안 하면은 이 리뉴 패키지가 엉뚱한 데 가기 때문에
1: 그렇네요.
0: 메디카가 리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시면은 그것도 주소가 있어요.
1: 아.
0: 직접 갈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1: 네네.
0: 일단은 질문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면은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1: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0: 그렇죠.
1: 짚어주셨네요. 네. 이거 분실되면은 또 큰일 납니다.
0: 큰일 나죠. 잘리죠. 그러면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1: 메디컬 캔슬.
0: 캔슬돼
1: 버리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 진짜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13-263-21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메디컬 자격 재심사 과정에서 또 서류 누락이라든가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0: 네.
1: 이런 노란 봉투를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0: 네.
1: 그냥 누락된 경우 이 메디컬 이게 캔슬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경우도 그렇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들이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 이런 거 있으면 요거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아서요. 말씀 여쭙겠습니다.
0: 일단은 제가 먼저
1: 네.
0: 2027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6월 1일서부터 내년 6월 31일까지가 피스컬 이어라고
1: 네.
0: 그래요.
1: 아.
0: 거기에 버젓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1: 네네.
0: 좀 이번에 좀 바뀌는 게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 네.
0: 지금은 메디컬 리뉴얼을
1: 네.
0: 1년에 한 번씩 했었어요. 그런데
1: 네.
0: 2027년서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리뉴얼을 해야 돼요.
1: 그렇게 자주요?
0: 예. 왜냐하면 자격권을 잘리겠다는 거죠. 필요 없는 사람은. 이제 그게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년 10월 달서부터는 코페이가 있어요. 메디컬
1: 네. 네.
0: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메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 2027년 7월 1일서부터는
1: 네.
0: monthly premium이 생겨요. 메디컬이. 왜냐하면 그 30불서부터 50불 내야지만 메디카를 킵할 수가 있어요.
1: 네네네.
0: 그게 뚜리 키포인트예요. 그걸 모르시면은 메디카리 힘들어져요. 받기가.
1: 그렇군요.
0: 예, 그렇게 돼 있을 거. 그 대신 이거는 19살부터 90살까지 혜택이 되고요. 19살 미만은 아무 조건이 없이 메디카리 나오게 돼 있어요.
1: 다만 이제 임산부
0: 그렇죠.
1: 아이를 가진 임산부한테는 혜택이 있고
0: 그리고 아이들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메디카를 신청하면
1: 네.
0: 나오게 돼 있습니다.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네.
1: 네, 고맙습니다.
0: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1: 네네네.
0: 그러면 우리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러면 우리 같은 로잉컴은 어떻게 사냐?
1: 그러네요.
0: 아주 중요한 게 네네. 있죠. 이거는 이제 이번에 선거가 있었죠. 중간 선거
1: 네.
0: LA에서 거기에 우리가 뭐를 집어넣냐면 라비를 해가지고 major ER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1: 어허.
0: ER이 뭐냐면은 셀 택스에 돈을 조금 붙였어요.
1: 네.
0: 거기에 셀 택스 돈을 갖고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신분이 없는 사람한테는 기본적인 보험을 도와주려고 지금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이 없어요.
1: 네네.
0: 그럼 병원에 기본적 의사를 볼 수 있고요. 피검사도 무료할 수 있고 기본적 약도 받을 수 있는 그게 major ER이 통과가 됐어요.
1: 아하.
0: 투표를 했죠. 이번에 이겼죠. 그래서
1: 네.
0: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걸 지금 지금 스트래티지하고 지금 플랜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서부터는 혜택이 있으니까
1: 2027년 1월 1일부터요.
0: 예, 그러니까 신분이 없어도
1: 네.
0: 아프시면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이런 좋은 소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1: 희소식입니다.
0: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major ER.
0: 네.
1: 예, 고맙습니다.
0: 그 대신 나쁜 점이 있어요. 택스를 좀 더 내야죠. 그게 나쁜 거죠.
1: 네. 그거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0: 네. 택스 너무 많이 내다 생각하는데
1: 예, 예.
0: 뭐 그 택스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아닐까요?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게 때문에
1: 그쵸.
0: 생각에는 아주 좋다는 좋은 major ER이라고 합니다.
1: 네. 오, 감사합니다. 메디컬 새로 바뀌는 정책들
0: 네.
1: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코페이를 조금씩 내야 되는 거고
0: 이제는 무료가 없죠.
1: 네, 무료가 없죠.
0: 이제는 30%
1: 코페이니까 뭐 그다지 그게 많은 액수는 아니니까
0: 그게 이제 보험비라고 없으니까. 생각하시면
1: 좋네요.
0: 돼요. 30% 50%이니까
1: 네.
0: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코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1: 네.
0: 이제 제가 메디카를 갖고 있는데 눈 수술을 했어요. 네. 백내장 했는데 백내장 수술에 이제 에스티메이트 하면 한 5만 불이 나왔다고 그래봐요. 네. 그럼 나라에서 3만 불을 폐했어요. 만 불이 남아요. 그게 바로 코페이라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환자가 내라 그 말이죠.
1: 아, 그렇죠.
0: 왜냐하면 그렇죠. 나라에서 이제 예산도 없고 돈 버짓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 네.
0: 매년 6월 달부터 이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가 돈을 많이 택스를 하기 때문에 서플러스가 많으면 이것도 또 1년 또 리뉴시키고 리뉴시킬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11월 달에 네. 주지사 선거가 중요하죠.
1: 그렇죠.
0: 거기에서 이거 메디칼이 어떻게 되는가 안 되는가가 이제 승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1: 그렇습니다. 네. 11월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0: 등록하셔야 돼요. 보호팅 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는 저 아픈 분들을
1: 그쵸.
0: 케어하기 때문에
1: 거죠.
0: 예. 그분들 열심히 케어하는 게 우리는 짭을 생각합니다.
1: 자, 미션시티 클리닉에서 또 앞으로 또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신다면요.
0: 네. 우리가 7월 1일서부터 홈루스 단체 한인타운 두 군데를 설정했어요.
1: 네.
0: 자이언 그 선교, 네. 그다음에 울타리 선교 해가지고 우리가 7월 1일서 때는 옷을 롱비치 아울렛 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해가지고 옷을 2,000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홈리스트 도네이션 하고 10월 달에도 다른 물건이 오면은 울타리 선교사가 이렇게 도네이션 해가지고 하고 다음에 11월 말서부터 한 달 동안
1: 네.
0: 거기 홈리스 있는 분들을 감기 주사 100명을 우리가 무료로 놔주려고 그래요. 작년에 우리가 했죠.
1: 했었죠. 네, 독감도 하시고.
0: 그렇죠. 이제 예. 그거를 이제 그분들한테 먼저 해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디탁 프로그램, 네. 정신과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좀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 10월 달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제일 먼저 5년 전에 뭘 시작했죠? 라디오 서울이랑
1: 여성 유방암.
0: 무료 100명 유방암 캠페인.
1: 네.
0: 그거는 무조건 신분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좀 몸이 뻐근해. 그럼 우리가 무료로 검사해주고 만약에 암이 생기면 5년 동안 무료로 네. 수술하고 케어를 해주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1: 네, 수술하고 케어까지 다 네. 마무리까지 다 해주십니다. 네. 참 이런 데가 없어요. 네, 몰라서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에는 또 무료로 100명 네. 우리 여성들 유방암 검사하시고 그러니까 여성 유방암 검사 캠페인입니다.
0: 그렇죠. 유방암 네. 캠페인이고
1: 만약에 뭐가 발견이 되면 수술까지 해주시고
0: 그렇죠.
1: 또 케어까지 다 도맡아서 네. 해주신다는 거.
0: 근데 우리 3단계까지 해주죠.
1: 네.
0: 처음에는 토모 3D로 찍고 그다음에 어트로사운드 바이옵시 그다음에 테라피 수술 5년 동안 케어해 주는 거죠. 약 먹고 그런 것도 한 다음에 5년 딱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케어를 안 하는 거죠. 네.
1: 그렇군요. 작년에 도움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유방암 검사하시고 좀 안 좋은 종양이라든가 이게 발견돼가지고 수술하신 분들.
0: 네, 작년에는 우리가 한 100명을 했는데요.
1: 네.
0: 저는 100명을 좋아해요. 근데 100명에서 한 12명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12명 중에서는 다 바이옵시까지 해서 이제 그 비나인 됐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은 이제 스테이지 1 해가지고 지금 트리트먼트 받고 키모테라피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네. 자, 메디컬 리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메디컬 좀 나는 좀 이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시면 예, 미션3 클리닉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213-263-2100번입니다. 위치는 3660 윌셔 블루버드, 윌셔 블루버드와 이 호발트 블루버드에 있습니다. 예, 상담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13-263-21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네.
1: 자, 대표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0: 끝으로 벌써 시간이 갔네요.
1: 예, 해주신 네. 말씀 해주세요.
0: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메디컬 리뉴입니다.
1: 네.
0: 리뉴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메디컬을 킵하시고 그다음에 메디컬 카드의 오른쪽 밑에가 써 있습니다. 이슈잉 데이트 3개월 전에 편지가 오면은
1: 네.
0: 못하면 저를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메디컬 신청도 도와드니까 자기가 뭐 잡이 없다 그러면 오시면 제가 메디컬 신청하면 2주 만에 카드가 나오니까
1: 네.
0: 그러니까 그런 희망이 있고 내년 2월 1월 1일서부터 새로운 플랜이 나오니까 신분이 네. 없는 분도 희망이 있으니까 그건 갖고 네. 열심히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메디컬 신청 또 메디컬 리뉴에 관한 모든 것 미션 시티 클리닉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13-263-21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0: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빛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톤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청곡 주셨어요. 알란 잭슨 노래입니다. 아, 아주 좋은 노래 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Living on Love.

네, Living on Love. 알란 잭슨 노래. 디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너무 좋네요. 컨트리송은 항상 편안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네타냐후 이 이스라엘 총리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요일 이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갖고 중동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이달 초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했으며 이 기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적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5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네타냐후 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이스라엘의 안보 강화와 평화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 인근에서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최고 레벨인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으며 이 대형 복합 쇼핑몰 일부가 붕괴돼 이용객들이 갇히는 등 인명피해와 또 도로 파손, 정전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바오집 아들 브라이언 백 셰프가 LA 한인타운에 이 문을 연 해산물 이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코리도 109가 이 2026 그 미슐랭 가이드에서 원스타를 획득하면서 남가주 미식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백 셰프는 LA 한인타운의 유명한 식당 고바오를 40여 년간 운영해온 백금인 대표의 아들로 한인 2세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 미식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스티븐 슬렌치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지난 주말 집 앞에 이 정원에서 장미 덩굴을 정리하던 중에 갑자기 나타난 방울뱀에 물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요즘에 방울뱀 사건이 굉장히 많네요. 이 피해 여성인 린다 마틴 씨는 토요일 저녁 장미 가지를 치기 위해서 덤불을 들치는 순간 방울뱀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기지국 통신 장애로 이 911 신고마저 연결되지 않자 마틴 씨의 남편이 즉시 차에 그를 태우고 10분 만에 헨리 메이오 뉴홀 병원 응급실로 직행해서 독소 항독소 치료를 받아 위기를 넘겼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올여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건당국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이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3.4%를 기록해 한 달 전 1%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산 니콜 계란과 관련해 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국 17개 주에서 수십 명의 살모넬라균 감염자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지난주 텍사스에서 생산된 흰 계란 그리고 방사사육 브라운 계란 약 160만 상자가 이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리콜 조치됐습니다. 한국 야구의 전설 박찬호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구단의 첫 한국인 공동 구단주가 됐습니다. 이 투자 컨소시엄 팀 61의 박찬호 수석 대표는 한국 시간으로 27일입니다. 서울 강남구 웨스턴 이 서울 파르나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LB 구단 애슬레틱스에 총 7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조한선이 불러준 님의 노래였습니다.
1: 바람이 분다.
0: 해피투게더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놓지. 남진입니다. 나야 나.
1: 그냥
0: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우리는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 고섬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4: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5: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미국에 사는 모든 남자.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원호에잇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원호에잇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오늘쯤은 좀 날씨가 풀리려나 했는데 역시 오늘도 뜨겁게 내리쬐는 LA의 태양이 우리를 달구고 있습니다. 오후 3시면 아마 이 햇빛이 제일 뜨거울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지치셨죠? 또 힘드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겁니다. 자, 이 시간 시원한 음악, 또 잠시라도 좀 숨을 고르고 아이고 좀 쉬었다가이지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조금 지루한, 아, 더더군다나 그런 날이 아닙니까? 그럴수록 우리 마음에서는 좀 어떨까요? 좀 피서가는 기분. 이제 8월이 되면 피서철이지 않습니까? 몸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피서가는 그런 우리와 함께 그런 마음으로, 자, 라디오는 내 친구, 덥지만 시원하게 출발하겠습니다.

Somewhere in NASCAR, you will be happy, excited.

네, 오늘 첫 곡으로는 해변의 여인, 웬 화요일날 해변의 여인이냐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마음속이라도 좀 해변을 가는 그런 느낌이라도 받아야 좀 덜 덥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더운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샌디님 어서 오세요. 네, 아 DMV 가셨군요. DMV 사람 많을 텐데 아, 통계님도 어김없이 들어와 주시고.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5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뭐랄까요. 사실 제가 요 사이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많이 받아들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추천곡, 청곡은 틈나는 대로 틀어드리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자, 함께 꾸미는 여러 가지 것들.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말일이 코앞 아닙니까? 벌써 오늘이 28일이면 이제 3일 남았는데 말일이 되면 항상 걱정거리가 뭐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이고 렌트비가 또 코앞으로 다가왔네. 왜 이렇게 빨리 와?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안타깝게도 살다 보면 다른 일이 생겨서 렌트비를 이번 달에 좀 늦게 내야 될 거면 오늘쯤 미리 전화기를 드시거나 문자를 정중해서 내가 며칠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좀 사정이 생겼습니다라고 미리 얘기하시면 남은 3일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요사이 사실 에어컨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낼 겁니다. 어제 제가 지인을 만났었는데 지인 그 건물에 에어컨이 지금 수리하는 중이라 선풍기밖에 없어서 손님을 만나는데 꼭 밖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그 에어컨을 우리 SK냉동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 요새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일손이 딸려서 마치 다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바쁘신 것 같은데 그만큼 평소에 잠잠하던 에어컨이 고장나면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하지만 나에겐 에어컨이 있지. 듣기만 해도 시원한 노래 아닙니까? 함께 하시죠. 015입니다.

0: 아이고 참 듣기만 해도 시원한 나에게 에어컨이 아참 이런 그 제목도 있고 아 세상이 달라지니까 요사이는 좀 파격적인 가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아 우리 김현저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도 10분 내로 뭘 어떻게 해보란 얘기인데 우리 이효리 씨가 텐미닛이라는 노래로 이미 시간 그 별을 해서 요새 가사들 보면 금방 만나서 사랑 나누고 또 금방 헤어졌다가 또 다시 만나고 저희 그 70년대를 비롯해서 80년대, 90년대까지의 노래들의 가사말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묻어둔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분들이 들으실 때 아, 전부 내 인생 주제가 같은 그런 노래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꼽힌다고 그러죠. 그런 노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보통 3시 되면은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운전을 많이 하시다 보면 사실 차 안에서 계속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고 계시게 돼요. 특히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에어컨이 시원하고 바깥에는 덥지만 에어컨을 한 2시간 정도 차 안에서 쬐고 나면은 그때는 막 삥할 정도로 어질어질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가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는 가다가 뭐 1시간쯤 운전을 하면 한뭐 5분이라도 바람을 좀 쏘고 바깥에 나가면 오히려 좀날 때가 있어요. 차 안에 공기가 워낙 뜨거워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꼭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어진 나쁜 상황을 내가 잘 극복을 하는 게 그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가라는 그런 욕심도 부리게 됩니다. 자, 제가 매일 열심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150이 새롭게 단장해서 아주 사이트로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들어오셔서 여러분,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톡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그저 여러분들이 모임이 가진 채팅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누시고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항상 저희에게 아주 고급진 기름진 정보를 알려주시는 우리 문선영 머니토크의 문선영님 모시고 이달에도 아마 다음 달에도 세미나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보 알려주러 오셨으니까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에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미 화면에서는 보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너무 이젠 잘 아시죠? 제가 굳이 뭐 앞에 어쩌고저쩌고 설명 안 해도 우리 문선영의 머니토크, 그러면 뭐 유튜브에서도 워낙 난리 나고 매달 한 뭐 몇 회 이상을 세미나를 하시는, 자,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시간적인 여유도 즐기면서 평생 남은 인생을 넉넉하게 쓰고도 롱텀 케어 때 흔들림 없이 나의 은퇴, 어떤 그런 우리 1세대, 2세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특권을 챙겨주시는 행복 전도사,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문선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 안녕하세요. 네. 문선영입니다. 그래도 어쩌고저쩌고 좋아요, 저는.
0: 아, 그래요?
11: 근데 어쩌고저쩌고 충분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네. 이제 그 의사분들은 건강 전도사라고 얘기를 하고.
11: 아, 네.
0: 근데 이제 몇 번 뵙다 보니까 행복 전도사라고 제가 말씀을 붙였어요.
11: 네. 은퇴 전도사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1: 네, 네. 행복 전도사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
0: 근데
11: 결국에는 저희가 행복한 은퇴를 지금 그렇죠. 지향하면서 하는 건데,
0: 그럼요. 예.
11: 특히나 이제 8월은 제가 은퇴 쪽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방향을 좀 맞춰가지고
0: 그렇죠.
11: 예. 8월에 많은 고객님들, 손님들을 이제 은퇴 쪽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네네. 그 달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잠옷 기대가 됩니다.
0: 네. 그리고 사실 뭐 저는 여러 분야의 분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11: 네.
0: 물론 뭐 건강도 중요하고
11: 네.
0: 뭐 일할 때 무슨 뭐 세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인생의 마무리는 은퇴서부터가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잖아요.
11: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0: 예.
11: 그 은퇴할 때 정말 필요한 게 세 가지라고 저는
0: 예.
11: 하는데
0: 네네.
11: 혹시 뭐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은퇴하시게 되면.
0: 내가 살아갈 일단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11: 돈?
0: 예.
11: 네. 그리고?
0: 그다음에 건강이 있어야
11: 맞아요. 되고. 건강. 세 번째는요?
0: 나머지는 뭐 선택권 같아요. 여유롭게 뭐 취미생활을 즐긴다든가 뭐 가족과 함께 보낸다든가
11: 네,
0: 나머지는
11: 맞습니다.
0: 덤이 아닐까 싶어요.
11: 맞아요. 나머지 덤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친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0: 네네네.
11: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0: 그렇죠.
11: 그러니까 이 건강과 이 돈이 많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시간적으로 보내야 되는 건데
0: 네.
11: 은퇴라는 게
0: 네.
11: 그래도 혼자 보내시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1: 내 시간인데 아니 그 배우자나 아니면 친구인데 제가 사실 이 방송에서 지난번에 누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나 그게 인상 깊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81세에 샌디에고 계신 어떤 분을 만나가 점심 식사를 하는데
0: 예.
11: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좀 꽤 자상가십니다. 선영 씨, 내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0: 네네.
11: 황금기가 혹시 언제?
0: 저는 솔직히 지금 같아요.
11: 지금?
0: 네.
11: 오,
0: 솔직히
11: 좋네요.
0: 저는 지금 같아요.
11: 오, 좋아요.
0: 네, 예.
11: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어리석게도 뭐 한 20대, 30대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니요.
0: 네.
11: 그분이 81세인데 70대였대요.
0: 아, 그러세요?
11: 왜냐면 그분은 딱 70세 은퇴하셨거든요.
0: 네네네.
11: 70세 은퇴하시면서 돈은 좀 있으시고 이제 여유롭게
0: 예.
11: 거기에다가 건강하셨고 거기다가 이제 와이프와 친구분들인데 이제 본인까지 포함해서 3 커플이 있는 거예요.
0: 예.
11: 그럼 6명 있잖아요. 6명이서 10년 동안 골프도 치시고 여행도 가시고 음악회도 가시고 6명이 항상 모여가지고 집안에서 돌아가면서 파티도 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0: 네.
11: 지금 이제 81세가 되시니까 한 가족은 와이프가 좀 몸이 편찮으시고 아. 또 다른 가족은 이제 남편분이 몸이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좀 서글프다. 왜냐하면 돈과 시간과 이 친구 삼박자가 너무 좋았고 예, 예, 그래서 예. 돌이켜봤을 때 내 인생에서 70대가 정말 아름다웠던 황금기다. 책임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는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가 좋습니다라고 예, 하는 예, 것도 예, 예. 아마 그런 마음가짐, 나에 대한 책임감은 별로 없어지고 이제 주변에 대한 책임감은 그렇죠, 네. 이제 즐기시는 원하시는 것만 하시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0: 그렇고 사실 물론 20, 30대가 더 좋을 때도 있었는데
11: 네네.
0: 지금은 철이라는 게 요만큼 듣다 보니까 방송을 하루 준비해도 2시간 동안 누군가 내 방송을 듣고 기분 좋아한다면이란 생각도 하고
11: 네.
0: 전 다행히도 이제 딸이 둘 있는데 다 네. 이제 시집가서 손자도 낳고

0: 분도 계시지만 네. 고민한다라는 거는 지금 만약에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싶으면 네. 은퇴 정말 기대하셔도 됩니다.
1: 아.
0: 희망에 찬 은퇴. 다시 말해서 돈과 건강과 예, 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네, 말씀드리는 네. 스트레스도 없고
1: 네.
0: 넉넉하게 네. 건강한 그런 노후를 네. 하는 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8월에는 이런 그 띰을 관통하는 이런 주제를 관통하는 세미나를 8월에도 많아요. 5개나 준비를 또 했습니다.
1: 5개나 있습니까?
0: 네.
1: 아이고 참. 이렇게 제가 뵈니까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라팔마. 야, 그냥
0: 네 개 도시네요.
1: 사방팔방을 돌아다니시네요.
0: 이제 어쩌다 보니까 사방팔방까지 됐는데.
1: 네. 어쨌든 하나하나 소개를 해 볼까요?
0: 네.
1: 8월 10일로 예정돼 있네요. 10시 반, 오전 10시 반.
0: 네, 월요일입니다.
1: 라팔마인데 어떤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이
0: 네.
1: 되나요?
0: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특히나 그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또 이렇게 넉넉한 이제 노후라는 거는 이제 돈과 네. 관련된 거잖아요.
1: 예,
0: 자금이
1: 예, 예.
0: 좀 있으셔야 되는데
1: 네, 네.
0: 뭐니뭐니 해도 은퇴에 있어서 가장 필수품은 어뉴이티.
1: 아, 어뉴이티.
0: 네. 예. 근데 어뉴이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의아해하시거나
1: 네, 네.
0: 정말 그렇게 좋은 게 있단 말인가.
1: 네, 네, 네.
0: 그리고 진짜 그렇게 주면은
1: 네.
0: 과연 보험회사는 뭐 먹고 사나 이제 보험회사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1: 그렇죠.
0: 근데
1: 네네.
0: 저희는 이제 저희 걱정해야 되니까
1: 네.
0: 정말 연예인 걱정하지 마시고 정치인 걱정하지 마시고
1: 네네.
0: 보험회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0: 그만큼 어뉴이티라는 상품 자체가 점점 늘어나는 수명에 맞춰서 어떻게 은퇴 생활비를 마련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나온 상품이고 이미 100년이 넘은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 잘 발달이 됐는데 최근 10년 동안에 어뉴이티가 완전하게 발달이 됐죠. 은퇴하시는 분들이 베이비 부모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1: 네.
0: 어찌됐건 요게 지금 이 라팔마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오전에 또 오랜만에 지금 세미나를 해요. 그동안
1: 네.
0: 맨날 저녁에 했었는데
1: 네네네.
0: 오전에 월요일에
1: 네.
0: 이 401k라든지 IRA 그리고 TSP라든지 은행의 CD 같은 것들을 또 생명보험에 있는 돈들을 어떻게 어뉴이티로 옮길 것인지
1: 예, 예.
0: 세금 내지 않고 옮기는 방법들 더 풍요롭게 이자 받으면서 쓰는 방법들
1: 네.
0: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은퇴 필수 아이템 어뉴이티에 대한 세미나가 8월 10일 오전 먼데이입니다.
1: 네네.
0: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라팔마에서 있습니다.
1: 아, 일단 예약 문의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릴게요.
0: 네.
1: 616-827-9599 616-827-9599로 문의하시면
0: 네.
1: 뭐 월요일에 10시 반이니까 아마 교통도 편안하시고 여유롭게
0: 네.
1: 오셔서
0: 네네.
1: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뭐 세리토스라든지 너무 가깝고요. 그리고 또 부에나팍에서 정말 가깝고
1: 네.
0: 뭐 다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이몬드바 뭐 이런 하시엔다 이런 데서도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라팔마 지역에서 얼바인에서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10시 30분 그렇게 먼저 처음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3일 후에 수요일 날
0: 목요일
1: 목요일이죠.
0: 네네.
1: 세리토스에서는 저녁 6시 반에 있네요.
0: 네, 6시 네. 반인데 이거 앵콜 세미나예요.
1: 어떤 앵콜이죠?
0: 네,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세미나인데요.
1: 네네.
0: 이제 은퇴하면은 또 하나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은퇴하면은 많은 분들이 꿈을 꾸시는 게 부동산 은퇴, 다시 말해서 렌탈 인컴 받는 거 있잖아요.
1: 예,
0: 임대료
1: 그렇죠.
0: 받는 거.
1: 예, 예.
0: 얼마나 좋습니까?
1: 아, 좋죠.
0: 예, 예. 임대료 받으면은 따박따박 임대료 들어오겠다 생각하시는데
1: 네.
0: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임대료가 따박따박 들어올 줄 알았는데 사실 임대료라는 걸 받기 위해서 그만큼 관리도 해야 되고요. 밤에 전화 와서 고장 났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거나 아니면
1: 그럼.
0: 내가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택스라든지 보험료가 지금 점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임대료보다 임대료에서 나가는 돈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인플레이션만큼 이렇게 따라잡지를 못해요.
1: 예.
0: 그래서 실제로 받는 인컴이 사실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 세 번째는 임대료라는 것이 매달 꼬박꼬박 나와야 되는데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러면 임대료 못 내시는 분들 계시죠.
1: 예, 예.
0: 그러면은 그날의 나의 은퇴 인컴은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사 나가고 나면은 적어도 한두 달은 청소해야 되고 다시 페인트 칠해야 되고 그렇죠. 준비해야 예, 되고 예. 사람 어플리케이션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공실률도 문제예요. 그래서 은퇴 때 렌탈 인컴으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셨던 게 아 그게 아니구나 이거 가지고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고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0: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들이 좀 가서 그 집에 좀 쫓아가가지고 확인해 보면 좀 좋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아들들은 더 바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보다. 아들들한테 이런 말 하면 아들들은 다 뭐라고 하시냐면, 엄마 그거 팔아버리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은,
1: 네.
0: 이놈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내가 너이 집에라도 하나 남겨주지. 근데 자녀분들은 그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냥 팔아버리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게 뭐냐면, 정말 부동산 은퇴가 만약에 골칫거리다, 버거워진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요거를 60일 안에 해결해 드리고요. 30일 안에 은퇴 플랜을 만들어서 10일 안에 상속까지도 이어지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1: 그렇구나.
0: 근데 요게 인기가 너무 좋았고, 지난번에 끝나고 나서 전화가 많이 오셨어요. 신문 광고를 늦게 봤다. 라디오에서 너무 그때 가려고 했는데 그날 까먹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앵콜로 셀토스에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콜드웰뱅커 빌딩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회사에 사는데 이제 제가 가서 강의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그날 셀토스에서 8월 13일 목요일 6시
1: 네.
0: 30분에 네. 이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전화번호는 예약번호는 똑같습니다. 616-827-9599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LA에서는 15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하게 되네요.
0: 네네.
1: 네.
0: 여기는 이제 또 LA에서 오전에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1: 아,
0: 이거는 이제
1: 예. 아,
0: 세러데이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LA 한인타운 근처에 사시는 분들, 또 노스리지라든지 토렌스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오시는
1: 네.
0: 분들이 아무래도 토요일이 좀 편하시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10시 30분인데, 이제 은퇴에 있어서 아까 이제 스트레스 없어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이제
1: 네네.
0: 뭐냐면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은퇴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롱텀 케어.
1: 네.
0: 예, 롱텀 케어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롱텀 케어 과연 장수의 시대에 롱텀 케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사실 60대에서는 3분의 1이,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분은 롱텀 케어 시설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준비 필요한데, 따로 무엇인가를 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돈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아도 나에게 혜택이 될수 있는 걸로 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100세 은퇴와 롱텀 케어.
1: 네.
0: 이거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1: 네,
0: 중요한
1: 꼭
0: 주제.
1: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0: 네.
1: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일 후에 20일 날은 샌디에고에서 또 오전 10시 반에
0: 네.
1: 또 하게 되네요. 같은
0: 네.
1: 내용으로.
0: 맞습니다.
1: 네.
0: 보통 샌디에고에 저희가 토요일마다 했었는데, 토요일에 또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또 평일에 좀 한번 해주세요.
1: 예.
0: 토요일마다 골프 치러 가는데
1: 네.
0: 선약되어 있는데 이제 빠지기가 이제 힘드시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목요일입니다.
1: 네.
0: 20 목요일에 다시 한번 100세 은퇴와 롱텀 케어라는 주제로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합니다. 샌디에고 쪽이 지금 핫해요. 저희가 지난달에도 샌디에고에서 상속 세미나와 부동산 은퇴 세미나 두 개를 했는데, 와, 정말 거의 한 30분씩 꼭 오시더라고요.
1: 아이고
0: 근데
1: 대단했네.
0: 제가 놀라운 거
1: 뭐
0: 발견했는데,
1: 어떤 거요?
0: LA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10시 30분에 세미나입니다. 그럼 한 10시 40분 막 이렇게 오세요.
1: 네.
0: 그런데 샌디에고 분들은 일찍 오시는 것도 아니야. 되게 신기한 게 10시 30분 29분 되잖아요. 어디서 모여 있다 같이 오시는 것 같아. 10시 29분에 와르르 오세요. 그래서 막 저희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자리 배치 이제 알려드리고 안내해드리고
1: 그렇죠.
0: 또 오시면은 좀 간단한 이제 음료라든지 다과를 준비해야 되는데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딱 28분, 29분, 딱 1, 2분 남겨놓고 어디 모여 계시나 봐요. 바깥에서.
1: 오케이.
0: 그리고 나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같이 갑시다. 그렇게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샌디에고 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0: 네.
1: 27일 날 일주일 후에
0: 네.
1: 오후 6시 반에 라팔마에서 또 같은 내용으로 세미나가
0: 맞습니다.
1: 있네요.
0: 네, 또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100세 은퇴와 롱텀 케어를 이제 이번에는 저녁 시간에 또 이제 근무하시고 오셔야 되는 분도 계시니까요. 27일, 8월 27일이죠. 목요일 6시 30분에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좀 올려놓을
1: 아,
0: 예정이고요.
1: 그러세요.
0: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문 광고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나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문자 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요 스케줄표 다 보내드릴게요.
1: 616-827-9599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혹시 이제 운전 중이셔가지고 나 전화번호 못 적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문선영 그 제 이름입니다. 네네네. 문선영의 머니토크라고 치시면 네.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어요.
1: 혹시 지난번에 네. 제가 들었던 기억인데 네. 바쁘거나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줌으로도 가능한가요?
0: 가능한데요. 지금 이 세미나들은 보통 이제 시니어분들을 위한 세미나인데 시니어분들은 줌에 들어오시는데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좀 계시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올해 이번 건은 현장에서 해요.
1: 아 이번 건은.
0: 네네. 네네. 근데 줌 세미나가 또 저희들이 계속 하니까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니 만일에 제가 아는 지인인데 몸이 불편하셔.
0: 그렇죠.
1: 가고 싶은데.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0: 맞아요.
1: 저는 이제 행사 많이 하다 보면 동영상 많이 찍거든요.
0: 네.
1: 같이 가신 분이 좀 찍으셔서 그걸 전화로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0: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또 직접 만나 뵐 수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댁으로. 그럼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토렌스 지역에 와이프가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남편분이 꼼짝을 못하세요. 근데 정말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다. 근데 오실 수가 없는 형편인 거죠.
1: 그랬군요.
0: 와이프를 모시고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1: 그랬구나.
0: 이제 저희가 또 내려가가지고 또 개별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어떤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좀 도움을 알려주시면
1: 그럼요.
0: 저희가 또 다른 방법들을 맞춤형으로 또 만들어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저희도 기쁜 일이죠.
1: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16-827-9599 616-827-9599로 문의하시고 만일에 전화 안 받으시면 미팅 중이거나 바쁘시니까
0: 방송 중이거나
1: 연락처하고
0: 이렇게.
1: 메시지 남겨주시면 아마 바로 리통콜 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문선영 씨께서는 그 회사에서는 세미나를 많이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1: 예.
0: 세미나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1: 아, 어렵죠.
0: 왜냐하면
1: 아니 저는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0: 이제 이것을 많이 하는 이유가 상품을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교육부터 이제 내용을 좀 정보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믿고 있는 신조예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광고 보고 이거 참 좋은 이자인 것 같으니까 내가 선택해야지. 근데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뭐 큰일이 나진 않지만 나한테 정말 맞는 상품인지는 사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고 사실 디자인을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1: 그렇죠. 당연히
0: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정말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판매를 세일즈를 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하고 세미나도 잘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정말 너무 다양한 주제로 매월 이렇게 세미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참석하시고 이제 세미나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거의 유튜브를 이미 다 듣고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내가 2년 전부터 들었어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무 반갑게 와주시는데
1: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다들 시간 내셔가지고 꼭 한 번 정도는 참석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1: 네, 문선영이 머니토크가 시원하게 준비한 8월의 은퇴 세미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다음 달 8월 10일 날 라팔마에서 오전 10시 반에 있고 13일 날 세리터스에서 오후 6시 반에 있습니다. 15일은 이곳 LA에서 오전 10시 반에 있고 샌디에고에서는 20일 날 오전 10시 반 그 마지막으로 라팔마에서 8월 27일 오후 6시 반 이렇게 총 5회가 있으니까 혹이라도 궁금하거나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마무리 말씀 하나 전해주세요.
0: 네. 아까도 시작 때 우리가 말씀 나눴던 대로 은퇴하면 정말 희망차고 기대되고 고대되는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네네.
0: 건강하셔야 되고요. 돈도 넉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좋은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제가 무엇보다도 이 돈에 대한 부분은 자신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0: 꼭 연락 주시고요. 네. 은퇴 준비 늦은 때는 없어요.
1: 네.
0: 항상 오늘이 네.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한다고 해서 꼭 무슨 플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없기 때문에 네네. 마음 편안하게 오시기 네.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 챙기시고요.
0: 네.
1: 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먼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라빈님 잠시 후 이제 4시 2부 시간에 비니와 고니의 유쾌한 라디오 그땐 그랬지. 오늘은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도시락 편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시락은 어떠셨습니까? 함께 이야기 나눈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H님 뒷모습이 겁나게 이쁘다고요? 예, 이 티셔츠가 뒤가 좀 더 이뻐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모양이 이뻐서 샀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노래는 진솔이라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김다현이라는 미스트롯에 나왔던 가수의 친언니인데 이 언니도 같이 소리를 전공했는데 이제 트롯 가수로 변신해서 음반을 발표하고 두 자매가 아주 멋지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진솔이의 노래 함께했습니다. 콜. 야, 이거 노래가 신나요. 꼭 저 대한민국 우리 저 윤도현 씨의 오필승 코리아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아, 제가 이틀 전인가요? 웨시란 노래 우리 박진영 씨의 신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박진영 씨가 벌써 54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건강관리의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가 20년째 먹는 아침 식단을 방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아, 나름대로 뭐 운동 생활 습관 이런 걸 공간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올리브유를 항상 한 잔씩 섭취를 하고 꿀에 절인 마늘하고 무, 그 다음에 그릭 요구르트, 건과류, 뭐 땅콩, 아몬드 뭐 이런 것들, 제철 과일 당근 주스 뭐 이런 걸로 유기농 식재료를 중심으로 자기관리 끝판왕이라면서 건강한 것 중에 맛있는 것을 찾는다. 그래서 20년째 같은 원칙으로 먹고 있다고. 본인이 아토피로 가려워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긁는 게 지겨웠는데 죽어라고 공부해서 본인이 직접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 아침 식단을 하고 나서 몸을 긁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참, 그러면서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을 안 먹어야 된다라면서 나름대로 유기농을 고집하고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항상 윤방부 박사님이라고 또 그 박사님도 아침 식단에 보면 항상 그 야채, 샐러드와 계란 삶은 거와 거의 비슷한 식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침은 이렇게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어려운 식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소주 한잔 하고 나면 해장국 먹어야 되고 뭐.
1: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 213-427-5500, 427-550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4: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4: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6: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2: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부 노래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아, 조금 아까 여러분 진솔이라는 가수의 노래 들었죠. 진솔이의 친동생,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다현 양의 노래 당신만이 내 사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2부에 가서 먼저 준비하고 있고,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는 고니와 비니의 우리 그땐 그랬지 도시락 얘기 좀 함께 나눠보는 즐거운 시간 가지겠습니다.

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4: 스탠톤 아울렛에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가 오픈 특가 $1,877, 또한 딤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
3: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4: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3: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5: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아!

0: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용복의 어린 시절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 그 우리 카카오톡에도 이미 비비안 씨는 벌써 도시락 그 사진에다가 난로 도시락 사진까지 올려주시고 계란을 아래에 넣어주셨는데 체육시간에 누가 빼먹었다고 도시락을 들고 체육시간에 나갈 수도 없고 분홍 소세지 맛있고 친구들이랑 앞뒤로 모여서 먹고 그 도시락이 맛있었다고 자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광고 말씀 듣고 와서 우리 고니 비니의 도시락 이야기 그땐 그랬지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가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네, 그땐 그랬지. 이 멜로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이게 들을수록 네. 약간 또 그 추억을 좀 소환하기도 하고 되게 정겹고 정이 가네요. 끝부분이.
0: 아니 그리고 우리 제가 이제 그 시그널 노트는
1: 네.
0: 라디오는 내 친구. 이게 아주 중독성이 있어서
1: 네, 네. 들을수록
0: 어떤 때는 네. 요거 좀 늘려서 노래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1: 그러세요.
0: 들어요.
1: 한번 해보세요.
0: 그런 것 같아요.
1: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0: 자, 오늘 그 도시락 얘기하기로
1: 네.
0: 예고를 좀 했더니 우리 비비안님이
1: 네.
0: 사진까지 이렇게
1: 맞아요. 저도 봤어요. 아 근데 저 아직 인사 안 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예예 예, 인사 좀 나누시고 아이 깜빡했어요. 예예 예.
1: 잘 지내셨죠?
0: 네네
1: 로빈입니다.
0: 네 우리 네. 비비안님 오늘도 어김없이 재미난 시간이 돌아왔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1: 반가워요. 네. 모두 같이 토크 참여해 주시고요.
0: 네 추억의 사진 퍼왔다고.
1: 네. 네. 그래서 오늘 점심 그러니까 오늘 메뉴를 그러니까 도시락으로 잡아봤는데요. 오늘 점심 아직 안 드셨죠?
0: 저는
1: 항상 방송 끝나고 계시니까
0: 먹으니까 사실 네. 지금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맨 마지막에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들이 맛있는 소반식당. 거기다가 지난주에 또 그 식당 얘기해 주셨잖아요.
1: 맛집 얘기했고
0: 예, 그래서
1: 아주 괴로운 시간인데 지금도 조금 괴로우시겠어요. 도시락 얘기하니까
0: 그래도 뭐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사진 보니까 오리지널이 우리 그 옛날 도시락
1: 맞아요.
0: 여기 보니까 계란 후라이 얹어 있고 김 좀 부스럭 있고 소세지
1: 김치,
0: 있고 김치 있고
1: 같은 거 있고
0: 예, 그 난로에 보면 이렇게 김치 올려놨던 거
1: 그래서 이제 막 흔들어서 먹고 그 이렇게 팔잖아요. 옛날 도시락이라서
0: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통계님 한국에 계시는 대구에 계시는 통계님은 네.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서
1: 네.
0: 도시락 3개 가지고 맞아요. 등교했대요.
1: 맞아요. 그 도시락 3개 싸려면 또 엄마 얼마나 바쁘세요. 아침부터
0: 반찬은 주로 햄, 불고기, 계란말이 엄마가 기분 좋으면 후라이도
1: 불고기 일단 들어가면 끝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네.
0: 7시 20분에 학교 갔다 10시에 학교.
1: 하루 종일 그러니까.
0: 그런가 하면 우리 로사님은 친구들이 반찬 다 먹어버리고 맨밥 먹다 남겨간 기억도 있고.
1: 나중에 이제 물 말아서 네. 먹고.
0: 혹시 근데 우리 그 라빈님 저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남자들은
1: 네.
0: 반찬을 조금씩 친구들 걸 조금 넣어가지고
1: 네네네 비벼요?
0: 흔들어요.
1: 네.
0: 그래 비빔밥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먹은 적도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그 도시락은 뭐 매번 먹는 게 그렇죠. 그렇게 비벼서도 먹기도 하고 딱 잽싸게 이제 딱 도시락 이제 다 같이 열면은 네. 잽싸게 한번 딱 보고 팍 먼저 젓가락 탁 찍고
0: 오케이.
1: 그리고 내가 가져온 도시락 반찬은 어쨌든 내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내 친구의 도시락은 뺏어 먹어야만
0: 뺏어
1: 내가
0: 거.
1: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고 그렇죠. 하니까는 서로 눈치 경쟁을 좀 보였던 것 같고 도시락을 보통 이제 한 4교시 그때
0: 12시 전후에서 먹잖아요.
1: 네네. 그때쯤에서 한 뭐 8시부터 이제 1교시 한다 그러면은 4교시쯤이면은 이제 도시락을 먹는 시간이 되는데 5교시 때 이제 죽음인 거죠. 5교시에 들어오는 우리 선생님이나 뭐 저는 5교시에 중학생 때 한문 시간이었어요.
0: 한문. 우리 한문 배웠지.
1: 네. 네. 그러면 그 시간에 그냥 대놓고 자도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하고 혼자 수업하시고 그 냄새는 또 얼마나 났겠어요.
0: 그렇죠.
1: 먹는 사람은 몰라도. 하여튼 그 도시락에 대한 추억은 참 여러 가지로 뭐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 예전에 그 1년 동안 도시락 반찬이 똑같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도시락 반찬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0: 네.
1: 진미채 볶음하고
0: 네.
1: 소세지
0: 그리고
1: 김치 요 세 가지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0: 소세지 들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1: 괜찮은데
0: 그럼.
1: 그거를 매일 1년 동안 매일
0: 야, 그것도 대단하다.
1: 그래서 네. 저희가 처음에는 막 진미채도 맛있고 소세지도 있고
0: 네.
1: 제 반찬이 최고다 이제 그래서 제 반찬을 먹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조금 질리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이렇게 가져와? 그랬더니 그 위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도시락 반찬이 매일 바뀌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그나마 엄마가 그래도 진미채 뭐 불고기 이렇게 주시는데 그래도 좀 바꿔주시길 바라지 1년 내내 그렇게 먹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0: 우리 순철님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간장에 비빈 덴뿌라 그래도 맛있게 드셨다고.
1: 너무 맛있죠.
0: 네,
1: 근데
0: 그러셨다고.
1: 학창시절에 그 도시락 특히 4교시 끝나고 먹는 도시락은 뭘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리고 이렇게 먹고 나면은 이제 겨울에는 또 특히 그렇게 도시락을 뭐 밑단부터 쌓아서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주전지에 물 끓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도시락 먹는 동안 어쨌든 도시락 먹는 동안 주전지 다시 올려놓고 네. 이 물 뜨뜻한 물로 그럼. 약간 숭늉처럼 또 그렇게 먹기도 하고.
0: 네. 우리 비비아님은 부잣집 친구 옆에서 먹으면 맛난 것도 먹었다고.
1: 어, 맞아요. 아, 돈가스도 먹고.
0: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1: 네.
0: 저는 그때 아, 식욕이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도시락을 두 개 사갖고
1: 다녔어요. 하나하고 모자르죠.
0: 하나 도시락 네모난 거에다가
1: 네.
0: 그다음에 김밥 싸가지고 하면 찬합이라고 있어요.
1: 맞아요.
0: 동그란 거.
1: 네모, 동그란 거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0: 그게 점심시간용이고
1: 네네.
0: 어, 사각에 있는 건 아침에 먹는 고운 거고
1: 고운 도시락.
0: 그러니까 두 개를 먹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1: 네.
0: 아,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108kg 나갔었어요.
1: 네.
0: 안 믿으시겠지만
1: 108kg 파운드가 아니고
0: 네, 108kg
1: 와.
0: 그래서
1: 네.
0: 어, 키도 뭐 크지 않고
1: 키도, 근데 네. 키가 크신데
0: 지금은 큰데
1: 네.
0: 저는 졸업하고 12cm가 컸어요.
1: 아.
0: 그때만 해도 60몇밖에 안 되는데 108kg
1: 네. 네.
0: 허리가 38 그 당시에 네. 바지 사 입으면 그래서
1: 네.
0: 이제 남자들은 체육복이나 교련복이란 게 있었는데
1: 네, 네.
0: 빌려 입기가 힘들었어 나는
1: 네.
0: 내 거가 그렇고 그런 시절이어서 이제 밥을 그렇게 왕성하게 먹는데
1: 네.
0: 그러니까 밥 한 숟갈이 지금 보면 지금의 한 다섯 배 정도 가는 거야. 밥 양이
1: 네.
0: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이만한 거에다가 네, 네. 그때는 밥을 먹으면요
1: 네.
0: 꿀맛이더라고.
1: 너무 맛있잖아요. 네. 맨밥도
0: 네.
1: 그냥 밥 위에 김치만 얹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소세지를 되게 좋아해서
1: 네.
0: 그 진주햄,
1: 진주햄
0: 소세지에다가
1: 네.
0: 계란을 묻혀가지고
1: 네, 네.
0: 이렇게 후라이팬에 한 그 소세지를 되게
1: 맞아요.
0: 좋아했었어요.
1: 그냥 그 분홍색 소세지도 맛있지만은 네, 그 김밥용으로 나온 그 진주햄 소세지도 네, 진짜 네. 맛있었고
0: 그렇죠.
1: 저는 네. 저희 엄마가 해주신 도시락 반찬 중에서 제일 싫었던 게 멸치볶음이었거든요. 근데 멸치볶음이 항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0: 근데 생각보다 말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멸치볶음 해왔어요.
1: 멸치볶음을 가져오는데 네. 저는 그게 왜 싫으냐면 이게 자꾸 이 안에서 찔러요. 잔멸치나
0: 아,
1: 이런
0: 네.
1: 그게 정말 싫은데 네. 맨날 해주시고 저희 뭐 항상 비슷하게 저희 집도 그렇고 친구 집도 그렇고 보면 비슷하게 해오는 게 콩자반 멸치볶음
0: 네.
1: 그리고 오뎅 그다음에 뭐 김치볶음
0: 그렇죠.
1: 네. 어. 그리고 뭐 국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보온 도시락 들고
0: 그러니까
1: 다니면서
0: 그, 어, 우리가 그때는 이 마우밥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 검은 거 사각으로 돼서
1: 네, 네.
0: 그 안에 이게 도시락 있고
1: 네, 네.
0: 위에 반찬통 있고 국통까지 있고.
1: 국통까지 있고.
0: 네.
1: 그건 이제 겨울에 하는 거고
0: 네, 보온 도시락.
1: 네, 네. 그 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때 한참 타파웨어라고 유행했을 때였거든요.
0: 어.
1: 그래서 타파웨어 통에 이제 그 이렇게 도시락 좀 싸주시기도
0: 아, 우리
1: 하고
0: 비비안님 멸치볶음과 콩장 콩장
1: 그쵸?
0: 맞았어
1: 맞아요. 콩장
0: 콩장
1: 맞다니까요 콩 있었어요
0: 그럼요
1: 네,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해놓고 이제 이걸 주시는 건데
0: 어.
1: 멸치볶음은 진짜 너무 먹기 싫었고
0: 어.
1: 장조림 해주시면 엄마 고맙습니다
0: 어, 장조림만 해도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어요
1: 장조림에 메추리알 조림 같은
0: 어, 그럼요.
1: 거 그런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어. 하고 먹었죠
0: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주로 김치 같은 경우나 아까 얘기한 장조림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병에다 담아주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1: 잼통
0: 그게
1: 같은 거.
0: 뚜껑이 열려갖고 다 흘려요.
1: 아, 맞아요.
0: 그러면 가방이 온통 김치 냄새.
1: 그러니까요.
0: 책이 시뻘겋게다 돼요.
1: 네, 아무리 그 도시락 가방에 넣었어도
0: 네.
1: 한 번은 저는 이렇게 버스 타고 이제 학교 이렇게 등교하고 그랬었는데
0: 네.
1: 말씀하신 대로 한번 흘렸던 거죠.
0: 네네네.
1: 저 가방 버리고 갔잖아요, 그냥.
0: 어.
1: 그거 줍기도 너무 창피하고
0: 네.
1: 이거 어떻게 주술 거 그냥 이렇게 쓱 밑에다 넣고 그냥 갔어요. 차라리 엄마한테 혼내는 게 낫지. 그건 너무 창피하고 그때 왜 그렇게 꽉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엄마도 아침에 바쁘시고 하니까 그래도 막 흔들잖아요.
0: 어.
1: 예쁘게 들고 가면 될 텐데.
0: 우리 비비안님은 비엔나 소세지를 좋아하셨다는데
1: 어, 네.
0: 저 때는 솔직히 비엔나 소세지가 없었어요.
1: 어, 비엔나 소세지 여기 조그만한
0: 네, 그만한
1: 거.
0: 게 없고
1: 줄줄이 소세지.
0: 소세지는 유일하게 진주햄 소세지 굵은 거
1: 네.
0: 그게 하나 유일하게 있었어요.
1: 아,
0: 저희 때만 해도.
1: 저희 그러고 나서 그 줄줄이 소세지라고 나와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 케첩 조금 이렇게 담아주시면은 케첩 찍어서 먹고.
0: 그리고 제 중학교 때 기억으로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간혹 도시락을 못 사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1: 아, 있어요.
0: 정말 힘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니까 일부러 그 친구를 중간에 앉혀놓고 야, 밥 먹자고 젓가락 하나 줘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먹게끔 해주고 그런 우정들이 있었어요.
1: 아, 정이 어렸을 넘치네요, 때. 진짜. 예, 맞아요.
0: 그게 뭐 우정이고.
1: 그렇죠.
0: 예, 그랬던.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거칠지만.
1: 예.
0: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배달도 가능하던 시절이었다고 조금 우리 알청님 장조림은 최고급 반찬. 요즘으로 말하면 소갈비. 아, 말 그래요. 소갈비 맞아요.
1: 자주는 못 먹어요.
0: 예, 그럼요.
1: 네.
0: 예. 그건 뭐 사실 근데 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하고 조금 세대가 달라서
1: 네.
0: 중학교 때만 해도 그냥 병에다가 멸치 하나, 김치 하나
1: 네.
0: 한 가지씩 갖고 오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책상 이렇게 딱 모아놓고 네. 다 같이 그냥 열어가지고 같이 이제 먹고 뭐 그러다 보면은 반찬도 여자, 여러 가지 되죠.
0: 여자들은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점심을 네. 해결하나요?
1: 그 남자는 어떻게 먹어요?
0: 남자들도 모일 때도 있지만 혼자 먹는 친구가 더 많았어요.
1: 자기 책상에서 그러니까 혼자 먹어요?
0: 그나마 친한 애들끼리 있으면 붙어가지고
1: 네.
0: 뒤에서 이렇게 먹는 정도고 혼자 먹는 친구도 꽤 많았어요.
1: 남자들. 여자들은 다 책 이렇게 앞쪽 보고 있다가 네. 점심시간 되면 의자 휙 돌려가지고 딱 같이 모여서들 먹죠. 혼자 먹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0: 우리 문본부장님 고등학교에서 오전 10시에서 2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던 생각.
1: 맞아요.
0: 체육시간에 몰래 들어와 친구 도시락까지 까먹던.
1: 아까 그
0: 그러니까,
1: 계란
0: 라이. 그러니까 비비안님이 이게 계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1: 그 어떻게 알았어요? 계란 후라이 가져왔던 거.
0: 우리 저 문본부장님은 경성고등학교 14회 그 당시 학교 앞 라면 200원.
1: 아,
0: 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가면 여학생 여교 여학교도 그랬겠지만 남학교 앞에는 항상 라면집이 있었어요.
1: 아, 네.
0: 분식집이라고 그래서 그 라면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이 봉지에 있는 게 아니고
1: 네.
0: 라면이 한 10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 그냥 맨 봉지에
1: 네네.
0: 면만 한 10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가마솥 같은 데다 뜨거운 물 끓이면
1: 네.
0: 그거 그냥 퍼가지고 라면 넣어가지고
1: 네.
0: 대강 해가지고 그러니까
1: 그 10개를 다 끓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0: 아니죠, 아니죠.
1: 네.
0: 10개에서 이렇게 한 개씩 뽑아주는 거지.
1: 아,
0: 예를 들어서
1: 네.
0: 그게 저 가격이 싸니까.
1: 네.
0: 근데 뭐 정성스럽게 하나씩 끓여주는 게 아니고
1: 침 넘어가요.
0: 그냥
1: 라면 생각나.
0: 가마솥에다가 물 네. 퍼가지고
1: 네, 네.
0: 그냥 잠깐 부어가지고 라면 넣고
1: 아, 그래도 얼마나 꼬들꼬들하고 맛있을까요?
0: 단무지 한 3개 주면 그게 뭐
1: 그리고 거기다 밥 말아야 되는데
0: 네네네
1: 오늘 도시락 얘기하니까
0: 네,
1: 다들
0: 예.
1: 추억들을
0: 그럼요 추억도
1: 네, 많이 꺼내오시네요.
0: 본부장님 로사님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지 2교시 이후에 도시락 까먹고 창문 열어서 은폐 시도
1: 맞아요.
0: 다 추억들이 아 우리 통계님 고등학교 때 하숙도 있고 매점 그렇지 매점
1: 그래서 보통 이제 2교시가 끝나면은 매점으로 훅 가면은 네 저희 그때 새로 또 식당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쫄면도 팔고 네. 그 대신 전쟁이죠. 막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가서 먹고 그러니까 쫄면 뭐 이런 식당의 음식들은 좀 점심 시간에 먹든지 해야 되는 거고
0: 네네네.
1: 일단은 이제 보름달이라고 빵 아세요? 그거랑 우유 그런 거 이제 먹고 그리고 그렇게 매점으로 가는 매점 파들이 있고 그 시간에 도시락을 먹는 도시락 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작 점심 시간이 되면은 식당에 가서 이제 뭐 다른 거를 또 사 먹는 친구들도 있고.
0: 네, 우리 알청님 중학교 때 집 사업이 망해서 점심 때 수도가에서 물만 마셨던 공부 잘했던 친구가 기억난다고.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1: 네.
0: 저희 중학교 때는 그 매점에 가면
1: 네.
0: 크림빵이라고 있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동그란데
1: 네.
0: 가운데 크림이 이만큼 있어.
1: 그게 보름달이에요.
0: 그래서
1: 네.
0: 그걸 열어가지고 빵을
1: 네.
0: 비벼요. 그리고.
1: 네.
0: 땅콩 샌드빵이라고 해서
1: 네, 네,
0: 식빵인데
1: 네.
0: 가운데
1: 맞아요.
0: 그것도 요만큼이야. 그래서
1: 비벼. 너무 고소했어요 그거.
0: 비벼.
1: 네. 네.
0: 그렇게 먹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매점을 자주 들락거렸죠.
1: 저는 한번 제가 지금 이 키가 제가 중학교 키인데
0: 네.
1: 중학생 때 이렇게 키 순서대로 번호 매겨서 이렇게 앉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맨 뒤에 앉았었는데 네. 아, 선생님이 차마 뭘 보겠어? 그러고 몰래 이렇게 먹었어요 도시락을. 이렇게 다 먹지도 않았고
0: 예, 예,
1: 조금
0: 예.
1: 이렇게 먹고 있는데 뒤에서 선생님이 맛있냐?
0: 자 우리 네. 통계님이 도시락 두개 가지고 라면 하나 가지고 가고 우리 순철님 국민학교 때 반에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도시락 없이 옥수수빵으로 그때는 네네. 저희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는 급식이 있었어요. 네. 옥수수빵 급식 그 빵하고 우유하고 주는 거야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도시락 같은 거 없이 네. 그냥 그걸로 점심을 때우는 거죠. 그랬던 시절이에요. 아마 라빈 씨는 저는 급식이란 게 없었을 네네네. 거예요.
1: 저는 급식은 아니고 서울 우유 아세요? 서울 우유 네모나 그 우유는 먹었었어요.
0: 아,
1: 그래서 그렇구나. 우유 다 먹고 나면은 그 주번이 네. 이 우유깍들 다 이제 모아가지고 네. 딱 내 다 마시고 네모나게 딱 각 잡혀서 접었었어야 됐어요. 그럼 이제 주번이 그걸 다 가지고 이제 가고.
0: 그랬구나.
1: 네.
0: 우리 SK 사장님 권희 씨 화이팅 어서 오세요. 그래서

0: 혹시
1: 네.
0: 그러면 15살 때쯤 이민 오셨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미국의 고등학교 시절은 런치타임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는 학교를 안 가봐서
1: 저 이제
0: 몰라요.
1: 카페테리아에 있으니까 아침에 좀
0: 특별히 점심시간이 있나요?
1: 네, 있죠. 네.
0: 그러면 거기서 사 먹나요,
1: 네,
0: 나?
1: 햄버거 사 먹고 뭐 칠리 프라이도 사 먹고.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 나서도 정말 공부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정말 두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학교였지만, 그 점심이 너무 생각이 나서 가서 일부러 사 먹었던 적도 있었어요.
0: 그랬어요?
1: 그리고 그때 저 이제 한국에서 금방 온 그런 친구였는데,
0: 네.
1: 물론 영어가 사투니까 저도 영어를 못하니까 그 친구를 도와줄 수는 없었는데, 얘가 딱 가더니 햄버거 하나 하고에 밀크 한개 주이소. 그래서 그 친구는 점심을 굶은 적 없이 아주
0: 아주
1: 당당하게,
0: 바디랭귀지로 다
1: 네,
0: 됐겠네요.
1: 햄버거 알아들었죠?
0: 네.
1: 밀크 알아들었죠? 손으로 얘기했죠?
0: 그랬구나.
1: 네.
0: 자,
1: 도시락에 얽힌 추억이 참 많네요.
0: 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1: 네.
0: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반에서 한 두세 명 내지는 서너 명이 지방에서 유학을 온 친구들이
1: 아,
0: 꼭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학교 근처에
1: 네, 하숙하나요?
0: 하숙이 아니고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는 거야.
1: 아, 아직 어린데.
0: 예,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광주다. 광주에서 서울에 있는
1: 서울로
0: 고등학교로
1: 유학 와.
0: 유학을 온 거야. 이제 대학을 가려고.
1: 네.
0: 그럼 그 친구들은 이제 방이래 봐야 진짜 조그매요. 한 사람 누울 만한데. 그럼 그때는 그 석유 골로라는 게 있었어요.
1: 네.
0: 그 이렇게 심지 붙이는
1: 저
0: 거.
1: 그 냄새를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0: 그게 고소하잖아요.
1: 그래서
0: 예.
1: 회칭했다고. 불 붙이는 냄새 되게 좋아했거든요.
0: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게 잘못 붙이면 막 연기 나고 그래요.
1: 네.
0: 그 거기다가 이제 냄비에다가
1: 네네.
0: 밥을 해요.
1: 네네.
0: 근데 그 밥이 그렇게 맛있는 거야. 친구
1: 어릴
0: 집에
1: 때는 모를
0: 가면.
1: 줄 알았을까요? 엄마가 이제 가르쳐 줬겠지.
0: 그러면
1: 손에 물
0: 이제
1: 이렇게 맞추고.
0: 자기가 이제 반찬 같은 거 이렇게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1: 네.
0: 친구들 한번 가면 이잡듯이 싹
1: 없어지지.
0: 비는 거야.
1: 네.
0: 그러면 걔는 막 울라고 그래.
1: 그럼요.
0: 이거 열흘치 반찬 2주 친 건데 돈도
1: 비상식량인데.
0: 없고.
1: 네.
0: 걔또야 털어 그래가지고 돈 걷어서 반찬 사라고 주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돈이 없고 그럴 때니까 한 서너 명이 가서 양이 모자르니까 라면 3개 넣고
1: 네.
0: 물을 한 10인분 넣는 거야.
1: 뿌르라고.
0: 그래서
1: 네.
0: 최대한 오래 끓이고
1: 네.
0: 국물을 많이 해서,
1: 네.
0: 예, 밥 말아 먹고도
1: 그쵸,
0: 모자라서 국물을
1: 모자르지.
0: 꿀꺽꿀꺽 마시던
1: 맞아요.
0: 그런 시절이
1: 식욕들은
0: 있었어요.
1: 왕성하고 돈은
0: 예,
1: 없고.
0: 많이 먹어야 되니까.
1: 맞아요. 한참 클 때니까.
0: 그런 것 같아요.
1: 아, 오늘 너무 재밌네요. 도시락 얘기, 정말 추억의 도시락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0: 자, 근데 도시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또 도시락을
1: 네.
0: 훔쳐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잃어버리고. 근데
1: 네.
0: 이제 뻔한 거죠. 잃어버렸는데 좀 이따 나타나는데 빈통만 나타나는데 누가 먹은지 모르는 거야.
1: 그렇죠.
0: 참 웃지 못할 얘기인데.
1: 네.
0: 근데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시락을
1: 배도
0: 다
1: 고프고.
0: 그렇게 먹었겠느냐. 근데 아까 우리 알청님 말씀하셨지만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집에 놀러 갔다 깜짝 놀랐어요. 방한 칸에 네 명이 살아요. 엄마, 아버지,
1: 네.
0: 동생, 내 친구. 그 잠깐 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도
1: 네.
0: 서울대학교 가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오래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1: 네.
0: 운동도
1: 그렇죠.
0: 헝그리복서라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세상이 달라져서
1: 네.
0: 오히려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더 공부를 잘하고
1: 네.
0: 운동도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각 세대마다 그런 특징들이 좀 있으니까. 맞아요.
0: 자, 개인적인 건데 라빈 씨는 서울서 태어나셨어요?
1: 네.
0: 서울서 자랐고.
1: 네.
0: 그러면 어디 뭐 시골이나 이런 추억은 별로 많진 않겠네요.
1: 그래서 저는 제 친구 외갓집에 간다 그러면은 걔 쫓아서 시골 가고 그랬었어요.
0: 그랬구나.
1: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그 친구 덕분에 제가 그 시골 기억도 많아요.
0: 네네.
1: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저희 엄마가 싸주던 도시락을 먹다가 제가 저
0: 네네.
1: 아이의 제 아이의 도시락을 싸다 보니까
0: 네네.
1: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0: 그럼요.
1: 네, 아침마다 그 싸야 되고 또 메뉴를 고른다는 게
0: 그러니까
1: 엄마가
0: 그게
1: 이제 아 먹기 싫어 막 이러지만, 사실 그리고 엄마의 사랑도 진짜 그 뭐 말할 수가 없어.

0: 그러니까 지나봐야 하는 거지.
1: 네, 진짜.
0: 먹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 네, 달걀말이 하나를 하더라도 그럼. 이걸 먹고 내 아이가 그럼. 공부 잘하고 오늘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 네. 그런 마음들로 진짜 엄마가 도시락을 저를 싸주셨을 거고 저도 예, 그 예. 마음으로 저희 아이를 키웠고 네, 도시락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정성과 추억이 모두 있습니다.
0: 네, 알청님 그렇죠. 겨울에 난로에 도시락 싸놓고 점심때 맨 밑에 있는 도시락은 타버려서 그거 네, 맞죠. 다 네. 타니까 그것도 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에 그 주번 있어요. 주번.
1: 네, 있죠.
0: 그 청소하고 담당하는 네, 친구. 네. 그 친구한테 잘 보여야 중간에 그쵸. 딱 밀어 넣어주고.
1: 아, 그때부터 권력 있네.
0: 그래서 저는 그 크림빵을 하나 사서 네. 슬쩍 이렇게 백을 쓰면 네. 아주 제 도시락은 중간에 아주 좋은데 아, 네. 먹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단한 네.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제가 왜 그 예 주번이 담당했었고 네. 제가 왜 그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다음 주에는 네. 여름이다 보면 8월이면 네, 네. 휴가철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사실 여기는 그 8월에 계약을 하지만 네. 한국은 한참 8월 한 달
1: 그렇죠.
0: 그 방학 때잖아요.
1: 네, 네.
0: 방학 때면 뭐 시골에 놀러 다니고 네. 여름에 피서 가고 뭐 네. 현장 학습도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1: 네.
0: 여름 그 그 휴가에 대한
1: 와, 그런 추억을 그 얘기.
0: 내가 볼 때 그 네. 휴가의 추억은 한 2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주 갖고 모자랄 것 같아요.
1: 도시락도 사실 모자라요.
0: 모자라요 사실.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많이 네. 하고 그 다음엔 다음 주 우리 금요일에는
1: 네네.
0: 우리 피서에
1: 이번 주
0: 대한
1: 금요일.
0: 아, 그러니까 이번 주 네네. 이번 주 금요일에는
1: 네. 여름 피서
0: 여름 피서에 대한 이야기
1: 너무 좋습니다.
0: 예, 한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0: 네.
1: 금요일에 뵐게요.
0: 네.
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3: 213-427-5500, 427-5500.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6: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6: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8: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0: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9: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0: 서주경입니다. 한 남자의 여자.

네, 요즘 뭐 가수로서 또 회사 제작자로서는 아주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우리 서주경 씨. 뭐 강문경 씨와의 인연은 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만큼 공을 들여서 철저하게 10년 만에 스타로 만드는 우리 서주경 씨. 요사이 또 신인 가수, 여자 가수를 많이 발굴하는 그런 또 어떤 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단하게 한 사람을 믿고 그만큼 밀어준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아, 여러분 뭐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그 음반을 제작하거나 연예인을 그 제작하고 기르는 기획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10년이란 긴 세월을 한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뒤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어떤 자리에 오르기까지 만든다는 그 자체가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왜냐하면 그만큼 가수가 되려는 지망생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한 사람을 꼭 택해서 믿고 간다는 거 쉽지 않겠지만, 아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내가 이 사람은 꼭 믿음직해 하면 그 사람 굉장히 믿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생기건 그 사람을 믿고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패밀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남녀관계 사이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또 상대방을 의지하고 존경하고 아무리 거친 일이 있어도 그 사람 하나만 믿고 살아온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서른도입니다. 나만의 여인.

네, 서른도의 나만의 여인 함께했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팅창이 오늘 아주 바쁘네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미팅 얘기 이런 것도 도시락처럼 핫할 것 같다고. 비비안님 감사해요. 언니는 한국에 사는데 얘기하셔서 2% 애청자라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듯 사실 그 우리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나눌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노래가 언제 어느 때 뭐 누가 불렀던 노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또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여러분들께서 이 노래 나올 당시에 야 그래도 내가 소시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뭐 그 잘 나가고 청춘 시절이었던 그런 추억들이 노래와 함께 나누듯이 이렇게 우리 라빈 씨와 함께 뭐 특별하게 주제를 정해서 한다는 것보다 옛날의 추억을 좀 되살리는 그런 얘기, 도시락 얘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미팅 얘기도 그렇고 정말 소재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름 얘기만 해도 뭐 제가 가끔 얘기 드리지만 여름에 청량리역에서 기차 타고 청평 가고 양평 가고 또 강촌 갔던 얘기들 거기서 또 쌈박질했던 얘기 또 뭐 어떤 그 이 재미났던 얘기들 또 여름에 피서 갔던 얘기서부터 아저씨 늦었다고요? 안 괜찮아요. 아저씨 어저께 골프 잘 쳤시요? 더운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요. 그런 이야기들 함께 꾸미면서 세상 살아나가는 얘기 그렇게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인트님 들어오니까 생각나는 게 벌써 20년 30년쯤 된 얘기 같은데 하루는 그 세인트님이 그 출장을 가야 된다 그래서 같이 출장을 갔어요. 그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카세트테이프 시대인데 노래를 잔뜩 녹음한 걸 차 타고 들으면서 저는 꾸벅꾸벅 졸고 우리 세인트 아저씨가 부산 출장 가서 일 보고 같이 어원에서 하룻밤 자고 회한 접시 먹고 또 오는 길에 또 다른 데 들렸다 오고 뭐랄까요 그런 것들이 추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뭐 한 번은 어느 수영장 가자고 해서 같이 갔던 수영장에 대한 기억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추억을 소환하는 게 바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작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행운이라는 게 꼭 뭐 로또에 당첨되고 뭐에 당첨돼서가 아니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런 추억을 곱씹을 수 있고 또 한 번쯤 거울 보면서 씩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그걸 하시는 것만 해도 저는 작은 행복이고 작은 행운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가능하면 여러분께 조금 사실 이 시간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께 위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기분을 달래면서 야 그래도 내가 라디오는 내 친구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피식 웃는다 아이고 재밌네 잠깐 동안 그래도 잊었네 뭐 이런 느낌만 받으면 저는 아주 대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의 생각 아니죠 분명히. 네, 김태현입니다. 간대요, 글쎄.

0: 네, 김태현 양이었습니다. 우리 알청님 말씀처럼 아기가 부릅니다. 이제 13살인가 14살 됐습니다. 아주 찰지게 부릅니다. 아이고 애치님 이어폰 이쁘다고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5: 스탠톤 아울렛에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가 오픈 특가 $1,877, 또한 딤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
4: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5: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4: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6: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0: 교통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 네, 오늘 벌써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여러분들 덕분에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아, 우리 세인트님, 저 고등학교 때 코끼리 수준 맞습니다. 저 108kg라고 아까 고백했습니다. 한 시간 더 하자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비비안님 말씀처럼 다 시절 이런 물처럼 살아라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게. 알청님, 저는 세인트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50년지기. 예, 감사합니다. 자, 안성훈의 시절 2년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덕분에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3: 오늘은 세계 간염의 날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0년에 세계보건총회에서 정했는데요. 1925년 7월 28일에 태어나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찾아냈고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은 바로크 블럼버그의 생일에서 바로 오늘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주로 급성으로 나타나면서 치사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일부 간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A형 간염 바이러스. 보통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음식물, 특히 오염된 조개류나 해산물을 익히지 않고 섭취할 때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일단 푹 쉬는 게 최상입니다. 85도 이상에서 1분만 끓여도 이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사라집니다. 자, 문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5천만 정도의 인구가 바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하죠. 사람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으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아기에게 네, 줄 수 있고요. 또 술잔 돌려 먹지 말라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 오염된 면도날, 주삿바늘도 역시 감염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래서 예방접종 주사를 맞는 것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있는 엄마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B형 간염 예방접종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을 같이 주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C형 간염, 이거는요 B형 간염 못지않게 만성화가 가능해서 만성 간염, 간 경변증 그리고 간암 같은 간 질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합니다.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혈액 또는 체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C형 간염은 대부분 피어싱이나 문신, 불법 시술, 마약 주사 등으로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8: 오늘 오후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 기준 진도 7로 인해 700명 이상이 숨진 2024년 노토반도 강진 이후 처음입니다. 진원 깊이가 10km로 얕아 지표 흔들림이 컸고 구마모토시 일대에서 진도 7이 관측됐으며 도쿄에서도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강진 직후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에서 폭발음과 함께 2층 일부가 무너졌고 점포 직원 20여 명 등 다수의 안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TBS 방송은 현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사망자가 나오고 있으며 정확한 수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마모토현 지역 의료센터에는 저녁 시간대 기준 최소 90명이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 대원 3,600여 명을 현장에 급파해 인명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직원을 전원 대피시켰으며 도요타와 혼다도 인근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가량 최대 진도 7 수준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비상재해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구명과 구조 활동에 최우선으로 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위스콘신주 하원의원 프란치스카 홍이오는 8월 11일 치러지는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홍 의원을 집중 조명하며 민주사회주의자 바텐더가 민주당 주류를 흔들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홍 의원은 20년의 위스콘신주 역사상 첫 아시아계 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지금도 주기적으로 바텐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핵심 공약은 무상보육과 공공식료품점 운영대학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 주 단위 의료보험 통합 그리고 주 32시간 근무제 도입 등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6%로 선두를 기록했지만 응답자의 40% 이상이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주류 진영은 홍 후보의 선명한 좌파 노선이 11월 본선 표심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데이비드 엑설로드는 위스콘신 민주당 경선이 절벽을 향해 천천히 달려가는 자동차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협회 관련 조직은 홍 후보를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로 보고 인지도를 높이는 광고전에 약 3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선은 민주사회주의 노선이 경합주에서도 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이민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인구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이민자는 미국 전체 이민자의 22%를 차지합니다.